누표는 이런 형태의 기호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닮았다. 이렇게 해줄 건데요. 닮음은 영어로 similar거든요. 그래서 similar의 S를 눕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동은 이렇게 짝대기 3개였죠. 비슷하게 닮음은 S를 눕힌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용어를 정의해야겠죠?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닮았대요.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점 A와 점 D, 점 B와 점 E, 점 C와 점 F는 서로 대응하는 꼭지점,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B와 DE, BC와 EF, AC와 DF, 변끼리 대응하는 변,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각은 각 A와 각 D, 각 B와 각 E, 각 C와 각 F는 대응각이라고 하겠죠. 이때 중요한 거, 기호로 나타낼 때는 결국엔 꼭지점을 대응하는 순서대로 써야 돼요. 여기서 ABC라고 했는데 여기서 EFD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지 않더라. 요거를 머릿속에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항상 닮은 도형에 대한 감부터 찾아가 봅시다. 자, 항상 닮은 도형이냐? 원. 어떻게 그려도 요 모양밖에 없잖아요. 크기만 달라질 뿐.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닮은 도형이 됩니다. 자,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항상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기 때문에 크기만 다르다, 항상 닮았다, 됩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요, 이렇게 뾰족하게도 그릴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넓게도 그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게 선택지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닮지는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정사각형. 다 반듯하게 네 변의 길이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니까 크기만 다르네? 오케이. 직사각형은 근데 아니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안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 또한 마찬가지로 홀쭉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넓게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부채꼴도 요렇게 각에 따라,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따라서 모양을 하나로 확정할 수 있으면 항상 닮은 거. 보통 원 아니면 정삼각형, 정사각형처럼 정자가 들어간 그런 도형들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항상 닮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호를 통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럼 대응하는 점. 점 A에 대응하는 점은 여기 있죠. 점 자, BC에 대응하는 변은 EF죠. 이거는 대응변이라고 하고요. 각 C, 여기에 대응하는 각은 각 F입니다. 각 F.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 다뭘 통해서? 요 기호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A랑 D랑 B랑 E랑 C랑 F랑 대응하는 순서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자, 또, 이번엔 여기 순서를 보니까 B랑 F. 뒤집은 거잖아요. 뒤집어진 형태로 닮았구나. 그럼 점 B에 대응하는 점은 점 F겠네요. AB에 대응하는 점은 빗변이니까 여기 DF. DF고요. 각 A에 대응하는 각은 각 D. 각 D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닮음은 어렵지 앉죠. 또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점 D에 해당하는 점은요, H입니다. 점 H. 지금 아직까진 계속 뭐랑 대응해요? 어디랑 어디랑 대응해요?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CD 여기랑 대응하는 변은요, GH입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잘 보이죠? 각 B에 대응하는 각은 OK, 각 F입니다. 이렇게 닮음에 대해서 기호를 통해 나타내는 법,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 이런 식으로 찾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닮았대요. 근데 얼마나 닮았냐? 그 내용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바로 이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입니다. 자, 평면 도형. 우리가 평면에 도형을 하나 그려놓은

각각의 변을 다두 배씩 해줘야 이 닮음이 유지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데,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얘를 닮은 비라고 할 겁니다. 방금 전에 예시에서 다 각각을 다두 배씩 해줬어요라고 한다면, 이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2가 되겠죠. 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cm고요, 여기가 1.5cm래요. 그럼 닮은 비가 1대 1.5입니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양변에 두 배를 해줘서 닮은 비는 2대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겠다고요. 자, 여기까지 닮은 비까지 체크가 됐죠. 그 다음, 어떤 성질을 또 갖고 있냐? 이 평면 도형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대요. 즉, 각 A가 60도라면 각 A'도 60도고요. 각 B가 70도라면 각 B'도 70도고요. 각 C가 50도라면 각 C'도 50도더라. 즉,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은데, 왜냐면 이 각의 크기가 뭘 결정하냐면 도형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닮음은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이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 변의 길이까지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변의 길이까지 같다라고 한다면 그두 도형은 포개지겠죠? 포개지면 뭐다? 합동입니다. 따라서 닮은 비가 1대1인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는 서로 닮음이더라. 크기는 변의 길이가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닮은 비 활용해서 뭔가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바로 가볼까요? 자, 삼각형 두 개가 닮았대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비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는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럼 대응되는 변의 길이 둘다 나와 있는 거는 BC랑 EF이기 때문에 두 길이의 비인 6대 9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빠졌죠? 바로 약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거니까 2대 3입니다. 하고 나타낼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부터 활용할 거예요. 여기다 별표 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닮은 비를 활용해서 이 A, B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A, B의 길이와 그 대응하는 변인 DF, DE, 즉 6cm는요, 여기 길이 B랑도 같아야 돼요. 2대 3이랑 같아야 돼요.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닮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비례식 세우기입니다. AB 대 DE는 BC 대 EF다. AB 대 6은 2대 3이다. 이거 가지고 뭐할 거냐? 비례식 푸는 방법.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즉, 3배의 AB는 6이 12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AB의 길이는 4cm입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구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각 2의 크기는 대응각인 B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50도입니다. 이 정도로 체크만 해주면 돼요. 모양은 일정하니까. 자, 길이 구하는 방법은 뭐다? 닮은 비를 통해서 구한다. 요거를 머릿속에 탁 유념한 채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사각형이 닮았어요. 그럼 닮은 비를 찾아라. 닮은 비는 12와 6. 빨리 대응되는 변을 찾은 다음에 12대 6인데요. 약분하면요, 2대 1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중요한 거. 얘가 더 작으니까 1 뒤에 와야겠죠? 반대로 되면 1대 2입니다 하면은 얘가 더큰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는 금물. 2대 1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 BC의 길이를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BC랑 대응되는 데가 FG잖아요? 그러면은, 아, BC 대 FG 10cm가 2대 1입니다 해서 비례식 세우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써도 되는데, 여기서 굿 포인트. 뭐냐면, BC의 길이를요, 꼭 비례식을 통해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2대1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두배 해라 이 소리입니다. 10cm면요, 여기 두 배인 20cm예요. 따라서 BC의 길이는 20cm.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어렵죠? 요게 비례식을 통해서 풀면요, 이게 나중에 뭐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 시간이 또 없을 때는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직관으로 빨리 푸는 방법도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각 a의 크기를 구해라. 각 a는 어디랑 대응되나? 각 2랑 대응되네요. 오케이, 여기 85도예요. 그럼 여기가 85도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H의 크기는 구하면 되는데 H의 크기는 고로 D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D의 크기는 85, 80, 70. 150에 235니까 360도에서 235도를 제외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125도가 H이자 D의 크기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B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모르겠지만 닮은 비가 1:2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아, 두 배? 두 배? 두 배네? 그럼 BC의 두 배가 12cm? 오케이, BC는 6cm. 쉽죠? 자, DF. 여기를 구하래요. 이번엔. 대응되는 애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두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10cm. 이렇게 직관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아주 아주 아주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각형 ABCD, 사각형 EFGH의 닮은 비가 2대 3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AD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랑 대응되는 변이 3cm잖아요? 그러면은 AD와 3cm를 비교했더니 그 닮은 비가 정확하게 2대 3이 나와야 된다. 이런 비례식을 먼저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계산해가지고 AD가 2cm다 구할 수 있지만, 좀더 빠르게 보자면, 각 B의 우변이 3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AD와 E가 대응이 되겠더라. 요렇게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AD의 길이는 2cm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고요. GH의 길이, 요긴 거는 어디랑 대응이 되냐 하고 봤더니 CD랑 대응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뭐 비례식을 세울 수 있지만 이번엔 직관으로 좀 풀어보자면 2대 3입니다. 그러면 2일 때 10cm라는 거는요. 1일 때 5cm. 1일 때 5cm. 그러면 3일 땐 5, 3, 15cm. 따라서 11번은 15cm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비례식으로 푸는 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직관으로 푸는 법도 체크해 둬야 됩니다. 자, 반복 체크 1번 볼게요. 자, 닮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 닮은 두 도형은 넓이가 같다. 크기가 다른데 넓이가 같지 않겠죠. 다만, 언제? 합동일 때는 넓이가 같으니까 일단 1번은 아니다. 체크해 볼수 있고요. 2번,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이의 길이는 각각 같다. 뭔가 맞는 말 같지만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비죠, 비. 따라서 틀렸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정의를 해줬고요.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되는 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이거 맞죠. 각의 크기, 모양이 일정해야 되니까 각의 크기 같더라. 맞고요. 4번.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일 때 기호로 나타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합동이잖아요. 우린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죠. 합동 기호가 아니라 S자를 눕혀서 이런 닮은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줬고요. 5번. 한 도형과 그것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도형. 그거를 합동인 관계가 아니라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은 A랑 D랑 대응되는 점이기 때문에, 아, 뒤집어져 있구나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각 A가 78도냐? 예, 78도입니다. D가 78도니까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럼 B가 78도인가요? B는요, 직접 구할 수 있잖아요. 78, 24 합하면 102. 그럼 180도에서 빼주면 5. 얘도 78도네요. 오케이. B도 78도입니다. 볼수 있고요. 3번. DE. 여기가 4cm입니까?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거를

빨리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찾아서 15와 12니까 닮은 비는 약분하면 3대 2더라. 즉, DE와 AP, 얘네 둘의 비도 3대 2를 만족해야 되니까요. 3일 때 6cm라면 하나당 2cm.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4cm? 맞네. 3번도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 그러면 AC랑 DF가, 이 DF와 AC가 서로 대응되는 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닮은 비 3대 2를 유지하니까 긴 거대 짧은 거는 3대 2가 맞다. 오케이. 4번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5번이 왜 틀린가 하고 봤더니 각 A와 각 T. 얘네 둘은요, 각의 크기의 비가 3대 2래요. 이거 뭔가 이상하죠? 우리 닮은 도형에서는 두 도형이 서로 닮았을 때 각의 크기는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닮음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이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닮은 도형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닮은 비.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하는데, 이 닮은 비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활용했더라. 요두 가지만 기억한 채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과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하셨어요. 아주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 단어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또 하면 할수록 어때요? 야, 단어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단어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단어들이 또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쌤이 이런 거 접두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어근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라고 말씀드릴 때 좀 부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선생님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그때 나왔던 접두어죠? 이거 그때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같이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는 단어에도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단어의 공부에 재미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재미를 오늘도 한번 쌤과 함께 해볼까요? 네, 좋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health, medicine and wellness 건강에 관련된 그리고 질병과 질환에 관련된 단어들 오늘도 한번 이어서 볼 텐데 오늘은요 medical treatment and care 이젠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병에 대해서 질환들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질병이 나오고 질병을 치료한다 라는 의미가 나와주면 좋겠죠. sickness, sickness. sick이라는 단어 다 알고 있죠? 아픈이라는 뜻이니까 sickness라고 하면 질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isease도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요. pain이나 ache도 뭐 고통, 통증이라는 의미로 질병이나 질환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의미로 같이 묶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ickness는 메스꺼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기 collocation에 motion sickness도 있고 morning sickness도 있을 거예요. morning sickness 선생님 빼버렸는데 얘는 특히 임산부들이 하는 이 그 입덧이라고 하죠. 그걸 morning sick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예, motion sickness가 우리가 지문에서 좀 볼 것 같아서 이거 남겨놨는데요. 멀미라는 뜻입니다. motion이라는 단어가 동작이에요. 즉 움직이면서 생기게 되는 이런 메스꺼움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동차를 탔을 때 우리가 특히 이거 몰미를 할 때 움직여서 그런 거잖아요. 출렁출렁 이렇게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illness 그리고 disease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econd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en을 붙이면 특히 en을 앞에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enable이라는 단어

단어가 가능하게 하다라는 이미 유명한 동사 형태죠. 에이블의 형용사의 의미에다가 앞에다가 ing을 붙였어요.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의 앞이나 뒤에다가 ing을 붙이면 뭐뭐하게 하다라는 make 의미가 들어간 접두어나 접미사 둘다 쓰이게 됩니다. 얘는 병들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돼요.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쉬운 단어들의 파생된 단어 그리고 콜로케이션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갑니다. 자, severe. severe라는 단어고요. 얘는 심각한, 극심한, 정도가 약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이라는 의미는 mild라는 단어입니다. mild는요, 가벼운, 순한이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 할때왜 마일드한 맛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맛이 매운맛이 거의 없는 순한 맛을 마일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후가 굉장히 마일드하다라고 하면 온화한 기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evere, 정도에 있어서 심각하고 정도에 있어서 약하고 이런 의미도 있고 얘는 어떤 그 기후에도 쓰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patient, 환자가요, asked, 물어봤어요. How severe the injury was. 그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봤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 다쳤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겠지. ly를 붙여서 severely, 부사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명사 형태 ity를 붙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severe pain이라고 하면 심각한 통증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세 번째 단어 가도 될까?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 vital. vital. 자, 요 단어는요, 원래는 생명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생명의, 생체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거면 하찮겠어? 중요하겠어? 엄청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중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무슨 의미? 필수적인, 중요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형태라고요. 비슷한 의미 단어로는 essential도 역시 필수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vitality, 활력이라는 뜻이고요. vitally라고 하면 매우 중요하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경우에 드라마, 의학 드라마나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픈 사람이 있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의 머리맡에 이런 사인 있잖아. 띠, 띠, 띠, 띠 하면 이 사람은 사망한 거잖아. 그치? 요 띠, 띠, 띠 하는 걸 우리가 vital sign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명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걸 잘 표시해야 되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신호를 vital sign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vital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지문에 나오면 뭐야? 주어가 vital 하다라고 하면 주어가 중요하다라고 노골적으로 글쓴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놓치게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갑니다. bear, bear.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곰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나타, 아이를 낳다. 그래서 I was born 이라고 하면 나는 태어났어. 이렇게도 쓰이죠.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bear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의미를 말하면 안 되죠. 무슨 의미를 말해야 될까? 적어도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의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ear라는 단어는 stand, tolerate과 마찬가지로 참다, 견디다요. 선생님, stand가 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얘서 있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가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친구를 오랫동안 기다릴 때, 서서 기다릴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죠?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도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The man asked, 그 남자는 물어봤어요. Whether she could bear the noise. 그녀가 그 소음을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Bearable이라고 하면 견딜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지.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Diagnose, diagnose. 지난 시간에 이 표현이 특히 예문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질병이나 질환이 나오다 보니까 diagnose라는 단어가 얘는 어떤 질병으로 진단을 받다. 암이라고 진단받았다라는 예문이 있었어요. cancer라는 단어 예문이. 그때 diagnose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진단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test is used. 그 테스트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iagnose a variety of diseases. 다양한 질병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diagnosis라고 ISSIS. 끝에 IS로 끝나게 되면 명사의 진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iagnostic, 형용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be diagnosed with, 뭐뭐로 진단받다라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with라는 전치랑 쓰이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섯 번째 단어 갑니다. pregnant. pregnant, 임신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저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expecting이라는 표현, 얘가 pregnant.

비슷하게 임신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non을 붙이게 되면 임신하지 않은이라는 반대말이 되겠고요. pregnancy, cy로 끝나게 되면 t를 빼고 cy를 붙이면 임신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pregnant, pregnancy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단어. 자, breath, breath, breath 아시죠, 여러분?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e를 붙이면 breathe, 발음이 확 바뀝니다. breath, 얘는 끝에가 th, 혀를 살짝 물어주는 th 사운드예요. 근데 breathe라고 e가 붙게 되면 이 모음과 함께 쓰여서 th가 d가 됩니다. 그래서 breathe가 되는 거예요. 얘는 동사로 숨쉬다, 호흡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breathless라고 하면 숨이 찬, 숨이 없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끝에 less에 이렇게 less가 붙게 되면 without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숨이 없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숨이 찬, 숨이 계속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그 숨이 찬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holding one's breath 들어가면 숨을 참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holding his breath라고 하면 그가 숨을 참으면서 he waited for his blood test result. 그는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숨을 참고 기다렸다라는 건 긴장하면서 어떡하지? 나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Take a deep breath. 이 표현 참 많이 나옵니다. 깊은 숨을 쉬다. 즉 호흡을 깊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Take a deep breath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hold one's breath.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숨을 참다라는 뜻이고 이때 once라는 건 여기서 his로 받았죠. 소유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ld her breath, hold my breath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단어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여러분들 press가 뭐야? 얘는 누르다요. 그죠? 그래서 depress, 아래로 누르다, 누군가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press의 명사 형태가 pressure입니다. 그러면 압박이죠. 그죠? 그럼 뭐야? 혈 압박, 혈액의 압박, 혈압이야 혈압.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hypertension, 고혈압, 고혈압증이라는 단어 배웠죠? 그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뭐가 나왔어요? High blood pressure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때 blood pressure가 바로 lower blood pressure라고 하면 저혈압이 되겠고 high blood pressure라고 하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왔지. High blood pressure, low blood pressure. 고혈압, 저혈압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medicine, 그 약은요. lowered, 낮춰줬어요. His blood pressure, 그의 혈압을 낮춰주었습니다.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blood pressure, lower blood pressure, low라는 단어가 낮은이라는 뜻이고 lower라고 하면 낮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lowered라고 과거 형태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hormone, hormone. 우리말로도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라고 할 만큼 아주 작디작은 이 호르몬의 양이 모든 이 신체의 모든 우리의 기분과 감정 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의 이런 기능들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어떤 환자인데? Whose hormone balance was unstable. 호르몬의 균형이 불규칙한, 안정적이지 못한 그 환자는 needed. 뭐가 필요했어요? Treatment,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Hormone imbalance라고 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됩니다. 호르몬 밸런스는 호르몬의 균형이고 호르몬의 임밸런스라고 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growth hormone이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굳어진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열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열 번째 나와라. circulate, circulate라는 단어고요. 얘는 뭐를 연상하시면 좋냐면 circle, 원형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circle, 원형의 circulate, 순환하다 라는 뜻이에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순환하다 라는 단어가 circulate 이란 단어입니다. Blood circulates. 혈액은요 순환합니다. Through the body. 몸을 통해서요. To supply oxygen.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액에 이 붉은색 혈액, 우리 헤모글로빈의 색깔이 우리 인간의 헤모글로빈 색깔이 붉은색이어서 이게 붉은 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그 안에 산소를 넣어서 산소가 전 우리 기관에, 신체 기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혈액 순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혈액 순환이 멈추게 되면 이 그쪽에 있는 조직들은 이제 괴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circular라는 단어는 원형의 라는 단어가 되겠고, circulation, circulate의 명사 형태가 순환이라는 단어입니다. circulate blood. 혈액을 순환시키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blood circulates라고 나왔지만 혈액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나왔지만요. 11번째 단어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surgeon, surgeon.

이 단어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의사 중에서 특히 어떤 의사? 네,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 외과 전문의라는 단어고요. surgery라고 하면 수술. 우리 성형수술이라는 표현을 plastic surgery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 surgery라는 게 바로 외과 수술을 가리키게 됩니다. surgical이라는 형용사 형태는 외과에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The surgeon, 그 외과 의사는요, removed a bullet. 뭘 제거했어요? bullet. 총알을 제거했어요. From the wounded soldier. wound라는 단어가 상해를 입히다, 상처를 입히다. 지난 시간에 injure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습니다. injure, hurt, wound라는 표현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wounded, 상해를 입은 군인으로부터 그 군인이 총알, 총상을 입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총알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plastic surgeon, 성형외과, 외과 의사. plastic surgery, 성형 수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armacist, pharmacist. IST가 붙여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Pharmacy가 약국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끝에 이렇게 전미사만 바꿔줬을 뿐이에요. Pharmaceutical, pharmaceutical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얘는 제약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Pharmacist라고 하면 약국에서, pharmacy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약사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3번째 단어 갑니다.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Hospital, 병원이라는 뜻이죠. Hospitalize, 뭐뭐 lies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원화하다라는 뜻이죠. 병원화한다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그치? 입원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hospitalization이라고 하면 입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doctor recommended, 그 의사는요 추천했습니다. 권했어요. 뭐를요? Hospitalization, 입원하시죠. 입원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세요. 이렇게 권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Hospitalization,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Dental, dental.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마도 dentist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요? 얘는 치과의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Dental은 바로 그 치과의사의, 치과의사가 하는 일의라는 뜻이요. 다시 말하면 치아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Dental이라는 단어가 치아의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Dentistry, 치약이 되겠고요. Dental care, 치과의 치료니까 치과치료. Dental hygiene, hygiene이라는 단어가 위생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치위생, 구강위생이라는 의미의 이렇게 굳어진 표현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째 단어 regular, regular. 이 단어 어렵지 않죠? 근데 밑에 굉장히 많은 설명이 붙었죠. 그죠?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정기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IR에 접두사를 붙이면 not의 의미가 돼서 irregular, 불규칙한, 규칙적이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Having regular meals. Regular meals, meals가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식사라는 의미니까요. 규칙적인 식사를 했기 때문에 she stayed healthy. 그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Regularly, ly를 붙이면 부사, regularity, 명사 형태로 ity를 붙입니다. Regular checkup. Checkup이 여러분들 특히 건강검진을 가리켜요. 그래서 regular checkup이라고 하면 정기 건강검진의 의미가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on a regular basis라고 하면 정기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on a basis라고 하면 뭐뭐로라는 의미의 부사의 의미를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용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라는 의미가 돼요.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만들어서 on a regular basis, regular를 넣어서 이런 의미를 만들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갈게요. particular, particular라는 단어고요. 특정한, 특별한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음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정하게 불어. 이런 의미가 뭐냐? 까다로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의미의 특정한, 특별한의 의미와 비슷한 specific, special이라는 단어와 유사어로 같이 연결할 수 있겠고요. 자, is there a particular type of 뭐뭐에 대한 특정한 유형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 in particular라고 하면 특히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특별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Food he enjoys. 그가 즐기는 음식에 어떤 특정 유형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a particular type of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articularly, ly를 붙이면 부사, particularity라고 하면 특성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될 수 있다. 한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의미의 표제어를 일단 의미를 모르시면 이 의미부터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 ly 붙이는 건 부사인 거 너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particularity라는 명사형

포인트 정도 하나 더 챙기시고, 만약에 표제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표제어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파생어를 뒤에 나중에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단어장 어차피 한 번만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N독을 해야 되잖아. N회독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단어를 외워야 될지,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reatment. 아까 우리가 처음 도입부에서 말한 것처럼 질병이 이제 치료가 돼야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treat,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의미에서 ment를 붙여서 치료, 처치라는 의미의 therapy. 우리 왜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로마 치료. 그럴 때 therapy라는 단어도 치료, 치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우라는 뜻도 되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라고 할 때 treat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취급이나 대우라는 뜻이 됩니다. 치료하다, 대우하다라는 의미고요. treatable, 치료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med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medicine이 medicine, C-I-N-E. 얘가 약이죠. 약물이에요. 그죠? 약물, 약치료. 약물 치료라는 단어가 medication이라는 단어로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약물이라는, medicine은 그야말로 약이라는 뜻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medication은 약물 치료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씁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drug라는 단어가 있죠.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suddenly stop, 갑자기 멈췄습니다. Taking the medication, 그 약의 복용을 멈췄습니다. 중단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medicate라는 동사가 약을 투여하다라는 뜻이에요. 투약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medicinal이라고 하면 약용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는 거야. take라는 동사 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섭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ake medication이라고 하면 약을 복용하는 거고, 약을 처방하는 건, 약을 주는 건, 약을 투약시키는 건 바로 medicate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두 개의 단어 구분, 의미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단어 가볼까요? prescribe. prescribe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scribe라고 하면 얘가 write의 의미죠.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ubscribe라고 하면 구독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scribe, 안에다가 쓰다라고 해서 inscribe라는 단어는 특히 돌이나 나무의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nscribe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이 describe라는 단어가 기술하다,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배웠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죠? 되게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prescribe는 뭘까요? 내가 약을 받기 전에 미리 앞에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야? 의사가 해주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약을 받기 전에 처방하다 혹은 규정하다라는 의미도 고등학교에 나오면 쓰이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처방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prescrip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rescribe medicine, 약을 처방하다. prescribe for, 뭐뭐에 대해서 처방되다. 이렇게 해서 for라는 전치사랑 같이 어울린다 정도만 살짝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prescribe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pre라는 의미가 미리, 먼저,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고 scribe가 쓰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operation. operate라는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operate가 일단 작동하다, 작동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수술하자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operation이 바로 수술이라는 의미도 되고, 선생님이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책에 operating room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OR, 그게 수술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수술하다라는 의미의 operate라는 동사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 operation은 작동이라는 의미가 있죠. 작동이나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 그 cooperation, CO를 붙이면 together, 함께니까 함께 작동하다라고 해서 cooperation은 협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operat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operate, operation, cooperation, cooperate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파생어와 그 다음에 다른 단어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섭렵하실 수 있어요. 자, 운영, 영업활동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operational이라고 하면 운영상에 in operation, 작동 중인이라는 의미, 가동 중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적인 의미를 전치사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njection. 자, inject라는 단어인데요. inject가 주입하다. 자, eject도 한번 살펴보면요. 얘가 던지다, throw의 뜻이에요. 던지다. 자, 그래서 inject, 안에다가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inject가 주입하다가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reject가 있어요, 여러분. reject. re가 again의 뜻도 있지만, reject. re가 back의 뜻도 있거든요. 뒤로 던진대요. 상민쌤, 이거 할래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 받고, 이렇게 뒤로 던졌어요.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Reject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subject도 원래 아래로 던지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ject가 기본적으로는 through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ject가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주입하다라는 의미가 돼서 injection이라고 하면 투입이나 주입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지. 몸 안에다가 주사기로 주사로 넣는 거죠. 그래서 주사 놓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shot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죠. give a shot이라고 해도 주사를 놓다라는 뜻이고요. give an injection이라는 표현도 주사를 놓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in 안에다가 jack 던져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여러 개의 단어까지 여러분들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2번째 단어 가볼게요. alcohol. 이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코올 혹은 술이라는 의미도 되죠. 술, 주류라는 단어가 liquor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alcoholic이라고 하면 알코올이 혹은 alcoholic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죠.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도 됩니다. alcohol abuse, abuse가 남용, 너무 과하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alcohol abuse, 알코올 남용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side effect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side effect, 일단 side라는 표현이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옆에 나타난 효과잖아요, 여러분. effect가 효과니까. 그죠? 내가 생각했던 main effect가 아니라 side effect예요. 그 얘기는 뭘까? 내가 원래 무언가를 치료하려고 약을 투여를 했는데, 근데 그 약에 예상치 못했던 옆에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좋은 효과가 아니겠죠. 그래서 side effect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네, 부작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ffect가 기본적으로 효과라는 의미가 있어서 effective, 효과적인, 거기다 side effect라고 넣어서 부작용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have side effects, 부작용이 있다. cause side effects, 부작용을 일으키다. I don't know, 저는 몰라요. what side effects this medicine causes. 이 약이 어떠한 부작용을 야기시킬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4번째 단어 가볼게요. internal. 자, 기본적으로 일단 in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내부의라는 뜻이야. 내부라는 건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체내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는 in 대신에 ex를 넣으면 반대말이 되지요. 그래서 external이라고 하면 외부의. 체외의라는 뜻이 되겠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inner, inside라는 표현이 비슷합니다. 자, internally, ly를 붙이면 부사, interior, 우리 왜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이나 집 안에 있는 내부를 잘 꾸미는 걸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interior라는 단어가 바로 내부의, 내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internal bleeding,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야. bleed가 피를 흘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lood의 동사 형태가 bleed입니다. 피를 흘리다. bleeding이 바로 출혈이죠. internal bleeding이라고 하면 안에서 출혈, 내부 출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chronic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이게 만성애라는 의미가 바로 chronic입니다. 만성적인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몰랐거든요. 만성이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만성이라는 건 급성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 생이 마감할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만성적인이라는 의미의 chronic disease가 됩니다. 만성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급성애라는 표현은 acute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날카로운이라는 뜻도 있고 급성에 심한이라는 의미도 돼요. My brother's cough. 내 남동생의 기침이 had become chronic. 만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그런 질환이 되었다. 여기 chronically라고 하면 얘는 만성적으로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다음 destruct라는 표현인데요. Struct라는 표현이 원래는 build의 뜻이에요. 짓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짓는 것을 어떻게 반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괴하다라는 뜻이고요. destroy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struck이라는 표현이 짓다, build라고 얘기했죠? construct, 함께 만들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건설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estruct, 파괴하다, construct, 건설하다. 이렇게 반대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estruction, 파괴라는 명사가 되겠고, destructive, 파괴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The missile, 그 미사일은요, was programmed,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어요. To self-destruct, 스스로 파괴가 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졌습니다. 뭘한 후에? After hitting the target, 목표물을 hitting, 명중한 후에, 조준해서 명중한 후에, 그 다음에 스스로가 파괴하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은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27번째, tolerate. Tolerate.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bear라는 단어가 참다, 견디다라는 단어로 배웠죠? bear, tolerate, 비슷한 말로 참다, 견디다, 용인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역시 endure, stand. 아까 배웠던 우리 bear라는 단어도 얘도 곰이라는 뜻도 있고 나타난 뜻도 있지만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같은 말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olerance, 명사 형태로 관용, 내성, 인내라는 뜻이고요. tolerant 하면 관대한, 관용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here's a limit. 한계가 있어요. 뭐에 있어서? To what one person can tolerate. 한 사람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28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Accommodate. Accommodate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좀 길게 생겼는데요. 그죠? 얘는 표시해두겠습니다. Accommodat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 함께라는 come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건물이 만여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여 명의 사람을 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함께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수용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를 좀 더 확장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머물게 하다, 즉 숙박해서 묵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용하다 혹은 사람을 묵게 하다라는 뜻. 묵게 한다라는 게 거기서 잠을 자서 지낼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의미가 묵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그 사람들을 수용한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추다. 상황이나 요구 따위에 맞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맞추다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meet, satisfy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eet, 충족시키다,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hotel, 그 호텔은요, which accommodates more than 100 people, 100명의 사람들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호텔은요, 라는 이야기죠. 그 호텔은 is fully booked today. 오늘 완전히 어떻게 됐대요? 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fully booked, booked fully라는 표현이 완전히 예약이 다 찼다. book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예약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fully booked 이렇게 된 겁니다. accommodation이라고 하면 숙박. 숙박시설 수용이라는 명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accommodating, ing을 붙여서 형용사 형태, 잘 맞춰주는. 누군가를 맞춰주다. 혹은 상황에 맞추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잘 맞춰주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accommodate it with be.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A에게 B에 대해서 제공해주다. A에게 B에 대해서 맞춰준다라는 의미니까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e of라는 표현은요. 죽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런 of를 쓰게 되면 질병으로 죽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pass away. 특히 pass away는요, 여러분. 우리말에 죽다라는 표현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쓸 때 누구누구가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누구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할 죽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die of와 비슷한 표현이 바로 pass away인데요. pass away가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완곡적이면서 약간은 조금 높이는 존중의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ss away라는 표현이요. The report, 그 보고서는요. stated that ER라고 말했어요. The man had died of her disease. 자, 여기 보세요. die of 다음에 질병이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뭐로 죽었다고? 심장질환으로 그 남자가 죽었다라고 그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be connected to, be connected to. 일단 connect라는 표현을 아시면 되겠죠? connect가 연결하다라는 뜻이니까 connected, 연결된 이라는 의미의 굳어진 형용사의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가 되겠고요. connection 이라고 하면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e connected to, 뭐뭐와 연관되다, 뭐뭐와 관련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표현은 relate라는 동사를 썼네요. 그죠? relate가 연관시키다라는 connect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connect는 사실 연결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relate는 연관시키다라는 뜻인데요. be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ress, stress는요, is connected to,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many disease, many illnesses, 많은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s까지 색표시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So be connected to, 뭐뭐와 연결이 되라. 그래서 많은 질병과 스트레스는 연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be connected to까지 연결해 두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와 표현들 가지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Daily practice.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A 파트의 문제. 맥락상으로 적절한 표현을 골라라. 이게 되겠죠? Breath는 숨이나 호흡, blood pressure 혈압입니다. The doctor checked. 의사가요 확인했습니다. 나의 breath 호흡을, 나의 blood pressure 혈압을 before the operation. 이게 뭘까요? 수술이죠. 그죠? 수술 전에 의사가 나의 뭘 혈압, 뭘 확인할까요? 호흡. 호흡은 특히 뭐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통 판별할 때 쓰겠죠. 그죠? 그러면 수술 전에 혈압을 체크했다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죠? Blood pressure 표시해 주겠습니다. 3번, a bad result of taking medicine. 약을 복용하는 나쁜 결과는 약을 복용해서 나타나게 되는 나쁜 효과. 이를테면 dizziness.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어지럼증 같은 것은 is a hormone. 호르몬이에요? 아니죠. Side effect. 어때요? Side effect. 부작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side effect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B 파트 가볼게요. 단어의 관계, 요거 매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선생님은 여러분들 유의어, 반의어 이런 관계들을 잘 체크해 주셔서 반대말과 비슷한 표현들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연결하시면 얘가 어느 순간에 쫙 여러분들이 딱 어떤 단어를 연상을 했을 때그 단어에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계속 나와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정말 단어를 잘 외우고 있구나. 단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의어나 반의어 관계는 꼭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Severe. 얘는 뭐예요? 정도가 심각한, 심한이라는 뜻이죠. Mild는? 맞아. 얘는 순한, 온화한이라는 뜻도 되고, 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이라는 뜻이었어요. External이라고 하면 외부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는 그렇지, internal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in과 ex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부의, 체내의라는 뜻이었어요. dental, 그렇지, 얘는 치아의라는 뜻이었어요. oral이라고 하면 구강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그 치과 관련된 이그 용품을 파는 한 브랜드 네임 중에서도 이게 있죠. 이게 들어가는 이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dental, oral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surgery라고 하면 수술이죠. 수술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거 operation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ital, 얘는 생명과 관련된 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이라는 뜻으로 essential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pass away, 돌아가시다 라는 뜻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야? 죽다, die of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of를 쓰게 될 경우에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많이 죽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C 파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는 그의 병을 독감으로 진단했다. 자, 의사는 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진단했다 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자, 그의 병을 진단했습니다. diagnose A as B를 쓰겠죠. 그의 병을 his illness, 그 다음 뭐로? as the flu, 독감으로 이렇게 해서 diagnose A as B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은 혈액이 몸 안에서 순환하도록 돕는다. 운동은이라는 주어 나왔고 돕는다라는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체내에서 몸 안에서라는 표현 나왔어요. 순환하도록 돕는다라는 표현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help.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되겠죠. blood. 목적어가, blood가.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보로 쓰니까 to circulate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Blood to circulate in the body라고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도 그리고 단어도 열심히 잘 외우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데일리 리뷰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또 새로운 파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로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9번째 강의예요. 국어 4단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가리키는 말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사용해요 라고 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O입니다. 가리키는 말, 이것, 그것, 저것과 같은 말들은 이전에 나왔던 내용 혹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글 속에서 가리키는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우리가 기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글 속에서 중심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됐죠?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라는 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장하는 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지금 주제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메모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메모와 관련해서 이 글쓴이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싶은지를 잘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전체 글을 한 번에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문단별로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그것들을 합해서 이 글의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 것, 이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친구들, 그러면 1문단부터 한번 읽으면서 각 문단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1문단입니다.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럴 때는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해요. 우리 글쓴이가요,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메모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메모라고 합니다. 라고요. 알림장을 쓰거나 달력에 약속을 표시하는 것, 알림을 지정해 놓는 것도 메모이지요. 이런 종류들도 다 메모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이 뒷문단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본다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메모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도 이렇게 물음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 자 이렇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이거 대단한 힌트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첫째,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하면 좋은 점 첫 번째 내용이네요. 우리의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이 머릿속 이야기를 하나 봐요. 뇌의 저장 공간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잊게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막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막 다 놓치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봐요. 지금은 기억하고 있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묻혀 중요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깊이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면 좋은 점 첫째,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읽고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9번이에요. 1문단과 2문단의 중심 내용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1문단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메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어떤 내용이죠? 맞아요.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해요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2문단은요?
메모를 하면 좋은 점첫 번째 내용이었죠.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단에는 이렇게 가에 연결해 줄게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리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던 걸 왜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죠? 맞아요.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뇌에는 우리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막 잊어버리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약속하지 않아서 아니고요. 2번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니고 3번 간략히 써두었기 때문에 이건 메모에 대한 내용인데 아니겠죠. 4번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나와 있죠.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치도록 기억해야 되는 경우에는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볼게요. 이와 같은 글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라는 건 뭐예요?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파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해요?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일까? 글쓴이의 목적,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1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글의 첫 문단에 중심 생각이 나타나므로 항상 첫 문단에 첫 문장을 살펴본다. 이것만 본다고 중심 생각, 전체적인 중심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에는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표시하죠. 둘째,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선생님도 항상 그래요.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이라도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걸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어허, 이것을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이거 뭐예요? 이것을, 이것을, 이것 뭘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몇 년 전에 했던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찾았죠? 뭐예요? 생각이에요.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을 떠올렸는데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4문단 가볼게요. 셋째 또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기발한 생각은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하는 일도 언제든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메모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메모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메모의 좋은 점을 계속 설명해주면서 우리에게 메모를 해보라고 추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42번 볼게요. 기억이 가리키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몇년 전에 했던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 그 앞문장을 보라 그랬죠.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떠올린 그 수많은 생각들, 획기적인 생각, 좋은 생각들을 메모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몇 번에 있나요? 그렇죠. 5번에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이라고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3번 볼게요. 사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사문단의 중심 내용 어떤 것이 좋다고요? 메모를 했을 때 좋은 점이라고 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죠. 표시했어요. 뭐였나요? 맞아요.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에 같이 표시했잖아요. 이것이 사문단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손으로 쓰다 보면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든지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연 설명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 44번입니다.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메모 잘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신문 기사를 한번 볼 거예요. 신문 기사 속에서 중심 생각을 찾아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뭔가 음악과 관련된 그런데 이게 소음이 된다고?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지 좀 알겠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도 무시무시한 층간소음으로 둔갑할 수 있어요. 변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쾅 내려놓는 것도 이웃집에겐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 있는 것. 또 방문을 세게 여닫는 것도 커다란 소음을 만들어내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생생하게 접하기 위해 커다란 소리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대요. 이것은 청력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웃에게도 큰 불편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아울러 피아노 등의 악기를 시도 때도 없이 크게 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밤에는 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므로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는 연주를 삼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 신문 기사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누군가에게 소음이 될수 있는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4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신문 기사에서 알수 있는 층간 소음이 될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 여러분, 천둥 번개 시끄러우니까 이거 층간 소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층간 소음이라는 것은 뭐 윗집, 아랫집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천둥 번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래서 층간 소음이 될수 없습니다. 그다음 2번 볼게요. 방문을 세게 여닫는 것, 3번, 늦은 밤 피아노를 치는 것, 4번, 좋아하는 영화를 큰 소리로 보는 것, 5번, 장난감을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인데 다른 이웃들에게 뭔가 피해가 될수 있는 행동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층간소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세영, 기사의 문단을 나누어 보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먼저 찾았어.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단별로 먼저 중요한 내용을

찾고 나중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가장 이 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으면 좀더 편하다라고 했죠. 그 말을 세영이가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소라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주로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만 읽었어. 여러분, 물론 기사에서 마지막에 더 중요한 말을 한번더 반복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중심 생각을 다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에서는 뭔가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설명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마지막에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면 안 돼요, 친구들. 넘어갈게요. 재준입니다. 중심 생각을 찾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층간소음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서 중심 생각을 썼어. 자, 중심 생각은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경험이에요? 아니죠. 글쓴이가 생각한 중심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게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는 있어요. 하지만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일까?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생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생각을 찾는 것과 이 설명은 맞지 않다. 그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세영이가 되겠네요. 그다음 47번 볼게요. 신문 기사에 중심 생각을 써보세요. 중심 생각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을 조심하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층간소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 글을 읽고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글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목과 중심 생각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중심 생각을 찾으면 이것도 해결되겠죠. 한번 읽어 볼게요. 다르다와 틀리다. 같은 뜻일까? 다른 뜻일까?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우리는 틀리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참 많이 써. 넌 우리와 틀려. 네 생각은 나와 틀려.처럼 말이야. 빨간 색종이와 파란 색종이는 색깔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야.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신과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해버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신과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 지을 때 우리는 심각한 오해와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히게 돼. 틀리다라는 말에는 자신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도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야. 서로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글쓴이는 무엇과 무엇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르다와 틀리다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될 수도 있어서 걱정하고 있죠. 우리 앞으로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사용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8번입니다. 이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중심 생각을 정리해 볼 거예요. 가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이야기하지 말재요? 틀리다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뭐?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우리는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요. 몇 번? 맞아요. 5번입니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려하자. 정답 5번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다음 49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는 것 무엇일까요? 지금 이 글의 글쓴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오해와 편견들의 심각성. 뭐 이것도 되게 그럴듯한 말이기는 한데 이 글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다음 3번, 몸이 불편한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50번. 이와 같은 글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으로 알

0: 사라진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볼게요. 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그렇죠.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찾는다고 했어요. 띵동. 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건 내가 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지.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X. 다. 사전에서 모르는 낱말을 찾아본다? 이것도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 알맞은 것은 가입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 사자마트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특히 이 사자라는 말에 좀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읽어볼게요. 사자마트의 사자는 주인 사자씨의 이름입니다. 오, 이름이네. 사자씨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사자마트에 많이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이름을 사자마트라고 지었구나. 물건을 팔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면 팔자마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자마트는 아파트 입구에 있는데요. 백이동 아주머니가 문을 슬쩍 열었대요. 물건을 정리하던 사자씨가 상자들 틈에서 얼굴을 쏙 내밀었습니다.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고 목소리는 숨이 차서 거칠었습니다. 헤헤 이런 모습이었겠죠?
1: 어서 오세요.
0: 아이고 머니나! 아주머니는 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사자씨도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자씨의 모습은 머리털을 휘날리는 커다란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주머니는 뒤를 힐끔거리며 달아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데도 사자마트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탈 먼지를 털고 싹싹 피지를 하고 쓱쓱 걸레질을 할 때까지 좀처럼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지나며 수군댔습니다.
1: 아, 주인이 사자처럼 생겼더라고요.
0: 그래서 가게 이름도 사자마트로군요.
1: 성격이 고약해 보이던데요.
0: 어우,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새 사자마트의 사자는 물건을 사자가 아닌 무서운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자씨는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도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잊지 않고 고양이 밥도 챙겨줬대요. 자, 여기에서의 사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죠. 물건을 사자, 그다음 무서운 사자. 어떻게 다른지 친구들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51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자씨는 고양이 밥을 챙긴다.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2번, 사자마트는 아파트 입구에 있다. 앞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3번, 사자마트 주인 이름은 사자이다. 그렇죠. 이 이름도 사자라 그랬잖아요. 4번, 백이동 아주머니는 물건을 산첫 손님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가 사자마트에 들렀다가 에그머니나 이러면서 가버리셨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 5번, 사자마트는 손님이 없는 날에도 문을 연다. 맞아요. 손님이 오지 않지만 이 주인 사자씨가 계속해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손님들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물건을 산첫 손님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 52번입니다. 사자씨가 사자마트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었다고요? 내가 사자라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많이 많이 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죠.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5번에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자마트라고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답과는 관련이 없겠네요. 그다음 53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어느새 사자마트의 사자는 물건을 사자가 아니라 무서운 사자가 되었습니다. 자, 기역에 물건을 사자는 건 뭐예요? 물건을 사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무언가를 어떤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짠. 가의 기역에 사자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니은은요. 무서운 사자잖아요. 무서운 사자 이건 뭐예요? 동물 사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 몸집이 크고 사나우며 수컷은 앞가슴에 긴 갈기가 있는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나의

0: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볼게요. 이야기에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 글에서는 중심 생각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답 찾아볼게요. 1번 마트에서 물건을 산 경험을 떠올려 본다 아니고요. 2번 사람들과 사자씨의 말이나 행동을 찾아본다. 그렇죠. 이 등장 인물들 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이야기를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조사한다. 이것은 이야기를 읽을 때와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2번의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 핵심 정리 한번 훑어볼게요. 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형이의어와 다이어였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 의미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형이의어는 뜻이 전혀 다른 낱말, 그리고 다이어는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넓혀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뜻들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형이의어를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쥐를 찾았다. 그럼 G1, G2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는 한 낱말 안에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다라는 낱말을 찾으면 그 안에 1, 2, 3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종류의 낱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가리키는 말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이것, 그것, 저것, 여기, 저기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리키는 내용을 찾는 방법 어디를 보라고요? 그 앞부분을 일단 보고요. 그 다음은 뒷부분도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리해 보는 거예요. 가리키는 말은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말할 때도 쓰이고요. 사람, 물건, 장소 따위를 집어서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면요. 말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중심 생각 찾기 방법도 같이 배워봤는데요. 중심 생각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중심 생각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기의 제목을 보거나 그 다음 이야기의 주요 장면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찾거나 또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찾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글쓴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나 이야기, 생각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장하는 글을 읽으면 그 안에서 또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조금 더 쉽다고 했어요. 주장하는 글은 우리에게 바로 딱 나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중심 생각 어떻게 파악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제목과 글에서 중요한 낱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요. 두 번째, 각각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문단마다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마지막에 합해서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 마지막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보통 보면 맨 마지막 문단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글쓴이의 주장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깐 퀴즈 함께 확인해 볼게요.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생각을 주장이라고 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옳게 바꾸어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공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한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봤잖아요. 친구들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무드무드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여전히 평소와는 다른 조금 밝은 미소가 있다고요? 이거 단원 시작할 때 봤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끄고 들어도 또는 단원명 몇 강인지 보지 않아도 왠지 오늘 새로운 단어 시작하는 날 같은데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 표정이 조금 더 밝을 거예요. 우리 늘 배워왔던 것도 좋지만 새로운 단원에서 어떤 학습 내용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신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5단원에서는요. 우리 의논하며 토의해요 라는 내용으로 학습을 할 텐데요. 단원의 의미,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먼저 우리 그렇다고 4단원 잊으면 안 돼요. 만점 그치 퀴즈 내용 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죠. 글을 쓰는 목적, 내가 왜 이것을 썼는지, 뭐 문화유산을 알려주려고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하려고 썼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목적 알아야 하고요. 읽을 사람, 우리 학교 학생들인지 동생들인지 아니면 언니 오빠들인지 이런 거 중요하죠. 읽을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테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X였습니다. 여러분 맞게 답을 잘 달아주셨길 바라고요. 우리 5단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크게 6개의 단원이 있는데 5단원 들으러 왔으면 아마 1단원, 2단원, 3단원 이제 평가를 쭉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강의 듣고 혹시 시험을 잘 봤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 시험 잘 봤어요 이런 내용을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즐거운 이야기를 듣는 게 또 선생님이 기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5단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5단원 시험도 학교 시험에서 만점왕 되어보아야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 교과서 내용 학습 1번부터 12번까지 함께 할 텐데 그 전에 단원명, 쓰인 단어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의논하며 토의해요 라는 단원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텐데요. 의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논, 토의 조금 느낌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미세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자면 의논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을 주고받는 거.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주고받는 것이에요. 토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서도 토의라는 단어 봤었는데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면서 최선의 해결책이 뭘까? 이거를 찾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논하며 토의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서로 말을 들어주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뭘까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도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 교재에도 이런 그림 있죠?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록달록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서 두 친구가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아직 반이나 남았네. 신난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나 보니까 벌써 반이나 먹었네. 너무 아깝다. 맛있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반이 남아있어요. 아이스크림이.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도 반 남았어. 신난다.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벌써 먹은 것이 반이야. 남아있는 것이 반인 것보다 먹은 것이 반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맛있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 가게 맛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5단원이랑 뭐가 관련이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똑같이 아이스크림이 반이 남아도 누구는 기뻐. 아, 아직 반이나 남았어. 아, 누구는 아쉬워. 벌써? 할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국어 문제 풀면서 그런 얘기 한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직 지문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푸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에요. 나는 2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이것은 국어에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어려운 단어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될 텐데요. 이두 친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 이런 것을 관점이라고 하는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현상에 대한 생각,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군. 여러분 아마 학교 생활 하면서도 느껴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한번 볼 텐데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글을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듣기 자료로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글, 눈으로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시장으로 가고 있네요. 왜요?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제목에서도 바로 나오죠. 그렇죠?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들은 걷고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가자 이를 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하네요.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라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하니까 그것을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어느 정자 앞을 지났는데 정자 앞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도 등장하네요. 나이 드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아들이 타고 가다니 버르장머리가 없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훨씬 더 나이도 들고 다리도 아플 수도 있는데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에음 버르장머리가 없군 이렇게 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번엔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고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말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둘다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아들도 걷고 있는데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들이 당나귀에 탔다가 에휴, 아버지가 타야지 하는 노인의 말에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걷는 거죠. 자, 이번에는 농부가 얘기합니다. 아유, 아들은 걷고 아버지만 타고 가네.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다 다른 거예요. 아유, 같이 타면 되지. 아버지만 타면 어떡해. 아들도 힘들잖아.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함께 당나귀를 탔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 그것을 실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청년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인물도 많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에 타니까 당나귀가 힘들어서 헉헉대잖아. 아유, 불쌍해라 한 거죠. 아, 둘다 그래도 건장한 성인일 텐데 당나귀에 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야. 불쌍하다 하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 1단원이었나요? 도깨비 나왔던 거. 거기서 도깨비 어깨에 막 이제 친구를 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당나귀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리를 건너다 당나귀가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아, 여러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다가 마지막에는 이 청년이 한 말을 듣고 당나귀를 짊어졌는데 그만 강에 빠지고 만 거죠. 안타까우니 이야기를 읽고 어떤 문제들을 풀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장에 가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아주 그래.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거죠. 왜 시장에 가고 있었지? 당나귀를 어떻게 하기 위해? 산책시키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당나귀를 시장에 팔기 위해서였죠. 팔기 위해. 팔아서 돈을 얻으려고 했을 텐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만 거죠. 그쵸? 물에 당나귀가요. 2번.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시장에 가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한 인물을 각각 쓰시오. 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끌고 가기도 하고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그 말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죠? 여러분, 그래서 빨리 찾아보세요. 아들이 타야지. 그렇죠.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물을 쓰라고 했으니까. 아주머니. 하나씩 이제 봐야 돼요. 문제 보고, 지문도 한번 보고.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당나귀를 타야지. 라고 말했던 사람 누구죠? 농부인가요? 청년인가요? 노인인가요? 농부가 얘기했었죠.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당나귀가 힘들어하는 거 너무 불쌍하다. 헉헉대고 있네. 불쌍해라. 했던 사람은 누구요? 청년, 청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짊어졌죠. 나이 드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야지 아들만 그렇게 타고 있나? 했던 사람? 노인이죠, 노인.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말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3번.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때 생각해야 할 것의 동그라미. 자, 다양한 의견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죠. 사람마다 관점,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아들이 타야지, 누군가는 아버지가 타야지, 같이 타야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받아들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각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네? 팔랑팔랑. 이렇게 말하네? 팔랑팔랑. 말할 때마다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그 부분은 내가 참고해야지라고 받아들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야지. 말이 바뀔 때마다 계속 행동이 바뀌니까 결국에는 결말이 좋지 않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의견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한다. 여기서 나왔던 아주머니, 농부, 청년, 노인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4번.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다양한 글을 읽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어. 역시 내 소신껏 하는 것이 최고야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다양한 글을 읽거나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또 좋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맞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봅시다. 서연, 더 나은 해결 방법을 혼자 찾을 수 있기 때문이야. 선생님 여기까지는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찾을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죠. 여러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들 대부분이 같기 때문이야. 사람들 대부분이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아까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의 그림을 봤던 것도 떠올리면 좋겠죠? 생각이 다 달라요. 정인,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정답이네요. 문제는 하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양해.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 다만 필요한 부분, 들어야 할 부분과 들어야 하지 않을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답은 정인.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라는 글을 읽을 건데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학습 목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어떤 그 하나의 문제,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이 있을까 보는 건데요. 아까는 우리가 이야기를 봤다면, 이번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라는 제목 아래 주장하는 글을 읽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한번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자, 가라고 되어 있고요. 문단 번호도 붙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세계문화 행사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인가 봐요. 좋은 점이 있다고 하고요. 제목에서도 즐거움이 넘치

지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진짜 좋은 행사야.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하는 것이죠.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건 뭐죠? 한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행해져 온 것, 그래서 정착된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웃 어른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또는 식사할 때 어르신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오랜 관습이죠.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것.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엔 뭘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문화 관습 배울 수 있어서 좋아.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죠.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세계 문화 행사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나타낸 글이에요. 자, 5번. 이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알맞게 예상한 친구. 자, 제목만 보고도 우리 예상할 수 있었죠. 선생님 제목에 막 동그라미 쳤었는데요. 담임, 세계 문화 행사의 단점을 지적할 것 같아. 단점이라는 건 뭐예요?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점. 단점의 반대는 뭐예요? 장점이죠, 장점. 이렇게도 적어주세요. 만약에 장점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맞는 말이 됐을 텐데, 단점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은수, 여러 가지 세계 문화 행사의 종류를 알려줄 것 같아. 자, 이 나라에 이런 행사가 있고요. 종류를 알려주는 글이었나요? 아니에요. 라희, 세계 문화 행사를 체험하며 얻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것 같아. 그쵸?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가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 라희가 알맞게 말해주었네요. 자, 6번입니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쓴 글입니까?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무엇을 좋게 좋은 점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세계 문화 행사. 세계 문화와 관습 이런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세계 문화와 관습을 세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글 2, 글 3에서 알수 있는 세계 문화 행사의 좋은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했어요. 자,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다. 선생님 밑줄 쳤었죠. 나머지는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3번에서는, 장벽을 넘어서 친밀감도 쌓을 수 있고, 우정을 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 내용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좋은 점이었나요? 여기 나온 것 아니었죠.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 여기 있네요. 그쵸? 2번 맞고. 보기 힘든 다른 나라 문화를 직접 볼수 있다는 아니고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여기도 있네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우정을 쌓을 수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아니고요. 우리가 2번, 3번에서 알수 있는 내용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2번, 4번이 정답. 8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기역과 니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 자, 이두 가지만 보고도 짐작을 할수 있어요. 아, 이런 내용 쓰려고 하는구나. 글쓴이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알수 있어요. 특별한 행사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생일은 1년 365일 중에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행사. 긍정적인 의미죠. 너는 특별해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밀감이라는 거는 친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 글쓴이가 뭘 얘기하려고 해요? 세계 문화 행사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 특별한 행사야. 친밀감도 느낄 수 있어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였거든요. 4. 무엇보다 세계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아, 재미, 즐거움, 그쵸? 세계문화 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새롭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5죠. 세계문화 행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세계문화나 축제를 경험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처럼이란 단어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쭉 얘기한 것을 정리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나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데 경험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글 읽을 때 글의 종류가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었죠. 아, 그래서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친구의 주장이 되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9번. 글 4, 5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입니다. 세계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하다. 맞아요. 재미, 즐거움 가득하다고 했어요. 세계문화는 특별한 문화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은 4, 5에 없었어요. 세계화가 다양하게 만든다. 세계화에 대한 설명 아니고 세계문화 행사가 주인공이에요.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 아, 이것은 약간 차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다양한 색으로. 그래서 1번과 5번이 알맞은 내용이 되겠군요. 10번.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세계문화 행사에 찍은 사진인가 봐요.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 아, 좋은 모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정도 쌓고 다른 나라 행사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뭘알수 있어요? 낭비되는 자원인가요? 돈이 막 낭비돼. 낭비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죠. 막 펑펑 쓰이고 있다는 거니까.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다양성. 이렇게 다양합니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행사의 다양성 아니고요. 세계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여기 바로 있네요. 그쵸?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11번. 이 글의 관점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 관점이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기도 하고요. 이 단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때이 관점이란 단어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볼 겁니다. 뜻 한번 적어볼까요? 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따라 적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사물은 쉬운 말로 물건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처지라고 하죠. 이것이 관점의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단원 가장 처음에 있었던 아이스크림 가게의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누군가는 반이나 먹었어.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어는 좋은 이제 의미로 한 거지만 벌써 반이나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벌써 반밖에 안 남았어 하는 거잖아요. 웃는 표정, 반이나 남았어 하는 친구도 있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아이스크림이 반이 남았다라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가 다른 두 친구였죠. 그것을 다른 말로 관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의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글 뭐였죠? 제목이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였잖아요. 이 글의 관점은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에서만 봐도 알수 있어요. 세계 문화 행사, 쉽게 말해서 좋다, 싫다 뭐예요? 좋다라는 거잖아요. 세계 문화 행사. 그러면 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라는 거는 뭐안 좋은 점, 해결해야 될 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좋단 말이에요. 나. 세계문화 행사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아, 그쵸. 좋은 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두 글자로? 장점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럼 장점의 반대는 뭐였죠?
단점이었죠. 근데

0: 글에서는 세계문화행사의 장점, 좋은 점을 말하고 있었고요. 다 세계문화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 라는 의미였어요? 아니에요. 좋은 점을 쭉 나열하고 있었죠. 그래서 알맞은 건이 글의 관점은 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글의 종류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세계문화행사의 좋은 점을 말하지만 혹시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글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걸까? 안 좋게 생각하는 걸까? 특히 주장하는 글에 이런 관점이 잘 드러나죠.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행사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1번.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제목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거죠. 딱 첫눈에 글 내용이 바로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목부터 보게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글을 읽으니까요.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거죠. 우리 짐작이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생략된 내용, 빠진 내용을 한번 우리가 비슷하게 추리해보는 게 짐작하는 거였잖아요. 아직 글은 안 읽었어. 하지만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즐겁다고? 아, 너 세계문화행사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었어요. 우리 문제에서도 풀었죠. 2. 글에서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살핀다. 즐거움, 이런 낱말. 친밀감, 뭐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점을 많이 나타내는 글이라는 걸알수 있었죠. 이런 낱말, 문장, 표현 이런 거 살피는 거 중요하고요. 3.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본다. 그렇죠? 꼭 제목만 보고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글을 잘 읽어봐야 해요. 내용을 쭉 파악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군.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은 이런 거로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요. 4.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고 내 생각에 비추어 해석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을 알아보고까지는 좋았는데, 해석을 할 때,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안 되죠. 그쵸? 아닙니다. 5. 글에 포함된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맞는 말이죠. 아까 우리 사진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뭐 한적했으면 모르겠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나 사람들이 행사를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내 생각이 비추어 해석한다. 이것이 뭐 다른 문제에서는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려면 내 생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글쓴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를 알아보려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아, 그래서 학교에서 아까 이 친구가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의논하면서 토의하는 방법 선생님이랑 앞으로 더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우리 가장 처음에 읽었었던 이야기 있지요. 거기서 당나귀를 시장까지 데려가는 방법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 수강하기 게시판에 오늘도 정답 달러 와주세요. 네, 5단원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이 궁금하다면 얼른 다음 강의로 놀러 오세요. 안녕!
1: .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의 구성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이 원소의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원소뿐만 아니라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 그리고 더 나아가 분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사진이 아니라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익숙한 것 같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식, 물의 화학식 H2O가 있고요. H2O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수소와 산소 원자는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을 분해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물에서 나온 수소와 산소 원자는 과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완벽히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원대한 개념 아이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에 붙인 번호가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원자핵 안에는 바로 양성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요, 그 양성자는 원자가 달라지면 그 양성자의 수도 달라진다라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붙인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 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성자를 한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양성자를 두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2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원자 번호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해요? 양성자 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자 번호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율표는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기율표 만들 때는요, 무엇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했겠어요? 그렇죠. 위에 나온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를 배열합니다.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표이기 때문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가로줄을 우리는 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 7줄의 가로줄이 있어서 우리는 각각 1주기, 2주기, 3주기로 시작해서 7주기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로줄이 있으면 세로줄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 세로줄을 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즉, 세로줄이 17줄이 있구나라고, 18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 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족잘 알고 있어요. 가족할 때 족이거든요. 18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는요, 여기 보시면 수소의 경우 원자번호 1번이에요. 원자번호 1번인 무슨 뜻이에요? 아,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 크게 수소의 원소 기호인 H가 보이고요. 그 밑에는 원소의 이름 수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요, 원자번호 2번인 헬륨, 그리고 3번인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순으로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이 많은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 보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가로질 뭐라고 했었나요? 즉 주기라고 했었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지금 원소가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줄은요.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기율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선생님, 혹시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라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1번부터 18번까지는 다 118번까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한 20번까지의 원소를 많이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도 사실 이 주기율표를 문제에 다 넣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보는 원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원소를 중심으로 이 주기율표를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뒤에 화면에서요, 미니 주기율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 봤던 완벽한 주기율표를 조금 축약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는 그대로 있는데요. 조기 1족, 2족 다음에 13족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그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보면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좀 단축되어서 축약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요. 우리가 같은 족의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족의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동족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을 동의 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족을 이루고 있는 원소다라는 뜻인데 이 동족 원소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배우냐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1족은 1족끼리, 2족은 2족끼리 이런 식으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족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1족과 18족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족 보시면은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 수소는 잠깐 제외시켜 줄 거예요. 수소가 1족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학적 성질로 묶을 때는요, 수소를 제외한 이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어서 이 1족 원소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1족 원소 3개는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금속 원소이거든요. 우리 금속하면 떠오르는 게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실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얘네들 조각을요. 하나 조각을 딱 떼가지고 물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조각들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물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를 발생해요?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물과 반응을 잘해요.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그때의 기체가 수소 기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거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뒤에 필수 탐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세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인데요. 여러분들, 헬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한테 친숙하게 헬륨 풍선이 있어요. 아, 헬륨은 그러면 실온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그렇죠. 기체 상태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세 원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 원소가 다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세 원소는

들은 워낙 물과 반응을 격렬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할 경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알보다 더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정이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다음에 기체에 불꽃을 댄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퍽 하는 소리 나면 무슨 기체라고 배웠어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거구나라고 공부했었죠? 아마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혹시 이 기체가 수소 기체가 아닐까라고 확인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4번. 리튬 대신 나트륨과 칼륨으로 과정 1번부터 3번까지를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니까요. 즉, 금속만 바꾸면서 똑같은 실험을 3번 다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실험의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과 반응해서 어떠한 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 기체가 눈으로 무슨 기체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죠.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꽃을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불꽃과 기체가 가까이 갔을 때퍽 소리 나면 이거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물과 반응하여 무엇이 발생해요? 그렇죠.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왜이세 원소는 같이 똑같이 물과 반응하여서 수소 기체가 나오냐라는 걸 본다면요. 이세 원소는 모두 동족 원소였어요. 몇 쪽의 동족 원소였어요? 모두 1족의 원소이므로 우리가 같은 족에 속하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는 이게 같은 족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원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특징들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라고 이 주기율표의 유용성에 대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실험 보도록 할게요. 다음 탐구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륨은 잠수부의 호흡 기체로 이용한대요. 내가 막 호흡했는데 내 몸에 막다 녹아들으면 쉽게 호흡 기체로 사용을 안할것 같은데 아마 헬륨은 잘 우리 몸에 녹아들지 않았었나 봐요. 호흡 기체로 이용을 한대요. 네온은요,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이용한대요. 여러분들 네온 사인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네온은 간판 반짝반짝이는 그 간판에 많이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자, 아르곤이요. 전구의 충전 기체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세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봤더니 매우 안정하여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자, 우리 이 원소들 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정리해 봐야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뭐하여? 화학적으로 워낙 안정하다 보니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냐? 이세 원소들은 모두 몇 쪽의 원소로? 18쪽의 원소로 동족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세 원소는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워낙 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는 뜻이고요. 또이 친구들은 독립적인 상태로 원자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세로 줄 동족 원소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부분의 원자들은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금속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리와 알루미늄이 금속이거든요. 그러면 금속 구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당연히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금속 알루미늄은 구리 원자라고 구리가, 금속 구리가 구리 원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금속 알루미늄도 우리가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금속은요,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금속 원자.
자, 그런데요, 금속만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무엇으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탄소는요, 주변에 똑같은 그 탄소들과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결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우리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뒤에 나오는 분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자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진 거면 분자가 어떻게 가장 작은 입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중점은요,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물이 물 분자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화학식 뭐라고 썼어요? H2O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즉,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한 것이 물 분자인데요. 이물 분자가 만약에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다면 수소와 산소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 분자는요,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순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나눠지는 순간 더 이상 물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라고 하는 건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산소 원자가 두개 붙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화학식 O2라고 배웠죠? 그때 이 산소 원자는 구성 원자가 뭐겠어요? 그렇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산소 분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탄소 원자, 양쪽에 산소 원자 있네요. 우리가 CO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산화탄소 구성 원소는 당연히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모니아는요, 우리가 H3다라고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질소 원자도 있고요. 주변에 수소 원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자는요,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분자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 분자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자식에는요, 화학식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분자의 개수도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일단 써요. 화학식 쓸 때랑 똑같죠?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게 써요. 그리고 그때 우리 1은 항상 생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크게 쓴대요. 숫자를 크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1은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물 분자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럼 이물 분자 두 개의 화학식, 분자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을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물의 화학식. 자, 물은요, H 원자 두 개가 있고요. 또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죠. 그때 1은 생략해요. 그럼 H2O는 물 분자예요. 그런데 지금 물 분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럼 H2O 앞에 뭐를? 1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물 분자 두 개에 대한 분자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 가지 분자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요,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수소 원자 두 개니까 H2, 산소 원자 두 개인 산소는 O2, 물은요, 우리 많이 봤죠.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H 2O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원자 한 개에 산소 원자 두 개래요. CO2라고 적으면 될것 같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세 개네요. 질소는 N이었죠. NH3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네 개네요. 그러면 우리는 C 하나 쓰고 H

H4다라고 적어주면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의 분자식을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분자식까지 배워봤으니 원대한 개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표는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주기율표 문제 나올 때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주기율표가 1번부터 118번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약한 미니 주기율표 형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 보시면은요, 원자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해서 원자 번호 2번 헬륨, 리튬, 베릴륨, 뭐 풍소 요런 순서로 지금 원소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소의 양성자 수는 1일까요? 수소의 원자 번호가 1인 이유는 양성자 수가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전자 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되어 있어요. 질소 볼게요. 질소 지금 몇 번이에요? 1, 2, 3, 4, 5, 6, 7. 원자 번호 7번이네요. 원자 번호가 7번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성자 수가 7개란 뜻이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가 7개면 전자도 몇 개예요? 7개가 될것 같아요. 자, 리튬 보면요. 지금 원자 번호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도 3개고 전자 수도 3개겠죠. 그럼 니은에서 전자 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7이 3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리튬과 나트륨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튬과 나트륨은 우리 1족 원소였어요. 그래서 1족 원소는 선생님이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굉장히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었어요? 상온에서 고체이면서 우리 물과 반응했을 때 물과 경열이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화학적 유사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다음은 나트륨을 이용한 실험이라고 하네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고요. 나트륨을 쌀알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 나에서 자른 나트륨을 과정 가의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관에서 기체 A가 발생했대요. 우리 이제 이미 이거 알고 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 무슨 기체? 수소 기체입니다.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 발생하고 있고요. 나트륨은 물과 쉽게 반응하나요? 네, 알칼리 금속. 우리가 물과 쉽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옵니다. 기체 A는 산소 기체가 아니라 선생님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디귿.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실험을 해도 기체 A는 발생할 거예요. 왜? 1족 원소로 칼륨과 나트륨은 화학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은 원자로 이루어지나요? 네, 금속은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분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H2O라는 물도 있었고요.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자는 모두 무슨 원소로 비금속 원자가 결합을 하여서 우리가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그 물질 중에 가장 작은 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합니다. 원자로 변하면 X고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원자의 개수와 결합 방식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종류의 원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원자를 갖고 있더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거나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면 다른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H2O는 물이고요. H2O2는 과산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수소, 산소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때 원자의 지금 개수가 지금 결합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은 분자 가와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다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가보시면은요, N2 질소고요. 나는요, NH3 암모니아입니다. 다는요, CH4 메테인이에요.
그러면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요.

다음은 어떤 문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인가요? CO2, 이산화탄소였죠. 맞고요. 분자는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CO2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틀린 거 2번이고요. 3번. 이산화탄소 분자 몇 개예요? 앞에 3 크게 써져 있으니까, 아, 이산화탄소 분자 3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 분자 3개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는 9개다. 여러분들, CO2라고 하는 건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즉, 이산화탄소에는 총 원자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산화탄소 분자에는 총 원자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 분자가 또 3개가 있대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하면 총 원자 수는 9개가 될것 같네요. 디귿이 아니라 5번. 이 분자 1개는요, 1개의 탄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로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수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원자에 붙인 번호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어디다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는요, 한 장의 사진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주기율표를 공부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주기율표에 각각의 원자 번호를 선택해서 그 원자의 특성을 살려서 그림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주기율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 왜 가지고 왔냐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화학 파트 공부를 하시면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될것 같고 분자식도 알아야 되고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해서 아, 선생님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하시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화학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 암기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아, 원소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원자와 분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구나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찾아낼 때 정말로 진정한 과학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이랑 이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리튬은 건전지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내지는 선생님 헬륨 풍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자 번호 2번이래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걸 만들면서 과학 개념을 도출하고 또 이야기할 때 정말 과학 수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화학 공부가 단순히 암기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 기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학기 초에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암기 이퀄 화학이야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써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쓴 과목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기쁨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뭐든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덤으로 정말 좋은 주장하는 글을 계속 또 보게 되네요. 주장하는 글잘 읽어보면은요, 이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인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주장하는 글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를 논리적으로 만드는데 한몫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6학년 국어 학습의 목표, 공부의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라면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나 라면 확인할 수 있어. 라면 확인 가지고 왔습니다. 교재에는 지금 아마 공부하는 이 부분에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교재 어딘가에 이게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예, 그러면서 또 공부하는 거죠. 이때다 하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자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짜임이 정말 중요하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어떤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일단 요거. 주장하는 글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 주장하는 글의 짜임입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다양한 글의 종류를 보실 수 있어요.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의 종류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이 특징, 시는 어떤 특징이 있고, 동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야기죠. 이야기에 어떤 특징이 있고, 설명하는 글에 어떤 특징이 있다. 또 주장하는 글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자, 이 특징만 제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도 국어 공부의 한 50%, 50%죠. 50% 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선생님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각 글의 종류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주장하는 글의 짜임.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무엇인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것. 이거 정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때 우리 읽어 봤을 때 전부 오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각 문단마다 어느 짜임에 들어가느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 제일 처음 1문단 시작하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자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주장이 있었어요. 네. 주장. 이 주장이 서론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무엇이 들어가게 된다? 문제 상황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써줘야 된다? 서론 부분에 써줘야 된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에도 서론 부분이다, 즉 처음 부분이다 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을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람만의 생각은 뭘까? 이것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장하는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국어 실력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각 글의 종류마다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맞게 글을 읽거나 쓸수 있는 사람은 국어 공부의 반 이상은 이미 다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나머지 중간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끝부분이 있어요. 자, 이 중간 부분은 2, 3, 4 문단이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본론이라고 한다. 본론은 말 그대로, 자, 우리 이제 본론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주장에 대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이런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해. 그럼 사람들이 왜? 하고 물어볼 거예요. 까닭을 물어봐요. 그게 바로 2, 3, 4 문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이유들이. 첫 번째 이유는 말이야.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 능력 차이를 줄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유만 달랑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쐐기를 박는 거죠. 그 쐐기가 뭐다? 근거자료라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토론. 우리 토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잖아요. 자, 토론의 중요한 짜임이 무엇이었어요? 일단 주장을 펼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주장을 펼칠 때내 주장만 100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와 또이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신뢰성 있고, 또 관련성 있는 근거자료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죠? 네. 토론 말하기와 여기 주장하는 글쓰기, 짜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잔 말이야. 왜? 그러면 또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드니까 이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 라고 두 번째로 또 이유를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이것을 잘 뒤에서 또 밑에서 뒷받침해주는 자료, 예, 근거자료 두 번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자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들어가고 또이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자료 또한 붙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짜임이 눈에 더잘 들어오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론은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춰서 생활 속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돕자는 게내 주장이야! 라고 끝머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결론인데, 그럼 결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저번에도 그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일단, 앞에 쭉 썼던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왜?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꽉 각인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주장하는 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짜임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 짜임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한다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도 재미있어요. 어? 자, 이 사람은 이걸 문제 상황으로 봤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구나. 자, 그럼 이제 이유와 근거 자료가 나오겠지? 이 이유와 근거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 또 근거 자료가 충분한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읽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읽는 것과 뭐라고 했나 볼까?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이 재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글의 짜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고 주장하는 글을 읽고 또는 내가 쓸 때에도 이 글의 짜임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서 선생님이 라면 확인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 서로

최종 본론 결론의 역할이 여기 있어요. 문제 상황을 밝히는 부분이 서론이라고 했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도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장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요거는, 네. 본론 부분을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아, 나이 주장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은 아닐세. 했다가도, 본론 부분에 이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이 보고, 정말 그렇네. 하시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글쓴 사람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근데 기분 좋아. 야, 난이 글을 읽고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나 설득당했어. 기분 좋은 거죠. 좋은 글을 읽은 거예요. 훌륭한 글을 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장하는 글의 매력이에요. 예. 자, 그럼 결론 부분은 뭘까? 글 내용을 어떻게 한다? 요약해주고 다시 한번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이요. 또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주장하는 글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잘그 라면 확인을 할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해요. 주장하는 글은 이것으로 짜여져 있다. 네,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그랬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글, 예, 이런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교재 속에서 보는 글들, 예, 대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의견을 주장이라고 하지요. 자, 주장하는 글에서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주관적인 까닭이 있어요. 주관적이 뭐라고 했어요? 주가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죠?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하는 까닭이에요. 자, 이게 뭐다? 이유다. 근데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가 생각하는 까닭 이유잖아요. 그러면 제3자의 설득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져온 게 있어요. 주장하는 글에서 이 주관적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자, 이 무기야, 무기. 객관적인, 예, 제3자라고 했죠. 제3자. 그러니까 남이야, 남. 남이 보는, 그러니까 즉, 남이 인정해줄 만한 자료를 들고 와. 이게 바로 뭐다? 근거다. 근거. 자, 통계 자료. 내가 지원했어요?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의견. 내가 전문가예요? 아니요. 전문가를 끌고 와. 데리고 와. 나 대신 얘기하게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책 내용, 기사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맞아, 맞아. 할 만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고, 이 객관적인 자료를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라면 확인 다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 확인하기. 인용 나왔습니다. 인이 뭐라고요? 끌어당긴다. 끌어온다. 그래서 용, 내가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주장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번엔 글이 아니고 말이네요. 오,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 이거 내가 탐나지. 자, 그러면 가져다 쓸수 있어요. 그죠? 쓸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생각해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어떻겠니? 자, 봐요.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좋은 내용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 했어요.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 함부로 가져다 사용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함부로가 뭘까요? 허락 없이. 허락 없이. 이게 허락 없이. 남의 글을 가져오는데 허락을 안 받았어. 즉, 몰래 가져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치 내 머릿속에서 나온 말, 내 머릿속에서 나온 작품, 글로 여겨질 수 있죠? 네. 그거는 표절이라고 했어요. 절이 뭐라고? 도둑, 도둑질. 절도죄. 이렇게 절도죄. 남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잖아. 그때 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에는 그래서 나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하고 미리 신고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출처를 밝힌다라고 얘기해요. 이

저작자가 뭘까요? 예, 원작자. 처음에 이 글이나 말을 만들어낸 그 원작자를 저작자라고 하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고 저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사용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오해를 막을 수 있어. 자, 이게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선생님이 풀이를 좀 해줄게요. 일단 여기부터 읽고. 맞아.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저작자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하고 이제 그 출처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왜 출처를 밝혀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해. 어떤 영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해. 어떤 특정 영화가 있어. 이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 자기가 뭐 평가를 좀 하려고 해. 그런데 내 평가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영화 평론가. 평론가 알죠? 영화 평론가의 글을 가져오려고 해. 이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출처를 안 밝히고 일부분만 가져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평론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영화의 초반 10분은 정말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겨서 계속 감상하다 보면 인생 최고의 반전, 인생 최고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친구가 이 평론가의 글을 가져오는데, 말을 가져오는데 일부만 인용을 했어요. 어떻게? 이 영화의 초반 10분은 정말 지루합니다. 요것만 갖고 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글을 읽는 친구들이, 와, 이 영화 재미없나 봐. 지루하대. 이러고 말겠죠. 그게 뭐예요? 저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가져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재미없대. 막 이렇게. 사실은, 이 평론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초반 그 지루한 10분만 잘 견뎌보세요. 그러면 인생 최고의 감동과 반전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이죠. 근데 완전히 반대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야, 나 혹시 몰라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출처를 밝힐게. 땡땡. 평론가가 쓴 글, 어디 들어가 보면 이 평론가가 쓴글 전부 있어. 전부 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 하고 출처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오해하지 않겠죠? 그래? 그러면서 이 학생의 이 글을 읽어본 친구들이 출처를 가서 보는 거야. 아, 이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해하지 않아. 그죠? 자, 17번.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야 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맞죠? 이 권리가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요. 예,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말이 있구나. 지식재산권이라는 거예요. 지식재산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예시를 보면, 아, 알겠다 할 거예요. 저작권. 글이나, 뭐,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죠?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죠? 그래서 뭐, 상표. 상표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어떤 회사의 상표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 회사 상표로 만들어.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저작권 상표, 뭐, 디자인, 뭐, 그림,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네. 모두 지식재산권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이구. 원래 등등등 할 때는 말줄임표를 예,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점점점점 6개 찍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아유, 답을 표시 안할 뻔했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몰래 사용하면 표절. 하지만 출처를 밝히면 이것은 인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네, 인용. 인용은 괜찮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표절에 대하여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일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의 일부를 내 글에 몰래 가져다 쓰는 걸 말해. 표절은 다른 사람의 권리, 아까 지식재산권이죠? 다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요. 내가 만든 작품이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일수록 나는 자랑스러울 거야.

같아. 정말 그럴까? 내가 만들었는데 저쪽 제도. 이거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기만 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의 내용을 내가 몰래 가져다 써도 괜찮아. 아, 말하자면 이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의 내용을 내가 몰래 가져다 써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몰래 가져다 써도 나는 자랑스러울 테니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예, 알맞게 말한 친구는 민준이가 되겠지요? 우리 서준아, 안소가. 네. 자, 그 다음 19번.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 즉, 이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더 좋은 작품이 많아진다. 내 작품이 훨씬 유명해진다. 작품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냥 웃음이 나와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저작자의 의도를 오해하여 전달할 위험이 생긴다. 그치? 이 출처를 밝히면, 내 글을 읽은 사람이 이 출처를 따라가서 보겠죠. 그러면 이 원작자, 저작자의 그 생각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내글 때문에 중간에서 내글 때문에 원작자, 저작자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4번, 5번. 더 좋은 작품이 많아질까요? 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몇날 며칠 밤을 새서 만든 작품을 그 누군가가 그냥 허락도 없이 막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또 들까요? 안 그렇죠. 네. 내 작품이 훨씬 유명해진다.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단 법적 문제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거야. 작품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남의 것을 계속 가지고 오다 보면 작품 만들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냥 갖고 오는 거야. 몰래. 자, 인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저작자의 의도를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밝혀야 된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예, 그랬죠? 저번에 그 전에 얘기했죠? 네, 영화 평론가의 그 말을 온전히 다쓸수 없다면 출처라도 밝혀야 읽는 사람이 그 영화 평론가의 말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나의 말이나 글을 더욱 잘 뒷받침하도록 저작자의 의도를 과장해서 전달한다. 과장은 거짓에 가까워. 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은 나의 말이나 글에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여기 드디어 출처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이 글을 쓰다가, 아니, 출처를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밝히냐고요.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자료를 누군가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출처를 밝혔는데 어떻게 밝혔는지 보세요. 교육부라고 돼 있어요. 이 교육부와 같은 색깔이 여기 있죠? 누가? 이거 누가 만들었니? 교육부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언제 나왔는데? 자, 색깔이 여기 같죠? 2025년도예요. 자, 그다음 이 자료명이 뭔데? 이 자료명이 뭔지 궁금해. 예,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예요. 예, 똑같죠? 색깔이. 자, 그다음 여기랑 색깔이 같아요. 어디에 실린 건데? 실린 곳이 어디야?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라는 곳에 실린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교육부에서 2025년에 만든 거예요. 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실렸냐? 예, 실린 곳을 말하는 것이죠. 실린 곳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표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출처를 어떻게 밝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아하니, 1위,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1위가 운동선수구나라는 것, 2위가 의사고, 3위가 크리에이터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일단, 이 자료를 만든 기관이 어디인지 이 출처 부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대? 교육부에서 만들었대. 맞죠? 자, 그럼 언제 만들었대? 2025년에 만들었대. 아,
그럼.

0: 이 자료명은 뭔데? 그거는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래. 네, 맞죠? 자, 그다음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1위는 뭐다? 운동선수래. 이것은 이 자료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래? 아,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이 표가 실린 곳은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엉뚱한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에이터 요새 뭐 많이 우리 친구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예, 콘텐츠를 창작해서 또 예, 온라인 플랫폼에다 이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먹방이 좋다 그럼 먹방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뭐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 크리에이터. 뭐 이런 식으로 분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 좋아해요. 여행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요. 수사관도 한번 볼까요? 수사관. 수사관, 뭐, 보니까 그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수사관도 있더라고요. 프로파일러. 그죠? 예. 그런 분들이 또이 범인의 심리를 잘 분석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낸다고 하시죠? 과학 수사관도 있어요. 범죄 현장에 딱 가가지고, DNA를 채취하고, 지문을 딱 따가지고 분석을 하고, 여기 화재 현장인데, 아, 이 어떤 폭발물이 여기에 작용이 됐구나. 이런 것도 또 분석을 하신대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보시고요. 나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혹시 직업이 있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서 기호를 써봅시다. 아까 출처 밝힐 때 무엇을 밝혀줘야 돼요? 자료명,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실린 곳,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시기. 왜냐하면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자료라면, 예, 지금 우리가 참고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자료 만든 사람이나 기관. 그래서, 여기,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포함해야 되는 거, 가.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라. 바까지 썼습니다. 다음 자료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 써보세요. 자, 여기 사람이나 기관 나왔고요. 시기 나왔고요. 자료명 나왔고요. 실린 곳 그대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 그 차례 그대로. 네. 그래서 한국교육방송공사. 그 다음에 여기 시기. 그 다음에 자료명. 그리고 자료가 실린 곳. 라면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출처를 밝혔을 때 인용한 자료명은 뭘까요? 인용한 자료야. 네, 실린 것이 아니에요. 인용한 자료예요. 네, 만든 기관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 있겠네, 그죠? 여기 끝도 아니고,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서술형 문제 풀고 있는 중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좀 수행 평가를 대비하는 느낌의 문제들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보편적인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AA 닮음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하게 될 거거든요. 그 AA 닮음에 관한 유형들 한번 잘 살펴볼 거고, 그래서 구원픽으로 우리 10번 문제 골라보았고, 12번 문제는 예전에 사각형의 성질에서 나중에 이렇게 응용이 될 거다라고 했던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7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어렵지 않겠죠, 7번은? 자,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응하는 면도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X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그렇지. X의 대응변이 5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두 도형의 닮은 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닮은 비를 구하려면 대응하고 있는 변에서 둘다 길이를 알고 있는 걸 찾아내면 되죠. 8과 4가 눈에 보입니다. 자, 선분 BC와 선분 FG가 대응변이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8대 4, 즉2대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닮은 비가 될 것이고, 이게 X와 O의 길이 비와 같아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2대 1이 X 대 5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X는 10이야라고 X 값 구할 수 있겠죠. Y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Y는 어디 있니? 하고 봤더니 이번에 여기 있어요. Y.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12cm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2대 1의 비율 가지고 있어야겠죠?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Y 값이 6이야라는 사실 당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X 플러스 Y를 정답으로 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16을 정답으로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7번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고요. 평면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했던 거 입체적으로 한번 고민해봐라 라는 것뿐이지 실제로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변 서로 평행이고요. 교점을 찾아내서 그 교점을 E라고 지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평행선이 주어지자마자 닮음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평행선 엇각 사용할 거잖아요. 여기 있는 각 A 너랑 뭐가 엇각이야? 각 C가 서로 엇각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고, B와 D가 엇각이야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AA 닮음이라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각도 네모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죠. 막곡지각으로 서로 각의 극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두 개의 변이 보이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라는 거알수 있죠. 6cm와 9cm 대응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그럼 약분을 잘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2대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 닮은 비 2대 3. 그럼 10cm와 여기 있는 선분 EC의 길이, 이거 X cm라고 이야기했을 때 10대 X도 역시나 몇 대면 2대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대 X가 2대 3이더라라고 식을 세워 줍시다. EX가 30, X는 15하고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 선분 EC의 길이는 15cm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할수 있겠니? 그래. 지금 평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평행이란 얘기를 그냥 준게 아닐 거다. 엇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각이 엇각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만,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두 개의 각이 엇각이란 이야기가 눈에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엇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엇각으로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하고, 맞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 각 하나도 같아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생각해도 괜찮겠죠.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해결해 봤습니다. 자, 9번으로 가봅시다. 9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길이를 X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 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 두 변만 알고 있으니까 SSS 닮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아, 이 끼어 있는 각 하나를 이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각 중심으로 해서 5대 6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끼어 있는 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5대 6의 길이비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내면 되겠죠. 10cm 대 12cm 5대 6의 길이의 비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X cm와 8cm도 대응변으로서의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X 대 8, 그럼 그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요. 여기 있는 6cm와 12cm가 대응변이죠. 그렇지. 이거 그래서 1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 아까 5대 6이라면서요. 아까 5대 6은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6이어서 빠르게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내기 위한 거였었고 실제로 닮은 삼각형을 찾았다고 한다면 자, 선분 DE의 길이가 X cm일 때 여기 6cm가 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더 긴 변이죠. 그러니까 12cm와 대응하고 있는 변일 거고 6cm와 12cm가 대응변, 그때 길이의 비는 6대 12, 1대 2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대 8이 1대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X의 값이 4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분 DE의 길이가 4cm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겠지? 어떤 거? 우리는 닮음을 찾기 위해서 각을 하나 주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빠르게 생각해 봤어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닮음이야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실제로 대응변의 길이를 나중에 찾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렇게 찾아내는 게 우리 닮은 삼각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닮음인 건 뭐니? 두 번째로 그럼 길이의 비는 얼마니? 라는 걸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그 구조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여기 있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SAS 닮음의 구조를 띄고 있었죠. 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봅시다. 여기 있는 10번 문제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먼저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AA 닮음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닮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경우가 선생님은 AA 닮음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AA 닮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구조를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서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작은 삼각형 그리고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삼각형 ABC라는 큰 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랑 닮음이니라는 얘기를 기호로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요. 동그라미 세모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는 각 B가 네모가 될 거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순서로 쓰여진 거니까 작은 삼각형에서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순서로 삼각형을 맞췄으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EDC라고 쓰면 돼서 삼각형 EDC가 삼각형 ABC와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식이에요. 자, 됐니? 그래. 이 식을 쓰지 않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 이 문제 풀이를 두 가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에서 이 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 스타일대로 풀어갈 거야. 작은 삼각형에 집중했더니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3대 5 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눈에 보이네.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9대 이 BC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BE라는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모 중심으로 3대 5, 세모 중심으로 9대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써내려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3을 3배 했으니까 5를 3배 하면 X 플러스 3이 15라는 거 알고 있고 X가

라고 찾아내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이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 기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EC가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그렇지. 같은 방법으로 엮여버리면, 아, 선분의 AC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선분의 AC 3대 9분은 하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분 CD는 어때요? CD는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BC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5대 X 플러스 3이 3대 9다라고 식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자, 3대 9가 1대 3인 거니까 결국은 1대 3이 5대 X 플러스 3하고 쓰여지면서 15가 X 플러스 3이고 X가 12라는 동일한 결과 얻어낼 수 있고 똑같이 선분 BE의 길이가 12cm다라는 식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보여드렸죠? 첫 번째 풀이 방법,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 해설에서 써놓는 방법. 요거 순서 그대로 맞춰드렸고요. 실제로 해설에서 어떤 변이 어떤 변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찾을 때, 이 닮은 삼각형들을 써놓고 점들이 엮여져 있는 순서를 본다면 조금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팁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가 볼 건데, 이 AA 닮음에 관해서 유명한 형태의 그림이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문제도 풀이 방법이 보자마자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에서 우리 한번 강조했던 문제예요. 자, 어디선가 봤던 그림 보입니까? 삼각형 안에 삼각형 들어있는 상태, 그치? 동그라미 세개 주어져 있죠? 뭘 활용하자? 외곽의 성질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해 보면 이각 B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된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EBC의 하나의 외곽에서도 등장하더라라는 얘기했었죠. 이거 하나의 외곽,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B,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 B와 주황색으로 표시된 각 EDF가 서로 크기가 똑같은 각이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진행하면서 세 개의 각이 모두 다 같아져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아? 그래.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생각하면서 AA 닮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그래.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위쪽에 있는 각을 도대체 어떻게 똑같다고 찾아내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나는 이 각과 같은 각을 찾고 싶다라는 거니까 저 각을 외곽으로 하는 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를 별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각이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는데 그게 바로 각 A,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와 같은 각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크기가 똑같고 이렇게 각이 크기 똑같으니까 AA 닮음이다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것도 한번 써보자면 삼각형 ABC가 뭐랑 닮음이니라고 이야기한다면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대응되고 있는 거니까 삼각형 DEF와 닮음이다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 닮음인 거 찾았으니까 구하라는 게 뭔지 확인해 볼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BC의 길이만 구해내면 해결할 수 있고요. 이 BC의 길이는 7cm와 그렇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요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하고 7대 X의 길이의 비가 도대체 뭐냐? 이거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어때? 다른 데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6cm와 12cm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들이고, 그렇다면 1대 2라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알수 있겠네. 결국 7대 X도 1대 2가 돼야겠죠? 7대 X가 1대 2더라, X는 14더라라고 찾을 수 있죠? 그럼 선분 BC의 길이가 14cm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
여기 있는 전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하기 위해서 26cm에다가 14

14cm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10cm와 12cm 더하니까 22cm에다가 14cm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6cm가 전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전에 풀었던 문제는요, 안에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밖에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b를 활용해서 구해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이 그림을 보자마자 아,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사용해서 닮은 삼각형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야 라는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겠죠. 이걸 고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지난번에 강조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런 그림들은 반드시 풀이의 방법들이 보자마자 떠오를 수 있도록 연관을 좀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고르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르고 설명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2번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에서 각의 크기 똑같고 변의 길이 주어져 있을 때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닮음비를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죠. 문제에서 삼각형 AOD가 먼저 나왔고요. 삼각형 FOE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 대 아래 있는 작은 삼각형으로 닮은 비를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여러분 몇대몇 하고 쓸때큰 숫자가 먼저 앞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순서 바꿨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주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예전에 보았던 형태죠. 그래. 평행사변형의 성질 하면서 얘기했었던 거고요. 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그때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닮음에 관련된 문제로도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했었던 그런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삼각형 어떤 게 서로 닮음인지는 눈에 보이세요? 뭐, 닮음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닮음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엇각 생각하면 되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올 겁니다. 자, 여기 있는 X표가 이쪽으로 그대로 엇각으로 옮겨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지? 그래서 두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선분 AD와 여기 있는 선분 EF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 EF의 길이만 알수 있다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닮은 비를 구해라라는 문제지만 결국은 선분 EF의 길이가 얼마니를 묻고 있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풀었던 문제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엇각의 크기를 활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각이 전부 다 동그라미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때? 삼각형 ABF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F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선분 BF의 길이 얼마입니까? 8cm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지? 자, 더불어 오른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너 X표, 너도 X표.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CD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생각할 수 있고요. 선분 CD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당연히 길이가 똑같이 8cm일 거니까 E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를 생각해도 너도 8cm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즉, BF, EC를 더하면 8 더하기 8, 16cm가 되는데 그 16cm는 12cm보다 4cm만큼 더긴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개의 변이 EF라는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4cm만큼 더 길어진 거고, 그렇다면 공유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4cm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분 EF의 길이 네가 4cm야라고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cm예요.
물론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이 길이를 A, 즉 BE를 A, EF를 B, FC를 C라고 이야기해서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접근해 볼 수도 있었죠. A 플러스 B가 8이었고요. B 플러스 C가 8이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에다 8 대입하면 이 자리에 8을 그대로 대입하면 아 C가 4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8cm 중에 C가 4라면 B가 4여야겠구나. 그럼 A도 4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각각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구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이제 선분 EF의 길이가 4cm라는 거 알았으니까 12cm와 4cm가 대응변이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삼각형의 닮은 비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큰 거와 작은 거의 닮은 비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2대 4의 순서로 써주어야겠죠. 그래서 12대 4 하고 쓸 텐데 문제에서는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12대 4를 3대 1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 3대 1이 정답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12번이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사각형의 성질에서 우리 평행사변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 관련된 각의 이등분선들이 다른 변과 만나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때 또 했던 이야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요 동그라미 두 개가요. 그렇죠. 각 C로도 옮겨올 수 있고 각 C의 이등분선이 동그라미 두 개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두 개의 평행이다라는 얘기했었고요. 당연히 너랑 너도 즉 X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요 두 개의 직선도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기억들까지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억을 되살려보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닮음을 엮어놓은 아주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평행 눈에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어디로 옮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요거, 요 각의 크기 어디로 옮길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이쪽으로 엇각으로 옮겨간다.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너 세모라고 하면 너도 세모로 옮겨간다.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 이때는 이렇게 평행이니까 엇각 찾아서 세모 옮겨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 세모와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세모와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AA 닮음이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대응점 순서 찾기 위해서 나머지 각도 기호로 표시하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삼각형들이죠. 그럼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에 비 생각할 텐데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EC의 길이를 XCM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작은 삼각형에서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정보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요. 동그라미 옆에 4대 5인데요. 지금은 X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게 긴 건지 이게 긴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4대 5라는 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세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움직인 거다.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움직여야 4대 5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4대 10 하고 써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5가 10으로 갈 때 2배 됐으니까 4도 2배 되면서 X 플러스 4가 8이고 결국은 X가 4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X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선분 EC의 길이니까 선분 EC의 길이가 4cm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요거 AA 닮음에 관해서 문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AA 닮음,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방금 전 풀었던 문제처럼 AA 닮음을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AA 닮음에서 많이 보던 구조 아니겠습니까? 너를 동그라미, 너를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90도. 그렇다면 네가 동그라미, 네가 세모 하고 만들어지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이 직각과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다. AA 닮음이다 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CD의 길이만 구해내면 되니까 너 X센티미터라고 놓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2대 3,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동그라미 직각 세모의 순서로, 동그라미 직각 세모의 순서로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 X는 6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상태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각형 AB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생각할 수 있고요. 28제곱센티미터다라는 정답 쓰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그림에서 우리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두개 내려놓은 거 그래,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을 하나 생각을 해서 직각과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을 찾는 거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 동그라미 생각하는 거였었죠? AA 닮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너 하나 세모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과 동그라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세모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표시한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여러분, 이 닮음에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것들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얀색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있는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읽으면 4대 8,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읽으면요. 1대 2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선분 EC 대 10이 1대 2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EC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전체 8cm에서 EC라는 길이 빼서 구하고 싶어 하는 선분 AE의 길이 찾아내 볼수 있겠죠. 이 길이 구하는 게 목표인데요. 5배 되어져 있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분 EC의 길이가 5cm구나라는 사실 우리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선분 AE의 길이는 8cm에서 5cm 빼내면 되니까 3cm구나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도요, 정말 많이 봤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시간 뒷부분이 전부 다 AA 닮음에 관련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보고 있었으니까 AA 닮음을 잘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전설의 가위빈 키위.
1: 안녕,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

0: 아니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 C!
1: 비타민 C! 캐리님의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0: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2: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0: 어,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비.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눈부셔.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3: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키위 맛있다. 새콤달콤해. 호떡아, 너도 키위 좀 먹어봐.
4: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3: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이도 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4: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3: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4: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3: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4: 응.
3: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4: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예압!
3: 오!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0: 키위, 키위, 키위, 키위, 키위 왔습니다.
5: 키위야, 어서!
6: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반가워.
0: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6: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0: 그렇게 달려나와주시니
7: 저도 정말 행복해요.
8: 키위가 침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9: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8: 키위야, 반갑다.
4: 여기가 어딨지?
8: 어, 아이고, 이번엔 대왕 키위가 왔... 어?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4: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10: 호떡이?
6: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4: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0: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4: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0: 뭐라고?
4: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11: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0: 내가 잘 안다니.
12: 비이사, 비이사.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0: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4: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6: 아니, 호떡이 뭐야?
9: 뭐지?
8: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9: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13: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0: 나쁜 산소괴물 멈추지 못해?
13: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4: 무섭게 생겼다.
0: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키위다.
4: 키위,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13: 겁도 없이 나를

0: 살려야겠다는 거야.
1: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0: 싫은데 싫은데 괴롭힐 건데.
1: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 C.
2: 케이님 부르셨습니까?
1: 비타민 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그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1: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1: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이상, 이상,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1: 어? 행복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화가 나!
4: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1: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0: 어? 가긴 어디에 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5: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1: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파.

0: 트리토판, 네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리토판.
3: 희희의 트리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 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아,
2: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4: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텐데.
3: 정말? 정말이니? 같이 가!
5: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6: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5: 위상! 위상!
6: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상!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위맨.
3: 휘,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6: 왔구나. 응?
3: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6: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아,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응?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3: 네? 휘휘,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7: 황금 가위!
5: 아!
3: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3: 어!
2: 이겼다.
7: 어, 졌다.

0: 아들 부들부들부들.
1: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0: 나 소화 다 됐어요.
2: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0: 아, 예 알겠습니다.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3: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한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4: 졌다.

0: 어?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원 안 됐어요.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어,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4: 이겼다. 졌다.
5: 뭐지?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되어 있다고.
5: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는.
6: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는 애초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1: 새로운 대원을 뽑는다다.
0: 새로운 그린초끼 구조대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동물들은 아지랑이 섬으로 떠나고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 이다 또한 그린초끼 구조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누가 새로운 그린초끼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2: 어? 이다! 어디 가!
0: 그린초끼 구조대가 될 거야!
1: 그린초끼 구조대에 지원하고자 이 먼 바지랑이 섬까지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죠.
2: 환영해요.
1: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저희가 준비한 그린초끼는 다 한벌.
3: 정말 갖고 싶다.
4: 진짜 갖고 싶다.
1: 지금부터 이 그린초끼의 주인을 뽑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하겠죠.
2: 테스트는 바로
1: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그린초끼 구조대가 되려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어야겠죠.
2: 자, 그럼 누가 잘하나? 준비.
3: 재활용.
4: 종이, 플라스틱.
5: 야야.
3: 아, 신문. 아, 신문은 종이.
4: 플라스틱.
5: 플라스틱.
6: 사람들은 매일 아주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그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매년 2천만 톤이나 된대.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걸 물고기들이 먹으면.
2: 아빠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할래. 벌써 몇 시간째야.
6: 미안. 밤새 책을 읽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지 뭐야.
2: 어? 이다야, 너 밤새 저 책들을 읽은 거야?
6: 응.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지. 난 한다면 하는 의지 음료수 이다니까.
2: 너무 늦었어.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면 어제 그 잠수함을 탔어야 했다고.
6: 지금이라도 헤엄쳐서 가면 되지. 내가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쭉 가서 쭉쭉쭉 가면 아지랑이 섬이던데.
2: 정말?
6: 같이 가자, 뿌기야. 우리 같이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는 거야. 자, 출발!
2: 갑자기? 이다야!
6: 그게 지도에서 볼 때랑 길이 좀 다르네. 지도가 엉터리인가?
2: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널 믿는 게 아닌데.
6: 그럼 넌 혼자 집에 가든가. 나 혼자 그린조끼 구조대 할 테니까.
2: 플라스틱이 무슨 그린조끼 구조대를 해.
6: 왜? 플라스틱은 그린조끼 구조대 하면 안 돼?
2: 응, 안 돼.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주범이야. 근데 무슨 그린조끼 구조대를 해.
6: 그래도 플라스틱이 얼마나 쓸모가 많은데 플라스틱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을걸?
2: 나 좀 도와줘.
6: 오케이.
2: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6: 그렇게 커다란 괴물이 나타난 것 같았는데.
7: 나?
6: 우와! 깜짝이야!
7: 놀라지 마. 나 고래야, 고래.
2: 아, 고래였구나.
7: 미안, 미안. 나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 돈을 벌려고 하거든. 우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몰래 우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
6: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
2: 그럼 계속 이 바다 밑에 숨어 있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7: 응, 그건 안 돼. 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하거든. 그리고 내가 저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어.
6: 뭔데?
7: 바로 똥! 내 똥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 걔네들이 내 똥을 먹고 쑥쑥 자라.
2: 아, 그렇구나.
6: 식물성 플랑크톤. 아하! 그렇다면 고래, 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7: 내가?
6: 응, 응. 고래 똥을 먹고 쑥쑥 자란 식물성 플랑크톤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
2: 이산화탄소? 그게 뭐야?
6: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중 하나야.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줘서 좋은 거지. 근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고래가 먹으면서 결국 고래는 몸에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게 돼. 그리고 나중에 고래가 죽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고래 몸에 저장될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수백 년간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래, 넌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는 거라고.
7: 우와, 내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니.
2: 그러게. 근데 이다야, 너는 이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6: 내가 말했잖아. 난 한다면 하는 의지의 음료수 이다. 밤새 책 보고 공부했다니까.
2: 우와, 정말 이다는 그림 좋게 구조대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구나.
6: 깜짝이야.
7: 미안, 미안. 내 방귀 소리야. 지금 막 똥이 마려워서.
2: 그럼 얼른 바다 위로 올라가야지.
6: 잠깐만, 잠깐만. 아직 저 위에 고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먼저 가보자.
2: 그래, 기다려, 고래야.
7: 응. 이다야, 뿌기야, 조심해.
6: 이야.
8: 아이, 참. 고래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6: 아저씨, 아저씨. 지금 고래 기다리는 거죠?
2: 고래 저쪽으로 갔는데.
8: 아, 그래? 저쪽?
2: 네, 고래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가봐요, 빨리요.
8: 그래, 그래, 그래. 고맙다. 고래 앞으로 출발.
6: 고래야, 얼른 올라와.
2: 고래야, 이제 여기서 편하게 똥 넣어.
7: 고마워, 얘들아.
2: 근데 우리 이제 어쩌지?
6: 그러게, 어디로 가야 아지랑이 섬이 나올까?
7: 아지랑이 섬? 남쪽으로 쭉 가면 아지랑이 섬이야.
2: 오, 고마워, 고래야.
7: 서둘러, 너희가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길 바랄게. 화이팅!
2: 화이팅!
6: 자자 남쪽이
2: 아 이다야
6: 어?
2: 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6: 응.
2: 플라스틱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6: 어? 정말?
2: 정말.
6: 예. 자 남쪽은 이쪽이야. 가자. 오.
2: 이다야 같이 가.
9: 우와. 짠짠.
2: 어? 근데 여기가 어딘데?
1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2: 어? 그린조끼 구조대원님이시다.
1: 요 브라더.
10: 반갑습니다.
2: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10: 아 여기는 생수병 만드는 공장이에요.
2: 생수병 만드는 공장이요?
10: 네.
2: 와 재밌겠다.
10: 아 재밌어요. 같이 가볼래요?
1: 뭐 좋아요.
2: 네 좋아요.
10: 갑시다.
1: 우와. 그러게.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페트병들은 특징이 있대. 그쵸, 대원님?
10: 네, 맞습니다. 비닐 없는 라벨을 국내 최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 우와! 이렇게 비닐 라벨이 없으면 비닐 사용을 줄여서 좋고.
2: 맞아요. 그럼 페트병 분리배출할 때도 편하겠어요.
10: 네, 맞습니다. 무라벨 페트병은 음각 디자인도 있고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환경에 참 좋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친구들 환경을 생각한 무라벨 페트병 기억해주세요. 그럼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 먼저 페트병 만들 재료를 준비해. 여기에는 다 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원료도 포함돼 있대. 이제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재료를 액체 형태로 만든 후 페트병 모양 틀에 넣어서 공기를 훅 넣어주면 페트병 탄생! 그런데 이 페트병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가볍게 만든 제품이라고 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가벼워진 페트병. 도도가 엄청 칭찬해.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이고
2: 비닐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점
1: 정말 인상 깊었더더.
10: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지구가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2: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물의 생활 단원을 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세 번째 단원, 식물의 생활 단원의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볼 겁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며 또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단원 정리

심리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은요. 우리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운 식물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어떤 식물들이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1번 장미, 2번 민들레, 3번 용설란, 4번 소나무, 5번 은행나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운 식물이 아닌 것 어떤 식물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를 찾아보았나요? 자, 아무래도 우리 주변, 그러니까 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들, 그러니까 장미, 민들레,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식물은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3번에 있는 용설란 같은 식물은요, 어디에서 사는 식물인가요? 우리 배웠잖아요. 사막에서 사는 식물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사막이라고 하면요, 환경을 떠올려 보세요. 모래가 많고요. 또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고요. 낮에는 햇볕이 막 쨍쨍 굉장히 덥고 비도 거의 오지 않아서 굉장히 건조하고 막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의 식물의 하나인 용설란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운 식물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과 3번 이어지는 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꼭꼭 복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자, 복습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들의 이름 정도는 꼭꼭 외워두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열심히 복습했던 친구들이라면 여기 나오는 식물의 이름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아직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함께 정리해 보자고요. 자,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은요, 어떤 식물이게요? 어떤 식물의 잎이게요? 그래요, 바로 토끼풀의 잎입니다. 자, 니은은요, 부채 모양으로 생겼어요. 바로 은행나무의 잎입니다. 그래요,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디귿은요, 어떤 잎이에요? 바로, 그렇죠, 소나무의 잎입니다. 바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은요, 바로 둥근 형태인데 끝부분이 뾰족한, 바로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 그래요, 벚나무의 잎입니다. 차례대로 토끼풀, 은행나무, 소나무, 벚나무의 잎, 이렇게 대표적인 식물의 잎을 보고 어떤 식물의 잎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억의 생김새를 관찰한 것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토끼풀이라고 했지요. 토끼풀의 생김새를 관찰한 것,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잎이 부채 모양이다. 부채 모양은요, 니은이잖아요. 들렸고요. 2번, 잎이 한 곳에서 세 개씩 난다. 하나, 둘, 셋. 한 곳에서 세 개씩 나고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잎이 둥글고 끝부분이 뾰족한 것은요, 벚나무의 잎 리을이에요. 들렸고요. 잎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인 것은요, 은행나무 리은의 특징입니다. 들렸고, 5번, 잎이 바늘과 같이 가늘고 길쭉한 모양은요, 바로 소나무 잎의 특징이지요. 디귿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의 3번 문제인데요. 위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때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류했네요. 그렇다에는 기역과 리을, 그러니까 토끼풀과 벚나무 잎을 분류했고요. 그렇지 않다에는 니은과 디귿, 은행나무와 소나무 잎을 분류했습니다. 자,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잎의 크기가 작은가? 2번, 잎의 색이 아름다운가처럼 잎의 크기와 색깔은요, 이 하나의 식물에서도 잎의 크기와 색깔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3번, 잎의 끝부분이 뾰족한가? 라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의 기역과 리을을 볼까요? 벚나무의 잎은 끝이 뾰족하지만요, 토끼풀은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4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그래요. 이 기역과 리을 모두 자세히 보면요. 잎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톱니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인 이 은행나무와 소나무 잎은요.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 아니라 매끈하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로 분류했지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하지 않지요. 가늘고 길쭉한 거는요. 소나무 잎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라고 3번의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을 때, 알맞은 분류 기준을 보기에서 자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분류 기준이 여기 있고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이 식물의 잎만 보고 어떤 식물의 잎인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요.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식물의 잎은 아까 나왔잖아요. 3번 문제에서 바로 소나무. 다음. 푸른풀인데 강아지풀, 다음. 자, 손을 펼치면 손가락처럼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단풍나무잎이죠. 다음, 벚나무잎, 다음, 은행나무잎, 다음, 토끼풀잎.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기역,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라고 했습니다.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니은, 잎의 가장자리가 매끈한가? 디귿, 잎의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 리을,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집어넣어 보죠. 만약에 기역이라고 한다면 잎의 끝 모양이 어때요? 뾰족, 뾰족, 뾰족, 뾰족하지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겠고요. 잎의 가장자리가 매끈한가? 소나무 잎과 강아지풀은요, 그렇지만 단풍나무와 벚나무 잎은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입니다. 들렸고요. 디귿, 잎의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 소나무와 강아지풀은 그렇지만 단풍나무와 벚나무 잎은요, 가늘고 길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겠지요.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리을,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단풍나무와 벚나무 잎은 그렇지만 이 소나무 잎과 강아지풀의 가장자리는요 매끈해요. 따라서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알맞은 분류 기준을 찾아서 기호를 쓰면 바로 기역이 정답이겠다. 여기에 기역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보죠.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1번, 잎과 줄기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대표적으로 풀과 나무로 구분하여 알아보았죠. 이때 이 풀과 나무의 비슷한 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잎과 줄기를 구분하기 쉽다였습니다. 들렸고요. 2번, 대부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는 것도 공통점 중에 하나였지요.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대부분 키가 크고 줄기가 두꺼운 것은요. 풀의 특징이게요. 나무의 특징이게요. 그래요. 바로 나무라고 이야기했지요. 바로 대부분 나무가 풀보다 키가 크고 줄기가 두꺼운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4번. 나무는 산보다 들에서 더 많이 산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나무는 들보다 산에 더 많이 살고요. 5번. 풀은 들에만 살고 산에는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과 산에 모두 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산에는요, 키가 큰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햇빛을 잘 받기가 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따라서 산보다는 들에 더 많이 살긴 하지만 산에도 삽니다. 풀은요. 따라서 5번도 틀렸기 때문에 옳은 것은 대부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2번이 정답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통점은 두 가지.

단풍나무의 잎입니다. 단풍나무, 선생님의 잎은 색깔처럼 빨간 색깔이 매력적인 단풍나무의 잎이죠. 자, 들이나 산에서 살고요. 줄기가 굵고 단단해요. 아무래도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는 대부분 줄기가 굵고 단단하지요. 또 이렇게 보다시피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쫙쫙 갈라져 있는 모습이 특징인 잎입니다. 단풍나무의 잎. 따라서 정답은 단풍나무라고 6번의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을 보고 어떤 식물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몇 가지 특징들도 함께 익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특징들 정도는 잘 알아보고 가자고요. 자,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7번부터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마름, 검정말, 개구리밥, 부들의 이름을 가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과연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알아맞힐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식물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런 식물들은요,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식물은요, 문제에 적혀 있듯이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대표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마름, 검정말, 개구리밥, 부들의 모양의 특징을 잘 익혀두고요, 특징들도 같이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7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 묻고 있네요. 자, 기억은 물에 떠서 산다. 볼까요? 기억은요, 마름이에요. 자, 2번. 니은은 잎이 물 위에 떠 있다. 검정말. 3번. 디귿은 물 속에 잠겨 산다. 4번. 리을은 수염 모양의 뿌리가 있다. 5번. 리을은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다. 자, 만약에 복습할 때이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제대로 외우지 않았다면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이에요. 하지만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함께 연결해서 기억했다면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기역은 물에 떠서 산다. 자, 마름인데요. 마름은 이렇게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긴 하지만 뿌리는요, 땅 속에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니은은 잎이 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말은요, 아예 물 속에 잠겨 삽니다. 뿌리는 땅 속에 내리고 살고 있고요. 들렸습니다. 자, 3번. 개구리밥은요, 물 속에 검정말처럼 잠겨 살지 않고요. 보다시피 물에 떠서 삽니다. 틀렸고요. 4번. 리을은 수염 모양의 뿌리가 있다. 이 수염 모양의 뿌리는요, 이렇게 물 위에 떠서 사는 개구리밥, 불의 옥잠, 물상추 같은 식물의 특징이지요? 틀렸습니다. 5번 볼까요? 리을은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다. 그래요. 부들이라던가, 연꽃이라던가. 또, 갈대 같은 식물의 특징이지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요. 또, 잎과 꽃이 물 위에 높이 자랍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겠네.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요, 사진만 봐서도 풀 수는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특징들, 이름 정도는 꼭꼭 친구들이 외우고 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니은은요, 검정말입니다. 아까 검정말은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물 속에 잠겨 사는 식물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역, 물 속에 잠겨 삽니다. 맞고요. 니은, 잎이 물 위에 떠 있다.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은요, 마름이라던가, 개구리밥의 특징이지요. 또, 잎이나 줄기가 단단하지 않고요. 검정말, 나사말 같이 물 속에 잠겨 사는 식물은요, 줄기가 가늘고 잎이 작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이렇게 물결이 흔들리면 하늘하늘 같이 흔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검정말입니다. 틀렸고요.

리을,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에 뜨는 것은요, 불의 옥점, 공기주머니, 불의 옥점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고르면 기역이 정답이겠다. 기역이라고 적어주고 이어지는 문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강이나 연못에 사는 생활 방식이 리을, 부들과 비슷한 식물은요, 부들,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이 있지요. 따라서 연꽃과 갈대를 찾아보면 1번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친구들이요, 이 이름을 외울 때 이왕이면은 비슷한 것끼리 같이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련, 가래, 마름, 잎이, 잎이나 꽃이 물에 떠 있는 식물, 또 검정말, 뭐 나사말, 물질경이 같은 식물은 물 속에 잠겨 사는 식물, 개구리밥, 불의 옥점, 물상추 같은 식물은 이렇게 물에 떠서 사는 식물, 부들,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은 잎과 꽃이 물 위로 높게 자라는 식물,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같이 외우면 조금 더 문제를 풀기 편리하지요.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사는 식물이 아닌 거 묻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매우 뜨겁대요. 다음, 공기가 매우 건조하고 비가 적게 오고요. 대부분 모래. 그리고 모래폭풍이 분다. 바로 어떤 환경이냐면 두 글자. 뭔지 알것 같나요? 그래요. 바로 사막의 환경입니다. 1번 선인장, 알로에, 용설란, 바오바브 나무 모두 대표적인 사막의 식물이지만 밤나무는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이잖아요. 따라서 아닌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과 12번 문제인데요. 선인장의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역과 니은의 관찰 결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위를 볼까요? 기역은요, 생김새고요. 자, 니은은요, 줄기를 가로로 자른 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 보도록 하죠. 자, 기역. 줄기가 굵다. 줄기가 가늘다. 가시가 없다. 가시가 있다. 줄기가 굵다. 자, 선인장의 생김새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선인장은요, 줄기가 굵고요, 가시가 있죠. 따라서 줄기가 굵다, 가시가 있다, 줄기가 굵다. 정답. 자, 니은 볼게요. 선인장 줄기를 가로로 잘랐대요. 그리고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어 보면 우리 배웠잖아요. 화장지가 촉촉히 젖어서 아, 그래서 선인장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구나라는 것 배웠잖아요. 따라서 자른 면을 관찰해 보면 굉장히 물기가 있고 미끄럽고 축축해요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물기가 있고 미끄럽고 축축하다라는 걸 찾아보면 여기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물기가 많다, 뭐 축축하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역과 니은 모두 맞는 것은 바로 4번이죠. 가시가 있고 미끄럽고 축축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선인장의 특징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잎에 물을 저장하기 어려워 사막에서 살수 없다. 대신 줄기에 물을 저장하지요. 그래서 줄기가 통통 굵잖아요. 자, 틀렸고요. 2번. 잎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잎에 많은 물을 저장하는 것은요, 용설란, 알로에 같은 식물입니다. 3번.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사막에서 살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죠. 화장지에 물기가 있네. 젖었네. 따라서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4번. 줄기가 가늘어. 통통해요. 물이 적게 필요하므로 사막에서 살수 있다. 들렸고요. 5번. 잎이 가시 모양이라 건조할 때 떨어뜨릴 수 있어. 사막에서 살수 있다. 들렸습니다. 가시 모양은 맞지만 말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겠다.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입니다. 자, 도꼬마리 열매의 특징 묻고 있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가시가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이어서 우리 배웠잖아요. 옷이나 털에

잘 붙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찍찍이 테이프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물에 젖지 않는다. 연잎의 특징이고요. 털이나 옷에 잘 붙어요. 갈고리 모양이어서 말이죠. 3번, 뾰족하고 곧은 가시가 있다. 갈고리 모양이어서 말이죠. 4번, 공기주머니가 있어 물에 뜬다. 공기주머니, 물에 옥잠. 5번, 열매의 특징을 이용해서 낙하산은요. 바람에 휙잘 불어 날아나가는 바로 민들레 열매의 특징이에요. 독거마리 열매의 특징은 털이나 옷에 잘 붙어요.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과 15번 문제예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연잎과 단풍나무 열매가 있네요. 자, 먼저 연잎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잎은요, 이렇게 표면에 작은 돌기가 아주 많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도 물이 잘 스며들지가 않아요. 이걸 바로 우리 연잎효과라고 하지요. 연잎효과. 1번. 물에 잘 젖지 않는 특징. 맞고요. 특징을 활용해서 방수 모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물에 잘 젖지 않는 모자. 3번. 표면은 무수히 많은 작은 돌기로 덮여 있어요. 4번. 표면에 물이 닿으면 물방울이 동그란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변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가 않아요. 맞아요. 5번. 생김새를 활용해 빗물을 모으는 장치는요. 연잎이 아니라 느릅나무. 느릅나무 잎에 생김새를 이용한 예입니다. 따라서 5번은 틀렸어요. 정답은 바로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니은 단풍나무 열매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것 묻고 있습니다. 찍찍이 테이프는 아까 봤던 독고마리 열매 특징이고요. 2번, 빗물을 모으는 장치는요, 방금 이야기했던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고요. 3번, 날개가 하나인 선풍기가 바로 단풍나무 열매의 특징을 이용했어요. 맞고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감은요, 방금 얘기했던 연잎효과, 연잎의 특징이죠. 5번, 해를 따라 움직이는 태양 전지판은요, 해를 너무 좋아해서 이름도 해바라기인 해바라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과 17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드는 생활용품이래요. 물음에 답하는 문제.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이용한 식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는 국자, 국자가 물에 동동 떠 있죠? 요것 때문에. 자, 요거는 바로 불에 옥잠, 끈끈이 주걱, 민들레 열매, 느릅나무 잎, 벌레잡비 통풀 중에서 물에 잘떠 있게 이 잎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잎자루가 통통하잖아요. 바로 잎자루 하면 우리 불의 옥잠을 떠올려야 하지요. 따라서 불의 옥잠, 물에 잘 뜨는 불의 옥잠을 이용해서 만든 생활용품이구나. 정답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인데요.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이용한 식물의 특징, 옳은 건 묻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물에 동동 잘 뜨는 불의 옥잠의 특징을 이용했기 때문에 끈적거린다. 끈끈이 주걱의 특징. 이거는 이렇게 옷이 잘안 미끄러지는 뭐 옷걸이 이럴 때 좋겠죠. 물에 잘 뜬다. 정답. 물을 잘 모은다. 느릅나무 잎의 특징을 이용해서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고요. 4번. 물에 젖지 않는다. 연잎. 5번. 바람에 잘 날아간다. 바로 민들레 열매의 특징을 이용해서 뭐 낙하산 만들어 볼수 있겠죠.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은 물에 잘 뜬다.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짜잔, 18번 문제입니다. 식물과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 바르게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느릅나무 잎, 연잎, 독고마리 열매가 있습니다. 자, 느릅나무 잎은요, 이렇게 아주 빗물을 잘 이렇게 물을 잘 모으게 생겼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짜잔 빗물을 잘 모으는 장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샥 모아져서 잘 떨어지는 장치죠. 따라서 1번은 디귿으로 쫙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2번 연잎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에 무수히 많은 돌기가 나 있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요.

0: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지지요. 바로 연잎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에 잘 젖지 않는 옷, 바로 방수 옷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도꼬마리 열매는요. 열매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의 끝이 갈고리 모양이어서 옷이나 털에 잘 붙어요. 이걸 이용해서 찍찍이 테이프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정리평가 이외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많이 많이 적어줄 것.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풀었던 단원 정리평가 이외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 헷갈렸던 문제 꼭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도 식물의 이름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꼭꼭 들이나 산, 강이나 연못, 사막에 사는 대표적인 식물들의 이름 정도는 꼭꼭 함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징도 함께 말이죠. 선생님은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 다음 시간도 함께 해줄 거죠.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윤우입니다. 자, 오늘의 실전책 14번째 시간이죠. 중단원 서술형 대비 마지막으로 6문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 그렇죠.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좀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할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절대로 부담 갖지 말 것. 알겠죠? 선생님, 저는요, 그 부분이 잘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보면 하나라도, 예를 들어 막 커다란 막 루트 125, 뭐 이런 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루트 8, 이 정도 있죠? 조금씩 조금씩 작은 수부터 해나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의 두뇌는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죠? 우린 중학교 3학년 수학을 공부할 정도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 두뇌를 믿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봅시다. 알겠죠?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쪽입니다. 레벨 33. 그죠? 한번 볼게요. 17번인데요. 자, 단순 계산이죠. 그죠? 그래서 서술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수학은 첫 번째로 답이 일단 맞아야 돼요. 그죠? 답이 맞아야 아, 답이 맞았는데 풀이가 조금 틀렸네. 감점. 답이 맞았는데 풀이도 완벽하네. 만점. 그죠? 근데 답이 틀렸어. 그럼 답이 틀리면 아까워서 조금의 점수밖에 보통 못 주거든요. 수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계산형 문제를 서술형에 풀 때는 학생들이 계산 과정을 꼼꼼히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엔 달리던 길을 천천히 걸어가려다 보니까

소소한 실수들이 나오죠. 뭐 부호를 반대로 적는다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모의 유리화할 때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걸 곱한다던가, 그쵸? 뭐 아니면 괄호를 빼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돼요. 알겠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런 부분으로 감점을 당하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알겠죠? 천천히 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답이 맞아야 되고, 풀이과정 꼼꼼히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연습장에 쓴걸 답지에 조금씩 옮겨 쓰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채점하는 분들이 읽기 편하게 적는 게좀 중요해요. 알겠죠? 막 이렇게 저렇게 쓰면은 이게 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알겠죠? 한번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좋아요. 그냥 일단 곱하고 근호 안에 있는 제곱을 밖으로 보내도 좋고,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런 거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곱해 보니까 제곱수네, 그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16이네. 그러면 그냥 바로 4로 쓰지 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뭐 2루트 2로 바꾸고 분배한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죠?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정도는 전 바로 4 이렇게 쓸래요. 더하기 루트 2. 자, 첫 번째 분배 완료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는 루트 18로 바꾼 뒤에 3루트 2 해도 되는데, 자,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루트 3이 곱해지는데 이쪽 근호에 루트 3이 있다면 3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호 안에서 왔다가 내보내는 것보다는 애초에 마중 나와서 서로 탁 근호를 없애는 방법 보세요. 루트 6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래서 곱할 때, 여기 루트 3 있는데, 너도 루트 3 있네? 둘이 곱하면 3이네? 해서 바로 몇 루트 2라고 적는 거? 네, 바로 3루트 2로 적는 것도 조금씩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복잡한 계산에서는 이렇게 최대한 간단히 하는 게 여러모로 유용하니까요. 빼기 뒤에 것도 같은 방법으로 루트 3 곱하기 4.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4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이건 그냥 곱해보니까 흔히 아는 제곱수죠, 36. 그런 경우는 그냥 바로 6 이렇게 써줘도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은 유리수 부분을 먼저 써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루트 2가 있는 부분은 4루트 2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는 얼마다? a 더하기 b는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렇게 분배할 때 근호가 있는 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18번이요. 우리 이거 비슷한 문제 봤었죠? 비슷한 문제 봤었어요. 그때 어떤 걸 했었냐면, 지난 강에서, 아니, 루트 2를 x라고 하고 루트 3을 y라고 하네. 그리고 주어진 등식을 보니까 여기 y랑 xy가 있죠, 그쵸? 그럼 주어진 식은 사실 ay니까 a 루트 3 더하기 xy는 루트 6이죠? 그럼 b 루트 6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오케이, 좌변에 3 곱하기 얼마랑 6 곱하기 얼마가 있나 보다 하고 딱 보니까 어느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문제네요, 그쵸? 아니, 선생님, 지난 방법 좀 써먹으려 했더니 이래서 수학이 좀 싫다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근호 있는 거다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알겠죠? 분수로 보겠습니다. 루트 1.08은 루트 100분의 얼마? 네, 108이죠, 그쵸? 자, 우리가 약분하고 싶은 욕구를 잠깐 억누른 채로 여기 우변을 좀 살펴볼게요. 근호 안에 3 빼고 다 나가든지, 6 빼고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부분, 특히 분자겠죠? 분자를 3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3으로 나눠볼게요. 그죠? 그럼 108은,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108은 3 곱하기 36이거든요? 6 곱하기라고 해보면 좀 이상해져요. 그죠? 6 곱하기 얼마입니까? 6 곱하기 18인가요? 18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18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쵸?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된다? 3 곱하기 36을 봐야 된다. 라는 거죠.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럼 뚝 떼서 써보면, 루트 100분의 36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00분의 36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10분의 6 루트 3입니다. 그쵸? 뭐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곧 더해야 돼서 곧 어차피 통분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써놓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괜찮을까요? 누구를 찾은 겁니까, 우리가? A를 찾았죠, A. 그쵸? A는 5분의 3. 됐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B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3을 썼으니까 6이구나, 그쵸? 자, 똑같이 해볼게요. 루트 2.94는 100분의, 그쵸? 루트 100분의 294가 되는 거고, 자, 연습장 294는 6 곱하기 얼마인가요? 자, 6, 6, 4, 24, 그쵸? 6, 4, 24, 6, 9, 54, 그쵸? 6 곱하기 49네요. 제곱수죠? 참고로 300에다 6 모자라기 때문에 300은 6이 50개잖아요? 그래서 49개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든 찾았다. 그쵸? 여기도 제곱수니까 얘는 루트 100분의 자, 294에서 6을 제외한 부분 49를 쓰고요.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써볼게요. 됐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7 루트 6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B가 되는 거죠. B는 10분의 7. 괜찮을까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전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간단했고, 요 녹색으로 적은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렸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체크한 부분. 약간 하트 같기도 하네. 하트. 하트. 자, 요 하트, 아,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새로운 난관이었던 거잖아요. 이 새로운 난관,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근데 소수를 뭘로 바꿨다? 예, 분수로 바꿨다. 그리고 3 또는 6 빼고 다 나가라! 이렇게 예, 해결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답을 내볼까요? A 더하기 B입니다. A 더하기 B는 지금 다 5분의 10분의니까 10분의 이렇게 써볼게요.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7. 그러면 10분의 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예,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죠. 설명을 들으니까 아, 생각보다 할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꼭 복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볼게요. 끝부분 때문이에요. 끝부분. 구하라고 하는 거. 일단 주어진 걸 보면 아, 루트 2와 루트 20? 우리가 이 경험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유형은 아, 루트 2 쓸래? 루트 20 쓸래? 그죠? 나야, 쟤야. 그 문제거든요? 근데, 아, 구하라는 게 전혀 2와 20스럽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야? 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도 결국엔 2가 들어가도록 모양을 변형하면 되거든요? 적어볼게요. 루트 50분의 1은, 루트 50분의 1이죠. 그쵸? 근호안으로 1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과정이 이 문제 포인트인데, 자, 우리는, 자, 분자에 2 또는 20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를 만들어 볼게요. 2.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도 값은 변하지 않죠? 100분의 얼마예요, 얘는? 예, 100분의 2가 되겠죠. 그쵸? 찾았다. 루트 2. 그죠? 루트 2가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루트 2는 찾았고, 만약에 분모가 제곱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이었다면, 20을 만들어야겠죠. 제말 이해되세요? 지금은 100이기 때문에 분모 부분이 루트 100이 10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쭉쭉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얘는 10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2에서 소수점 한 자리. 그렇죠? 예, 조치를 취하면 되겠어요. 0.1414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요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부분 추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가 요렇게였다면, 그쵸? 요렇게였다면, 얘는 루트 10분의 루트 2니까, 루트 10을 또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막다른 길인 거죠.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여긴 참고입니다. 참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여기 루트 몇 분의로 바꾼다? 100분의로 바꾼다 이거죠. 100분의
20으로 바꿨다면 이 상황에서

저는 오케이. 10분의 루트 20이니까 요런 상황은 계산해 보면 0.4472가 될 거야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니고 요런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하던 걸 적용한다라는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낯선 주제예요. 학생들한테는 꼭 복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cm, 그리고 2루트 5cm인 어떤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8cm래요. 요거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지금 직육면체 대각선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저기가 8cm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직육면체의 높이거든요. 높이. 높이는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높이. 여기들이 다 높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랑 관련이 된 문제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번 쓰는 문제였죠. 그렇죠? 일단 서술을 하기 전에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자, 요거 8cm는 어떤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었냐면, 자, 높이를 끼면서 여기, 저 요렇게 선분을 그으면 직각삼각형 여기 보이죠? 요 직각삼각형 선생님 이거 직각 아닌데요? 맞아요. 이거 3D잖아요, 그렇죠? 수직입니다. 수직 바닥으로부터 90도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직각삼각형으로부터 뭔가 또 관련이 있는데 지금은 빗변의 길이를 제외한 높이와 여기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둘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그은 선분의 길이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존재해서 여기. 그렇죠?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죠. 밑면 쪽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두 개가 있으니까 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노란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 높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서술을 하려고 보니까 아 뭔가 위치를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필요하면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A, B, C, D 뭐 모두 찍어도 되는데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각삼각형 ABD와 직각삼각형 BCD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그림에 선분 BD를 그자 이렇게 해볼게요. 선분 BD를 그자 나타내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은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각삼각형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구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 더 개선하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적어주면 좋은 거. 보통은 어떻게 적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선분 BD를 구하는 거예요. 선분 BD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선분 BD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6의 제곱 36 더하기 그다음에 2루트 5를 제곱하면 4, 5, 2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루트 56이 되네요, 그렇죠? 물론 근호안이 복작복작해서 좀 내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얘를 또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기 때문에 일단 내비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전혀 지금까지 틀린 풀이는 아닌데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는 게 뭐냐? 지금은 1학기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때 어떤 도형인지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거 보세요. 자, 직각삼각형 BCD에서. 크, 이 표현 참 세련된 표현이에요. 있으면 확 이미지가 달라져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직각삼각형 BCD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딱 저걸 읽자마자 눈이 여기로 가죠. 그래서 아, 피타고라스 정리 썼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요. 추가로 더 쓰자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쓰면 더 좋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한 풀이가 되는 거고요. 친절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똑같이

그 다음 직각사각형. 직각사각형 ABD에서 이렇게 적는 거죠. 직각삼각형 ABD에서 이렇게 먼저 어디서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인지 딱 적어주고, 자, 선분 이번엔 AB를 구하는 거죠, 그죠? 선분 AB는, 자, 이번엔 빗변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 빗변의 제곱 빼기 나머지 변의 제곱이죠. 빗변을 제곱하면 64, 그다음 빼기, 자, 나머지는 아까 선분 BD였죠? 루트 56을 제곱하면 56입니다. 그쵸? 그러면 8 이렇게 되네요. 루트 8이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높이기 때문에 얘가 2루트 2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필요는 있겠죠. 그쵸? 단위는요,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써주면 피타고라스 정리. 꼭 이렇게 괄호로 안 써도 되고요. 위쪽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여기 에서 뒤에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남색만 있는 풀이, 심지어 이게 이 얘기까지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점 없이. 그러면 더욱더 채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더 풍부한 풀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이 문제도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자,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게 x와 y를 더한 것과 x와 y를 뺀 것을 이제 서로 나누고 있네요. 그렇죠? x 더하기 y분의 x 빼기 y예요. 그러면 둘을 더하고 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학생들이 뭐 실수까지는 아닌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생기는 일중 하나가 일단 뒷부분 보지도 않아요. 딱 여기만 보자마자,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분모의 유리화. 분자 분모의 루트 1을 막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 간단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포인트 보세요. 큰 그림을 봐야죠.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더하고 빼는 건데 애초에 분모가 둘다 루트 2로 같아요. 그러면 보류. 굳이 분모의 유리화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곱셈 공식 단원에서 다시 합차 공식이라고 곱셈 공식 중에 두 번째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자주 나온 특징 중 하나가 하나는 두 개가 똑같아요. 4는 똑같죠. 근데 뒤에 루트 6 보세요. 루트 6 같은 경우는 하나는 플러스 루트 6,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는 완전 똑같은 수, 다음에 나오는 건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더하거나 빼면 간단해져요. 막둘 중에 하나 사라지거든요. 추가로 나중에 곱셈까지 해도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 모양 자체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저분한 두 X와 Y가 아니고요. 둘은 굉장히 정교한 관계가 있다 이거죠. 둘이 더하거나 빼면 뭔가 사라져. 이건데, 한번 직접 보시죠. 자, 한번 더하거나 빼보겠습니다. 풀이 적어볼게요. x랑 y를 더한 것은 통분하지 않아도 애초에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모의 유리화도 안한 채로 그냥 바로 더합니다. 자, 바로 그냥 더해볼까요? 얼마예요? 8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원래라면 또 여기서도 분모의 유리화를 해줄 건데 보류. 제가 개념책 또는 이제 이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분모의 유리화는 보통 마침표다. 그러니까 청소 끝나고 손 씻는 느낌이에요. 근데 손을 계속 씻으면 손 씻고 왔더니 또 쓰레기통에 손 집어넣고 또손 씻고 왔더니 또 어디 먼지 닦고 이러면 계속 손을 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치 분모의 유리화 같아서 분모의 유리화를 너무 섣불리 하면은 좀 괜히 반복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보류. 필요하면 하는 걸로. 자, 왜 그러냐? X랑 Y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빼면 루트 2분의, 자, 빼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4는 사라지죠?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루트 6이 플러스 루트 6이 되어서 2루트 6이 되네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구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약분하고 싶지만 일단 참을게요. 참습니다. 그 상태에서 볼게요. 구해야 되는 게 이거니까 x 빼기 y 나누기 x 더하기 y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 지금 분모 분자가 다 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곱셈으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x 빼기 y 곱하기 x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분리해낸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y분의 1은 x 더하기 y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해주세요. 뭐분의 1은 그거의 역수다. 이런 식으로요. 적어보겠습니다. 얘는 루트 2분의 2 루트 6 곱하기 x 더하기 y의 역수니까 8분의 루트 2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요렇게 사라지죠. 그렇죠?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될그 원인이 서로 약분이 되어서 사라지네요. 그리고 마저 약분을 해보면 2, 4, 8. 그렇죠? 답은 몇 분의? 4분의 루트 6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는 반드시 해야 할까? 이겁니다. 근데 너무 먼저 하지 말자. 하더라도 마지막에 답을 낼 때는 보통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섣불리 해도 물론 풀리지만 하지 않아도 풀리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지 않으면 보통 난 답은 맞았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아, 그러네. 이렇게 할 수도 있네. 라는 견문을 좀 넓혀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분모의 유리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뭔가 어떤 두 덩어리의 형태인데 하나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보호가 반대인 경우는 덧셈 또는 뺄셈, 그리고 나중에는 곱셈까지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물론 풀이 방법 다양하니까요. 여러분의 풀이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 22번까지 풀고 여러분들이 또 근호 안에 있는 식을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 볼게요. 유리수 K에 대하여 라지 A는 루트 45, 그 다음에 빼기 루트 5분의 10K 더하기 K 곱하기 4 더하기 루트의 값이 유리수다. 그죠? 그럼 일단 쭉 써볼게요. 쭉 써보면 대문자 A는 자, 일단 45, 9, 5, 45니까 얘는 3루트5입니다. 그쵸? 3루트5.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빼기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요렇게. 요렇게 곱해보면 5, 20 이렇게 약분이 되죠? 빼기 2K 루트5.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더하기 4K. 분배하고 있어요. 분배. 4K. 그리고 K 루트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도 소소한 질문 중 하나가 요거죠. 우리가 보통 곱셈을 생략할 때 수를 앞에 두고요. 문자는 뒤에 ABC 순으로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세요. K가 되게 뜬금없는 데 있죠? 여기도 보세요. K가 앞에 있죠? 이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몇 루트 5, 2루트 5, 3루트 5, 4루트 5 이런 관점에서 여기가 이제 주어진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루트 5가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요거 참고서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는. 그러면 4K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루트 5에 대한 얘기들을 좀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괄호 열고, 3. 그다음 마이너스 2K 더하기 K니까 빼기 K 루트 5.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근데 이게 유리수이라면, 루트 5가 유리수이라면, 유리수 되려면, 이렇게 쓸게요. 되려면, K가 얼마다? 3이어야 되겠죠? K는 3이다. 그리고 따라서 대문자 A는 요 값인데 이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K가 3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A 더하기 K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12 더하기 3이죠? 1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이제 중단어 서술형 대비 다 살펴보았고요. 자, 제가 개념책에선 한번 설명을 했으나 이제 여기 요런 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기준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런 걸 처리할 때 근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제곱수의 배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곱수의 배수. 근데 우리가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2의 제곱 얼마죠? 4죠, 4. 그리고 3의 제곱은 9죠. 4와 9의 배수를 좀 익숙해져 놓으면 좋다.
우리 구구단

0: 외웠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4의 배수, 9의 배수는 또 특별하다라는 거죠. 지금 단원에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자마자 9, 5, 45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루트 12 같은 거 봤을 때 얘는 아, 4, 3, 10이니까 2 루트 3. 요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됐을까요? 두 번째, 그거보다 조금 더큰 거. 조금 더큰 거. 3의 제곱이었잖아요?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한요 정도? 요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근데 뭔가 직접 써보기보다는 문제에 나올 때마다 거의 나오던 게 나와요. 그래서, 아, 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루트 32를 봤을 때, 2로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거든요. 2가 5개 있는 건데, 얘가 좀 익숙해지면, 얘16 곱하기인데? 16 곱하기. 그래서 4루트이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루트 75 같은 거. 처음에는 잘 어색하지만, 25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5루트 3?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한번 찾아보시고, 추가적인 거는 소인수분해와 적당히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또 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항식의 곱셈이죠. 이 부분도 이제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3학년 이렇게 참 힘들지만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함께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공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거무기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 1단원을 마치고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오늘 배우는 내용, 그리고 2단원 전체의 내용이, 초등학교 국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단원과 작별을 하기 전에 끝마쳐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낱말 퀴즈 정답 확인하는 건데요. 자, 맞춰야 하는 낱말이 이응 하나였어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전통 문화에는 민족의 이것이 담겨 있다. 정신의 중심이 되는 얼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박물관에는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유물이 많다. 뭐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20초 낱말 퀴즈까지 우리 다 풀어봤으니 진짜로 2단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단원은요,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써요입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 나의 생각을 담는 것이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전하려고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만약에 글을 올바른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쓴다 어떤 걸까?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는 말도 배울 거고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이런 말도 배울 거예요. 지금은

낯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선생님이랑 연습하면서 2단원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써요의 달인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그림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29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 한 장에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할머니께서 서유린에 고구마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고구마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바구니에도 고구마가 한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리가 할머니 맛있어요라고 쓰고 사진도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서유라, 무엇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자세하게 써야지라고 하셨어요. 자, 할머니 맛있어요라고만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오늘 먹은 아침이 맛있었는지, 간식이 맛있었는지, 내가 보낸 고구마가 맛있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얼마나를 넣어서 문장을 고쳐보면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고구마가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있죠?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휴대전화 메시지 같은 매체, 이런 알맞은 매체를 선택해서 전달하는 거, 이런 것도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써요라는 단원에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단원 공부할 준비는 다된것 같은데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여행 떠나볼까요? 네, 우리 교재를 보면 그림과 함께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나는 듯한 그런 그림인데요. 글을 봐야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에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아, 여기 나와 있는 남자아이가 글을 쓴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방학에, 언제 물어보면 방학에 갔어요. 어디에 갔니?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이 문장은 문제 없네요. 올바른 문장이에요. 오랜만에 뵙는 할아버지 생각에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뵐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뵙는이라는 표현은 뭐죠? 원래는 보는인데 할아버지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하는 우더른이시니까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오랜만에 뵙는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빈칸은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신 건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동네 어르신께서 반갑게 맞아주신 건지를 알 수가 없네요. 반갑게 맞아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와락 껴안았어요. 그러면 이 니은에 들어갈 말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떤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와락 껴안았어요? 누구를? 무엇을?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도 우리가 뭔가 빠졌지만 무엇을 넣어줄까 생각하면서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이 글은 언제 있었던 일을 쓴 글입니까? 그래서 찾을 수 있었죠. 언제? 방학에 할아버지 댁에 갔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에요. 우리 2단원의 첫 문제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쉬운, 그래서 3초 만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1번으로 나왔습니다. 2번이에요. 글쓴이가 가슴이 두근거린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했는가? 자, 보니까 여름방학이어서 방학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진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할머니는 나오지 않았고요.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뵈어서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중에서 조금 고민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갑게 맞아주셔서 가슴이 두근거린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뵙는다는 생각에 가는 길에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했지요. 그래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4번입니다. 3번, 중요한 문제네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가 기역 부분에 누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거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누가에 해당할 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니은은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와락 껴안았어요.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를? 또는 뭐 무엇을 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누가 또는 뭐 무엇이 할 수도 있겠고요.
사람인 것을 알았으니까 누가 누구를 이더 자연스럽겠지만요. 그럼 해당하는 것을 넣어볼까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할아버지를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것은 뭔가 어색하죠. 할아버지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문장 성분이라는 걸 배운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누가, 무엇이 이런 것들을 주어라고 부릅니다. 이 주어는 뭐냐면요. 문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주인공을 말해요. 주체라고도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그래서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누구를, 무엇을, 이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향해 가는 대상 있죠? 뭐 목표랑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목적어라는 것은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어를 이야기할 때는 은느니가 이런 말이 잘 붙거든요. 저는, 학생은, 동생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역시 할아버지는 높여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4번 문제 볼게요. 글쓴이가 할아버지를 만나 한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아, 선생님이 걱정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의 바른 친구들은 1번을 보자마자 동그라미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할아버지 만나자마자, 만나 뵙자마자 인사해야지. 그런데 글에 들어간 내용을 기준으로 찾아야 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다. 이것이 우리가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생각으로만 풀지 마시고, 할아버지께 인사를 한게 아니라 만나서 한 일은 2번, 와락 껴안았다입니다. 여름방학을 세웠다는 내용은 없지요. 여름방학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은. 자, 이번에는 그림과 함께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림과 글을 보기 전에요. 선생님이 앞서 말한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좀더 짚고 넘어가야 해요. 자, 문장 성분.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겠습니다. 성분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음식 같은 거 사면은 음식에 성분표가 붙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어떤 영양소가 있고 하는 것을 성분표라고 하잖아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주어 얘기했었죠? 주어. 주어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뭐 누가, 무엇이, 그 행동을 하는 게 누군데, 무엇인데 하는 것을 주인공인 주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였어요? 목적어. 목적어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서술어라는 게 있습니다. 서술어. 서술어는요, 이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우리 서술형 문제 하면 뭐예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막 적는 것이 풀어서. 그럼 서술어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말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면 훨씬 쉬워요. 사자가 움직인다잖아요. 사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무엇이 움직이는데? 아, 사자가. 그럼 이 사자가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 어떤 거에 해당돼요?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무엇을 하는지에 해당하니까 움직인다는 서술어인 거네요. 선생님, 그러면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가 없잖아요. 네, 이 서술어에 따라서 목적어가 없는 문장도 있답니다. 사자가 움직인다 자체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움직이다에 뭔가 몸을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자가 무엇을 움직인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다라는 서술어

납니다. 우리 또 하나 연습해 볼게요. 딸기가 달콤하다. 우리 여기서 문장 성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달콤한 게 무엇인데? 딸기가 달콤해.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되는 것이죠. 딸기가 어떤데? 달콤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서술어죠. 역시 이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달콤하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딸기가 무엇을 달콤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문장 성분 분석해 봤고 그림에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딸기가 달콤하다 말고 다른 것도 넣어 볼까요? 주어를 바꿔 볼게요. 포도가 달콤하다 할 수도 있고 수박이 달콤하다. 사과가 달콤하다. 참외가 달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여기 전부 다 있어요. 이 여자아이도 달콤해서 맛있는지 웃으면서 수박을 맛있게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아, 주어가 있구나, 서술어가 있구나,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볼 것입니다. 자, 5번이에요. 그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 가에서 코끼리, 자동차, 움직인다, 주어 바꿔서 우리 얘기했었죠? 둘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림 가에서 시계바늘도 움직였어요. 자, 가나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합시다. 그림 나에서 여자아이는 수박을 먹는다, 웃는 얼굴로 들고 먹고 있었죠. 수박을 싫어한다? 웃으면서 먹고 있었는데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지요. 6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는 거예요. 사자가 움직인다. 딸기가 달콤하다. 기역과 니은을 보니까 무슨 자리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서 그런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주인공인 주어 자리네요. 그럼 기역과 니은은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을 각각 찾아보려고 하니까 서술어의 의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주어가 와야 해요. 기역에는. 니은은 달콤한 맛이 나는 주어가 와야 해요. 그럼 어울리는 걸 찾아봅시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사과가 움직인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기차가 움직인다라고는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코끼리가 움직인다. 자연스럽죠? 니은은 달콤할 수 있는 주어,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게 사과가 달콤하다, 포도가 달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군요. 자, 7번 중요한 문제네요. 이것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서 누가, 무엇이, 자,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주체가 어려우면 주인공이라는 말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주어였습니다. 주어. 주인공이 되는 말, 주어. 그래서 우리가 딸기가 달콤하다 했을 때는 주어가 딸기였고, 뭐 기차가 움직인다 했을 때는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되는 기차가 주어가 됐겠죠. 8번입니다. 문장에서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로 한번 적어보죠, 뭐.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즉, 주어가 없는 문장을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달린다. 이렇게만 썼어요. 달린다. 그러면 누가 달리는지, 무엇이 달리는지 알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골라보면 되는 겁니다. 누가 행동을 했는지 알수 없죠? 사자가 달리는지 사람이 달리는지 알수 없잖아요. 알수 없는 거 맞아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행동은 알수 있죠. 달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알수 있어요. 무엇이 어떠한지 쉽게 알수 있나요? 누가나 무엇이 해당하는 말이 없는데 쉽게 알수 없어요. 문장의 의도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누가 달리는 건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알맞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이 빠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여러분 이렇게 예시를 통해 확 와닿죠? 자, 그다음은요. 또 다른 그림으로 선생님이 문장 성분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지호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을 통해서 문장 성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어찌하다라는 것은요,
움직임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지우가 어쩌고 있는데, 그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호가 달린다. 지호가 달린다. 그러면 움직임을 알려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떠하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꼭 움직이지 않아도. 그럼 예를 들어서 지호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씩씩한 아이 같아요. 씩씩하다로 한번 예시를 적어볼게요. 지호는 씩씩하다. 이건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질이나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무엇이다. 지호는 누구인데? 무엇인데? 하면 지호는 우리처럼 5학년이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지호는 5학년이다. 물론 지호는 이런 말들은 주어에 해당하지만 뒤에 선생님이 적은 달린다, 씩씩하다, 5학년이다는 각각 움직임을 알려주고 성질은 상태를 알려주고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이죠. 선생님이 밑줄 친이 단어들,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뭘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서?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적었던 서술어에 해당됩니다. 그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이 선생님이 서술어라고 했잖아요. 예시를 통해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은 문장 성분 중에서 서술어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근데 서술어 중에서도 아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게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딸기가 달콤하다는 목적어가 없어도 됐었지만 예를 들어 승희가 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읽는데 승희가? 하면 아 책을 읽는지 잡지를 읽는지 신문을 읽는지 모르니까 목적어가 그런 것은 필요한 서술어죠. 서술어의 의미를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한번 그림 볼게요. 이번에는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윤아, 무슨 걱정 있어? 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누나, 어떡하지? 내가 잃어버렸어. 뭔가 큰일 났고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누나가 뭐라고 할것 같아요? 뭘 잃어버렸는데? 라고 할것 같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어? 무엇을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자, 우리 무엇을 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목적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이 자리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공책을 잃어버렸는지, 가방을 잃어버렸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지 알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누나에게 지금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문장을 써야 하는 겁니다. 9번 문제예요. 그림 가를 표현한 문장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우리 가에서 지호의 그림을 통해서 배웠었죠.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나 그 주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통틀어서 문장 성분 중에서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술어 중에서도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상태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알맞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뒤에 우리 서술어부터 표시를 해보면 달린다, 파랗다, 초등학생이다 중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 뭐죠? 지호가 달린다. 또뭐 지호가 뛴다라고 해도 뛴다도 서술어가 되겠죠.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떠하다, 상태. 성질 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파라타와 초등학생이다 중에서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거 파라타죠. 주어는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장에서 성질 상태에 해당이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주체가 지금 운동복인 거잖아요. 그럼 어떠하다? 파라타. 운동복 어떠한데? 파란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니은은 2번에 연결할 수 있고요. 지호는 무엇인데? 지호는 초등학생이야. 지호는 5학년이야.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것은 3번에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서술어가 문장에서 없다면 지호가 운동복이 지호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지호가 어떻다는 건데? 운동복이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서술어와 함께 무엇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주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서술어만 있어도 이상하다고 했었죠. 달린다, 파랗다, 초등학생이다, 누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모든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해요. 10번입니다. 대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에요.

나와 태윤이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죠. 누나가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태윤이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물건이 뭔지도 몰라요. 누나는 태윤이에게 화를 내고 있다.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화를 내든지 말든지 하지, 그쵸?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나는 태윤이에게 비밀을 말하고 있다. 아, 이거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설명이죠.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태윤이가 말한 문장 속에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 11번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대화 나에서 누나가 태윤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태윤이의 말을 알맞게 고쳐 쓰시오. 자, 문장에 오류가 있어요. 뭔가 답답하고 우리가 충분히 뜻을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고쳐 쓰는 거예요. 우리 2단원 단원명이 뭐였어요?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써요였잖아요.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서술형의 문제들 선생님도 같이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한번 고쳐봅시다. 내가 잃어버렸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적으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수 있죠? 우산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꼭 우산일 필요는 없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 공책을 잃어버렸어. 가방을 잃어버렸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지만, 내가와 잃어버렸어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럼 우리 문장 성분 배웠으니까 내가가 무슨 성분이었죠? 문장 성분 중에 주어였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는 서술어인 거죠. 그쵸? 서술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리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술어에 따라서 그냥 주어만 있어도 되는 게 있고, 목적어가 필요한 것도 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떠오른다 하면 목적어 필요 있어요? 해가 무엇을 떠오른다? 필요 없죠. 해가 떠오른다 자체로도 의미가 완전히 전달이 되니까, 아,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필요 없구나. 잃어버렸어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가 중요하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12번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되도록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겁니다. 자, 빈칸 없이 읽어만, 빈칸 넣지 않고 읽어만 볼게요. 자, 막다. 승우가 읽는다. 우유를 마신다. 어때요? 이미 잘 전달이 되나요? 아, 뭐가 맑은데? 승우가 무엇을 읽는데? 우유를 누가 마시는데?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 먼저 적어 볼게요. 막다. 무엇이 맑은데? 뭐가 없어요? 문장 성분 중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승우가 읽는데? 무엇을 읽는데?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그리고 읽는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겠네요. 우리가 없으니까 의미를 잘 이해 못했잖아요. 우유를 마셔. 누가 마시는데? 역시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알맞은 거 한번 이어볼게요. 넣어볼게요. 책을 하늘이 유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주로 읽는 이가 이런 것이 붙으면 주어의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하늘이 막다가 더 자연스럽나요? 유나가 막다가 더 자연스럽나요? 하늘이 막다가 자연스럽죠. 하늘이 막다. 유나가 막다면 뭐 유나의 얼굴 표정이 맑은 건지 눈이 맑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막다가 훨씬 자연스럽네요. 승우가 무엇을 읽는다? 을이 붙은 책을 넣어줘야 되겠죠. 승우가 책을 읽는다. 우유를 마시는 게 누군데? 아, 유나가. 유나가 우유를 마신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을 배웠고요. 각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낱말도 중요하니까요. 20초 낱말 퀴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준비 좀 하고요.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도 맞춰볼 준비 시작!
자, 이런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다. 이건 뭐냐면,

0: 떨려서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야. 내가 엄청 기다리는 날이 있었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런 감정이라고 해. 새로운 그런 거 아니야. 니은이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마음일까? 네, 여러분. 오늘 낱말 퀴즈 정답이 되는 그 마음으로 선생님을 매일매일 만나러 오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또 다른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2단원의 첫 시간 이렇게 잘 맞춰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문장 성분, 이런 것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처음 들어본 낱말이라 여러분 낯설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두 번째 시간 이해가 잘 되려면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2단원의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함께하는 34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Festivals and Celebrations. 축제와 기념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World Mission 정답을 한번 볼게요. I have black and white keys. 나는 검정색과 하얀색 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People press the keys to play music.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이 건반을 누르죠. 나의 정체는 바로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I am a piano. 정답 잘 맞춰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인데요. 바로 선생님이 여러분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When is your birthday?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January 1월부터 December 12월까지 선생님이 달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중 하나를 활용을 해서 My birthday is on blank. 제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은 3월 1일이에요. 라고 하면 My birthday is on March 3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을 적어주면 돼요. On March 1s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월 3일입니다. 라고 하면요. My birthday is on March 3rd.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적어주시고요. 선생님의 생일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estival. 자, 발음해볼까요? Festival. Festival. 명사로 축제가 되죠. 축제. 학교 축제가 언제야?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When is the school festival? When is the school festival?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가 되고요. When, 언제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Fast. Fast. 명사로 축제라는 의미가 되고요. Festive. Festive. 형용사로 축제의 또는 기념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Festival, 축제. 자, 다음은 party.

발음해 볼까요? Party. Party. 말 그대로 파티, 잔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정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당. 예문 한번 볼까요? 나의 부모님은 지난 주말에 파티를 여셨다. My parents threw a party last weekend. 자, threw a party라고 할 때 이 threw는요, throw의 과거형이에요. throw 그리고 through. 자, 지금 아래 보면 파티를 열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를 쓴다? throw라는 동사를 쓴다. 그래서 throw a party,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가 되고요. 이것의 과거형이 바로 threw가 된다. threw a party. 파티를 열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party 정당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political party, political party라고 하면 또 정당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event예요. event. 발음해 볼까요? event. 행사란 뜻이고요. 유의어로는 occasion이 있어요. special occasion. 특별한 뭐 행사, 특별한 일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또 event, 어떤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건, 일. 자, 예문 보면 그것은 지구의 날 행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죠. It is for the Earth Day event. Earth Day event, 지구의 날 행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concert. 발음해 볼까요? concert, concert. 콘서트 또는 연주회가 되죠. K-pop 콘서트는 항상 신이 난다. K-pop concerts are always exciting. K-pop concerts are always exciting. K-pop 콘서트는 항상 신이 난다. 자, 다시 event, 행사 또는 사건, 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concert, 콘서트, 연주회란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how. 발음해 볼까요? show. show. 공연 또는 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동사의 3단 변화 볼까요? show, showed, shown. 자,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조금 헷갈리죠? show의 과거형은 showed. 그리고 과거 분사형이 바로 shown입니다. show, showed, shown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자, 예문 보면 그 공연은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공연은 the show라고 하면 되죠. The show will start soon. The show will start soon. 공연은 곧 시작될 것이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다음은 parade. parade. parade. 자, 명사로 parade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parade. 가두행진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에 보면 어제 그 도시에는 퍼레이드가 있었다라고 하죠. There was a parade in the city. There was a parade in the city yesterday. 어제 그 도시에는 parade, 퍼레이드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firework예요. firework. 발음해 볼까요? firework. firework.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불꽃놀이란 뜻이 있고요. 폭죽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불꽃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plural, 복수 형태로 써줍니다. 그래서 s를 붙여서 fireworks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불꽃놀이가 되는 거고요. 그냥 firework는 폭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문 보면 그 불꽃놀이가 우리를 놀라겠다라고 하죠. 자, fireworks.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fireworks amazed us. The fireworks amazed us. 불꽃놀이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자, 다음은 magic입니다. magic. 자, 발음해 볼까요? magic. magic. 마술, 마법이란 뜻이고요. 형용사로는 마술의, 마법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너는 전에 마술을 배워본 적이 있니? Have you learned magic before? Have you learned magic before? 자, 우리가 have you 그리고 동사의 과거 분사로 질문을 하면요. 보통 경험을 물어볼 때 쓰는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입니다. 네, 현재 완료 시제 형태로 have you 그리고 동사의 과거 분사 즉 PP 형태를 우리가 써주는 거죠. Have you learned? 너는 배워본 적 있니?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아래에 보면 마력이 있는 형용사로는 magical, magical.

이렇게 써주고요. 마술사, 마법사는 magician, magician이라고 합니다. 자, magic, 마술, 마법, 마술의 마법의 magical, 마력 있는 magician, 마술사, 마법사란 단어가 되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holiday. 발음해 볼까요? holiday, holiday. 휴일, 공휴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휴가, 방학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vacation이란 단어 잘 알고 있죠? 휴가나 방학은 va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추수감사절, Thanksgiving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큰 휴일이다. Thanksgiving is a big holiday in the US. Thanksgiving is a big holiday in the US.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큰 휴일이다. 자, 다음 단어, Christmas. 발음해볼까요? Christmas. Christmas.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위해 선물을 사자. Let's buy presents for Christmas. Let's buy presents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join. 발음해 볼까요? join. join. 자, 동사로 가입하다 또는 함께하다, 합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할래? Will you join our club? Will you join our club? 자, 우리 동아리에 가입할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join, 가입하다 또는 함께하다, 합류하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watch. 자, 발음해 볼까요? watch. 일단 동사로는 보다,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손목시계도 우리가 watch라고 합니다. 그냥 시계는 clock이고요. 손목에 차는 이 손목시계는 watch라고 한다. 자, 예문 보면 나는 주말마다 야구 경기를 본다라 그러죠. I watch baseball games every weekend. I watch baseball games every weekend. 나는 주말마다 야구 경기를 봐요. 이때 watch, 보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너말 조심해, 입 조심해 이런 뜻입니다. 이때 watch는 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atch가 주의하다, 무엇을 조심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hold. 자, 발음해볼까요? hold. hold. 자, 일단 동사로 첫 번째는 무엇을 열다, 개최하다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물리적으로 무엇을 손에 잡다, 들다란 뜻이 있어요. 자, 예문 보면 우리 그룹은 패션쇼를 열고 싶어 한다라 그러죠. 이때는 열다의 의미에 hold를 쓰면 되죠. Our group wants to hold a fashion show. Our group wants to hold a fashion show. 이때는 wants to hold, 열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 hold라는 단어의 동사 3단 변화 hold, held, held예요. hold, held, held.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더 볼게요.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라는 의미인데요. hold a party, hold라는 동사를 써도 파티를 열다가 되죠. hold a party, throw a party. 자, 그리고 손을 잡다. 우리 hold가 잡다, 들다란 뜻이 있었죠. hold hands, hold hands. 이때는 손을 잡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cheer. 자, 발음해 볼까요? cheer, cheer. 동사로 응원하다, 환호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명사로는 응원, 환호 이런 의미도 있죠. 자, 예문 볼게요. 나는 너를 응원하기 위해 거기에 있을게. I'll be there. I'll be there. 거기에 있을게라는 뜻입니다. I'll be there to cheer for you. I'll be there to cheer for you. 나는 너를 응원하기 위해 거기 있을게라는 의미가 되고요. Cheerful, cheerful. 이때는 형용사로 발랄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cheerfully, ly가 붙으면요, 부사가 되죠. 명랑하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cheer up, cheer up. 누구를 격려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hold, cheer 두 가지.

가지 단어 봤어요. 자, 이어서 또 다음 단어 봐야겠죠? Merry. 자, 발음해 볼까요? Merry. Merry. 형용사로 즐거운, 명랑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They had a merry time at the party. They had a merry time at the party. They had a merry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는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자, 발음해 볼까요? wonderful. wonderful. 자, 형용사로 아주 멋진이고요. 유열어 fantastic도 있어요. fantastic. 아주 멋진.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예문 보면 나는 로마에서 아주 멋진 휴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I spent a wonderful vacation. I spent a wonderful vacation in Rome. 자, 여러분, 이때 spent는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죠. 바로 spend.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의 과거형으로 spent가 쓰인 거죠. spend, spent. 자, 그리고 관련된 단어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wonder. wonder. 명사로 신기함, 놀라움이고요. 동사로는 궁금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리고 wonderfully. wonderfully. 이건 이제 부사로 놀랄 만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pecial. 자, 발음해 볼까요? special. special. 자, 형용사로 특별한 또는 특수한이란 뜻이에요. 그는 내 생일을 위해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었다. He made a special cake. He made a special cake for my birthday. 그는 내 생일을 위해 a special cake,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었다. 자, specially, specially 이건 이제 부사로 특별히라는 의미가 돼요. special, 특별한, specially, 특별히. 자, 다음은 wedding입니다. wedding. 자, 발음해 볼까요? wedding. 결혼 또는 결혼식이라는 명사가 되죠. 내 결혼식 날, on my wedding day. On my wedding day, 내 결혼식 날, my father cried. 아버지는 우셨다라고 하네요.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보면, wed. wed. 이건 이제 동사로 결혼하다, 혼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wed, 결혼하다. 결혼, 결혼식은 wedding이 되겠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생일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birthday. 자, 발음해 볼까요? birthday. birthday, 생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birth라는 단어 자체가 탄생이라는 명사예요. birth, 탄생.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birthday, 생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일은 나의 친구의 생일이다. Tomorrow is my friend's birthday. 자, tomorrow. 자, 조금 티를 길게 써볼게요. Tomorrow is my friend's birthday. 내일은 나의 친구의 생일이다. Birthday, 생일. 자, 다음은 gift예요. gift. 발음해볼까요? gift. 명사로 선물, 유열어는 present입니다. gift, present. 둘다 선물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우리는 꽃과 책 같은 선물들을 받았다. 자, 선물들 복수형으로 쓰겠습니다. We received gifts. We received gifts such as flowers and books. 자, 여기서 receive라고 하면 받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we received,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장식이라는 명사예요. 자, 단어가 조금 길어요. 천천히 발음해 보겠습니다. decoration. 자, 다시 decoration. 따라해 볼까요? decoration. decoration. 장식이라는 명사고요. 장식하다라는 동사도 볼게요. 동사로는 decorate, decorate이라고 합니다. decorate, 장식하다, decoration, 장식. 정말 아름다운 장식들이다. 감탄문이죠. What beautiful decorations. 자,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주겠습니다. 저 장식들이니까. What beautiful decorations. 정말 아름다운 장식들이다. 감탄문의 형태가 되죠. 자, 다음 단어는 풍선이에요. balloon. 자, 발음해 볼까요? balloon. balloon. 풍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if

풍선들을 불어줄 수 있니? Could you blow up these balloons? Could you blow up these balloons? 자, 여기서 blow up 이라고 하면 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blow up a balloon. blow up a balloon. 풍선을 불다 라고 나오죠. balloon. 풍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마지막 세 가지 표현 나옵니다. 첫 번째, cake. cake. 네, 케이크가 되죠. 우리 같이 그 케이크를 장식하는 게 어때? Why don't we decorate the cake together? Why don't we decorate the cake together? 우리 같이 그 케이크를 장식하는 게 어때? Why don't we? 우리 같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Why don't we decorate the cake together? 자, 그리고 이러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바로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다란 표현입니다. 정말 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t's a piece of cake. 자, 다음은 초양초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Candle. 자, 발음 해볼까요? Candle. Candle. 초 또는 양초죠. 케이크 위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자. 여기서 light가 불을 붙이다라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Let's light the candle. on the cake. Let's light the candle on the cake. 케이크 위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자라는 의미가 되죠. 자, 마지막 표현은 have fun이에요. Have fun.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또는 즐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파티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 Have fun with your friends at the party. Have fun.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Have fun with your friends at the party.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 다음 장으로 가서 오늘의 낱말 퍼즐을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가로 퍼즐을 우리가 쭉 채운 뒤에 mystery word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에 이렇게 그림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이죠? 그렇지, 바로 초 또는 양초라는 의미가 되죠. 자, 초는 candle입니다. candle. 자, 이번에 we were born on this day. 우리는 이날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그렇죠. 바로 생일. birthday가 되겠죠. 이번은 birthday. 생일. 자, 3번 볼게요. 자, 3번에 blank Christmas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메리 자체가 무슨 뜻이죠? 즐거운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즐거운이라는 형용사로 메리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대문자로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 4번, 프레젠트.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의미고요. 이것의 유의어는요. 그치, G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gift가 있었죠. gift. 4번은 gift. present 그리고 gift. 둘다 선물이란 명사가 됩니다. 자, 5번. 자, 5번은 my sister is a model. 나의 여동생은 모델이다. She has a fashion blank today. 그녀는 오늘 패션 뭐가 있다? 그쵸, 모델은 패션 쇼에서죠. fashion show가 되겠네요. show. 자, 5번에 show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한번 가볼게요. We sang and danced. 우리는 노래를 불렀고요. 춤을 췄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왠지 노래하고 춤추고 신나는 파티가 떠오르지 않나요? 아, 우리는 노래하고 춤췄다. 어디에서? 파티에서. 자, 그럼 party라는 단어를 적어 보겠습니다. We sang and danced at the party. party. 자, 이어서 우리 7번의 그림 힌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시나요? 네, 바로 마법, 마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자, 그러면 우리 마술이란 단어, magic입니다. magic. 자, 7번은 magic. 네. 자, 그다음 8번. 자, 8번은 이 그림이네요. 어떤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퍼레이드가 연상이 되죠. parade. parade. 이렇게 적어 볼게요. parade.
자, 이제 마지막 단어까지 왔는데요. 마지막은 carnival. carnival은 is a popular blank in Brazil. popular, 인기 있는 이란 뜻이죠.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카니발이라는 어떤 축제가 있다라고 해요. 브라질을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축제다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축제라는 단어, festival이 되겠죠. festival. 자, festival, 축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로 퍼즐을 우리 다 완성했는데요. 자, 미스터리 월드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선생님이 하이라이트를 쭉 쳐볼게요. 바로, 오, 어떤 단어인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란 단어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어볼게요. 네, 미스터리 월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고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1번에 fantastic, 기막히게 좋은 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이것의 유어로 아주 멋진이란 이 단어. W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Wonderful이죠. Wonderful. Wonderful. 아주 멋진이란 의미가 돼요. 자, 2번. Sad. 슬픈. 자, 그럼 즐거운이란 단어 뭐가 있었죠? M으로 시작하는 단어였어요. 바로 Merry가 됩니다. Merry. Sad. 슬픈. Merry. 즐거운.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이런 표현을 썼죠. 자, 3번에 wed. 결혼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결혼식이란 명사는 웨딩이죠. 웨딩. 웨딩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4번에 magic, 마술이 나와요. 마술. 자, 그럼 마술사는 magician입니다. magician. magician.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cheerful, 발랄한이라는 형용사이고요. 응원하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동사로 그냥 cheer이라고 쓰면 돼요. cheer. cheerful, 발랄한, cheer, 응원하다. 자, 우리 이제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1번 보면 주요 행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행사는 event입니다. event. main event. 주요 행사. 자, 2번은 파티를 열다예요. Hold a party. Hold a party. 자, 이때 hold는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3번에 공연을 보다가 나오네요. 공연을 보다는 그렇죠. watch라는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watch. watch a show. 공연을 보다. 자, watch가 명사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네, 손목시계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동사로는 보다. 자, 4번에 특별한 행사라고 하네요. occasion. 이게 이제 이벤트의 유형으로 함께 나와 있었는데요. 특별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special. 네, 특별한 앞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a special occasion. 특별한 행사. 자, 마지막에 식은죽 먹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썼죠? a piece of cake. 바로 케이크 한 조각. 이렇게 쓰면 식은죽 먹기. 즉, 정말 쉬운 걸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됐었죠. A piece of cake.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으로 한번 가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나는 내 친구에게서 멋진 선물을 받았다. 우리 선물 G로 시작하는 이 단어. gift죠, gift. I got a nice gift from my friend. A nice gift. 멋진 선물. 자, 2번. 우리는 이번 주말에 콘서트에 갈 것이다. We are going to a concert this weekend. 그쵸? We are going to a concer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콘서트에 갈 것이다. 자, 3번은요. 그 퍼레이드는 큰 길을 따라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퍼레이드는 영어로 parade가 되죠. parade. The parade moved down the main street. The parade moved down the main street. 퍼레이드는 큰 길을 따라 이동했다.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 케이크 위에 초들을 불어서 껐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무엇을 불어서 끄다. blow out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blow의 과거형 blew가 쓰인 거죠. 자, 그녀는 불어서 껐습니다. 무엇을? 초들.

0: candles 가 되겠죠. She blew out the candles on the cake. 그녀는 케이크 위에 초들을 불어 섞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는 파티를 위해 알록달록한 장식들을 설치했다. 자, 우리 장식이란 단어 조금 어려웠어요. 바로 decoration. Decoration 이 되겠죠. We put up colorful decorations. We put up colorful decorations for the party. 우리는 파티를 위해 알록달록한 colorful 장식들 decorations를 설치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의 daily practice까지 아주 열심히 잘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word mission 바로 여러분의 생일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When is your birthday?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자, 이때 한 문장으로 적으면 되는데요. My birthday is on 하고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생일도 적어서 다음 시간에 공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완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아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8: 이분 위기.
9: 여러분의 위기도
10: 이게 뭐야?
9: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의 단어 주제는요, travel, 여행입니다. 이 여행이라는 두 글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의 세상을 더욱 넓힐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내 삶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여행과 관련된 단어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 교재 274페이지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abroad. abroad 하면 이건 부사로 해외로 또는 해외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broad라는 단어는 넓은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즉 해외로 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단어의 유의어로는 overseas인데 이 overseas는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도 되고 해외로도 되는데 반면 abroad는 부사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문 보면 나는 이번 여름에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다. I want to travel abroad this summer. 이런 식으로 아 동사 뒤에 쓰여서 어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다, 유학하다 할 때는 study abroad 가 되겠고 또는 해외에서 살다 live abroad, 해외에서 일하다 work abroad 이런 식으로 동사와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 두고 visitor. 자, visitor 하면 우리 visit 하면 방문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한 사람이다 해서 방문객을 뜻합니다. 여기 OR로 끝난다는 거 주의하고요. 유의어로 guest도 마찬가지로 손님 또는 방문객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예문 보면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작년에 서울에 왔다 이런 기사가 뉴스에 나올 때

Many foreign visitors came to Seoul last year. Foreign visitors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어떤 관광 안내소라고 할때 visitor center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우리 아래 단어 같이 보시면 tourist. 자, tourist에서의 이 tour는요, 관광 또는 관광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광을 하는 사람, 즉 관광객을 얘기해요. 우리 유의어로 traveler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의 반의어로 이제 현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 말고 원래 그 지역에 사는 현지 사람은 local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요. 그 관광객 무리는 한옥들의 사진을 찍고 있다. The group of tourists is taking photos of Hanok houses.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둘 덩어리 표현으로 tourist attra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관광 명소를 뜻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 뭐가 있어요?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또는 뭐 중국의 만리장성. 또는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같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장소예요. 우리 attract가 끌어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아, 관광 명소라고 할때 tourist attraction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가볼게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 adventure. Adventure 하면 모험입니다. 여행이라는 건또 하나의 새로운 모험가도 같잖아요. Adventure이고. 자, 그리고 이것의 형용사형도 같이 알아두세요. Adventurous. Adventurous 하면 모험심이 강한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 강세 표시하고 destination. destination 하면 목적지, 도착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문 보면요. Paris is a popular travel destination. 자, 파리는 인기 있는 여행 목적지래요.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비행기를 탔을 때이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최종 목적지라고 할때 final destinatio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site. 자, site 하면 이건 장소 또는 현장을 얘기하는데요. 예문 보면 우리는 경주에 있는 역사적 장소를 방문했다. We visited the historic site in 경주. historic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어요.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었는데, 아,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 있죠. 역사적 명소를 historic site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scenery. scenery. 이렇게 읽어주는데, 경치 또는 풍경을 말합니다. 유의어로 view, landscape.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경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자, 우리 scene이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이건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장면, 상황, 어떤 보여지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라면, 아름다운 풍경, 경치를 얘기할 때는 scenery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예문 보면 너는 그 창문에서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할 때는 You can enjoy beautiful mountain scenery from the window.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beautiful scenery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awesome. 자, awesome 하면 멋진, 대단한이죠. 어떤 멋진 경치를 봤을 때. 와우, awesome. 이렇게. 자, 이때의 이 awe라는 단어는 경외감을 뜻합니다. 발음이 그냥 awe예요. 어떤 놀라움에 이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데. 해서 형용사형으로 awesome이 있고요. 우리 반대말로 끔찍한이라고 할 때는 awful입니다. 자, 우리 멋진 경치라고 표현할 때 awesome view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sightseeing. sightseeing 하면 관광을 얘기합니다. 이때 sight는 원래는 시력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명소, 볼거리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볼거리들을 보러 다니는 것, 구경 다니는 관광을 sightseeing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보시면 Let's go sightseeing in Busan this weekend. 우리 이번 주말에 부산에 관광하러 가자. 우리 관광하러 가다라고 할 때, 뭐뭐 하러 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go ing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go sightseeing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 explore. explore 하면 탐험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또 탐험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입니다.

인데요.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마을을 탐험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explore the old town with my friends. 우리 파생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Exploration. Exploration 하면 이건 명사네요. 탐험, 탐사라는 뜻이 되고, 이 끝에 ER로 끝나게 되면 탐험하는 사람이니까 explorer. Explorer 하면 이건 탐험가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강세 표시해서. 자, 이 단어는 맨 뒤듬절에 일강세가 옵니다. souvenir, souvenir인데요. 저희 반에 수빈이란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수빈이가 체험학습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수빈아, souvenir 가져왔니? 이렇게 얘기했던 게또 떠오르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를 수빈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souvenir 하면요, 기념품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예요. 프랑스어로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여행지를 떠올리고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다. 기념품 이란 뜻이 있습니다. 너는 베트남에서 기념품을 샀니? Did you buy a souvenir in Vietnam? 우리 기념품 가게라고 할 때는요, souvenir shop, souvenir shop이 되고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뒤듬절에 강세를 두고요. refresh. refresh 하면 다시 신선하게 생기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기를 되찾게 하다. 그러니까 기분 전환을 시키다. 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나는 이번 여행이 너 마음에 생기를 되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this trip will refresh your mind. 기분 전환해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ing를 붙여서 refreshing 하게 되면 이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상쾌한, 기분 전환이 되는 이에요. 그 여행은 정말 나에게 기분 전환이 됐어. The trip was so refresh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airline. 자, airline 하면 이건 항공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공항은 airport, 그리고 공항에서 운행하는 항공사는 airline이에요. 이제 공중에서 어떤 노선들을, 라인들을 운행하는 그런 항공사이죠. 이 항공사는 this airline provide, 제공한다. free snacks for passengers. 승객들에게 무료 간식을 제공한다. 우리 승객이라고 할 때는 또 passengers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flight. 자, flight 하면 비행기, 항공편 또는 비행이란 뜻의 명사도 됩니다. 우리 fly, 날다라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고요. 런던으로 가는 우리 비행기는 이라고 할 때, our flight to London was delayed for 4 hours. 4시간 동안 지연되었다. 어디로 가는 비행기라고 할땐 fly to 다음에 그 장소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직항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direct flight입니다. 우리 direct 하면 직접적인 또는 직항의라는 뜻이 있어서요. 어떤 목적지까지 환승하지 않고 그냥 가는 직항편을 direct flight. 그렇다면 환승편은요. 그건 연결해주는 항공편이다 라고 해서 connecting flight. connecting flight 하면 환승편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attendant, attendant인데요. attendant 하면요. 승무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종업원, 참석자라는 뜻도 된대요. 우리 attend가요. 동사로 참석하다란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attendant 하면 참석자가 되기도 하지만 attend는 또 누군가를 돌봐주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서 승무원, 종업원이란 뜻으로도 이 단어를 씁니다. 특히 flight attendant 하면 비행기 승무원을 뜻하는 단어이죠. 자, 이렇게 우리 15개 단어 공부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순간 포착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자, 단어가 빠르게 지나갔네요. 다시 드립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scenery. scenery 하면 경치,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잘 보세요. 자, 이 단어는 뭔가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정답은 souvenir. souvenir 하면 기념품이란 뜻이었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단어가 길어요. 다시 한번.

가서 너의 출발 시간을 확인해라. Check your departure time on the screen. 그래서 아, 출발 시간이라고 할 때는 departure time이 되고요. 한편 도착이라고 할 때는 우리 도착하다라는 단어는 arrive 이잖아요. 이걸 명사로 바꾸면 arrival입니다. 그래서 아, 그럼 도착 시간이라고 할 때는 arrival time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비행기가 출발하는 곳 departures, 그리고 비행기가 도착하는 곳 arrivals 이런 표지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baggage. 자, baggage 하면요. 여기 bag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baggage는요. 수하물, 짐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유의어로 luggage.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하물을 뜻하는데, 이 baggage와 luggage는 둘다셀수 없는 명사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세고 싶으면 앞에다가 단위를 붙여줍니다. 하나의 짐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수하물이라고 할 때는 a piece of baggage, a piece of luggage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 이와 관련해서 여행 가방을 나타내는 표현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 가방을 캐리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식 영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캐리어를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carrier.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행 가방 말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 여행할 때 가져가는 짐 전체를 얘기할 때는 baggage, luggage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캐리어는요, 영어로 suitcase, suitcase입니다. 손잡이와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을 말하고, 이 suitcase 같은 경우엔 한 개, 두 개 셀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baggage, luggage, 그리고 suitcase라는 단어 같이 알아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claim. 자, claim 하면 원래 동사로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요구하다, demand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he claimed that 그는 주장했다. The suitcase was his. 그 여행 가방이 자기 것이라고. 이 claim은요, 또 명사로 주장, 요구라는 뜻도 돼서요. 공항에서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에서 나왔을 때 붙인 짐을 찾는 곳을 baggage claim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 수하물이 내 겁니다 하고 주장하는 곳이에요. 물론 그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이 수하물을 찾아가는 곳을 baggage claim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board. 자, board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판자, 나무 판자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또 동사로는 탑승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요, 배에 탑승을 할때 판자를 딛고 탑승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board 하면 탑승하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유의어로 또 탑승하다 할때 get on을 쓸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다. get on an airplane.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말로 내리다라고 할땐 get off를 쓰면 되고요. 우리 예문 보면 It is time to board the plane to 제주.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비행기를 탈때 보여주는 이 탑승권을 우리가 boarding pass라고 하잖아요. 이때 board가 사실은 탑승하다라는 뜻이구나. 자, 그리고 우리 추가 단어로 알아둘 게 있습니다. aboard. aboard라는 단어는 배나 비행기 등에 탑승한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나온 단어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아까 전에 abroad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abroad라는 단어는 해외로, 해외에서라는 뜻이었죠? 자, 이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다르니까 비교해 주셔야 돼요. abroad는 더 넓은 곳으로라는 의미에서 해외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한편 aboard 같은 경우는 판자를 딛고 배나 비행기에 탑승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aboard 그리고 abroad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reserve. reserve 하면 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의어로 book은요, 이제 책이라는 뜻 말고도 동사로 쓰여서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또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reserved 이런 표지판이 있다면 이것은 이 자리가 예약된이란 뜻이에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뜻. 자, 그래서요, 우리 추가 단어로요, 또 reservation 있는데요. reservation 하면 예약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우리 좌석을 예약하다라고 할때 reserve a seat. 비행기를 예약하다 할때 reserve a flight 해도 되고, 또는 더 흔하게 book a flight 해도 됩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는데요. 이 단어 발음이 어려워요. 자, 일단 강세 표시 이렇게 1강세, 2강세, 강세 표시하고 읽어볼게요. itinerary, itinerary인데요. itinerary 하면 이건 일정, 여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유의어로 schedule도 마찬가지로 일정, 여정이 되겠고, 특히 우리 travel itinerary 있잖아요. 여행 일정표를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은 MBTI 맨 끝에가 혹시 J인가요? P인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워 J인데요. 그래서 우리 여행 일정표 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30분 단위로 여행 일정을 짭니다. 이렇게 저와 같은 J, 인 사람이 좋아하는 여행 일정표라고 할때 travel itinerary라는 단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떤 여행을 갈때 준비해야 될 것들 나와 있어요. 자, 이 단어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insurance. insurance 하면 보험을 얘기합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 insurance이다. 우리 예문 보면 travel insurance, 여행자 보험은 너의 여행 동안 너를 보호해 줄수 있다. can protect you during your trip. 해서 보험이라는 단어이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비자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비자예요. 어떤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어떤 나라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겠다고 좀 허락을 미리 받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비자를 신청하다라고 할 때는요, apply for a visa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여기 approved 하면 승인된, denied 하면 거절된이에요. 우리 나라마다 물론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요. 해서 우리 여행에서 준비해야 될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cancel. 자, cancel 하면 취소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cancel하다, 취소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소피는 그 회의 때문에 그녀의 비행기표를 취소해야 했다. Sophie had to cancel her flight because of the meeting. 어떤 예약을 취소하다라고 할 때는요, cancel a reservation, cancel a reservation 이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읽어볼게요. jet lag. jet lag 하면 시차로 인한 피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때의 이 jet는요, 제트기 할때 jet예요. 그리고 lag는요, 뒤처지다 또는 뒤처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렉 걸렸다 할때그 렉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의 몸은 마치 제트기를 탄 것처럼 이미 그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시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시차로 인해서 피로를 겪는 상태. 아침에는 눈이 감기고 밤에는 또 눈이 말똥말똥 떠지면서 계속 피곤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시차로 인해 피로를 jetlag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보면 나는 아주 긴 비행 후에 시차로 인한 심한 피로를 겪었다. I had severe jet lag after a very long flight.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check in. check in 하면 말 그대로 체크인 하다인데요. 어떤 호텔이나 숙소에 수속을 밟다. 그러니까 체크인 하다. 또는 탑승 수속을 밟다 할 때도 check in 이란 단어를 씁니다. 또 등록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우리는 호텔에 몇 시에 체크인 할수 있나요? What time can we check in at the hotel? 해서 이렇게 호텔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하는 걸 뜻하는 표현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말로 check out, check out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ecurity check. Security check 하면 우리가 공항에서 받는 보안 검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secure 하면 이건 형용사로 안전한이란 뜻이 있고요. Security 하면 명사예요. 보안인데 이 보안을 검사하는 거 security check라고 하는 거네요. 자, 예문 보면 we must go through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A security check at the airport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표현 보시면요. show around. show around라는 표현 있네요. 구경시켜 주다라는 뜻이에요. my local friend. 내 현지 친구가 나에게 그 섬을 구경시켜 줄 것이다라고 할때 will show me around the islan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어떤 구조로 쓰이는지 잘 보세요. show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around 뒤에

어떤 장소를 써서 show 누구 around 장소, 누구에게 어떤 장소를 보여주다, 구경시켜 주다입니다. 자, 우리 다음 표현 같이 보죠.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하면 무언가를 고대하다, 아주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의어로 expect도 마찬가지로 고대하다, 기대하다 뜻이 있는데요. 이때 forward가 앞으로란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앞으로 쭉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런 느낌 떠올려주시면 돼요. 나는 중국을 방문하기를 정말로 고대한다. I really look forward to visiting China.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look forward to 뒤에 ing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look forward to에서 to는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명사 앞에 오는 말, 명사의 전에 위치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to라는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사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걸 명사로 바꿔줘야 돼서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 보면요. 나는 너를 만날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할 때요. I look forward to meet you.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to라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ing 형태를 써준다는 거.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이런 식으로 여러분,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폭탄을 제거해라! 입니다. 우리 바로 도전해 볼게요. 자, 이 중에서 단어와 뜻이 잘못 연결된 선을 찾아주세요. 자, 모두 찾으셨을까요? 정답은 바로 노란 선이죠. 우리 cancel은 요구하다가 아니라 취소하다란 뜻이었어요. 나머지 departure는 출발, arrival 하면 도착, reserve는 예약하다. 맞고요. 다음 두 번째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단어와 뜻이 잘못 연결된 거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파란선입니다. baggage는 보험 아니죠? 수하물이란 뜻이다. 나머지 visa, 비자, board 하면 탑승하다, 그리고 show around, 구경시켜주다,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80페이지 A번이에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 써보는데요. 1번에 arrival 하면 도착이란 명사잖아요? 도착하다라는 동사는 arrive로 써주시고요. 다음 2번에요. scenery 하면 경치, 풍경이었습니다. 반면 그냥 장면 또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는요, scene이었죠. 자, 다음 guest 하면 손님이죠. 이와 비슷한 단어로 방문객 또는 손님을 뜻하는 단어, 방문한 사람, visitor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에요. book 하면 동사로 예약하다 뜻이 있죠. 유의어로 또 예약하다 할때 reserve 써주시고요. 다음 5번에 awful 하면 끔찍한이죠. 반대말로 멋진, 대단한이라고 할땐 awesom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볼게요. 문장에서 알맞은 단어 골라 보겠습니다. 1번에 she will study 뭐뭐 in another country.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 뭐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공부할 것이다. 해외 유학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때 해외로 란 뜻의 단어 abroad 골라야 합니다. board는요, 판자 또는 탑승하다 란 뜻이죠. 다음 우리 2번에요. 어머머 list. 자, 여기서 list는요, 열거하다, 나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열거한대요, 나열한대요. All the plans for your trip. 당신의 여행을 위한 모든 계획을 나열합니다. 정답은 바로 여행 일정, 일정이 되겠죠. itinerary 골라주시고요. 다음 3번입니다. travel 뭐뭐. 자, 여행 이것은요, protect you. 당신을 보호해요. From unexpected problems. 예상치 못한 문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거. 이건 여행 보험 골라야 되겠죠. 보험, insurance 골라주시고요. baggage는 수하물이죠. 다음 4번입니다. They went, 뭐뭐. 자, 그들은 뭘 갔어요? To see famous buildings in the city. 그 도시에서의 유명한 건물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갔다 해야 되겠네요. They went sightseeing입니다. Souvenir, 이건 기념품이죠. 다음 우리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를 탐험하고 싶어 한다. 탐험하다 할 땐 explore이죠. Many scientists want to explore space. 다음 2번입니다. 나는 아팠기 때문에 나의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우리 취소하다 할 땐 cancel이죠. I had to cancel my trip because I was sick. 다음 3번입니다. Go to the baggage mama to pick up your bags. 당신의 가방을 찾기 위해 수하물 찾는 곳으로 가세요. 우리 수하물 찾는 곳, 요구하는 곳 할 때는 baggage claim이었죠. 다음 우리 4번입니다. 런던으로 가는 우리 비행은 약 10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 비행이라는 단어는요, flight이죠. Our flight to London will take about 10 hours. 다음 5번입니다. Taking a shower, 샤워하는 것은 너의 지친 몸이 생기를 되찾도록 돕는다. 우리 생기를 되찾게 하다 할 때 refresh이죠. Taking a shower helps refresh your tired bod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 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 명소 소개하기입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 관광 명소, tourist attraction.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보면서 오늘 배운 단어도 꼭 복습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수학 아홉 번째 시간, 제곱근 표와 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근호 안에 엄청 커다란 수, 그리고 엄청 작은 수가 있을 때 값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개념은요. 제곱근 표에 나와 있는 무리수의 값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곱근 표를 아직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 제곱근 표는 1.00에서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해서 양의 제곱근의 값을 구해 놓은 표예요. 우리의 선배 수학자들이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값까지 반올림해서 표를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럼 그 표에서 값을 어떻게 읽어낼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처음 두 자리 수의 가로줄과 끝자리 수의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 적힌 수의 값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말로 써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루트 1.43이라는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두 자리수 1.4. 그렇지, 그걸 왼쪽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그 왼쪽에 있는 1.4에 해당하는 가로줄에 있는 값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자리에 있는 3은 어디서? 그렇지, 위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 1.4와 3이 만나는 곳에 있는 값을 우리가 루트 1.43의 값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1.43은 1.196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루트 x가 1.229라고 주어져 있다면 x가 도대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요. 1.229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1.5와 1이 만나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x의 값이 1.5와 1을 붙여서 써서 1.51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곱근 표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싱크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방금 개념 설명에서 루트 1.43을 1.196이라고 표현하면서 등호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루트 1.43이 유리수인가? 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리수가 맞습니다. 1.196은 근사적으로 표현한 값을 단지 등호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두 번째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제곱근 표의

나와 있지 않은 무리수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제곱근 표에는요, 1.00부터 99.9까지의 값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호 안에 100이 들어 있으면 루트 100은 120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10이어서 값을 찾을 수 있죠. 따라서 근호 안의 수가 100보다 큰 수가 주어지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곱근표에서 값을 찾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죠? 그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본다면 루트 143은 143이 100보다 커요. 그러니까 값을 찾을 수 없는데 10의 제곱 곱하기 1.43으로 143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의 제곱이 근호 바깥으로 나올 때 10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143은 10 루트 1.43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1.43이 1.196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건 제곱근 표를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의 10배를 해주면 루트 143의 값이 11.96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개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너무 커서 문제였다면 이제는요. 루트 0.0143처럼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너무 작아서 제곱근 표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값이 있다면 제곱근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과 10분의 1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0.0143을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43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10분의 1의 제곱이 근호 밖에 10분의 1로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루트 1.43을 10으로 나누어 준 값이 루트 0.0143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까 루트 1.43이 1.196이었으니까 10으로 나눈다면 0.1196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00보다 큰 수, 혹은 1보다 작은 수가 근호 안에 있다면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식을 변형하면서 값을 구해야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싱크홀에서 우리 제곱근표를 활용하도록 식을 변형하는 요령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두 번째에서는요. 선생님이 아주 쉬운 팁 하나 드릴 텐데요. 앞에 있는 예제 두 개를 생각해 보면 근호 안쪽에서는 자릿수가 두 개씩 움직여지는데 근호 밖에서는 자릿수가 하나씩 움직여지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때두 번째 풀이 방법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팁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의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2.08의 근호를 씌워 놓은 것과 20.8의 근호를 씌워놓은 것의 값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주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네요. 자, 먼저 앞에 있는 루트 2800부터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800은 루트 10의 4제곱 곱하기 2.08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10의 4제곱이 근호 바깥으로 나갈 때 100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0 루트 2.08이라고 변형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루트 2.08이 1.442라고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을 곱한다면 144.2라는 루트 2800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루트 0.208의 값을 생각할 텐데 루트 0.208은 10분의 1의 제곱에다가 20.8을 곱해서 근호 안에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0분의 1의 제곱이 근호 바깥으로 나올 때 10분의 1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1 곱하기 루트 20.8이라고 표현됩니다. 루트 20.8이 4.561이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10분의 1을 곱해 준다면 0.4561이라고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구한 두 개의 값을 더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44. 자, 0.2와 0.4 더하니까 6하고 만들어지면서 6561이라고 소수점 아래 완성할 수 있겠죠?
정답은

144.6561 이렇게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을 해드렸는데요. 살짝 요령을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싱크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자, 근호 안에서는 두 자리씩 옮겨간다. 그래? 그럼 근호 밖에서는 한 자리씩 간다. 이야기했으니까 두 자리씩 두 번, 근호 밖에서는 한 자리씩 두 번. 아, 100 루트 2.08.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근호 안쪽에서 두 자리씩 한번 움직였으니까 근호 바깥쪽에서는 한 자리씩 한번 움직이면서 이번엔 더 작아지는 쪽으로 10분의 1 곱하기 루트 20.8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훨씬 문제가 쉽게 풀어지겠죠? 자, 오늘 제곱근표와 제곱근의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즐거운 수학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과서 개념 다지기 문제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냐면, 북원의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 그리고 교과서 속 응용 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문항수가 조금 많은데요. 계산도 굉장히 많아요. 계산을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꼭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1번,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소수 한 자리수, 소수 두 자리수를 곱하는데 분모가 10인분수, 100인분수로 바꿔 결과가 분모가 1000인분수로 나타내서 소수 세 자릿수로 표현했죠. 0.9 곱하기 0.23은 10분의 9 곱하기 100분의 23이라고 표현하면 1000분의 93, 27, 92, 18 따라서 1000분의 207이니까 0.207과 같다라고 계산합니다. 이어서 빈칸의 두 수에 곱 써넣기 0.85와 0.76을 곱해주는 거예요. 5, 6, 30, 8, 6에 48, 5, 7에 35, 8, 7에 56 이거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하고 더해주죠. 그 다음에 이 곱하는 두 소수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합쳐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곱에 소수점은 왼쪽으로 네 자리 이동을 하여서 여기에 찍히게 돼요. 따라서 0. 이와 같이 6, 4, 6, 0인데 0은 생략할 것이다. 따라서 0.646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하게 되죠. 따라서 0.79에 0.6을 곱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하여 96에 54, 76에 42 이렇게 그 다음에 곱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만큼이 되도록 소수점을 여기에 찍어야죠. 즉 소수점을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자리 옮겨서 표현해 주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넓이는 0.474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수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0.84입니다. 그 다음이 0.7이고, 그 다음 0.165, 가장 작은 것은 0.09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0.095를 곱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거 84 곱하기 95를 이용해 볼까요? 45, 20, 85, 40, 49, 36, 89, 72 이렇게 표현돼서 얘네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곱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합쳐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끝에 0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0.0798입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여 0.0798로 답해 주었어요. 또, 모는 종이의 넓이가 0.36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을 한개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는 거잖아요. 또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0.1m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큼 그럼 이건 0.6m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큼 그럼 0.6m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 한 개를 그려주었을 때요 모는 한 칸의 넓이가 0.01 제곱미터이고 총 36칸이기 때문에 0.3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이렇게 그렸고요. 넓이를 구하는 식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0.6 곱하기 0.6으로 0.3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 넓이를 구하는 식까지 표현해 둘수 있습니다. 6번, 4.2 곱하기 2.8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 4.2 곱하기 2.8 분수의 곱셈으로 그럼 10분의 42 곱하기 10분의 28이 되는 거예요. 분모는 100이고요. 분자는 42와 28을 곱해주세요. 2, 8, 16, 4, 8에 32, 2는 4, 4, 2, 8 계산해 주었더니 1176이죠. 분모가 100이기 때문에 소수 두 자릿수로 11.76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42 곱하기 28, 1176. 이건 조금 전에 계산해 뒀던 거예요. 그럼 4.2 곱하기 2.8은 계산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이므로 11.76과 같다.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줍니다. 1.06에 2.8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의 계산처럼 하는 거예요. 6, 8에 48, 1, 8은 8, 6, 2, 12, 1, 2는 2. 여기에 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주세요. 8, 6, 9, 2.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하나, 둘, 셋. 따라서 2.968. 또 2.35와 1.4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20, 3, 4, 12, 2, 4, 8, 5, 3, 2 더해서 나타내주고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하나, 둘, 셋 따라서 여기에 소수점을 찍는데 이때 소수 끝자리 0은 생략할 수 있다. 3.29로 나타내주세요. 또 1.74와 1.9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연수의 셈처럼 49, 36, 79, 63, 19는 9, 4, 7, 1 더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하나, 둘, 셋 여기에 소수점 찍어줘야죠. 따라서 3.30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큰 것부터 나타내면 디귿, 니은, 기역의 순서로 표현됩니다. 또, 계산 결과가 4.3보다 큰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자. 이건 특별히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4.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는가에 따라서 그 값을 쉽게 구분할 수 있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계산

수는 4.3보다 작고,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4.3보다 커지고, 2.1을 곱하니까 계산 결과는 4.3보다 커지고, 1보다 작은 0.97을 곱했기 때문에 결과는 4.3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의 결과가 4.3보다 큰 것의 기호는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면 됩니다. 9번, 빈칸에 알맞은 수 써넣기. 화살표 방향대로 3.16과 1.7을 곱해주세요. 6, 7에 42, 1, 7은 7, 3, 7에 21, 6, 1, 3 더해줄 거고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하나, 둘, 셋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야겠죠? 따라서 5.372로 답해줄게요. 하나 더, 3.16과 0.9의 곱이에요. 그러면 6, 9, 5, 14, 1, 9는 9, 5를 더해서 14, 3, 9, 27, 1을 더해서 28. 곱의 소수점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셋, 여기에 찍어줘야죠. 따라서 2.844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줄게요.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하고 소수점의 위치를 잘 찾아주면 됩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10.2별, 3.4를 계산하자. 기역 별 니은은 기역 곱하기 니은에서 니은을 빼는 거예요. 그럼 10.2 별 3.4는 기역의 자리에 10.1을 니은의 자리에 3.4를 써서 나타내주면 되죠. 먼저 10.2와 3.4의 곱을 구해줍니다. 2, 4, 8, 0, 4. 2, 3은 6, 0, 3. 더해서 8, 6, 4, 3. 소수점 여기에 찍어줘야 하는군요. 그럼 34.68에서 3.4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31.28이 되는군요. 31.28로 계산해 주었어요. 약속대로 계산하기. 이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 이런 문제는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5.8과 2.35를 곱하는데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는 같아요. 5, 8에 40, 3, 8에 24, 2, 8에 16, 5, 25, 3, 5, 15, 2, 5, 10, 더해서 0, 3, 6, 3, 1,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하나, 둘, 셋, 여기에 소수점 찍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을 생략한다. 정리해보면 네모는 13.63보다 작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쭉 해서 13까지. 그 중에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문제의 답은 13이 되는 거죠. 또 정사각형 가와 직사각형 나의 넓이의 차를 구해주는 거군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6cm니까 2.6 곱하기 2.6으로 넓이를 구해요. 66에 36, 26, 12, 3을 더해 15, 6, 22, 2는 4, 1을 더해 5, 6, 7, 6. 소수점은 여기 찍어줘야죠. 6.76 제곱 센티미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구합니다. 3, 2, 6, 5, 20, 3, 3, 9, 5, 3, 15, 6, 9, 6, 1.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하나, 둘. 그러니까 소수점은 여기 찍어야겠죠? 넓이의 차니까 16.96에서 6.76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넓이의 차를 구했더니 10.2 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어요. 13번 문장이 주어졌습니다. 과학 실험에서 물을 수연이는 2.6리터에 0.45배만큼 사용했고, 서진이는 3.8리터에 0.35배만큼 사용했다. 두 사람 중 물을 더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 수연이가 사용한 것은 2.6리터의 0.45배예요. 몇에 몇 배? 몇 곱하기 몇이 되어야죠? 6, 5, 30, 2, 5, 10, 6, 4, 24, 2, 4, 8 더하고 곱의 소수점을 찍어야 합니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하나, 둘, 셋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줘야죠. 1.17리터. 서진이는 3.8리터에 0.35배라고 했으니까 몇에 몇 배? 요두 수를 곱해주면 돼요. 8, 5, 40, 3, 5, 15, 8, 3, 24, 3, 3은 9 더해서 0, 3, 3, 1.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야죠.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합치면 하나, 둘, 셋이니까.

0은 생략. 어떤 수가 더 큽니까? 1.33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물을 더 많이 사용한 사람의 이름은 서진 이름을 써서 답해 주었어요. 이어서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 찾기. 그러면 134에 0.1을 곱하면 1을 곱한 게 134니까 0.1을 곱하면 13.4가 되겠죠? 소수점 아래 자릿수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자리 옮겨줬어요. 또 13.4의 0.1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13.4 곱하기 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34의 1을 곱한 것은 134였는데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각각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 1.34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0.1을 곱했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만큼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1.34에 10을 곱하면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여 13.4가 되고요. 0.0134의 1000배,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 자리 이동해서 13.4가 되는 거예요. 계산의 결과가 다른 하나는 따라서 니은, 기호를 써서 답해 주었어요. 또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기. 48.63에 무엇을 곱했더니 4.863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 거랑 같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0.1이 들어가요. 또 어떤 수에 100을 곱했더니 38.6이 됐어요.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거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소수점을 거꾸로 왼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0.386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답해 줍니다. 이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 기호 쓰기. 기억은 5.209 곱하기 네모가 520.9가 됐대요. 그럼 여기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결과잖아요? 따라서 네모에는 100이 들어가요. 또, 네모에 0.0178을 곱해서 1.78이 되었다. 그럼 여기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100이 들어가야죠. 0.0976 곱하기 네모가 97.6이면, 여기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자리 이동한 거랑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1000이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1000. 따라서 기호 디귿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장이 주어졌습니다. 책을 상자에 담아 무게를 재어보니, 동화책을 담은 상자의 무게는 11.15kg, 과학책을 담은 상자의 무게는 9780.9g, 9780.9g 단위가 다르네요. 어느 책을 담은 상자가 더 무거울까? 1kg이 1000g이니까 11.15에 1000배를 하면 그램으로 바꿀 수 있죠. 11.15의 소수점이 0의 개수만큼 오른쪽으로 세 자리 이동하니까 빈자리 0을 채워서 이렇게 그램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11,150g이 되네요. 9,789g보다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동화책을 담은 상자가 더 무거운 것으로 구할 수 있지요. 18번 휘발유가 1리터에 1,568.76원이에요. 10리터의 가격과 100리터의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그럼 10리터의 가격이니까 이것의 10배를 해주면 되죠.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서 15,687.6원이 되는 거예요. 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5,688원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고요. 100리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56,876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수에 네모라고 해볼게요. 원래 1000을 곱했어야 했는데 잘못해서 어떤 수에다가 0.01을 곱해서 0.0824가 되었다. 그럼 0.01을 곱했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에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계산 결과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거꾸로 두 자리 이동하면 어떤 수는 8.24가 되겠죠? 그럼 8.24에 1000을 곱하면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 자리 이동을 하는 것과 같잖아요. 따라서 8240 이렇게 바르게 계산한 값을 8240으로 나타냅니다. 이번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 소수의 곱셈을 계산한 것이다.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21 곱하기 34가 714면 2.1 곱하기 3.4는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합치면 하나, 둘. 따라서 계산의 결과도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만큼이 되도록 7.14로 나타냅니다. 7 곱하기 52가 364라면 0.7 곱하기 0.52는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요.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하면 소수 세 자릿수가 되어야 합니다. 0.364. 43 곱하기 29가 1247이면 4.3 곱하기 0.29는 소수 한 자릿수에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 소수 세 자릿수로 표현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옳은 것을 찾아 기호 디귿으로 나타내 주었어요. 이번엔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 보세요. 2.37 곱하기 1.3이에요. 그러면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셋, 결국 소수 세 자릿수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소수 세 자릿수와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하면 소수 네 자릿수가 되겠죠. 또 이건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서 소수 네 자릿수가 되는 거고요.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서 소수 세 자릿수가 됩니다. 이 소수들을 보면은요, 숫자의 배열을 보세요. 2, 3, 7. 여기는 1, 3. 이것도 2, 3, 7, 1, 3. 2, 3, 7, 1, 3, 2, 3, 7, 1, 3. 그 숫자들의 배열이 같은 건데 소수점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 그러니까 곱이 소수 몇 자릿수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계산의 결과가 서로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보기를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기 264 곱하기 38이 만 32와 같다라고 했네요. 그럼 26.4에다 뭘 곱하면 10.032가 될까요? 소수 한 자릿수에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야 소수 세 자릿수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0.38이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또 네모에다가 0.38을 곱했더니 1.0032. 그럼 이게 소수 두 자릿수인데 결과는 소수 네 자릿수니까 아, 여기 소수 두 자릿수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따라서 2.64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답니다. 또 교과서 속 응용 문제예요. 계산기에 누른 두수 구하기 문제. 계산기로 0.38 곱하기 0.5를 계산하려고 두 수를 눌렀는데 수 하나의 소수점 위치를 잘못 눌러서 1.9라는 결과가 나왔다. 계산기에 누른 두 수를 구해보자. 그럼 원래 계산한 값은 0.19인데 잘못 눌러서 1.9가 나왔기 때문에 두 소수 중 하나는 원래의 소수의 10배가 된 수가 되겠죠. 0.38의 10배면 3.8? 여기에 0.5를 곱했거나 0.38에다가 0.5의 10배인 5를 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습해봐요. 계산기로 0.75 곱하기 0.6을 계산하려고 두 수를 눌렀는데 하나의 소수점 위치를 잘못 눌러서 4.5라는 결과가 나왔다. 계산기에 누른 두 수는 무엇일까? 0.75하고 0.6을 곱하면 5, 6, 30, 7, 6에 42, 소수점은 여기에 찍고 이렇게 0을 생략해서 원래는 0.45가 나와야 하는데 잘못해서 그의 10배인 4.5가 나왔기 때문에 0.75를 10배에서 7.5와 0.6을 곱했거나 아니면 0.75는 그대로 뒀는데 0.6을 10배에서 6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또 계산기로 0.8 곱하기 2.47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2.47의 소수점을 누르지 않아 결과가 197.6이 되었다. 그럼 0.8에다가 247을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랬더니 197.6이 됐대요. 바르게 계산하려면? 맞아요. 얘네만 비교하면 되죠.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 따라서 1.976으로 나타냅니다. 1.976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번엔 계산기로 6.4 곱하기 9.5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소수점을 모두 누르지 않아 결과가 6,080이 나왔습니다. 즉, 64 곱하기 95를 계산한 것과 같았던 거죠. 그럼 6.4 곱하기 9.5는 60.80으로 표현이 됐었겠군요. 이때 0은 생략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60.8, 소수점 아래 그 오른쪽 끝에 있는 0을 생략해서 60.8로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단위 비교하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예린이가 키운 해바라기는 0.457m까지 자랐고, 준호가 키운 강낭콩은 44.8cm까지 자랐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키운 식물이 더 높이 자랐는지 구해보자. 단위가 달라요. 그럼 단위를 통일시켜주면 되겠죠. 1m가 100cm니까 미터 단위를 cm 단위로 바꾸자. 0.457에 100을 곱해서 45.7cm. 45.7이 44.8보다 크기 때문에 예린이가 키운 식물이 더 높이 자란 것입니다. 연습하면 은우는 1.5km 달리기를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정환이는 500m 달리기를 일주일 동안 매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달린 거리에 차가 몇 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우가 1.5km 달리기를 일주일에 3번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달린 거리는 4.5km예요. 자, 그런데 4.5km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km가 1000m, 4.5에 1000을 곱했더니 이거는 4500m라고 할수 있죠. 정환이는 500m 달리기를 일주일 동안 매일 했기 때문에 3500m를 달린 거예요. 달린 거리의 차는 4,500에서 3,500을 뺀 것이 1,000이기 때문에 달린 거리의 차를 1,000m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7번 문제를 볼게요. 오렌지 주스는 0.35리터씩 19병, 사과 주스는 600ml씩 12병이 있구나. 어느 주스 양이 더 많을까요? 그럼 오렌지 주스는 0.35리터씩 19병이니까 이렇게 두 수를 곱해 보세요. 5구 45, 3구 27, 5일은 5, 3일은 3, 5, 6, 6. 소수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6.65. 이때 이 단위는 리터로 표현이 된답니다. 사과 주스는 600ml씩 12병. 근데 이걸 리터로 나타냈으니까 얘도 리터로 그냥 바꿔볼까요? 600ml는 0.6L와 같죠? 따라서 0.6 곱하기 11을 했더니 7.2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7.2L가 더 많은 양이죠? 따라서 사과 주스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답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어느 빵집에 0.092kg짜리 빵 10개와 9.5g짜리 초콜릿 100개가 있대요. 빵 10개와 초콜릿 100개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그럼 빵 10개 무게는 0.092의 10배,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0.92kg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초콜릿 100개예요. 그러면 9.5g짜리 초콜릿이 100개니까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950g이 되겠습니다. 그럼 0.92kg은 1kg이 1000g이니까 1000을 곱해보세요.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 자리 이동해서 920g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더 무거운 건 950g이 더 무거운 거잖아요. 따라서 초콜릿 몇 개? 100개. 무게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단위를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요, 여기서 지금 계산된 건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이건 지금 그램이잖아요. 단위를 통일하는 거예요.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서 그램끼리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단위를 비교할 때는 단위를 같게 해서 비교하자.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한번더 확인해 두고 싶은 중요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계산하는 문제,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10.2, 별

3.4를 계산할 때 기역 별 니은이 기역 곱하기 니은에서 니은을 빼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다면 결국 기역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10.2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니은의 자리에 3.4가 들어가 주는 것과 같단 얘기예요. 따라서 이건 10.2 곱하기 3.4에서 3.4만큼을 빼는 것과 같다. 곱셈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3.4를 뺐더니 31.28로 답할 수 있구나. 약속대로 계산하기 한번더 확인해 두도록 하자고요. 이번 시간 학습 끝났어요. 계산이 좀 많았죠? 조금 빠르게 진행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더 계산해 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인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4단원의 모든 개념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자, 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비례식의 어떤 모르는 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례식의 성질뿐만 아니라 비의 성질과 비유리 같음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비례식의 각 항에 이야기를 불어넣으면 이게 활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의 활용해 보았고 또 새롭게 비례배분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6번까지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진행했으니까 이어서 오늘은 7번부터 풀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그럼 7번입니다. 복사기로 7초에 13장을 복사할 수 있는데요. 65장을 복사하려면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65장을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네모초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7초에 13장. 그러면 7대 13. 자, 전항에 우리가 7초라는 시간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도 전항에 시간을 두어야 해요. 네모초 시간이죠? 그리고 또 65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후항에다가 이제 장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7대 13은 네모 대 65. 자, 어때요? 여기에서는 무슨 성질 이용할까요?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은요, 7 곱하기 65 하기보단 그냥 우리 후항을 한번 볼게요. 13이 65가 되기 위해서는 5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럼 전항도 마찬가지로 5배를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네모는 7 곱하기 5를 하여 35가 되므로 바로 35초가 걸립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자, 8번은요, 소금과 물의 양의 비가 1대 11인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의 양이 35g이면 물의 양은 몇 g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소금과 물 1대 11이니까 소금이 1일 때 물이 11이다 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전항에는 소금의 양, 후항에는 물의 양으로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소금의 양이 35g일 때 물의 양을 모르니까 첫째, 이것을 네모그램이라고 하자. 둘째, 비례식을 세우자. 1대 11은 지금 보세요. 35가 소금의 양입니다. 그럼 35를 어디에 둬야 돼요? 그렇죠. 바로 1하고 맞추어서 전항에 두어야 하고요. 자, 그때 물, 네모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비례식의 성질보다는 여기서는 전항이 35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35배를 하는 게 훨씬 쉽겠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딱 어떤 성질 하나로만 살피지 말고 내가 딱 비례식을 보고 편하게 생각하는 걸로 이용해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모는 11 곱하기 35예요. 자, 바꾸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35 곱하기 11 해도 괜찮아요. 35, 35 그러면 385. 네모가 385니까 아하, 그때 물의 양은 385g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죠. 가로가 14cm, 세로가 15cm인 사진을 확대하였더니 가로가 28cm, 세로가 15cm

되겠죠.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30이 되겠고 이야기에 맞추어서 결론을 내려보면 아, 사진의 세로는 30cm가 되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10번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기억된 이윤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에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요. 50대 70은 9분의 기억대 9분의 니은과 같다 라고 했어요. 근데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래요. 그렇다면 외양의 곱 자, 50 곱하기 9분의 니은과 내양의 곱, 70 곱하기 9분의 기억이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9분의, 자, 50 곱하기 니은 하고요. 그 다음, 9분의 70 곱하기 기억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모가 9로 같으니까 이 말은 분자 50 곱하기 니은과 70 곱하기 기억이 같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50 곱하기 니은, 70 곱하기 기억이 같다라는 것은 이것을 비례식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자, 기억 대 니은이 내가 알고 싶은 값이잖아요. 지금 기억하고 곱해진 게 70이니까 기억을 내가 외양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 그래서 이 식이 나왔어 라는 걸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 곱하기 기억 곱하기 70과 니은 곱하기 50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기억 대 니은은 50대 70이랑 같은 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50대 70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면 50하고 70을 각각 몇으로?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 5대 7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된 이는 5대 7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은 정사각형 가와 직각삼각형 나가 그림과 같이 겹쳐져 있는데 겹쳐진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가의 7분의 4이고 나의 4분의 1입니다. 자, 그럼 겹쳐진 부분이 지금 이렇게 빗금으로 다시 강조해 볼게요. 이때 가의 7분의 4다라는 거는 만약에 가의 넓이를 그냥 기호 가라고 한다면 가의 7분의 4, 수학나라 언어로 말하면 가 곱하기 7분의 4죠. 그 다음에 나의 4분의 1, 이것도 식으로 쓸 때는 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얘나 얘나 계산한 결과가 겹쳐진 부분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몇 곱하기 몇과 몇 곱하기 몇이 같다. 이런 구조가 있으면요. 우리가 10번에서 연습했듯이 이것을 비례식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의 넓이가 49라면 나의 넓이는 얼마냐라는 거죠. 단위 빼고 봤을 때. 그러니 나는 가와 나의 넓이의 비를 먼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가를 외양에 두었으니까 가랑 곱해진 7분의 4를 외양으로 이렇게 두고 나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내양으로 두면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라는 비례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이거 정말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곱셈식으로 봤을 때 가 대 나는 7분의 4 대 4분의 1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편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요. 얘도 간단하게 좀 나타내 볼까요? 둘 다 24, 7, 28을 곱해보면은 4분의 1 대 7분의 4는 여기 28 곱해볼게요. 자, 약분하면 7, 여기도 28 곱해볼게요. 4니까 4, 4, 16, 7 대 16입니다. 그래서 가의 넓이 대 나의 넓이는 간단하게 7 대 16인데 이때 가의 진짜 넓이가 49 제곱 센티미터래요. 그러면 나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까 네모 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비례식이 세워지죠. 바로 7 대 16은 49 대 네모다. 그럼 여기에서 네모를 구할 때는 비의 성질이 편하겠는데요. 전항이 7배가 됐으니까 후항은 7배를 하여 6, 7, 42, 7에다가 4를 더하면 11, 112가 되겠어요. 따라서 나의 넓이는 112 제곱 센티미터.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우리 친구들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설명 하나하나 단계 따라오니까 괜찮죠? 반드시 꼭 복습해 주세요. 그 다음 12번. 그림으로 나타낸 텃밭의 가로와 세로를 자로 재어보고 물음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그림으로 나타낸 텃밭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 칠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좀더 크게 그림이 그려졌지만, 우리 친구들 이 교재를 보면 실제로 직접 자를 재면요, 가로가 4cm고 세로가 3cm입니다. 그럼 비는 가로와 세로 4cm 대 3cm, 4대 3이 되겠고요. 실제 텃밭의 가로가 36m라면 세로가 몇 미터인지 만약에 네모미터라고 해보세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가로와 세로의 비가 4대 3이니까 4대 3과 실제 가로 36대 네모가 같다 해서는, 자,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4의 9배가 36이니까 3의 9배에 3, 9, 2, 7 이렇게 봐도 되겠고, 그리고 외양의 곱4 곱하기 네모는 내양의 곱3 곱하기 36과 같다라고 본다면은, 여기 108이니까 네모는요 108 나누기 4를 해서 27이다라고 구해도 괜찮아요. 따라서 정답 27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와,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자,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생각해 봐요. 지민이와 태영이는 농구 자유투 연습을 같은 횟수만큼 던졌습니다. 아, 자유투 연습을 하는데 같은 횟수만큼 던졌구나. 자, 그다음. 지민이와 태영이의 자유투 성공 횟수의 비는 3대 4. 지민이가 3일 때 태영이가 4만큼 성공했고, 실패한 횟수의 비는 3대 1. 지민이가 3만큼 실패하면 태영이는 1만큼 실패했구나라는 뜻이죠. 지민이가 자유투를 30번 성공했을 때 태영이가 실패한 횟수는 몇 번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여기 30번이라는 30은 지민이가 성공한 횟수입니다. 그러면 성공 횟수의 비로 봐야 되겠죠? 지민이, 태영이는 3대 4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태영이의, 자, 여기다가 할게요. 첫 번째, 태영이가 성공한 횟수를 만약 네모번이라고 한다면, 성공 횟수의 비가 3대 4고 3이 지민입니다. 실제 성공 30번 했어요. 그럼 태영이 실제 성공 네모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얘는 간단하게 10배, 10배를 한 거기 때문에 네모는 이제 40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영이가 성공한 횟수가 바로 40번이구나. 그럼 이제 실패한 횟수 3대 1인데요. 실제로 대체 몇 번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같은 횟수만큼 던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민이 입장에서는 바로 성공한 횟수 30번과 실패한 횟수를 더했을 때 전체 횟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태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3대 1이라는 걸로 어떻게 알수 있을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 가서도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3대 1이라는 거는 실제 지민이가 3번 실패하고 태영이가 1번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간단한 비로 나타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6대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1과 비율이 같은 비는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실제 횟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수로 전환과 후항을 나누어서 3대 1이 됐다면, 나누기 전은 그 어떤 수를 거꾸로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 실패 횟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지민이가 먼저 왔으니까 지민이 어떤 수로 나눠서 3이 됐으니까 그 어떤 수를 만약 세모라고 해본다면 3 곱하기 세모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태영이가 실제로 실패한 횟수는 1 곱하기 세모번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러면요, 우리 지민이 보세요. 지민이는 바로 자유투를 30번 성공했는데 30번에다가 3 곱하기 세모를 더해야지 같은 횟수만큼 자유투 연습 전체 횟수가 나오는 거고, 태영이는 40번 바로 성공했고 실패는 1 곱하기 세모번이니까 40 더하기 1 곱하기 세모번 전체 횟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같은 횟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같다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같도록 우리 세모 바로 1부터 집어넣어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1 집어넣어 보세요. 30 더하기 3, 40 더하기 4안 같아요. 2 집어넣으면 30 더하기 6, 40 더하기

더하기 8안 같아요. 3 집어넣으면 30 더하기 9, 그 다음에 40 더하기, 자, 얼마가 돼요? 3. 안 같죠? 4 집어넣으면, 자, 30 더하기 3, 4, 12, 40 더하기 4. 안 같죠? 5 집어넣을게요. 30 더하기 3, 5, 15, 40 더하기 5. 아,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모가 바로 5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민이가 실패한 횟수는 3 곱하기 5, 15번이고, 태영이가 실패한 횟수는 1 곱하기 5, 5번 실패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태영이가 실패한 횟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한 번만 생각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태영이 성공 횟수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 실패한 횟수를 우리 기호를 사용하여 3 곱하기 세모, 1 곱하기 세모로 놓을 수 있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꼭 복습 필요한 문제였다. 자, 그 다음 14번은 종이 15장을 민정이와 정호에게 2대3으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요. 동그라미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비례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민정이 15장을 2대3에서 이만큼이 민정이니까 2 더하기 3, 자, 바로 더해볼까요? 5분의 2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6. 그 다음 정호 15장을 2와 5로 나눈, 그 중에 2와 3으로 나눈 것중 3. 그러니 5분의 3. 약분하면요, 9.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용해갖고 민정이는 6개 그려주면 되겠고요. 6장. 그 다음 정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장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비례배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15번은 84를 5대2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5만큼은 5와 2, 전체를 7로 나눈 것 중에 5죠. 그러니까 7분의 5입니다. 즉, 84 곱하기 7이라는 거는 전황후황을 더한 합분의 5예요. 그래서 7분의 5니까 7로 약분하면 12 곱하기 5라서 60. 그 다음, 2만큼 가지는 것은 84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2. 즉, 7분의 2니까요. 약분하면 12 곱하기 2, 그래서 24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결국 5만큼이 2만큼 나누어 가지는 건 60, 24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자, 16번은요. 땅콩 74개를 지연이와 지호가 1.2 대 2와 2분의 1로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땅콩을 몇개 먹게 되는지, 누가? 지호가. 그럼 지호는 2와 2분의 1만큼 먹는데, 아니, 소수분수 함께 나오면, 이거 비례배분하기 너무 어렵겠죠? 얘 더하기 얘분의 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때 소수를 분수 또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도 돼요. 선생님은 분수를 소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1.2 대 2와 2분의 1은 2와 10분의 5니까 2.5입니다. 각각, 자, 10을 곱해볼게요. 그럼 12대 25가 되겠고,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니까 12대 25로 나누면 되겠어요. 이때 지연이 12일 때 지호가 25이기 때문에 74를 12와 25로 나눈 것중 지호는 25만큼이죠. 그러므로 74 곱하기 37분의 25가 되겠고요. 37로 약분하면 2가 되니 2 곱하기 25는 50. 따라서 땅콩을 50개를 먹게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둘레가 110cm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2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직사각형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두 다알수 있을 거예요. 네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으로. 마주보는 변길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둘레, 네 변의 길이의 합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두 번씩 더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 두 배를 하면 둘레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둘레 110을 그대로 3대2로 비례배분하면 안 되고요. 일단 2로 나눈 값, 가로 더하기 세로가 3대2로 비례배분 돼야지
가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110을 이렇게 3대2로 비례배분한다면 가로가 두번 더해진 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가로하고 세로의 합은 110을 뭘로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55cm가 되는 거고 이 55cm 중에 가로가 3만큼이니까 이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면 55를 3과 2로 나눈 것중 3만큼이다. 그럼 55 곱하기 5분의 3이죠? 약분하면 11 곱하기 3이라서 33cm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로는 33cm. 세로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8번은 5,000원을 민호와 선우에게 4대1로 나누어 줄때두 사람이 각각 갖게 되는 돈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민호는 4만큼이니까 4 더하기 1. 5분의 4입니다. 약분하면 1000 곱하기 4, 4000원. 선우는 5000 곱하기 4 더하기 1, 5분의 1만큼이죠. 그러니 1000원이다. 라는 거. 이렇게 돈도 비례배분할 수 있어요. 자, 19번은 어느 날 낮과 밤의 길이의 비가 5대 7이라면 낮의 길이는 몇 시간인지 구해보세요. 그럼 우리 낮과 밤의 합. 바로 하루 24시간이죠. 그래서 이때 낮 시간이 이제 5시간, 5만큼, 그리고 밤이 7만큼이라고 한다면 낮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낮의 길이는 바로 24시간을 5하고 7로 나눈 것중 5만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12분의 5, 약분하면 10. 아, 10시간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0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의 비가 1.5 대 1.3인 직사각형의 둘레가 112cm입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가로 세로의 비1.5대 1.3.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겠죠. 자, 둘다 소산자를 쓰니까 10을 곱하면 15 대 13이에요. 그리고 둘레가 112라고 했으니까 가로와 세로의 합은 우리 앞에서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대로 둘레가 아니라 반드시 2로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서 56cm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가로부터 구해볼까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56cm를 15와 13으로 나눈 것중 15만큼이에요. 그러니 56 곱하기 28분의 15가 되겠고, 약분하면 30cm가 되겠어요. 그럼 세로는요, 56 곱하기 15 더하기 13이니까, 우리 계산해놨죠? 28분의 13이에요. 약분하면 26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바로 넓이는 30 곱하기 26 계산해서 780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780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부터는요, 우리가 응용 문제 또 만나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비례식에서 네모의 값 구하는 건데, 비례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왼쪽에 비를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알아봐도 되겠고, 여기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더 편할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7분의 4대 네모에서는 얘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없죠. 네모를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4분의 1, 이 상태에서 그대로 4분의 1 곱하기 네모는 0.2 곱하기 7분의 4인데, 여기서 계산하기 편하게 0.2를 분수 5분의 1로 바꿔보죠. 그럼 35분의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네모는 35분의 4를 거꾸로 4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5분의 4 곱하기 4가 되겠네요. 35분의 16으로 나오겠어요. 정답은 35분의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비례식의 성질 이용해 봤어요. 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더큰 것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나타낼게요. 외항의 곱이 얼마예요? 2죠. 3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그 다음, 외항의 곱은?

4분의 3 곱하기 네모입니다. 얘가 같아요? 그럼 거꾸로 네모는 2 나누기 4분의 3을 하면 된다고요. 그럼 곱셈으로 바꿔주면 바로 3분의 8로 계산이 되겠고, 여기서는요, 외양의 곱, 네모 곱하기 3이고요. 내양의 곱은 8분의 5 곱하기 8이니까 바로 계산해서 5죠. 그래서 네모는요, 5 나누기 3이니까 바로 어때요? 자, 3분의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더큰 것. 3분의 8이 3분의 5보다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와 나의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이제 같은 유형이잖아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우리 가 곱하기 13은 내양의 곱. 52 곱하기 6. 계산하면 2, 6, 12, 5, 6, 30. 3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는 312 나누기 13을 계산하면 되겠죠? 312 안에 13이 몇번 들어갈까? 여기에는요, 두번 들어가면서 2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1에서 6 빼면 5, 그래서 네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는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여기는 다르게 풀어볼게요. B의 성질로. 전항은 안 나왔고, 이제 후항이 나왔으니까 27이 9가 됐다라는 거는 나누기 3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36도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그러니 나는 36 나누기 3. 그래서 12가 되겠어요. 따라서 가와 나의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으니까요. 24 더하기 12를 계산하면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B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비례 배분을 하는 건데요. 영준의 반 학생들이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 96개를 남녀 학생 수에 비로 나누어 가지는데 남학생이 11명, 여학생이 13명이에요. 남학생, 여학생은 각각 몇 개씩 가져야 하는가? 아니, 그러면 11명, 13명이니까 11대 13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추 96을 11 더하기 13분의 11만큼 가지면 되기 때문에 24분의 11. 약분하면 44. 그래서 44개를 갖는 거고, 똑같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96 곱하기, 자, 더하면 24죠? 그 중에 이제 13이니까, 약분하면 4 곱하기 13. 그래서 52개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명수로 그대로 비례배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25번은 48개가 들어있는 사탕 한 봉지에는 딸기맛 사탕이 포도맛 사탕의 3배라고 그랬네요. 한 봉지에 들어있는 포도맛 사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딸기맛 사탕이 포도맛 사탕의 3배니까 우리가 B를 나타내면 바로 3대 1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포도맛의 3배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포도맛 사탕의 개수는 전체 48개를 3과 1로 나눈 것중 1만큼이기 때문에 결국 48 곱하기 4분의 1 계산을 해서 약분해서 12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2개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서연이와 주한이는 방울토마토를 땄는데 딴 방울토마토 42kg을 일한 시간에 비로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진대요. 일을 서연이는 3시간 했고 주한이는 4시간 했다면 누가 방울토마토를 몇 킬로그램 더 많이 가지게 되는가? 그럼 3대4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42kg을 3과 4 중에 3만큼. 그럼 42 곱하기 7분의 3이니까 약분해서 18kg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주한이. 주한이는 42를 3과 4, 즉 7로 나눈 것중 4만큼이에요. 그럼 약분하면 24kg이죠? 누가 더 많이 가져요? 그래요. 주한이가 더 많이 가져요. 얼만큼? 24와 18의 차. 6kg만큼 더 많이 갖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속 응용 문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은 네모를 동그라미 세모로 비례배분할 때 반드시 분모는 전항 후항에 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응용력을 높여보는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9번째 시간이죠. 예,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곱셈 공식을 이제 예제와 유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개념들입니다. 그냥 아주 다 공식, 공식, 공식, 공식이죠.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개념 1번이었습니다. 예,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우리가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흔히 화살표를 쏜다 그러죠.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곱셈 공식이 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 개념 1을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형태는 좀 외워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걸 외우는 이유는 다음 단원인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단원인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력 훈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차례차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요 내용들에 있는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한번 복습 겸 해볼게요. 자, 우리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화살표를 쏘아주면서 계산을 하는데 인식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항에 대한 부분이죠. 항. 항. 일단 보세요. 첫 번째 다항식과 두 번째 다항식이 있다. 근데 이 둘을 뭐 하는 상황이다? 곱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항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A라는 항이 있고 B, C, D. 그렇죠? 그럼 각각 두 개, 두 개씩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곱셈을 할 때는 AC, AD, 그리고 BC, 마지막으로 BD 총몇 개의 항이 나온다? 네, 네 개의 항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첫 번째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위엔 두 개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다항식이네. 그렇죠? 상황이 어떤 거냐면 똑같은 다항식을 몇번 곱하고 있다? 네, 두번 곱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외웁시다 이거죠.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 저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걸 두번 써서 직 직접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를 보시면 앞에 거 제곱,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 나오고요. 가운데는 A와 B를 곱한 것의 몇 배? 두 배가 되더라.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항이 4개 나왔는데 가운데 AB 더하기 AB가 2AB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고 빼기도 마찬가지죠. A 빼기 B의 제곱도 A제곱과 B제곱이 나오는데 가운데 마이너스 2AB가 나오더라. 이게 첫 번째 곱셈 공식이고요. 두 번째 곱셈 공식, 우리가 흔히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이죠. 그렇죠? 상황을 보시면 위에 있는 곱셈 공식과 조금 비슷하죠?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곱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A제곱과 이제 마이너스 B제곱은 살아있는데 여기 BA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가 서로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항이 두 개밖에 없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공식이 나오더라. 네,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44쪽입니다. 예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인식해야 될 것이, 아, 3x 빼기 1이라는 다항식과 2 빼기 5y라는 다항식을 곱하고 있구나. 그쵸? 그러면 그냥 전개. 화살표 쏘면서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밑에 풀이 전략 나와 있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3x랑 2를 곱하면 6x가 나오고요. 그리고 3x랑 마이너스 5y를 곱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5xy.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y를 곱하면 더하기 5y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동류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동류항이 없네요. 그쵸?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우변에 나와 있는 표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당황하는데 좌변에 있는 계산 결과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좀 표시해 줬으면 하는 표현은 여기입니다. 상수 대문자 ABC. 대문자 ABC는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학생들이 많이 당황해요. 선생님, 이거 영어 시간인가요? 그죠? 막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X, Y는 문자 취급을 하는 거고요. 대문자 ABC는 어떤 숫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 빈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이 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재정렬 해보겠습니다. 자, XY가 먼저 나와볼게요. 마이너스 15XY. 그 다음, X가 있는 항 더하기 6X. 그리고 Y가 있는 항 더하기 5Y. 마지막, 마이너스 2. 상수항.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대문자 ABC가 어디 있는지 보면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우리가 이 수들을 각 항의 계수라고 그러죠. 계수. 그죠? XY의 계수 마이너스 15. 그죠? X의 계수 6, Y의 계수 5.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각각을 더해라. 얘가 라지 A, 대문자 A, 요게 대문자 B, 얘가 대문자 C이기 때문에 다 더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 더하기 6 더하기 5. 얼마죠? 네, 마이너스 4입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2번이죠. 괜찮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죠? 못하는 이유. 선생님, 이거 4번 하면 되잖아요. 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과 항을 곱하는 거거든요. 항과 항. 특히 뒤에 마이너스 1을 하나의 항으로 봐야 된다.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다항식에서도 마이너스 5y를 하나의 항으로 봐야 돼요. 학생들이 5y만 쏙 빼서 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연습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유제 1번인데요. 똑같죠? 그쵸? 구조를 보면, 아,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해서 그 결과에 있는 어떤 빈칸 채우기 문제네. 요런 관점으로 되는 거고요.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EX 곱하기 X는 EX 제곱. 그리고 EX 곱하기 4Y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4Y입니다. 마이너스 8XY. 그리고 3Y 곱하기 X는 3XY로. 그죠? 순서를 바꿀게요. 더하기 3XY. 마지막 3Y랑 마이너스 4Y를 곱하면 마이너스 12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헷갈리죠? 자, 그럼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 동류항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 제곱 먼저 써주고, 자, 마이너스 8과 3을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xy. 자, 그리고 마지막 빼기 12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를 차례차례 써보면 대문자 A는 2가 되고요. 대문자 B는 마이너스 5, 마지막 대문자 C는 12가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A 빼기예요, 여기 빼기.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하세요.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 5, 그 다음 더하기 C니까 바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괜찮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유제 2번이요. 자, 계속 반복되는데, 앞에 있는 문제와 다른 점은, 여기랑 여기는 구해져 있네. 그쵸? 그럼 모르는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 XY항의 계수네요. 그쵸? 여기, 대문자 P. 근데 여길 보니까, 여기도 모르네. 그쵸? 여기도. 그쵸? 그래서, 아,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느냐. 의 문제인데, 앞에 문제는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은 이제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죠? 구해야 되는 부분도 좀 알려진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하던 대로 해볼게요. 자, X랑 라지 AX를 곱하면.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해요. 어디 X가 앞에 들어가야 될지, 대문자 A가 앞에 들어가야 될지. 근데 지금 대문자 A는 네, 라지 A.

A는 상수죠. 그러니까 상수가 앞으로 가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large A x제곱 요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전개. 계속 곱해주면 더하기 2xy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a xy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량끼리 계산해주면 ax제곱 더하기 자 여기서 이걸 계산한다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하던 대로 하자는 거죠. xy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 그렇죠? 네, 더해야겠죠? a는 상수해야겠죠? xy만 문자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2 빼기 3a xy. 이 부분이 좀 복잡하죠, 그렇죠?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근데 이게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럼 대문자 a가 먼저 얼마냐? 여기가 3이네, 3. 그렇죠? 아, 여기가 3이구나. 이렇게 찾았다. 그렇죠? 여기 위에. 그리고 마이너스 6y 제곱. 이쪽은 이미 알려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구하면 되겠다. 여기. 그죠? 자, 마무리 해볼게요.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2 빼기 9.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이네요. 근데 그게 얼마예요? 네, 라지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해보겠습니다. 3 빼기 마이너스 7. 계산 결과는 10.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헷갈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포인트.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점점 형식을 보는 거예요. 형식. 형식 보세요. 아, 뭔가 x와 y가 있고, x와 y가 있어. 두로 곱하니까 x제곱과 xy와 y제곱에 대한 항들이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많아봤자 항이 지금 4개인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항이 3개로 줄어드네. 이러한 형태를 네,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 계수 구하기인데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보자마자 전개하고 싶어요. 그쵸? 우리 배웠잖아요. 막 화살표 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누구만 구해라? x제곱의 계수와 xy의 계수를 구해서 더해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 선생님 저는 그냥요. 속 편하게 전개할게요. 해도 좋은데요. 이제 나중에 전개해야 될 양이 많아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필요한 것만 뽑아내세요. 이겁니다. 필요한 것만. 그럼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걸 전개하면 저 계수 자리는 비워졌을 거예요. 보세요. 전개하다 보면 요렇게 곱하면 몇 x 제곱 나오겠죠? 맞죠? 그리고 요렇게 계산하면 몇 xy, 여기도 몇 xy 나오겠죠? 그럼 요렇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 몇 y 제곱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장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 계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이 상황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x 제곱의 계수와 xy의 계수를 구해라 이거죠. 하나씩 구해볼게요. x 제곱의 계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첫 번째 2x랑 누구랑 곱하면 될까 이거예요. 그러면 3x랑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개하는 그네 가지 중에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여긴 6이 되겠죠. 됐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2x랑 2y를 곱하면 4xy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냥 4 집어넣는 게 아니라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생겨야 돼요. 아, 마이너스 3y랑 3x를 곱하면 마이너스 9xy가 나오죠? 이 둘을 더해야겠죠. 그쵸?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선생님, 그냥 저는 이 시간에 다 쓸래요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골라낼 수 있으려면 제가 지금 남색으로 썼던 기본적인 전개한 형태의 틀을 이제 조금씩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제 3번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한 식에서 x의 계수만 구하래요. 그럼 상황을 보면 보세요. 3이랑 x 곱하면 x가 나올 거고,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상수가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4x와 x를 곱하면 뭔가 x제곱이 나오죠? 마지막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또 x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걸 전개하면 무슨 x 제곱 더하기, 무슨 x 더하기.

과학이 어떤 상수가 나오겠구나. 그죠? 그 중에 가운데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고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3과 누가 만나면 X가 나오느냐? 뒤에, 여기, 그죠? 그러면 일단 3X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곱해지면, 그렇죠. X항이 나오죠? 곱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2.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들어갈 자리에, 예,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제 3번의 답은 5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씩 유연함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문제가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다항식 때문인데요. 3 빼기 4x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통 뒤에 있는 다항식처럼 x가 먼저 나오고 상수가 뒤에 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 자주 풀 문제의 형태거든요. 편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한번 바꿔서 풀어볼게요. 두 번째에 3과 마이너스 4x의 순서만 바꿀 거예요. 덧셈의 교환 법칙. 주어진 문제는 사실 마이너스 4x가 앞에 오고 내가 x인데 내 문자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보는 게 나중엔 좀더 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x제곱. 그쵸? 양 끝에 있는 거랑 가운데끼리 곱하면 뭔가 x가 나오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상수가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제 안경과 제 핸드폰, 뭐제컵 이런 게 항상 두던데 둬요. 이유는 제가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어디 뒀는지 못 찾아요. 그래서 항상 두던데 두면,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전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자, x가 앞으로 가고, 상수가 뒤에 있는 형태가 앞으로 우리가 자주 하게 될 계산이고, 요렇게 형태만 맞추면 나중에는 문자는 신경 쓰지 않고 계수들끼리만 계산하는 그러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 길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다음 조만간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아 순서를 바꿔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답을 내보면 아 요렇게 곱하면 3x, 요렇게 곱하면 2x니까 5x야. 요렇게 간단 얘기죠. 네, 넘어갈게요. 유제 4번입니다. 얘는 보면은 학생들이 요 보세요. 소문자 A가 상수라는 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다항식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상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주어진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OX 더하기 네모 Y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 같은 표현인데 이게 A가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좀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느낌이고요. 자, 전개한 식에서 y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y끼리 곱하면 되겠죠? 여기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네모 y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네모가 a잖아요. 그렇죠? 그럼 a로 바꿔서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이게 a이기 때문에 ay제곱인데. 그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y제곱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아, a가 마이너스 2네. 이런 소리죠. 그죠? 선생님, y제곱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쵸, 우리가 이제 계속 전개하다 보면, 아, 무조건 y랑 y가 곱해져야겠죠, 그죠? 지금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좀씩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케이, a 찾았고, 그럼 xy의 계수를 찾으래요. 자, 지금 자리에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면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ox-2y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이것의 xy 계수. 구해보겠습니다. 자, ox는 y랑 곱해져야 되죠? 그럼 oxy가 나오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x와 곱해져야 되니까 더하기 2xy죠. 그죠? 그럼 7xy가 되네요. 그럼 계수만 쓰라고 했으니까 7. 답은 5번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예제 3번입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그죠? 곱셈 공식 외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뭐 외우지 않아도 풀수 있다. 라고 했지만, 그죠? 그것은 이제 안 외워도 된다. 기억이 안날 때는 전개해서 풀자 이런 거고요. 우리가 곧 인수분해 단원을 접하기 위해서, 그쪽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입장으로 이제 차근차근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똑같은 걸두번 곱하고 있죠? 그죠? 똑같은 거두번 곱할 때 밑에 공식 표현이 나와 있고요. 여기 제목에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4x와 1 입장에서 보면은 공식 앞에 거 제곱, 그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을 더해야겠죠? 그럼 b는 얼마예요?
b는 1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조심해야겠죠? 2 곱한 거의 두 배인데 8x인데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네, 여기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중엔 좀 불편해지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어진 상황을 4x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중괄호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4x랑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더하기일 때의 곱셈 공식이에요. 그냥 속 편하게.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둘 곱한 거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8x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맞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유저 5번입니다. 유저 5번. 유저 5번도 방금 직전에 말씀드린 관점에 따르면 그냥 마이너스 3x와 5y를 더한 것에 대한 제곱이죠. 그렇죠? 그런 곱셈 공식이니까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9x 제곱. 그죠? 위에다 써볼게요.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25y 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둘이 곱한 것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15xy의 두 배. 마이너스 30x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BC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ABC 구해 보겠습니다. A는 9, B는 마이너스 30, C는 25. 그래서 B 더하기 C에서 A를 빼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인데 9를 빼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빼기 9이므로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유제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요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전개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나는 x 앞에 음수인 게좀 불편한데, 부호를 뒤집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호 뒤집어도 제곱은 같잖아요, 값이. 그래서 3x 빼기 5y의 제곱과 같습니다. 주어진 것을 그 상태에서 전개해도 네, 똑같이 나온다는 거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6번이요. 자, 여기도 라지 A, 라지 B가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수가 있는 겁니다. 상수. 전개해 볼게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자, 뒤에 거 제곱. 라지 A의 제곱이고요. 그죠? 가운데는 둘 곱한 거에 두 배예요. 둘 곱한 거에 두 배. 네, 라지 A는 상수니까 앞으로 갑니다. EAX. 그죠? 이렇게 항이 세개 등장하고요. 이제 퍼즐이죠. 위아래 맞추면 되니까 6이 2a네요. 그럼 a는 3, 그쵸? 그리고 이렇게 가면 a 제곱은 지금 b와 같은데 9네요. 그쵸?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2를 더하면 4번이지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합차 공식에 대한 이야기죠? 합차 공식은 결과 자체는 간단해요. 항이 무려 2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보통 3개 나오는데 2개니까 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 보세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이거 합차 공식이네요. x, 그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3y와 플러스 3y. 그럼 결과는 x제곱 빼기 9y제곱이잖아요. 그쵸? 그죠?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요? xy가 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그쵸? xy가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는. 그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b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죠. 알겠죠?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요렇게 계산하면 x제곱인 항도 나오고 xy인 항도 나오고 y제곱인 항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특별하게도 합차 공식은 여기가 얼마일 때다? small b가 0일 때다. 그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small a는 1이죠? 여기. 그리고 마지막 small c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 1에서 C를 빼라.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9라서 10이네요. 그쵸? 답은 5번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합차 공식은 그래도 빠르게 풀수 있어요. 자, 지금은 밑줄을 좀 쳐야겠네요. 식이 많아서요. 요거랑 요거를 계산하고 빼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차 공식이 두 개인 거예요. 자, 앞에 거 제곱. EX를 제곱하면 4X 제곱. 그다음 빼기 y 제곱. 이게 앞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보면은 앞에 있는 게 3x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둘을 빼라. 이렇게 하면 되죠? 괄호를 꼭 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4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이 되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4x 제곱과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나오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y 제곱과 4y 제곱을 더하면 3y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small a는 마이너스 5, small b는 3이네요. b 빼기 a니까 3 빼기 마이너스 5라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유제 7번이었습니다. 합차 공식에 대한 문제네요. 자, 합차 공식 감각을 키우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합차 공식을 흔히 네모 더하기 세모와 네모 빼기 세모를 곱하면 네모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야 라고 받아들여요. 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관점은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똑같고, 그죠? 하나는 똑같고, 다른 하나 보세요. 다른 하나는 뭔가 모양은 같은데 앞에 부호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뭔가 같은 듯 부호만 달라요. 그쵸? 그럴 때 네모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요. 어떤 유연함이 생기느냐? 아래와 같은 표현이 나와도 합차 공식인 걸 빠르게 캐치해요. 보통의 학생들은 잘 캐치 못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세모와 마이너스 세모 앞에 게 같지 않네? 합차라고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요. 합차 공식은 앞에 있는 게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덧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포인트는 만약에 앞에 있는 게 하나는 플러스 세모, 하나는 마이너스 세모다. 근데 뒤에 있는 건 어때요? 똑같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뭐 어떻게 된다? 합차 공식이 된다. 순서만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되죠? 다시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습관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차 공식이라는 것은 뭔가 똑같은 게 하나 있고 두 다항식에 그 나머지 하나하나는 부호만 다른 경우. 그럴 때 합차 공식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제 8번이요. 요게 중요해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아, 1번. 합차네. 그죠? a-7 곱하기 a 더하기 7.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두 번째 거부터 이제 학생들이 합차인지 모른다 이거죠. 자, 그래도 전개해보겠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지금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선, 마이너스 x인데 뒤에는 x네. 그죠? 부호만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뒤에 있는 건 어때요? 똑같죠. 그죠? 똑같기 때문에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얘는 똑같은 거 제곱. 보세요. 덧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y 빼기 x 곱하기 y 더하기 x랑 같거든요. 그죠? 계산 결과가 y 제곱 빼기 x 제곱이 돼야겠죠. 그죠? 순서가 바뀌었네. 다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되죠? 이 과정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냥, 눈으로 딱 보이기 시작해요. 합차네. 근데 y 제곱 빼기 x 제곱이네. 틀렸네. 이렇게. 멋있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저처럼. 자, 보세요. 3번도, 마이너스 2는 똑같네. 그렇죠. 근데 뒤에 보세요. 아, 그렇죠.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네. 합차인 거죠. 학생들, 합차도 앞에 있는 게 항상 플러스여야 된다고 좀 오해해요. 1번이 전형적 예시잖아요. 그렇죠? 3번처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도 똑같고, 뒤에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맞고요. 그렇죠? 4번도 볼게요. 3x 마이너스 3x 부호가 다르네. 뒤에 거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똑같은 거 제곱 빼기 네, 나머지 제곱. 그래서 4분의 1 빼기 9x 제곱이 맞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다음 마지막 5번.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건 부호만 다르니까 전형적인 합차 4분의 1x 제곱 빼기 9분의 1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계산 속도를 늘리고 공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또 다음 강에서 계속적으로 곱셈공식 살펴볼 거니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9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가? 국어 다섯 번째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다섯 번째 단원 의논하며 토의해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 단원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정리할까요? 문제 풀며 정리하죠.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은 그 마저 문제들 모두 풀어보고요. 서술형 문제 4문제까지 모두 정복하면서 드디어 5단원의 막을 내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힘차게 출발해보죠. 자, 지금 이번 단원 이름이 의논하며 토의해요였잖아요. 그렇다면 토의 절차를 한번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자, 토의 절차는 가장 먼저 뭘 하나요? 주제를 정합니다. 토의 주제 정하기가 가장 먼저예요. 다음은 뭘 해야 되나요? 토의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마련해야 됩니다. 의견 마련하기가 두 번째. 다음은 의견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친구들과 뭐예요? 나눠야 됩니다. 의견 나누기가 세 번째. 그 다음은 그 의견들을 잘 모아서 의견 모으기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뭘 하나요? 그래요. 의견 결정하기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나누기, 의견 모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의견 결정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토의 절차였죠. 자, 문제 11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11번부터 14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모든 분들의 토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고 어떻게 토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친구 3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내 의견과 함께 왜냐하면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 1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든 친구 4를 가리킨다 라고 했어요. 자, 친구 1이 친구 4를 가리키는 거 보니까 즉 발언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 보니까 바로 이 친구 1이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4,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니 친구 1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친구 4,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유까지 같이 말해줘야 되는데.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짚어주고 있죠. 친구 1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 의견을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라고 해도 의견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

하는 태도? 4번,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취미? 5번, 친구와 다투고 난뒤 화해하는 방법? 가장 알맞은 토의 주제는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려하며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것 같아요. 즉,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죠. 따라서 선택지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인데 모든 토의에서 친구들이 제시한 의견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또는 뭐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이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시간 보내기라는 의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인데요. 모든 친구들의 토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죠. 이 친구 1은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의견을 냈나요? 친구 1은요,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알맞지 않고요. 2번, 친구 2는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했나요? 자, 친구 2가요. 잘 듣고 나서 좋은 생각이에요. 동의 표시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친구 2는 이렇게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경청한 뒤에 좋은 생각이에요. 친구의 의견에 인정하는 반응까지 함께 보이고 있죠. 정답이고요. 4번. 친구 3은요, 의견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그 이유까지 잘 이야기를 했고요. 친구 4는 친구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발언권을 부여한 친구는 친구 4가 아니라 친구 1이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의할 때는요, 경청이 중요한데, 경청을 다한 뒤에 저 친구의 의견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2처럼 이 좋은 생각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면 어때요? 이 토의 분위기가 조금 더 유연하게 부드러운 토의 분위기 속에서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토의할 때 좋은 태도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인데요. 기억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여기 있고요. 친구 4가 웃으면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토의할 때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아, 토의할 때는 토의 주제에 어울리는 나의 의견과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죠. 이유 없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토의 주제에 어울리는 나의 의견과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토의가 어떻게 원활하게, 토의가 원활, 유연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기억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는 겁니다. 토의 주제에 어울리는 나의 의견과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 없는데요. 그냥이에요. 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뭐예요?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렇게 나의 생각 잘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협력하며 토의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협력하며 토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의견과 이유를 잘 제시하면은 어때요? 원활한, 유연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맞고요. 2번, 절차에 따라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3번, 이 서로 친구와 싸우지 않고

기분이 상하지 않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4번. 개인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의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친구들과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나의 생각보다 개인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만들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5번 볼까요? 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이 결정된다. 이것이 협력하며 토의하면서의 어떤 좋은 점으로 알맞지는 않겠죠. 이 무시하면서 빠른 시간보다는 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하며 토의하면 좋은 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선택지 5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6번부터 1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글부터 볼까요?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즈이라고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를 보겠습니다.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라고 오리온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아,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오리온진은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누가? 오리온진이 모은 후원금으로 뭘 했냐면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대요.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기부죠. 이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사은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대요. 아, 기부를 굉장히 생활화하는 친구네요.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 진이 말이죠. 자, 16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오리온 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좋겠다. 자, 2번. 선한 영향력을 위해 친절함도 강요해야 한다. 강요? 아까 강요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했습니다. 3번. 올해의 어린이로 뽑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알맞지 않죠? 1번에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좋겠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할수 있어요. 라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4번.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 찾아보기 힘들고요. 5번. 재능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에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캠페인?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온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서둘러 지금 당장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친절을 같이 베풀어 봅시다.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선택지 1번이 정답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1번, 경청, 잘 듣는 거. 2번, 예의. 3번, 나눔. 4번, 배움. 5번, 정직. 다 좋아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오리온 지인군이 뭐라고 말해요?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경청, 예의, 나눔, 배움, 정직 중에서도 이 오리온 진군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금 당장 나처럼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진이부터 보죠. 오리온진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을 거야. 그래요. 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 이유는 바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겠죠. 지성.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나눔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알게 해주는 걸

같지가 않고요.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호.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면 어떤 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 그래요. 오리온 친구는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친구들은 나라면 어떤 캠페인을 할수 있을까? 막 경청 캠페인, 나눔 캠페인, 뭐 정직 캠페인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잘못 말하는 친구는 바로 지성이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친구가 만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입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나눔을 실천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나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생각해 보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눔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눔을 하는 이유, 나만 좋자고 하나?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눔을 통해서 나도 기분이 좋고, 그 나눔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함께 기분이 좋을 뿐더러, 그리고 그 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나눔을 해볼까? 실천해볼까? 이렇게 나눔을 전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 생각하며 나의 생각 하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나눔.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할수 있다. 자, 이런 문제는요,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학 문제처럼 딱 이것만 정답이에요 라고 하긴 어려워요. 중요한 건이 질문에 어울리는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좋은 점,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질문에 어울리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잘 적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모든 토의를 하는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모든 토이 나왔고요. 알맞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보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 주의 깊게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알맞습니다. 2번.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비판해야 한다. 3번. 사회자의 안내를 따르며 질서 있게 토의한다. 4번.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5번.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마련하여 말한다. 이 중에 좀 이상한 게 있었죠. 뭔가요? 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비판. 어떤 친구들 중에서요. 선생님, 비판? 나쁜 뜻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비판이라는 뜻 자체는요. 좋은 뜻이에요. 비판의 의미는 뭐냐면, 장점, 단점을 따지며 평가함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의를 할때 어떤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따지며 질문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막 공격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질문, 비판하는 것 좋아요. 따라서 2번 좋고요. 또 질서 있게 토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의견과 이유를 함께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4번.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뚝 자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다 경청하고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존중하는 태도로 질문해야 되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 4번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 평가 이외에 20번 문제까지 이번 시간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서술형 문제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한번 차근차근 만나보죠. 제목은요, 세계 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리 배웠죠. 글쓴이의 관점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제목을 자세히 보세요. 이 제목을 보고 이 글의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제목이 세계문화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세계문화행사에 좀 부정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 먼저 흥미위주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역시 부정적인 표현들.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역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자원도 낭비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한대요. 그리고 세계문화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낱말, 표현들을 통해서도 이 글쓴이가 이 세계문화행사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자, 따라서 세계문화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라고 이 글쓴이 이야기를 하네요. 학교나 지역사회는 불필요한 행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글쓴이의 관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관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저지, 태도, 방향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글의 글쓴이는 세계문화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세계문화행사에는 뭐 문제점이 많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는 문제점이 많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 좋아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점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글쓴이의 관점 적어보았고요. 이어지는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는다면 어떤 내용이 알맞을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또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나 그림은요, 나의 관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걸 넣는 것이 아니죠. 나의 관점과 어울리는 사진, 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관점은 우리 1번에서 적은 것처럼 이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이 많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에 어울리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 알맞을지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세계 문화 행사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많은 쓰레기 가 있는 사진을 넣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물론 이것 말고도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자원이 낭비되는 모습이라던가 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모습이라던가 글쓴이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어울리는 사진과 그림 하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0: 세계 문화 행사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많은 쓰레기가 있는 사진을 넣으면 아무래도 이 세계 문화 행사의 부정적인 글쓴이의 관점을 잘 뒷받침해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두 문제, 3번과 4번 문제 풀어 볼 건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글 가인데요. 친구사가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친구 1이 아니, 무슨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친구 3은요. 짜증스럽게 아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네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이 친구 3이 토의에 참여하고 있는 태도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친구의 의견에 짜증을 내고 있죠? 화를 내고 있어요? 적어볼게요. 친구의 의견에, 친구의 의견에 짜증을 내고 있다. 짜증을 내고 있다. 물론 짜증 날수 있죠. 하지만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는 짜증이 나더라도 이걸 너무 드러내지 않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토의에 참여하고 있는 태도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글 나에서 지켜야 하는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을 딱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친구 1이 아우, 쉽지 않네요.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의견 결정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 2를 가리킵니다. 친구 2,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4가요, 말을 뚝 끊으면서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친구 3은 우리 모둠의 생각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토의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 한 가지 어떤 걸 적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의 의견을 끊지 않고 경청한다라던가 나의 생각만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적어주면 좋겠네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친구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야죠. 귀담아 듣는다. 또는 토의 주제에 어울리는 의견과 이유를 함께 말하며 나의 생각만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딱한 가지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와 서술형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문제 다 만나봤습니다. 드디어 5단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이번 시간에도 하나 확인해 봅니다. 자, 바로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죠. 이번 시간 질문은요, 이제 5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단원, 5단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의논하고 토의해요 단원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유까지 함께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이유를 함께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좀 아리송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단원은 여러 가지 그래프라는 단원이죠? 비율 그래프, 그러니까 띠 그래프, 원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의 단원평가 2회 만나보고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는 그냥 일반 문제 푸는 것이랑 똑같이 푼 다음에 말로 설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단원평가 2회 먼저 시작할게요. 단원평가 2회 1번입니다. 1번부터 4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반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비율이라고 그래프의 제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전체 100분율 100% 모두 더했을 때 되는데요. 친구 관계는 40%, 외모 20%, 성적 30%, 가정생활 10%. 자, 이렇게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의 이름 혹시 알수 있나요? 그렇죠.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바로 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번, 고민거리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각 항목의 비율이 이미 나타나 있죠. 40%, 20%, 30%, 10%. 아, 그럼 40%인 친구 관계. 친구 관계가 고민거리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정답, 친구 관계. 2번입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는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의 비율은 30%예요.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는요, 전체의 10%입니다. 자, 그럼 30%는 10%의 몇 배일까요? 30 나누기 10이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그렇죠. 3이에요. 그래서 3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반 학생 수에 대한 고민거리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모두 더하면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40%, 20%, 30%, 10% 모두 더했더니 100%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더하면 바로 100%가 된다.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반 학생 수가 20명이라면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반 학생 수가 20명이래요.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0%거든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20이다. 여기에 20%의 학생이 외모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다. 20 곱하기 100분의 20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1. 5로 약분을 하면 4만 남으니까, 아, 4명이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요. 4명.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반 학생 수가 20명이다.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 수몇 명일까? 자, 기준량이 100일 때. 자, 20명이라면 몇 명일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기준량이 100명일 때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만약 100명이라면 20명의 학생들이 외모에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걸 생각했을 때, 아, 5로 나누면 20이잖아. 5로 나눠. 그러면 4명이네. 이렇게도 구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선택하면 좋은데요. 자, 이 방법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5번에서 6번이에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해 동안 발생한 장소별 안전사고의 건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실, 복도, 강당, 기타에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건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전체는 40건이라고 하네요. 자, 5번. 위표를 완성하시오. 자, 백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실입니다. 자, 전체는 40건인데 그중에서 10건이 교실에서 일어났어요. 40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먼저 10으로 약분을 해주면 4분의 1인데 4로 약분을 했을 때 25가 남으니까 아, 25%다. 그다음 복도에서는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전체가 40이니까 복도에서는 6건. 100을 곱하자. 그러면 먼저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2,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가 되니까 2로 약분을 한번더 해주면 3, 5, 15가 되죠. 15%입니다. 자, 그다음 강당은 16건이 일어났어요. 40분의 16 곱하기 100이죠. 20으로 약분을 하면 2, 20으로 약분을 하면 5, 2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8이니까 8, 5, 40이죠. 그래서 40%가 됩니다. 자, 기타는요, 8건이에요. 그러면 40분의 8 곱하기 100인데요. 이것은 우리 8로 바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1이거든요. 5로 약분을 하면 20이 남으니까, 아, 기타는 20이구나. 그럼 전체 백분율의 합 구해볼게요. 25 더하기 15는 40, 40에 40을 더하면 80, 80에 20을 더했으니까 100이죠. 자, 그렇게 우리 백분율 잘 구했다는 거볼수 있고요. 6번. 위표를 T그래프로 나타내래요.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비율을 바로 T그래프로 나타내어 볼 건데요. 백분율을 보면서 알맞게 선을 그어서 T를 나눠줍니다. 자, 교실에서는요, 전체 25%만큼 사고가 났기 때문에 25만큼 그어주고요. 복도에서는 15%예요. 한 칸이 5%이니까 세 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 나눠줄게요. 자, 강당에서는 40%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니까 40%만큼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 띠를 나눠줍니다. 마지막 기타는 20%만큼이죠? 자, 다음과 같이 띠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눴다면 각 항목의 비율을 적어서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7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표를 띠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를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시각별 기온의 변화는요? 여러분,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을까요? 아닙니다. 기온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가 되겠죠. 그래프. 자, 그다음 니은 전교학생 해상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 비율이래요. 득표 비율이면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겠죠. 자, A 후보는 몇 퍼센트, B 후보는 몇 퍼센트 이렇게 T그래프로. 디귿, 나라별 인구수는 어때요? 나라별 인구수는 T그래프로 나타내기엔 알맞지 않습니다. 나라별 인구수는요, 뭐 그림 그래프라던가, 또는, 그렇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도 괜찮겠죠? 그런데, 비율을 나타내기에는 알맞지 않으니까, 우리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는 알맞지 않아요. 리을, 공원에 있는 종류별 나무수의 비율은 어때요? 자,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습니다. T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주제에 니은과 리을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니은, 리을이죠. 다음 8번부터 11번입니다. 제한의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 T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T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두 그래프를 보고 뭔가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5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 무엇일까요?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고양이 35%, 강아지 40%, 물고기 15%, 기타 10%. 그렇죠. 바로 강아지죠. 강아지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6학년에서는요. 고양이 50%, 강아지 35%, 물고기 10%, 기타 5%예요. 그러면 고양이의 비율이 가장 높죠? 6학년 학생들은 고양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9번입니다. 5학년 학생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6학년 학생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은 무엇인지 쓰시오. 먼저 5학년 학생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비율을 살펴봐야 돼요. 5학년 학생들은 35%의 학생이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T그래프에서 35%인 동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딨나요? 그렇죠. 강아지죠. 그래서 정답은 강아지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10번. 6학년 학생 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자, 고양이와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과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어떻게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50 더하기 35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85가 되죠. 그래서 85%가 정답이 됩니다. 어때요? 이것도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당황할 것 없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잘 보고 설명대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11번도 볼게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6학년 학생 수가 30명이라면 조사에 참여한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6학년 학생 중에서 물고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 전체의 비율이 바로 10%였어요. 그러면 10%가 몇 명이다? 3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우리가 전체니까 비율 100%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몇배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곱하기 10, 10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학생 수 10배 곱해주자. 그러면 몇 명이 되나요? 그렇죠. 3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학생의 수 300명. 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각 부분의 그 항목의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백분율과 함께 계산을 했을 때 전체의 학생의 수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12번부터 13번이에요. 민원을 받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었네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4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30%, 3시간 이상은 20%, 1시간 미만은 5%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 선생님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아,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 3시간 이상인 학생도 진짜 많네요. 자, 12번. 위와 같은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하는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어떤 모양?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바로 원 그래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원 그래프입니다. 자, T그래프와 원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공통점이 있는데 모양이 달라요. T 모양, 원 모양.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13번.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이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이 학생 수의 비율만 보고 45%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되지 않죠?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은요,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에 역시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미만은 빼고. 그래서 두 비율을 더해서 20 더하기 45. 즉, 6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에는 어떻게 쓰느냐?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45%이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20%입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45 더하기 20, 즉 65%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6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45%라고 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빨리 풀려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항목들이 있지? 어떤 항목들이 있지? 눈으로 한 번씩 살펴보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 14번입니다. 도윤이가 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리한 공책의 일부분입니다. 잉크가 번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1번. 각 항목의 백분율을 먼저 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각 항목의

100분율의 합계가 이거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항목의 100분율의 합계는 항상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100%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3번, 각 항목의 100분율만큼 원을 나눈다. 이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죠.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100입니다. 다음 15번부터 17번이에요. 학교 급식 메뉴로 먹고 싶은 디저트 종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먹고 싶은 디저트 종류별 학생 수의 비율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자, 위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하는 게 15번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어 있는 칸들이 좀더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케이크, 주스, 과일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나와 있는데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전체 합계가 600명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모두 더해서 600에서 빼주면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케이크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 258명,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120명, 과일을 좋아하는 학생 102명이에요. 모두 더해 보았더니 10이 되죠. 그다음 8, 그다음 4가 되니까 480명이 돼요. 그럼 요거트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바로 600에서 480을 뺀 120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트에 120 이렇게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백분율은 전체, 그러니까 600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항목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먼저 케이크, 전체 600명 중에서 258명의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여기에 100을 곱해줄 거예요. 100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6이 되죠? 6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6, 4, 24, 6, 3, 18. 그래서 43이 되거든요. 43%가 됩니다. 이제 주스도 볼게요. 주스는 전체가 600명인데, 그중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좋아해요. 여기에 100을 곱해볼게요. 100으로 약분해주면 6만 남고, 6으로 약분하면 20이 되니까, 아, 20%겠구나. 20. 자, 그런데 요거트도 120명의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먹고 싶은 디저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20%가 됩니다. 자, 그다음 과일 볼게요. 과일을 먹고 싶은 학생은 전체 600명 중에 102명이에요. 여기에 100을 곱해볼게요. 100으로 약분을 해주면 6만 남고, 6으로 약분을 하면 6, 1은 6, 6, 7에 42. 그래서 17이 됩니다. 백분율 17이죠. 43 더하기 20은 63. 63 더하기 17은요, 80이에요. 80에 20을 더했으니까 100이 되죠. 그래서 표를 제대로 채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16번, 위 표를 원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원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는 백분율을 확인하고 각각의 백분율에 알맞게 이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는 게 필요하겠죠. 케이크는 전체의 43%니까 43% 얼마만큼이에요? 그렇죠. 43%만큼. 여기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스 20%, 과일 17%, 요거트 20%를 다음과 같이 항목과 함께 백분율을 적어주세요. 다음 17번, 전체에 대한 비율이 서로 같은 디저트를 모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이 같은 거딱두 가지 있었죠. 네, 맞아요. 바로 20%, 20%로 주스와 요거트의 전체에 대한 비율이 같았습니다. 그러면 주스, 그다음 요거트라고 두 가지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8번부터 20번입니다. 2020년과 2025년에 어느 마을의 곡물별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0년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이고요. 오른쪽은 2025년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입니다. 자, 2020년에는 어땠는지, 2025년에는 어땠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면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2020년도에는 쌀이 50%, 보리 30%, 콩은 15%, 기타는 5%였고요. 2025년에는 쌀이 45%, 보리가 35%, 콩이 10%, 기타가 10%였습니다. 문제 18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2020년의 생산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곡물은 쌀입니다. 그런가요? 네, 쌀이 50%로 가장 비율이 높죠. 2번, 2020년에 쌀과 보리 생산량의 비율은 전체의 80%인가요? 자, 쌀은 50%, 보리는 30%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80% 맞죠? 3번,

2020년의 보리 생산량은 콩 생산량의 두 배입니다. 보리 생산량은 30%인데 콩 생산량은 15%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두 배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2025년에는 2020년보다 콩 생산량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콩이 15%를 차지했는데 2025년에는 10%를 차지했으니까 비율이 낮아진 거 맞죠? 5번. 2025년에는 보리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자, 보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35%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리 생산량 자체가 늘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생산량을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진짜 생산량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율만 높아졌다고 해서 실제로 보리 생산량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9번입니다. 2025년에 곡물별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낸 원 그래프를 전체 길이가 40cm인 T 그래프로 바꿔 나타내려고 합니다.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전체 T 그래프의 길이가 40cm라고 했어요. 그럼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는요? 그렇죠. 전체의 35%이니까 100분의 35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0으로 약분을 하면 2, 20으로 약분을 하면 바로 5가 됩니다. 5로 약분을 하면 1과 7이니까 2, 7에 14. 즉, 14cm가 보리가 차지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다음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마을의 2025년 콩 생산량이 18톤이라면 같은 해 쌀과 보리 생산량의 합은 모두 몇 톤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콩 생산량이 18톤이래요. 2025년에 콩이 전체의 10%만큼 생산이 되었는데 10%가 18톤이다. 그러면 쌀과 보리의 생산량의 합은요? 45% 그리고 35%이니까 둘을 더했을 때 80%가 되잖아요. 아, 전체 80%라면 몇톤 만큼일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10% 곱하기 8을 했을 때가 80%잖아요. 그러면 18톤에다가도 8을 곱하여 우리가 전체의 우리 쌀과 보리의 생산량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88에 64. 그 다음 18은 8이죠. 그러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톤이죠. 풀이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2025년 쌀과 보리 생산량의 비율의 합은 전체의 80%로 콩 생산량의 비율의 몇 배? 8배입니다. 2025년에 콩 생산량이 18톤이므로 2025년에 쌀과 보리 생산량의 합은 그렇죠. 바로 18 곱하기 8은 144. 4톤입니다. 라고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여러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효성인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T그래프로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평소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T그래프죠. 개인 컵 사용의 30%, 음식 남기지 않기 20%,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40%,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가 10%예요. 자, 여러분 이 T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것 아무거나 생각해서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컵 사용하기는 뭐 전체의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좋고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입니다. 개인컵 사용하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를 실천하는 학생 수의 비율의 3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양파 과자의 성분별 내용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전체에 대한 지방의 비율이 단백질 비율의 4배일 때 지방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체에 대한 지방의 비율은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백질의 비율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럼 단백질의 비율을 네모 퍼센트라고 생각한다면 지방의 비율은요, 그렇죠. 바로 4 곱하기 네모 퍼센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전체 비율이 우리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탄수화물 60%, 기타가 5%예요.

0: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고 5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35가 되잖아요. 35는 네모 더하기 4 곱하기 네모를 한 것이 35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네모가 몇 개예요? 총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모 곱하기 5가 35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바로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 더하기 4, 7에 28 했더니 35가 되잖아요. 단백질은 전체의 7%, 그다음 지방은 4, 7에 28%가 되는 거죠. 자, 전체에 대한 단백질의 비율을 네모 퍼센트라고 하면 지방의 비율은 4 곱하기 네모 퍼센트입니다. 성분별 내용량의 비율을 모두 더하면 100%가 되어야 하므로 60 더하기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5는 100. 즉, 5 곱하기 네모는 그렇죠. 35가 된다. 네모는 7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나요? 지방의 비율은 7 곱하기 4 또는 4 곱하기 7. 그래서 28%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다면, 모르는 값이 있다면, 네모라고 두고 식을 세워보세요. 3번입니다. 우주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체 학생이 600명이라면,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수는 몇 명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프가 두개 나와 있어요. 일단 왼쪽은 우주내 학교 여학생과 남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남학생 60%, 여학생 40%. 오른쪽에는 남학생이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T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학생이 600명인데 그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전체 남학생은 60%잖아요. 그러면 600명 중에서 100분의 60만큼이 남학생인 거예요. 100으로 약분을 해주면 1과 6이고, 6 곱하기 60이니까 360이 되죠. 그래서, 아, 남학생 수는 360명이네. 그럼 남학생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의 20%잖아요? 그러면 남학생 수 360에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100분의 2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20으로 약분했을 때 5분의 1이 되니까 5로 약분을 했을 때 5, 7에 35, 5, 20,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의 수는 72명이에요. 풀이로는 어떻게 쓰느냐? 남학생의 수는 600 곱하기 100분의 60. 그래서 360명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의 수는 360 곱하기 100분의 20이므로 바로 몇 명? 72명이다. 72명. 이렇게 구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600에다가 20을 곱하면 틀린 답을 구하게 될 거예요. 먼저 남학생의 수를 구해줘야 합니다. 4번입니다. 도영이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보기에서 찾아 네모 안에 써놓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도영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학교 정규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자별 득표수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찾고 싶대요. 자, 그러면 비율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딱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겠어요? 그렇죠. 원 그래프 또는 띠 그래프잖아요. 보기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띠 그래프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띠 그래프에 동그라미를 해주고, 그 이유는요? 그렇죠. 바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볼 때에는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자, 여기에 꼭 들어가면 좋은 말은 바로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띠 그래프라는 말도 들어가게 이렇게 문장을 써주세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선생님과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만점왕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500명이고, 이중 남학생 수는 240명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생각하며 길이가 50cm인 띠 그래프에 나타낸다면, 남학생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 cm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 톡톡에 정답을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의 내용으로 새롭게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반가워요, 친구들.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1단원 마지막 강의인 거 알고 있나요? 와,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우리 오늘 마지막 순서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었나요? 그래요.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핵심 복습했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 1번부터 6번 문제 함께 해결해 봤죠? 오늘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모두 만나볼 거예요. 학교 시험 만점왕 7번부터 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투 실전책 모두 준비됐죠? 네, 아주 잘했어요. 문제도 미리 풀어보았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강의 들어볼까요? 우리 오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교재 6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7번부터 9번까지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 보니까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만화로 옮겨 놓은 것 같죠? 한번 볼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해 봅시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남학생이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어서 질문을 또 하시네요. 동현이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랬더니 동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했는데 이야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동현이 짝꿍이 꿈이 과학자래요. 그런데 동현이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야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동현이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지? 여기 왼쪽에 있는 동현이 속마음, 표정 한번 보세요. 눈썹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화가 난것 같아요. 서운하고요.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만화를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래요. 바로 대화를 할때 말차례를 지켜야 한다. 말차례를 지키지 않고 끼어들면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것 배웠었죠? 자, 그러면 관련 있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7번. 동현이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동현이의 꿈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과학자였어요. 우리 답은 쉽게 2번인 것 찾았는데요. 우리 나머지 보기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의사. 의사는 무얼 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요. 아픈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또는 다친 사람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의사라고 하죠. 그 다음 과학자는요? 과학자는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여행가요? 선생님, 저 지난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그럼 저 여행가인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행가라는 건요, 여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여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선생님이에요. 아, 선생님은 바로 여기 있네요. 선생님은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죠. 경찰관은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물건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경찰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문제에서는 꿈이라는

그래요. 우리 동현이가 과학자가 되고 싶은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짝이,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손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친구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었으니까 이것은 알맞지 않은 것이죠? 2번,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대화에 참여했죠. 대화에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죠? 그래요, 말차례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말을 할 기회를 얻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럼 말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정답 바로 여기 있었네요. 이 친구는 말을 하는 순서, 듣는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4번.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사실 대화 내용과 관계 있는 말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꿈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제 꿈도 과학자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대화 내용과 관계가 있죠. 5번. 동현이의 기분을 헤아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헤아리며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분을 이해하면서 라는 말이에요.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동현이의 기분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잘못된 행동은요, 바로 3번. 말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짝꿍처럼 대화할 때 끼어들면 안 돼요. 10번이에요. 동현이의 기분을 바르게 짐작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연수와 인준인데요. 연수와 인준이 중에 동현이의 기분을 바르게 짐작하지 못한 친구 찾아봅니다. 연수예요. 자기 말차례를 빼앗겨서 기분이 나빴을 거야. 기분이 나빴겠죠. 이미 우리 동현이의 표정에서 알수 있어요.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고 화난 표정하고 있었어요. 인준, 친구와 꿈이 같은 걸 알게 되어 즐거운 기분이었을 거야. 친구랑 꿈이 같으면 즐거울 수 있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 하필 내가 발표를 하는데 끼어들어? 그러면 즐거운 기분보다는 황당하고 서운한 그런 기분이 들 거란 말이죠. 바르게 짐작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인준입니다. 이인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 이렇게 표정 살펴보면 어떤 기분일지 조금 더잘알수 있죠? 10번이에요. 중요한 문제네요.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보기 먼저 한번 볼게요. 보기, 말차례, 관계없는, 끼어들면. 그럼 1번부터 3번에 이 낱말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무엇을 지켜 말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말차례를 지켜서 말해야 한다. 2번, 친구가 말할 때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바로 끼어들면 안 된다.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면, 여러분, 친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끼어들면 안 된다. 3번, 대화 내용과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네, 우리 대화할 때는요,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를 할때 주의할 점이세 가지 말고 더 있었는데요. 여기 아래에 선생님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해야 해요.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죠. 상대에게 말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물어본 뒤에 말한다면 여러분은 대화 기술이 100점 만점인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는 11번 문제도 볼게요. 자신의 소중한 물건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하는 태도

알맞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화의 소재, 대화의 주제는, 아,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친구가 말할 때 집중해서 듣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똑같아요. 이게 소중한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친구가 말할 때 집중해서 듣는 건 항상 필수예요. 2번, 소중한 물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렇죠. 자세히 소개해야겠죠. 소중한 물건인데, 아, 나한테 소중한 물건은, 이 티셔츠야.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궁금할 거예요. 대체 그 티셔츠가 왜 중요하지? 그 티셔츠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3번. 상대가 내 이야기를 해주어야 서로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5번. 친구에게 말차례를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때요?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그래요. 이건 마치 공놀이 하자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나 혼자서 공 만지고 혼자서 드립을 하고 이렇게 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친구들이 공놀이 같이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는요, 말차례를 지켜가면서 나도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그럼 이제 나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대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정답을 잘 찾아서 이렇게 써보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번에서 13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을 보니까 글이 굉장히 짧아요. 네, 맞아요. 딱두 문장인데요. 읽어볼게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네, 우리 서준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썼었죠.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만나볼 텐데요. 12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내가,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서준이죠. 서준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달리기라고 했어요. 1번 수영 아니고요. 2번 줄넘기도 아니죠. 3번 공놀이도 아니고 정답 바로 4번 달리기가 되겠네요. 5번 책 읽기도 아니에요. 정답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예요. 이 글에 대해 바르게 평가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것 이렇네 라고 분석한 것,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1번,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오, 잘 드러나나요? 아니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이랑 좋아하는 것만 썼잖아요. 2번, 소개하는 내용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세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잘하는 것 들어가면 좋겠죠? 또, 서준이의 장래희망 들어가면 좋겠네요. 장래희망. 또, 우리 서준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서준이의 모습이었죠, 모습. 모습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또는 예를 들면 뭐 생일이라던가, 뭐 키우고 있는 강아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해 주면 나를 소개하는 글이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자, 여러분도 소개하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13번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부터 16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역시 위에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미리 쓱 살펴보고 그 다음 글을 읽으면 답을 조금 더 쉽게 알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정하윤입니다.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자, 이 글도 역시

서준이처럼 소개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4번 소개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소개하는 사람의 이름은 제일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정하윤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하윤이라고 써보죠. 정답은 정, 하, 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5번. 기역에서 리을 중 모습을 소개한 내용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윤이가 쓴 글을 보면요. 아까 이름 나와 있었죠? 그것 말고도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글을 보면서 각각의 기호가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써볼게요. 먼저, 기역. 저는 정하윤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머리를 묶고 다녀요. 그리고 노란 긴팔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바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디귿.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디귿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잘 그린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바로 잘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모습을 소개한 내용의 기호를 쓰라라고 했으니까 기역에서 리을 중에서 그래요. 바로 니은이죠. 이렇게 니은이라고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찾았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호마다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16번이에요. 이와 같은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글? 이와 같은 글은 뭐죠? 그래요.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무엇인지 볼게요. 1번. 이름 어때요? 이름은 꼭 들어가야 해요. 소개하는 글에 이름은 필수. 자신을 소개하든, 소중한 물건을 소개하든, 내 친구를 소개하든, 이름은 필수. 2번, 특징은 어때요? 특징 들어가야 하죠. 특징 한 가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써주는 게더 좋아요. 3번, 잘하는 건 어때요? 잘하는 것도 들어가는 게 좋죠. 우리 하윤이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잘한다? 그럼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하게 된 이유는요, 비법은요, 일주일에 3번씩 달리기 연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것 들어간다면 상대방이 더잘알수 있겠죠. 4번, 좋아하는 것은 어때요? 좋아하는 것도 들어가면 좋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책의 종류,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것들 소개해 주세요. 5번. 단점이나 안 좋은 소문은 어때요? 단점이나 안 좋은 소문은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대부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단점이나 안 좋은 소문보다는 좋은 내용을 더 알려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면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사실은 나 달리기 잘 못하는데 저 달리기 잘해서 우리 반 1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을 쓰되 단점이나 안 좋은 소문은 살짝 빼고 써도 좋습니다. 17번 문제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할까? 자신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특징 자세히 써주는 것이 좋고요.

2번, 자신이 잘하는 것을 부풀려서 소개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잘하는 것 부풀려서 소개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읽을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궁금해할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좋아요. 4번, 자신이 잘하는 것과 노력하고 싶은 점을 소개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의 단점을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노력하고 싶은 점을 쓰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달리기를 잘 하고 싶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 다음 5번. 친구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인데 굳이 더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은 빼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1번, 3번, 4번이네요. 1, 3, 4. 이렇게 정답 찾아보았습니다. 18번에서 20번 문제는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남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이 친구의 발표를 듣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제 이름은 이준영입니다. 저는 치타를 무척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 친구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속 친구가 소개한 내용 두 가지를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가 말한 것 다시 한번 볼까요? 제 이름은 이준영입니다.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저는 치타를 무척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또 무얼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동물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림 속 친구가 소개한 내용, 이름 맞고요. 생김새는 소개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것 소개하지 않았고요. 좋아하는 것 소개했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이 치타였죠. 5번, 노력하고 싶은 점도 소개하고 있지 않았네요. 친구가 소개한 내용은요, 1번, 그리고 4번이 됩니다. 이 친구도 아마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좀 추가해주면 좋겠어요. 19번, 그림 속 친구의 소개를 듣고 궁금한 내용을 바르게 질문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이 궁금한가요? 친구의 소개를 듣고 나면. 이 친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궁금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궁금하지 않고요. 더 알고 싶은 점이 궁금하겠죠. 1번 볼게요.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름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준영이니까 이름은 궁금하지 않겠죠? 2번, 무슨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 궁금한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치타를 무척 좋아합니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동물을 좋아하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3번,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궁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반 친구들이니까 이 준영이가 남학생이라는 것은 이미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궁금한 내용 알맞지 않죠? 4번,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가요? 어때요? 이게 궁금할까요? 아니요. 이미 제 이름은 이준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알수 있잖아요. 궁금한 내용 아닙니다.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왜 치타를 좋아하게 되었나요? 아, 어때요? 이건 궁금할 만하네요. 왜 치타를 좋아할까? 치타를 좋아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유가 궁금하네. 궁금한 내용 알맞네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친구들의 소개를 듣고 나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 20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그림 속 친구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간단히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대신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썼다면 모두 다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이름,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떠올려서 정리해요. 그 다음 이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듣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자신을 소개하는 말 간단히 한번 써볼 텐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소개하는 글 꼭 한번 써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자, 선생님 이름 먼저 소개해야겠죠? 제 이름은 조은아입니다. 저는 눈썹이 진하고 머리카락이 깁니다. 지금은 분홍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고 요리를 잘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도 잘 썼다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여러분의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혹시 기억하나요? 준성이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정민이가 나도 강아지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는 흰색 푸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이 정민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지 않은가요? 아, 준성이가 이야기할 때 정민이가 중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지켜봐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단원으로 만날 거예요. 2단원 내용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6단원 비판적으로 읽어요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따져가며 받아들이자라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공부했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생각의 전환이라는 주장하는 글한편 읽고 또 비판적으로 글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전환이 뭐예요?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을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쓸모없어 보였던 것들도 매우 유용한 물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자, 유용하다라는 거 뭐예요?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즉, 쓸모없어 보였던 것들도 매우 쓸모 있는 물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점착 메모지가 그런 예입니다. 1970년 미국의 한 연구원이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접착력이 기대한 것보다 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접착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통 접착제는 붙는 힘이 강해야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뭐 했을까요? 생각을 전환한 거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이 접착제에 주목해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가 필요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즉,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바로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메모지였습니다. 그는 종이에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그 접착제를, 그러니까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바른 종이는 어디에나 쉽게 붙고 쉽게 떨어져 아주 편리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쓰는 점착 메모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포스트잇이라고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점착 메모지가 이렇게 발명이 되었나 봐요. 점착 메모지를 사용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친구들, 이 부분 어때요? 점착 메모지를 사용하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자, 이 부분은 거짓된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표현의 적절성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생각의 전환이 없었다면 점착 메모지는 상품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자라는 주장이죠. 메모를 하려면 반드시 점착 메모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모를 하려면 무조건 점착 메모지가 있어야 하나요? 물론 점착 메모지에도 메모를 할순 있지만 우리는 공책에도 메모할 수 있고요. 수첩에도 메모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도 메모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만 메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장된 표현이죠.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보이지 않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장하는 글입니다. 이 글의 주장은 뭐예요? 생각을 전환하자.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전환하면 보이지 않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맞습니다. 내용이 타당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근거는 뭐로 들었어요? 지금 점착 메모지 사례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네, 뒷받침해요. 내용이 타당합니다. 라고 평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이 점착 메모지가요, 이유와 관련은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한 예를 점착 메모지 말고도 더 다양한 예를 들어주면 훨씬 내용이 타당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평가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정답이 반드시 한 가지인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여러 개가 될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모두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49번입니다. 사람들이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까닭을 쓰시오. 자, 왜 관심 보이지 않았죠? 접착제는 접착력이 강해야만 쓸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요. 접착력이 약해서 쓸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 내용 다 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글쓴이 주장 뭐예요? 생각을 전환하자라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1번도 풀어볼게요. 이 글의 표현의 적절성을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수아, 감추고 있는 내용이 없어. 맞아요. 우리 글 읽었을 때 뭔가를 감추려는 부분은 없었죠. 자, 정연, 거짓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어? 아니요, 거짓된 표현 있었잖아요. 아까 점착 메모지를 사용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했죠.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된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재호, 메모를 하려면 반드시 점착 메모지가 필요합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쓴 거야? 아니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아까 평가를 했었죠. 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수아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51번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단원 정리평가 1회 풀어보면서 6단원의 내용 마무리해 볼게요. 단원 정리평가 1회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자, 스마트폰이라는 낱말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글, 주장하는 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단마다 흐름 짚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가문단입니다. 스마트폰은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자, 다양한 기능이 있죠. 때문에 우리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자, 하지만 뒷부분 중요하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뭐 하지 말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고요. 자, 이제 과다하게 사용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할 겁니다. 자, 가 부분은 서론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나,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죠. 자, 이유를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론 부분이죠.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대요.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대요. 자, 지금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죠. 내용이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2024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도 이유와 관련이 있다.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둘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대요. 이거 이유죠.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뒷부분은요, 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에는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해요. 즉,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지금 근거 부분도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타당하고요. 자, 셋째.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이게 이유인데, 지금 주장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요. 스마트폰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유와 주장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문단은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주어진 자음자에 맞게 쓰시오. 자, 스마트폰, 이것, 이것을 조심하자. 자, 기역, 디귿, 시옷, 이응입니다. 뭐예요? 과, 다, 사, 용이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조심하자라고 주장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기역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앞부분은 뭐예요? 이유고요. 기역 부분,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가지고 왔죠? 근거입니다. 자, 그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할 때 평가해야 될 거. 가,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한가? 자, 지금 기억은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나,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 있는가? 근거예요? 아니고요? 자, 다, 근거로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인가?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 이거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두 번째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단을 읽으면 알수 있는데요. 자,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자, 그리고 2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이것은 세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물론 세 번째 이유는 내용 타당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3번,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색해져서.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관련 있는 거고요. 4번,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거 첫 번째 이유와 관련 있는 거죠. 자, 5번,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사용하여 알림을 꺼둘 수 있어서.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글쓴이가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유로 제시한 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찾아볼게요.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다. 세 번째 이유죠. 물론 내용의 타당성은 떨어졌지만 이유로 제시한 건 맞아요. 자, 2번. 스마트폰에는 방해 금지 상태가 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이유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이제 이유는 아니고요. 3번.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다. 이거는 서론 부분에서 오늘날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죠. 4번.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두 번째 이유였죠. 5번.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4번,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준에 알맞지 않은 문단의 기호를 쓰시오. 자, 이유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자, 이 기준에 알맞지 않아서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단이 있었죠. 바로 세 번째 이유를 든라 문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라라고 기호를 적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에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글을 딱 보니까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우리 이글 읽고도 내용의 타당성 평가했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자,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글에서 소개한 식품 유형은요, 바로 과체 주스, 과체 음료, 혼합 음료였습니다. 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요, 음료에 과체즙이 95% 이상 들어있으면 과체 주스, 10에서 95% 들어있으면 과체 음료, 10% 미만이면 혼합 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내가 마시고자 하는 음료의 식품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과체 주스인지, 과체 음료인지, 혼합 음료인지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체즙이 많은 음료를 먹고 싶어? 그러면 과체 주스라고 적힌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즉,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 이유,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왜냐? 신선도와 용량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선도는요, 제조 일자나 소비 기한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은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었고요.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장난감 고를 때 3세 이상이라고 장난감 그 상자 앞에 제품 정보가 적혀 있으면 어떤 의미냐? 3살보다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렇게 사용 연령 같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유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 살펴봤고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원하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원하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렇죠.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문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을 과체즙의 양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자, 지금 과체즙이 95% 이상 들어있는 게 제일 많은 거죠? 자, 그럼 과체 주스. 그 다음 10에서 95% 들어있으면 과체 음료.

10% 미만은 혼합 음료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기도 있는데요. 과체 주스. 그 다음에 과체 음료. 그리고 혼합 음료. 이 순이죠. 글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 적었고요.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나요? 자,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품, 사용, 연령, 3세 미만 이런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용 연령을 확인하면 나이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고 했죠. 자, 이어서 9번입니다.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것두 가지 고르세요.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것. 자, 우리가 방금 본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어쨌든 두 가지 골라봅시다. 자, 1번 과체즙의 양이 많은 것을 고를 수 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이유에서 얘기한 건데, 즉,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뒷받침 내용으로 나온 것이죠. 이유는 아니고요. 자, 2번, 식품 유형을 알면 더싼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하지 않았고,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했죠. 아니고요. 3번,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유로 제시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틀린 말이죠. 그러나 글쓴이가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거는 맞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은 떨어지지만, 따라서 3번은 정답입니다.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쵸? 4번,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어때요? 선생님, 이것도 맞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거 이유 맞는데?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6번에서 10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6번에서 10번 문제에 딸려있는 지문만 보고 풀어야 돼요. 그 지문에는 이 내용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읽었던 글이라도 문제 읽기 전에 지문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 고를 수 있다라는 이유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주제, 가치, 이유, 주장이라는 낱말 넣어볼게요. 자, 주장은 그렇죠. 가치 있고 중요한가이죠. 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떠올려 봅니다. 자, 이유는 무엇을 뒷받침해야 돼요? 그렇죠. 주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자, 근거는 무엇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죠? 그렇죠. 근거는 이유를. 따라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에서 15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다 봤었죠? 자, 우리 내용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광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광고 목적 뭐예요?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사람들이 이 물놀이용 신발을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럼 뭐예요? 새로 생긴 물놀이터 소개? 물놀이의 즐거움 알리기? 준비 운동의 중요성? 요즘 유행하는 신발 특징? 아니죠.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의 좋은 점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이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을 찾아 쓰시오. 자, 과장된 표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여러 표현 중에 이거 쓸게요.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아니, 아무리 물이 잘 빠져도 어떻게 1초 만에 빠질 수 있어요? 1초? 이건데. 과장된 거죠? 자, 이거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올 여름 물놀이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이 책임집니다. 뭐 이런 것들 적어주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과장된 표현이 있으니까 찾아서 적어주세요. 자, 13번입니다. 기역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그 까닭과 함께 쓰시오. 자, 기역 물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 친구들 보송보송 뭐예요? 보송보송이라는 낱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물기가 거의 없고 마른 상태를 보송보송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물 속에서 물기가 거의 없고 마른 상태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은 거짓된 표현입니다. 자, 우리 표현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거짓된 표현이라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14번입니다. 이 광고에 사용된 표현 가운데 감추는 내용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감추는 내용이 있어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물 빠진 구멍 70개. 이건 그냥 물 빠진 구멍이 70개 있다라는 거지 감추는 건 아니죠? 2번,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우리 이거 아까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감추는 건 아니에요. 과장된 거. 자,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이거는 그냥 이 물놀이용 신발의 이름이고요. 4번, 물놀이용 신발의 최강자. 최강자가 뭐예요? 최고로 강한 존재. 그러니까 이 신발이, 보송보송 신발이 물놀이용 신발에서 제일 강한 존재래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강한 것인지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따라서 감추는 내용이 있죠. 5번,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자, 우리 광고에서 절대, 반드시 이런 것들은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이 광고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떠올리면서 볼게요. 승우, 거짓된 표현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 맞죠? 혜영, 생생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돼. 자, 그럼 생생한 표현을 사용했으면 표현이 적절하고,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자, 세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 맞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혜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이랑 16번에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소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하는 글에서도 우리는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었던 글이니까 흐름 짚어가면서 읽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문단입니다. 소반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입니다. 자, 크기가 작은 상이고요, 상판과 다리로 되어 있죠. 자, 소반의 다리 모양에 따라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구족반, 호랑이 다리면 호족반, 그리고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죽절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소반은요, 꼭 필요한 살림살이였는데, 우리 조상이 소반을 사용한 것은 우리 조상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깊이 있었죠. 따라서 다음 문단은요, 조상의 생활 방식과 이 소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면서 문단을 구분했습니다. 자, 나문단 보면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집의 모양에 알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집의 모양? 옛날 집은요, 부엌이 실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 어려웠죠. 때문에 이제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만든 다음에 식사하는 방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야 했어요. 자, 이때 무엇을 사용했다? 소반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왜? 소반은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깃털보다 가볍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가벼운데 깃털보다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다? 과장된 표현이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고친다면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사람이 들기에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고쳐야 된다. 자, 그리고 다 문단 보면 이제 소반은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풍습이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반을 하나씩 가지고 그 소반 위에 음식을 놓고 각자 식사를 했다. 이런 풍습과 소반은 잘 어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 문단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과 소반이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닥에 앉아서 지내려면 낮은 상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소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표현의 적절성 평가했을 때 거짓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의 이름을 쓰시오. 뭐예요? 소반이죠. 우리 지금 소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소반의 이름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어떤 다리 모양은 어떻게 불렀는지 알수 있어요. 자, 다리 모양이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대나무죽, 마디절 해서 죽절반. 다리 모양이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개구, 발족 해서 구족반. 다리 모양이 호랑이 다리처럼 생겼으면 범호, 발족 해서 호족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집의 모양이 어떠하기에? 부엌이 실외에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부엌에서 식사하기 어려웠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소반에 올려두고, 이제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죠. 자, 그러면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 바닥이 온돌이라서는 아니고요. 다리가 호랑이 모양으로 생겨서 아니죠. 자, 들고 나르기 편하게 만들어져서 소반이 들고 나르기 편했기 때문에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소반에 음식을 올려두고 들고 날라서 이제 방 안에서 음식을 먹었던 거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고요. 4번.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기에 알맞은 크기라서 아니고요. 음식을 만드는 장소와 식사하는 장소가 같지 않았고 달랐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우리 조상의 식사 풍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글에서 얘기했던 식사 풍습은 뭐였어요? 물론 다양한 풍습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 소반과 엮어서 얘기했던 식사 풍습은 각자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 풍습과 소반을 엮었던 거죠. 친구들, 풍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알죠? 우리 3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이 풍습의 풍은요, 바람풍이에요. 습은 습관. 그러니까 바람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스며든,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든 습관 같은 것을 우리가 풍습이라고 하죠. 자, 식탁에 앉아서 식사한 거 아니고요. 이거죠.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를 했다. 이것과 소반이 관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3번, 4번, 5번 모두 아니죠. 읽어보세요.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우리 내용의 타당성 평가했을 때 이런 부분 아쉬웠었어요. 과장된 부분도 있고 거짓된 표현도 있었는데요. 선생님은요, 과장된 부분 적을게요.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것이다는 과장된 표현이라 타당하지 않다. 아무리 가벼운들 깃털보다 가벼울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단원 정리평가 2회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볼게요.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2.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너 그렇게 이렇게 뭐 잠수를 탈 수는 없는 거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친구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1: 뭔가 삐진 게 있었죠.
0: I don't know. 네. 그래서 이유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살짝 느낌을 줬거든요.
1: 그쵸,
0: 오케이. 그래서
1: 그쵸.
0: 그 얘기 좀 한마디로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가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요.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뭔가 친구가 확실하게 고민이 있는 거야.
1: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조언을 아주 좀 뭔가 화끈하게 준것 같은
0: 그런
1: 느낌.
0: 느낌이
1: 예.
0: 들어갑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과연 이 갑자기 연락 안된 친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You are worrying about something. What is something? Please tell me. It's okay.
2: Do you remember Jenny
1: Jenny?
2: back in sixth grade?
1: Sixth grade?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Yes, 6학년 때.
2: When we were young.
1: Yeah.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1: 좋아하는데
2: she doesn't like me
1: doesn't
2: back.
1: like me. 어머머머, 서로 안 좋아하는구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You only love
2: I like
1: like
2: her,
1: her.
2: yeah.
1: 아이고, 용기를 내. 자신감 가져.
2: Huh?
1: Boys be brave.
2: Boys be brave.
1: Brave.
2: Me?
1: Yeah.
2: Okay.
1: Brave and confidence.
2: Confidence.
1: Jenny. Jenny.
2: Jenny.
1: Jenny will love you.
2: If I'm brave
1: Yeah.
2: and confident.
1: 그럼.
2: Really?
1: 그래, 괜찮아.
2: Okay.
1: 할수 있어요. 예.
2: Okay.
1: Jenny야. 피터가 너 좋아한대. Jenny.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션 문장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래?예요. 사실은
1: 네.
0: 영어만 본다면, 근데 이제 흐름상 친구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느낌만 살리도록 넣어봤습니다.
1: 그쵸. 예전 이야기를 좀
0: That's
1: 되살리시라고.
0: right.
1: Do you want to about it?
0: 이게 뭘까요?
1: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어?
0: 뭔가를 하고 싶어?
1: 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0: 뭘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어?
0: 얘기 좀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토크 들어가겠네요.
0: 토크 박스.
1: 그렇죠. 투 뒤에는 뭐 다른 변형된 게 오면 안 되잖아요. 예, 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0: 동사 원형. 오케이.
1: 예.
0: 왠지 오늘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1: 뭐
0: 이런
1: 데시벨이 좀 높아졌죠.
0: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so do you want to talk?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 한번 맞는지 볼게요. Perfect.
1: Yes.
0: 자, talk라고 하는 것. L 발음은 당연히 모음이죠, 그렇죠?
1: 그죠.
0: 오케이, 그래서 발음할 때 근데 talk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1: 네.
0: A의 강세를 주시고 그리고 입모양을 좀 벌려서 talk보다 오히려 talk 이렇게
1: talk.
0: 어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케이? 자, 그래서 talk, no, no, talk 이런 식으로 갈게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talk, talk.
1: talk,
0: 오,
1: talk.
0: Nice. 자, talk하고 비슷하게 tel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talk, tell, say, speak.
1: 아오.
0: 이거 다 차이점을 주세요. 이러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 네 개를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고요.
1: 네.
0: 그것도 그렇지만은 의미도 없고요. 왜냐면 그거를 say는 이럴 때 쓰음, tell은 이럴 때 쓰음. 이거 써도 문장으로 못 써요.
1: 예.
0: 입으로 더 못합니다.
1: 어허.
0: 그래서 여러분들은 talk하고 tell의 기본 개념만 뭐 예를 들어서
1: 응?
0: 들어보세요.

0: 그래서 talk는 누군가와 대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1: 네.
0: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talk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tell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해석할 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 그래요.
1: 오.
0: 뭔가 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네는 느낌 주려고.
1: 맞아요.
0: 아하.
1: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I told you 하면은 내가 말했잖아. 약간 이런
0: 그렇죠.
1: 느낌이잖아요.
0: Hey, tell me라고 하지.
1: 어.
0: Talk me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이상해요.
0: 그렇죠?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사나 막 이런 데서도 tell me, tell me 이런 걸 워낙 듣다 보면
1: 네.
0: tell to me도 어색하고 talk me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 자꾸 써보거나 자꾸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접해야지
0: 맞아요.
1: 내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0: 결국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노출이 중요해요.
1: Alright,
0: 맞아요. so talk는 주거니 받거니, 아,
1: 네.
0: tell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다.
1: 음흠.
0: 일단은 그 기본을 알아두시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만 나한테 말해줘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1: 함께.
0: 그렇게도 가능해요. Hey,
1: 네.
0: tell me about it. 또 가능하지만 같이 얘기 좀 하자.
1: 그렇죠. 그거에 대한
0: 아,
1: 피드백을 또 주려고 하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뉘앙스가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여기서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뭐예요?
1: 나 뭔가를 하고
0: 맞아요.
1: 싶어.
0: I want to 동사원형 넣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1: 네.
0: Do you want to 동사원형?
1: 음흠.
0: 그래서 동사원형을 계속 바꾸면서 뭐 하고 싶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뭐 할래? 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때
1: 네.
0: 마시는 걸 그냥 have로 한번 해볼게요.
1: 아하.
0: have. 너 커피 좀 have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have some drink?
0: A coffee?
1: 아,
0: Som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그렇죠. Hey,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러면 그
1: Mm-hmm.
0: 행동, have를 하고 싶냐? 왜냐면 have는 먹는 거 마시는 게다 되거든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있잖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니? 자, 게임을 한다라고 할때 동사 뭐쓸것 같아요?
1: Play?
0: play 써야 돼요. 너
1: 예.
0: 비디오 게임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play video game?
0: Do you want to play a
1: A video
0: video game?
1: game.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원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너 하고 싶어? 할래? 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you가 되겠고, 그렇죠? 하다라는, 원한다 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1: Do
0: do you가
1: you?
0: 맞겠고요.
1: 네.
0: 그렇죠? 같이 읽어 볼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Hey,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Al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자, 이랬을 때 결국 말을 뗍니다.
1: 그래, 이제
0: 사실
1: 해줘야지.
0: 6학년 때 제니 기억나? 벌써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아요?
1: 그러네요. Do you, Jenny back in sixth grade? 아, 이게 6학년이군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레이드. 학년이니까 6학년.
0: 오늘 이걸 여태껏 몰랐다면 알게 되는 거죠.
1: 네네. 저도
0: 예스.
1: 정확히 쓸줄 몰랐는데,
0: 아하.
1: 제니가 백했던, 인가요? 제니의 백, 과거.
0: 오호호호.
1: 그 6학년 시절의 제니의 과거 기억나니까, remember. 네,
0: 오케이.
1: 할게요.
0: 스펠링.
1: remember.
0: 오케이. 오케이. R-E-M-E-M-B-E-R.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Perfect. 오케이.
1: Yes.
0: 암기하는 것은 memorize지만 나중에 그거를 딱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 remember, right? 자, 학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grade가 되겠습니다. 원래 grade는 점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grade를 복수로 써서 grades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등급이거든요.
1: 워낙 우리는 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0: 아, 근데 그것도 등급을 올리는
1: 매기는 거죠. 올리는
0: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1: 거니까.
0: 무슨 뭐 grade A 뭐 달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1: 에, 에,
0: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달걀
0: That's
1: 등급으로도.
0: right. So grade가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grade는 학년이에요. 끝! 이러면 아무도 못 써요, 문장에.
1: 어떻게 써?
0: Right?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in 서수로 쓰고요, 숫자를. 학년을.
1: 네.
0: 뭐 3학년, 4학년 이런 걸 서수로 뭐 예를 들어 뭐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쓰고
1: 네.
0: grade라고 하면 이 grade 학년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학년에 들어가 있다. So I am in

0: 몇 번째 grade?
1: 응?
0: She is in 몇 번째 grade?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Make
1: 네.
0: sense? 여기는 몇 학년?
1: 여기 6학년이네요.
0: 그렇죠. In sixth grade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라고 하는 서수 뭐예요? 세 번째.
1: Third.
0: Third. 두 번째.
1: Second.
0: Second.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는 3학년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1: She is in third grade.
0: 그렇죠. 자, 나 여기 이사 왔어. 2학년 때. 나 여기 이사 왔어. 어때요?
1: I moved here
0: 오케이. 2학년 때.
1: in second grade.
0: 완벽합니다.
1: Yes.
0: 그동안은 나몇살 때만 할수 있었다면, 이제
1: 네.
0: 몇 학년 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우와,
0: 그렇죠?
1: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0: Yeah. So, in
1: 네.
0: third grade, in second
1: Second
0: grade.
1: grade.
0: 이 앞에 사실 더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레벨의 몇 학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1: 네.
0: 강조해야 되면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 빼게 됩니다.
1: 음흠.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 third grade.
1: She is in third grade.
0: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1: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0: 자, 그리고 응용을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엔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틀려도
1: 오케이.
0: 돼요?
1: 오케이, 들어오세요.
0: 질문.
1: 네.
0: 너몇 학년이야?
1: 너몇 학년이야?
0: 직역까지 드릴까요?
1: 너몇 학년이야? 예, 직역도.
0: 넌몇 학년에 들어가 있니? 이래야 되겠죠? 이거 똑같이
1: 아,
0: 인 넣어서.
1: 몇
0: 몇
1: 학년?
0: 학년에?
1: 몇이면은 그러면 how, 아니야, what인데?
0: 오!
1: What?
0: What 학년?
1: What is in? 아.
0: What 학년?
1: What grade?
0: Yes.
1: What grade in? 끝.
0: 끝.
1: 예.
0: 틀렸습니다.
1: 아, 깔끔하게
0: 제가
1: 틀렸네요.
0: 틀리고 예상한다 그랬었잖아요.
1: 예.
0: So what grade에 are you in?
1: 너는
0: 넌
1: 들어가
0: 들어가 있니?
1: 있냐?
0: 이거는 사실은요. 의문사에 질문 어순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1: 네.
0: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So what grade에 are you in?
1: 음흠.
0: 이건 마치 약간 what color do you like?
1: 아,
0: 이거나 차이는 없어요. 그게.
1: 그런 거 하나만 크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응용하는
0: 응용되죠.
1: 게참
0: 맞아요.
1: 쉬울 텐데.
0: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o, 너 기억나? 제니가 기억나요. 사실 여기서. 백을 쓴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1: 그래요?
0: 사실은 Do you remember Jenny in sixth grade?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장 안에 이렇게 백을 넣어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Oh, You know, in college, 대학생 때 이거 대신에 well, back in college 이러면 나
1: 오,
0: 과거에란 뉘앙스가 더 들어가죠. 예스.
1: Yes. 그렇구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아, 드디어 프로블럼이 나왔습니다.
1: 네.
0: 아직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1: 아이고, 이 순애보 사랑을 어쩜
0: 어, 막 항상 근데
1: 좋아요.
0: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1: 네.
0: 날또안 좋아해, 사실.
1: 그게 참 이상해요. 국룰인가 봐요.
0: 아, 그런 것
1: 어느
0: 같습니다.
1: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요, 그게.
0: 별로 내가 관심 없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좀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좋아해서 또
0: 네.
1: 좋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0: Yeah.
1: 보통은 좀 약간 일방적인 경우가 있어서,
0: 특이하죠.
1: 예. I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오.
0: 일단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일단 여기서
0: Okay, I
1: 여기서
0: like her,
1: 나누고,
0: I like her.
1: 예.
0: 근데
1: she
0: 그녀는 어때요?
1: 안 좋아요,
0: 나안
1: 나를. 예,
0: 좋아해요.
1: 이렇게 뭐 나눌까요? 예.
0: 희한한 게 들어갔네요. Okay.
1: 백이 왜또 나왔는지, 아까 제니 백인 6th grade
0: 그건
1: 느낌으로.
0: 과거였는데.
1: 얘도 과거 아니에요?
0: I don't know. Let's see.
1: 아, 그래요?
0: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1: 나는 아직게를 좋아하니까, 아직에 해당하는, 네, 또 자신 있는 건 크게 써요. Still, 아직도 좋아해. Still.
0: 앞으로 자신 있는 거는 여기를 꽉 채워주세요. 네.
1: Yeah.
0: So, I
1: I
0: still
1: still
0: like
1: like
0: her,
1: her.
0: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정답?
1: 오,
0: 맞습니다.
1: 오늘
0: There you
1: 컨디션
0: go. 오, 느낌
1: 좋네요.
0: 좋아요.
1: 예.
0: 아직 여전히라고 할때 still이라고 쓸수 있죠.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She doesn't like me. 이거 이상한가요? She doesn't like me.
1: Yeah. 아니요.
0: Right?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
1: 네,
0: 되죠?
1: 네.
0: She doesn't like me.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좀 디테일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1: 아.
0: 오늘의 디테일은 바로 back이에요.
1: 뒤에. 네.
0: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1: 네.
0: back이 도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1: 아.
0: 예를 들어서 payback 하는 게 도로 돈을 갚는 거죠.
1: 거. 예.
0: Right.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걔는 돌려주지 않는다.
1: 아.
0: 그러니까 서로 맛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그럼 아까 그녀. Jenny back in sixth grade랑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0: 맞아요.
1: 쓰는 거네요.
0: 맞아요. back 아까 전에는 과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 back는 나는 뭔가를 줬는데 그쪽에서 도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좀, 그렇게 한 겁니다.
1: 진짜 이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0: Yeah. 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적어를 좋아하다라고도 쓸 수 있었지만 그럼 사실 back 뺀 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맛 교환처럼
1: right? 맛 좋아하는 거
0: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1: 네. 아이, 하지만 좋아하다. 여기는 부정용기 때문에 맛 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거네요.
0: 아, right, right.
1: 네.
0: 맛 좋아해 주지 않는다.
1: 그러게요.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불행하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말이야. 그는 나를 맛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자 좀 이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도로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1: 네.
0: 자,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불행하게도 혹은 약간 안타깝게도 할 때
1: unfortunately.
0: Yes.
1: yes.
0: 그 느낌 살려서 일단은 뭐라고요 다시?
1: Unfortunately.
0: Unfortunately.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도로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지 않아.
1: He doesn't like me back.
0: Okay. He doesn't like me back. 이거 우리말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1: 네.
0: 두 번째입니다. 하, 나는 봐라. 나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그녀도 나를 좋아해 주길.
1: 아하.
0: 그러니까 걔도 내가 걔 좋아하는데
1: 그렇죠.
0: 걔도 나 좋아해 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나는 바란다 뭘 쓸까요?
1: I hope.
0: I hope. 그녀가 나를 도로 좋아한다.
1: She like me. She like me too. She like me back.
0: 오케이. 제가 새로운 거 알려드려도 안 쓰시고 싶은가 봐요.
1: 네, 투가 너무
0: right.
1: 예, 익숙하니까.
0: 오케이, 오케이. 네. So, 슬기 씨는 she like라고 했는데 she likes가 맞겠죠.
1: She likes.
0: I hope she
1: 맞네요.
0: likes me back. 이렇게
1: 예.
0: 써주면 이 느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1: 그러니까요.
0: 익숙하지는 않을
1: 예.
0: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1: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0: Well, I hope she likes me back.
1: I hope she likes me back.
0: All right. 자, 이거 할게요.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포기해라. 이건 아니죠.
1: 네.
0: 친구들끼리. 그래서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Yo.
0: Yo.
1: Be brave. Have some 자신감.
0: Mm-hmm.
1: 어허. 그쵸. 이 브레이브가 용기니까.
0: 오.
1: 예, 알죠, 알죠. 그죠. Have some 자신감이니까 confident 아니면 쓰거든요. 예, confident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예, 쓰.
0: 자, 이 단어는 혹시 오늘까지 모르셨어도
1: 에.
0: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1: 네.
0: 이거 없으면 영어 그냥 못해요. 그래서
1: 아하.
0: confidence.
1: 우!
0: 맞습니다. 자신감, 뭔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confidence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법 아무리 잘해도 발음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없으면 진짜 어떻게 쓸 데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1: 진짜 영어는 기세거든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그러면 슬기 씨가 지금 살짝 헷갈렸던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그거는 그러면 T로 끝나나 보네요.
0: 네. 그럼 교재 같이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To.
0: Uh-huh. 그렇습니다. 정답. That's right. So, I'm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1: confident.
0: 얘기를 해야 난 자신감이 있다. 비동사랑 섞어 쓸 수 있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confide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라.
1: 네.
0: 이게 되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1: 자,
0: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거나
1: 그쵸.
0: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hey, keep your chin up.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좀
1: 네.
0: 당당하게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쓸 때 너의 앞에 여기가 chin이 앞쪽 턱이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 이러고 있어.
1: 그죠.
0: 이런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결국엔 턱 들어!
0: 턱 들어! 턱 들어! right. 자, 그리고 brave는 여기 나와 있네요.
1: 네.
0: 이거 품사 뭐겠어요?
1: Be brave 형용사.
0: 그렇죠.
1: 예.
0: 왜냐하면 명사였으면 have 같은 게 나오.

0: 나오지 be가 안 나오겠죠?
1: 그죠, 그죠.
0: be 동사, 형용사 섞어서 쓸 수 있으니까 brave는 용감한 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상태가 되어라 라고 하려고 be brave 명령어로 쓴 거죠.
1: 네.
0: Okay? So,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be 형용사. 형용사에게 굴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이런 상태가 되어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거 뭐예요?
1: 친절한 거 kind.
0: kind죠.
1: 예.
0: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굴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be kind라고 kind. 명령어처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뭔가 잘 대해주는 거는요.
1: 네.
0: nice to 누구 이렇게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에게 nice하게 굴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1: Nice
0: 이런 식으로
1: to
0: be
1: us.
0: nice to us.
1: Mm-hmm.
0: 명령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 동사가
0: 뭐야,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Be kind, be nice,
1: yeah.
0: be brave, right? Be quiet.
1: Be ambitious.
0: Yeah. Oh, boys. Oh, nice. Yeah. Okay. S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볼게요.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뭐,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Alright.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He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Mm-hmm. 뭐 하고 싶어? 뭐 할래?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자, 직역해서 드릴게요. Mm-hmm. 그것에 대해 너 얘기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좋아요. 커피 좀 마시고 싶니? Have를 써보세요.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아하. 하나 더. 비디오 게임 할래?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Very nice. 읽어볼게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Alright, 다음은요. Be 형용사.
1: Aha.
0: 그렇게 행동해라는 느낌 명령어입니다.
1: 네.
0: 용기를 내.
1: Be brave.
0: Be brave. 간단한 형용사죠, 그죠?
1: 네.
0: 친절하게 대, 친절해져.
1: Be kind.
0: Be kind. 자, 우리한테 착하게 행동해. 좀 잘해줘. Nice를 쓰세요.
1: Be nice to us.
0: Yeah. 읽어보겠습니다.
3: Be brave. Be kind. Be nice to us.
0: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5: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4: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of.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It's okay.
2: Really?
1: You're handsome.
2: Really?
1: Yeah.
2: I can get Jenny?
1: Yeah, don't worry. Okay. Jenny! Jenny!
2: No, no.
1: Jenny, Peter likes you! Jenny, come here! Don't worry. Jenny!
3: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3: Mm-hmm.
4: I forgot to bring my phone.
3: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4: 네.
3: 이거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일 놀고 싶어? 의역을 좀 하면 너 내일 놀래?
4: 어허.
3: 정도가 되겠죠.
4: 네.
3: 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3: 네. 영작을 하실 때 저희가 뭐 질문형을 드리면 질문형만 쓴다던가 부정문을 드리면 그렇게 부정문만 쓴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4: 네.
3: 좀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이제는 뭐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실 것 같아요.
3: Of course.
4: 많은
3: 분들이. All right.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전전전 시간부터 태정암, 그리고 화성암, 변성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암석이 만들어지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암석은 영원히 똑같은 그 암석일까요? 우리보다 아주아주 긴 시간의 지구를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리얼리티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암석은 항상 같은 종류의 암석으로 남을까?
1: 암석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화성암이나 퇴적암으로 만들어지면 그 암석은 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암석의 종류는 처음 형성될 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0: 정말 그럴까? 화성암이 지표에 드러나 비와 바람에 의해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 암석의 순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암석을 분류했던 걸 기억해 보겠습니다. 암석은 서로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색이 다르기도 했었죠. 현무암은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고요. 화강암은 밝은 색을 띠는 암석이었습니다. 산소와 규소가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암석에는

엄니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면서 암석을 분류하는데요. 이렇게 색, 질감, 아니면 무늬, 승리나 염리 같은 거 배웠었고요. 광물 결정의 크기, 그리고 염산 반응, 그리고 굽기 테스트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었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암석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암석의 분류를 통해서 어떤 암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시초, 맨 처음 시작은요, 마그마부터 가겠습니다. 마그마의 바다부터 우리 지구가 생성됐었거든요. 마그마의 바다를 이루다가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니까 그것이 식으면서 암석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마그마의 바다부터 시작하면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으면 화성암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화성암에 아까 봤던 화강암도 속했고요, 현무암도 속했고요, 반려암, 유문암 같은 거 있었습니다. 이런 화성암이 여러 가지 기상현상에 의해서 바람에 깎이고, 물에 깎이고, 이동되고 하면서 점점 잘게 부서져서 운반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화성암이었는데, 막 운반돼서 어딘가 가서 또 쌓여요. 그리고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지면 그게 뭐죠? 그렇죠. 퇴적암이죠. 이러한 화성암이 잘게 부서져서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퇴적암에 층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른 지각변동에 의해서 이 퇴적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다. 그러면 층리 말고 염리가 나타나는 변성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성암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지각변동에 의해서 녹아버리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다시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마그마가 굳어서 이런 화성암이 되겠죠? 뭔가 돌고 도는 그런 순환고리 같지 않나요? 이렇게 암석은 순환합니다.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우리 지구에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화산 그림으로 또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밑에 마그마 있고요. 마그마가 폭발해서 나오는, 화산 폭발해서 나오면 이제 화성암, 깊은 곳에서 식거나 밖에서 빠르게 식거나 다 뭉쳐서 화성암이 형성이 되고요. 이것이 쌓이고 뭐 깎이고 운반돼서 퇴적암 되는 거고요. 이 퇴적암이 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계속 암석이 순환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암석을 바꾸는 작용으로는 풍화, 침식, 운반, 그리고 퇴적, 이런 것들로 퇴적암이 형성되고 또 높은 열과 압력으로 변성암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암석이 녹아버리면 마그마가 되고요. 또이 마그마가 밖에서 화산 폭발돼서 식던지 아니면 안에서 천천히 식던지 하면서 화성암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암석을 바꾸는 여러 가지 작용에 그런 예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침식에 의해서 이런 지형이 변화하는 이런 예가 있었어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대표적이고요. 이 그랜드 캐니언에 이렇게 파여 있는 곳들은 물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물이 지나가서 이 양쪽에 깊게 패이게 되고 침식이 일어나면 깎이고 깎여서 이런 멋있는 장관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암석을 바꾸는 작용.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월의 한반도 지형입니다. 영월에 가면요, 강이 이렇게 굽이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침식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퇴적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이 이렇게 살짝 굽이치면서 흘렀었는데요. 이렇게 굽이치는 커브에서 바깥쪽은 속도가 빠르니까 점점점 깎여가는 이런 침식이 일어나고요. 이런 커브에서 안쪽은 유속이 또 느려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굽이쳤는데 나중에는 엄청 극단적으로

0: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된다. 한 가지 또 예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이런 작용들이 우리 암석을 순환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만 예루의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위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사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바위인데요. 이곳에는 특이하게 석회암 성분과 사암 성분이 섞여 있대요. 여러분, 석회암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좀 단단하거든요. 위쪽이 석회암인 거예요. 사암은요, 뭔가 이렇게 깎이는 그런 느낌? 잘 깎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은 사암이라서 더 많이 깎였고요. 이 위쪽은 석회암이라서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버섯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정말 특이하죠? 아니면 여왕머리 바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게 다 침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형이었고요. 이런 침식이나 뭐 풍화,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퇴적. 이런 작용들이 계속 암석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깎여나간 여러 그런 물질들이 또 어디선가는 쌓여서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고, 또 그것이 변성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는 거고요. 녹아서 마그마가 되면 또다시 암석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돌면서 그 와중에 나타난 이런 지형이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우리 처음에 물어봤던 리얼리티 체크의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암석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면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성암이 풍화와 침식을 거쳐 퇴적물이 되고 이것이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며 퇴적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된다. 이렇게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한다.
1: 암석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물질이라고 생각한 제 오류를 인정합니다. 답변을 바로잡겠습니다. 암석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0: 오늘은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9강이고요. 조동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조동사 표현들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들부터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 단어를 공부할 때는 내가 그냥 아는 단어다 하고 쭉 훑어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단어를 많이 알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문장 실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우리 단어는 항상 중요하게 암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During. During.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During.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during the vacation 하면 방학 동안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during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trip입니다. trip. trip 하면 여행이에요. trip. 여행. 자, 이어서 shy인데요. shy. shy. shy 하면 수줍은이라는 뜻입니다. shy. 수줍은. 여러분, 지금 바로 읽으면서 외워주세요. 다음으로 order. order. 네, order 하면 주문하다란 뜻이에요. order pizza 하면 피자를 주문하다란 뜻이 되는 것이죠. 자, order 무슨 뜻이에요? 주문하다. 지금 바로 외워주셨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는 miss. miss입니다. miss는요, missed bus, missed train 이렇게 쓰이게 되면 버스나 기차를 놓치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miss가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로 나올 예정이에요. I miss you so much. 나는 네가 너무 그리워.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miss, 그리워하다. 지금 바로 기억해 둡시다. 자, 이어서 우리 추가 어휘 살펴볼 텐데요. 여기 교재에 맨 앞쪽에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라서 쌤이 추가한 단어들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도 미리 꼭 공부해 둡시다. 가장 먼저 nervous 나와 있는데요. nervous 하면 긴장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I'm feeling so nervous 하면 나 너무 긴장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church. church. 이 발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ch가 붙어 있으면 ch, ch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church. church.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church 하면 교회라는 의미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hill 하면 힐, 언덕입니다. 힐, 언덕을 떠올려 주세요. 자, 이어서 comic book입니다. comic book.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책이 되겠죠? comic book, 만화책까지 반드시 지금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들 의미를 비워 두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먼저 be scared of. be scared of. 네, be scared of 하면 무엇을 무서워하다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scared of spiders 하면 난 거미를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be proud of가 나와 있는데요. be proud of 하면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I'm so proud of you 하면 나는 네가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표현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오늘의 조동사 표현 바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조동사 표현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used to라는 표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얘 한번 읽어 볼까요? would. 네, would라는 조동사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annot help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이어서 그냥 would가 아니라 would like to라는 표현까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네 가지 표현의 특징들, 그리고 의미까지 한번 확실하게 공부해서 시험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used to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used to입니다. used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I used to live in Busan 하면 나는 과거에 부산에서 살았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기서 이 used to라는 조동사 표현이 과거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나는 부산에서 과거에 살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 표현입니다. 자, would 역시 과거의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would go swimming in summer 하면 우리는 여름에 수영 가곤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used to와 would의 공통점이 보일까요? used to와 would는 모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과거에 뭐뭐를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과거의 습관 또는 상태를 말하는 조동사 표현 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used to가 있었고요. 또 would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들 모두 조동사 표현이죠? 뒤에는 동사의 어떤 형태가 나와야 할까? 당연히 원형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조동사를 다루는 이 3시간 동안 조동사 표현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조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꼭 기억해 둡시다. 자, used to는 과거의 상태나 습관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다 혹은 과거에 어떤 상태였다라는 의미까지도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would는 과거에 반복했던 행동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뭐 수영하러 가곤 했었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 교재 내용 읽어볼게요. used to와 would는 모두 과거의 반복된 일을 말할 때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used to와 would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이점의 별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ed to는요, 과거의 상태와 습관을 말할 때 모두 쓰이지만, would는 과거에 반복했던 행동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would는 과거에 했던 행동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과거의 상태는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과거의 상태는 나타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예문을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I used to have long hair 이라는 문장은 쓸수 있지만, I would have long hair 이라는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used to는 쓸수 있지만, would는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would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would는 과거의 행동만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럼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땐 누굴 써주면 돼요? 그냥 used to를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used to와 would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used to, would 둘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줄수 있는데, used는 과거의 상태까지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would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 주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다면, 우리 그 다음 조동사 관용 표현들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cannot help 인데요. 자, cannot help를 하나씩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해 두세요. I cannot help laughing at his jokes. 여기서 cannot help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I cannot help laughing at his jokes.

라는 건 내가 그의 농담에 웃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을까요? cannot help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would like to라는 표현 볼 텐데요. 역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조동사 표현입니다. would like to 역시도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의미는 뭐뭐를 원한다 혹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would like to make friends with him. 나는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cannot help와 would like to의 의미 바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 관용 표현들 두 가지인데요. 먼저 cannot help 그리고 would like to입니다. 자, 의미부터 살펴보면 cannot help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어 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would like to는 조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cannot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누가 온대요? 동명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동명사는 동사 뒤에 누굴 붙인 형태를 말하죠? ing를 붙인 형태를 말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cannot help 뒤에는 ing 형태가 나온다라는 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니까 위에 예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I cannot help laughing at his jokes 라고 써주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cannot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반드시 ing를 붙인 형태가 나오더라. 왜 그렇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cannot help ing가 굳어진 하나의 형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기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cannot help는 반드시 cannot help ing까지 외워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아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cannot help 동명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아래 보시면 would like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고 뭐뭐 하고 싶다, 뭐뭐를 원하다라는 뜻으로 바람을 말하는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네 가지 조동사 관용 표현들 혹은 조동사 표현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의미가 조금 헷갈린다면 우리 문제를 풀어 보면서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스텝 1의 1번입니다.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 자, A를 보시면 그는 예전에 머리가 길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뭐뭐 했었던 거니까 이때 쓸수 있는 조동사는 used to가 되겠죠. 그냥 used가 아니라 used to라는 조동사 표현을 써 주어야 합니다. He used to have long hair이라고 하면 그는 과거에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B 볼까요? 우리는 캠핑하러 가곤 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과거의 행동을 나타내 줍니다. 그쵸? 따라서 would라는 조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would는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should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에요. C를 보시면 그녀는 학교에 걸어 다녔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니까 used to를 골라줍시다. D를 보시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쓸수 있는 표현이 cannot help ing가 되겠죠? cannot help ing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란 뜻이에요. E입니다. 그녀는 축구팀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뭐뭐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할 때는 would like to라는 표현을 써주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가볼까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 A 보시면 My dad used to drive a taxi. 나의 아버지께서는 택시를 운전하셨다. 과거에 운전하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알맞은 조동사 표현 used to를 골라주어야겠습니다. 써보면 My dad, 나의 아버지께서는 used to drive. 과거에 운전하곤 하셨다. 무엇을? A taxi. 택시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따라 쓰고 계시죠? 자, 이어서 B 가겠습니다. My mom would reads me a story. 자, 여러분, 조동사의 특징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라는 특징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조동사 뒤에 원형인 read를 고르고 써볼게요. My mom, 나의 어머니께서는 would read. 읽어주곤 하셨다. 누구에게 무엇을? Me a story. 나에게 이야기를. 자, 이어서 C입니다. I can't help thinking about the trip. 자, 여러분, 일반적인 조동사 표현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can't help라는 조동사 표현은 뒤에 ing 형태가 나오더라.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자, 써보겠습니다. I can't help thinking about the trip. 자, 여러분, can't help ing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잖아요? 나는 그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즉,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D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would like to인데요. We used to can't help smiling 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ing가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관용 표현 can't help와 어울린다는 거알수 있겠죠? 참고로 used to는 뒤에 동사 원형 써주는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We can't help smiling. 우리는 미소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언제? When we see puppies. 우리가 강아지들을 볼 때. 강아지들을 보면 너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막 미소 짓게 됩니다. 자, 그 말을, 그 상황을 설명한 문장인 걸로 보이죠?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를 보시면 그녀는 예전에 수줍음을 많이 탔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상태였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할 때는 used to라는 조동사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B인데요. 나는 방과 후에 자전거를 타곤 했었다. 과거의 행동을 나타낼 때는 used to는 당연히 써도 되고 would에도 써도 됩니다. 그쵸? I would ride a bike after school. 혹은 I used to ride a bike after school 하면 나는 방과 후에 자전거를 타곤 했었다라는 과거의 의미가 돼요. 자, C를 보면 그는 성적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can't help 혹은 cannot help 뒤에 ing를 써주면 됩니다. D를 보시면 저는 이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공손한 표현은 would 뒤에 뭐 써요? like to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E인데요. 내 남자 형제는 예전에 만화책을 많이 읽었었다. 과거의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would 혹은 used to 둘다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4번으로 넘어갈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를 보시면 나는 예전에 개를 무서워했었대요. 과거의 상태,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I used to be scared.

of Dog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를 보시면 그는 그의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관용 표현 뭐였죠? Can't help ing 혹은 cannot help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우리는 피자 두 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would 뒤에 like to를 써주시면 되겠죠. would like to 자체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D를 보시면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등산하러 가곤 했었다라고 했어요. 자, 과거의 반복되는 행동이나 습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used는 당연히 되고 would도 가능합니다. 그쵸? would는 이렇게 과거의 행동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2인데요.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can't 뒤에 help, ing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an't help 뒤에 miss,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이렇게 ing, 동명사 형태로 써주는 점꼭 기억합시다. 이어서 우리 5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보세요. 자, A를 보시면 예전에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문장을 뭐라고 했냐면 There used to is a church on the hill이라고 했습니다. 자, used to라는 조동사 표현의 뒤에는요, 동사의 어떤 형태를 써주었죠? 동사의 원형을 써줘야 합니다. 그쵸? 우리 비동사의 원형은 is가 아니라 뭐예요? be를 써야 합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볼까요? There used to be a church on the hill. 이렇게 바뀌면 돼요. is만 be로 바뀌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포인트는 조동사 표현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B인데요. 우리는 비에 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 We can't help get wet in the rain이라고 했네요. 자, 이번에는 관용 표현 can't help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an't help는 특이하게도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를 취하더라. 따라서 get 아니고 getting이 되어야겠죠. We can't help getting wet in the rain. 우리는 비에 젖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운에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네요. They can't help smiled at their luck. 자, 여기서도 can't help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뒤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 동사의 뒤에 ing를 붙인 동명사 형태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smiled가 아니라 smiling으로 바뀌어야겠네요. They can't help smiling at their luck 하면 그들은 행운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입니다. 그녀는 수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 뭐뭐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할 때는 would like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표현은 would like to예요. 그래서 to까지 반드시 써 주어야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She would like to change classes가 되겠죠. 자, 2입니다. 아빠는 일요일마다 팬케이크를 만들곤 하셨다. 자, 뭐뭐 하곤 하셨다. 이 used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used 뒤에는 동사의 어떤 형태를 쓰죠? 원형을 씁니다. 따라서 making이 아닌 make를 써줘야겠죠? 조동사 used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자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인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인데요. 자, A부터 보시면 They used to going fishing on weekends라고 하였어요. 자, 이제 우리 틀린 것 바로 보일 것 같습니다. used라는 조동사 표현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월드라는 조동사 뒤에 또 ing를 써줬는데, 월드 역시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주어야 하죠. 그래서 바꾸면 we would play hide and seek after school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hide and seek 무슨 게임인지 아시나요? 바로 숨바꼭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ould도 위에 있는 used도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C를 보시면 my parents would like see this goal이라고 하였는데 뭐뭐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표현은 would like가 아니라 would like to였습니다. 그래서 my parents would like to see this goal로 바꿔 주시면 돼요. D를 보시면 they can't help feel nervous before the tes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틀린 거 찾아보세요. Can't help 찾으셨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바로 찾으셨나요? Can't help 뒤에는 특이하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ing, 동명사 형태를 써주어야 합니다. 특이하니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They can't help feeling nervous before the test가 되겠고요.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시험 전에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너무 떨린다 이런 뜻이죠. 자, 이를 보시면 My sister would sing in the shower every morning. 자, would 조동사예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sing이 아니라 sing 써주시면 되겠네요. My sister would sing in the shower every morning으로 바꿔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조동사 관용 표현들 공부했고요. 각각의 특징까지 공부했습니다. 특이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워크북 문제풀이까지 완료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춘추전국시대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춘추전국 시대에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입니다. 그 시작은 주, 왕실이 있어요. 이후 제후들의 세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춘추전국 시대에는 철제농기구의 보급으로 사회 모습이 많이 변화됩니다. 이후 제자백가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춘추전국 시대의 시작과 사회 변화를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였어요. 당시 주나라가, 즉 주왕실이 유목민의 침입을 피해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주를 동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춘추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때 왕실의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주왕실이 침입을 피해서 수도를 옮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 제후들의 세력 다툼이 심화됩니다. 제후들은 지방 세력가였는데요. 이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혼란스러운 시대인 춘추전국 시대가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춘추시대에는 강력한 다섯의 제후를 오패라고 합니다. 강한 제후가 약한 제후를 이끄는 형태, 그 중에서도 강력한 다섯 제후를 춘추 오패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전국 칠웅에서는 강한 제후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7개의 국가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 칠웅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사회 변화를 볼까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소를 이용한 농경이 확대되자 농업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철로 만든 농기구로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겠죠. 그리고 소를 이용한 농경 확대는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소랑 힘겨루기에서 이긴 친구 있나요? 없겠죠. 그만큼 힘이 강한 소를 이용하니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많아졌겠죠. 이렇게 되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먹고도 남는 충분한 잉여 생산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고 물건을 사고 팔때 무엇을 지불하죠? 화폐를 사용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제자백가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병사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자가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명한 공자와 맹자도 사실 공선생님, 맹선생님 이런 뜻인 것이죠. 백가는 학파를 말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학파를 볼까요? 먼저 유가입니다. 유가의 핵심 인물은 공자와 맹자예요. 유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은 간단해. 바로 인간의 도덕성인 인과 사회적인 규범인 예를 지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예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유가였던 것이죠. 그럼 도가는 어땠을까요? 도가를 주장한 핵심 인물은 노자와 장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위적인 거 하지 마.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도가입니다. 그럼 묵가는 어땠을까요? 묵가의 핵심 인물은 묵자입니다. 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사랑하면 돼. 즉, 차별 없는 사랑, 겸해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가를 볼까요? 법가를 주장했던 한비자 보겠습니다. 한비자는 엄격한 법과 상벌을 통한 강력한 국가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죠.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 잘한 사람한테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 벌 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각각 사람마다 또 학파마다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왕실이 유목민족의 침입을 피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춘추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동주시대가 시작되며 춘추시대가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주왕실의 권위가 약화되었죠. 그러자 제후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춘추 5패와 전국 칠웅이 있었어요. 한편, 이때는 사회가 변화하는데요. 특히 철제 농기구의 발달과 소를 이용한 농경 확대가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강화되고 이 과정 속에서 상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이후 제자백가가 등장합니다.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것은

즉, 유가, 법가,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도가와 무가가 있었습니다. 유가는 인과 예를 강조했고, 특히 법가는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과로에는 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제후들이 세력을 다투었다고 했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법과 상벌을 통한 국가 통치를 강조한 사상은 과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법가입니다. 지금까지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제자백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저희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19강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3강째 이렇게 지금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전 시간에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뒤에 평화를 위한 노력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중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처리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전쟁 이후라는 뜻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서양 헌장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초기화요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만나서 합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서양 헌장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양국은 영토 확장이나 다른 수단을

개발을 통한 국가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확장하는 그런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됐던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양국은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정부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강제로 그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게 주권과 자치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덟째, 양국은 세계 모든 국가가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너무 전쟁하려고 하고, 군사를 확장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것 같아.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내용이 대서양 헌장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국제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났던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건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왜 중국이 참여하게 됐냐면, 이 회담에서 주로 이제 다뤘던 내용이 일본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일전을 위해서 우리 협력할 거야. 그다음 전쟁 이후에 일본 영토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서 논의하자. 라고 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한국사에서 카이로 회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 중에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카이로 회담은 일본에 관련돼서 미국, 영국, 중국이 어떻게 협조할 거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얄타 회담은요. 독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독일이 거의 패망이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 영국이 어떻게 독일의 전후 처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담이 얄타 회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후 독일의 분할 점령, 소련의 대일전 참전까지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거의 패배하기 직전이니까 독일에 관련된 논의하고, 일본에 대해서 소련이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도 어느 정도 맺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에서 독일 처리 문제, 이제 거의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과정 중에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함께 발표됩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선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참가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미국과 영국은 계속 참여하게 됐고요. 독일에 관련된 회담 같은 경우는 소련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회담이나 선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참여합니다. 그 차이 부분만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국제연합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되었던 국제연맹과 비교하는 문제. 그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징은요, 국제연맹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분쟁 조정과 중재를 위한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었고요. 국제분쟁 억제를 위한 국제연합군 및 평화 유지군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국제연맹의 한계점이 뭐였냐면 미국과 소련 등의 당시의 강대국이 빠졌다. 그다음에 만약에 침략국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소련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군대 시스템까지 만들었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특징 부분을 국제연맹과 비교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연합 체크하시고요.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과 정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전처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우리 노력 한번 해보자. 국제연합을 통해서 그 노력 한번 실천해 볼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24조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한다. 자,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제42조 안전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해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력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제42조가 특히 중요하겠죠. 국제연합 조직도를 보면 일단 총회에 국제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상임 이사국을 이제 뽑아요. 근데 이거는 연임할 수 없고 막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뭐 러시아 같은 국가를 포함해서요. 자, 여기서 총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 국가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과 러시아, 뭐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다 포함돼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들에 의해서 평화유지군을 보낼지 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평화유지군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와 경제사회 이사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참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것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원래 뭐 학살 아니면 희생 이런 느낌인데,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를 때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그 게토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강제 수용하기도 하고 막 많이 살해하고 그랬거든요. 참혹한 그런 범죄들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고요.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저지른 학살을 의미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쟁 범죄에서 여성들을 좀 인권적으로 유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독일, 일본에 의해서 발생했던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 연합국에 의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덴 폭격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한 도시가 폭격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무기가 주인이 없이 그냥 민간인 가리지 않고 다 살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더 크고 잔혹하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참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쟁 이후에 이 전쟁 범죄 어떻게 재판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단죄하려고 하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 생체 실험 등을 했던 전범을 처벌하려고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도쿄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고요. 731 부대의 범죄는 미국의 그 연구 결과를 넘기는 조건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범죄 재판도 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전쟁 범죄 재판이니까 두 가지의 재판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됐고요. 서독 총리, 독일이 옛날에는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서쪽을 다스리는 총리가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물관, 기념관 등을 건립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1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있었잖아요. 인권 탄압 사례가 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 탄압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던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점으로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이러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이 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 운동을 할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사상적 근거가 있는데, 그두 가지 사상적 근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히 민족 운동의 배경과 중국 부분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민족 운동에서 두 가지의 무기,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사상이 지금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무기처럼 활용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활용됐는지, 적합한 민족운동 사상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때 여러분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이 이제 평화 원칙 14개조 원칙을 만들었죠. 거기에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게 다른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거죠. 그리고 레닌이 소련을 건국하는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두 가지가 확산되게 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 상극인 사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족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A민족, B민족, C민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반면에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전 세계를 두 가지의 계급으로 봅니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는 자본가에 의해서 노동자가 착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이 사회주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후기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만국의 노동자들 힘을 합쳐서 자본가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자본가라고 하는 건 어느 민족이나 다 있고 어느 민족이나 노동자가 다 있다. 중요한 거는 민족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일지라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각과 생활 양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반면에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자본가 계급은 좀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계급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국주의적 침략 아래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비슷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민족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면서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는 시민족에는 자본가 계급이 더 커졌겠죠. 자, 반면에 지배를 받고 있는 A민족과 B민족에서 자본가는 더 낮은 레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와 노동자들 계급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죠. 둘다 타겟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했던 이 자본가 계급, 시민족의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자가 일종의 목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국의 민족 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게 됐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신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신문화 운동은 말 그대로 새롭게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거는
그동안 중국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유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두쇼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 유교와 같은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문화, 과학과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하는 신문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조금 더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배경은요. 일단 신문화 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역량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는데,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민중들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1차 세계대전에 중국도 어느 정도 참여해서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거든요. 일본과 중국 모두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는데, 일본이 산둥반도라고 하는 이권을 가져가게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건데 왜 너네들이 가져가? 파리 강화회의 이제 요구하면서, 야,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산되게 됐던 거죠. 왜냐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당시에 일본이 중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반발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에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달라 라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오사운동에서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건데, 이 요구 안에 산둥반도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면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21개조 요구 중 일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 누려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받는 거에 대해서 모두 승인한다. 자,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누려왔던 권리 중 하나가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일본이 가져가겠다. 중국 정부는 이거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양 조약국은, 즉 중국과 일본은 리순과 다렌을 조차하는 기한과 남만주 및 암펑철로의 기한을 모두 99년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즉 만주와 산둥반도 일대에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는 거를 볼수 있는 사건이 21개조 요구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학생계 선언을 한번 보면, 무릎 베르사유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어서였다. 칭다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다. 우리는 그걸 믿었다. 조선에서는 독립을 꾀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다라고 하면서 3.1운동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베르사유 평화회담의 내용을 믿었는데, 보니까 정의롭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승전국대로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성되게 됐는데,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각각의 사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 타도라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둘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와 2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1차 국공합작 먼저 살펴볼게요. 목적은요, 위안스카이가 이제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됐는데, 다시 황제가 되려고 하면서 그 혼란이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 각지에 여러 군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군벌들에 의해서 중국이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일단 이 군벌들 타도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우리 중국을 못 살게 하는 제국주의 타도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난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난징을 기반으로 베이징까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아,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못하겠어라고 하면서 탄압하게 됐고요.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당이 단독으로 북벌을 완수하면서 1928년에 중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공합작, 첫 번째 국공합작이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장제스의 탄압을 피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을 단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 2차 국공합작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약 2만 5천리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중심지는 난징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공산당은 피해서 옛날 중국의 전통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에 예난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이가 다시 안 좋았는데, 제2차 국공합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제국주의를 막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다시 한번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전국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선언한다. 국난이 극단적으로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위에서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서 함께 국난에 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난이란 일본에 의해서 중일전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인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인도한테 자치를 약속했는데 영국이 배신을 합니다. 게다가 탄압까지 해요.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영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 바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의 민족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간디입니다. 간디는요,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영국한테 복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했고, 이 간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국 상품을 불매하고 납세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영국 상품 불매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네루 같은 경우는 완전 독립을 주장하면서 조금은 급진적인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간디 한번 보면요. 간디 굉장히 유명하죠. 간디는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고요. 실제로 영국산 면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은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소금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영국의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380여 km를 걸어 도착한 단디 해안에서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만들다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인도 전역에 불복종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인도의 민족주의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요, 프랑스 식민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립을 약속했던 프랑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보이저우라고 하는 인물은 근대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잘 성공했던 일본으로 유학을 장려하는 독유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호찌민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80년 이상 자유평등 박애 규범을 오용하면서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우리 국민들을 억압해왔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에 당하게 됐는데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우리 모든 인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즉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 지금 2차 세계대전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족운동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던 아기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의 식민지로 저항하자 미국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창설하면서 네덜란드에 저항했습니다. 타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독립을 유지했는데 라마 5세 때 영국과 프랑스 세력권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해서 타이의 독립 유지에 기여하고 근대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살펴보면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단 공화국이 수립되는 부분,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치와 종교

종교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원래 술탄 칼리프 제도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의 이제 일치가 있었잖아요. 그걸 분리시키고 여성 참정권을 도입하고요. 문자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쿠란이라고 하는 게 아랍어로만 쓸수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썼거든요. 근데 아랍어가 티르키예 어를 쓰기가 아랍 문자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새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 무스타파 케말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 같은 경우는 영국이 독립을 약속합니다. 맥마은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제1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영국이 배신합니다. 게다가 이때 유대인들한테도 팔레스타인의 영토, 국가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 이라크가 독립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통일 왕국이 설립됩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제 반여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영국이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범아프리카 운동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독립과 권익을 주장하던 그러한 민족 운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범아프리카 회의 초대장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들은 같이 연합해서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 그러면서도 국공 합작을 하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마지막 20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여러분에게 로망집이 있나요?
1: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0: 그 집에는 꼭 이게 있었다죠?
1: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2: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0: 한편 이런 심심산골에 여기 유럽인가요?
3: 베네치아 국립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0: 떠나보니 더 짙어지는 우리 것에 대한 향수.
3: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0: 오늘은요, 외국물 좀 먹어봤기에 가능했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집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으로 왔습니다. 이야, 이거 한 폭의 그림이네.
4: 이야, 이 주변에 안개도 쫙 깔려있고, 분위기가 좀 많이 신비롭거든요. 혹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5: 450도.
4: 아, 450도지?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야, 이 깊은 산 속에 사시는 걸 보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컨셉인가, 오늘? 와, 풍광이 정말 예술이네.
0: 가만 보면 호민 소장님은 오르막길 젊은이셔.
4: 아, 건축탐구지. 야, 이 집이구나. 오, 풍경은 좋다.
0: 어머나 세상에, 마당이 이렇게나 넓어요? 아, 이 집은 또 얼마나 된 거야?
4: 야, 이 집 묘한데요. 이 오래된 집 같기도 하고 통창이 있어서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집 정체가 참 묘하네요.
6: 엄마.
7: 소장님 안녕하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6: 멋진 분이 오셨네요.
7: 아이고. 아유. 이렇게 와. 만나면서 너무 기쁨.
4: 아, 너무 멋쟁이시다.
7: 아이고, 행사하시네.
6: 멋지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이 마당도 넓고.
7: 네.
4: 어떻게 집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집 나이가 참 궁금한데.
7: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4: 그래도 한 일제강점기쯤은 지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100년? 더 됐나?
7: 그때 정도면 제가 독립운동할 때인데 사촌 형님하고 이게
4: 네?
7: 지은 지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4: 24년이요?
7: 네.
4: 그거밖에 안 됐어요?
7: 네.
0: 그러니까 이 집이 21세기에 지어졌다는 건데 무슨 사연인 걸까요?
8: 안녕하세요. 베네치아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터담집을 짓고 살아가는 남편 장은은.
9: 그런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는 아내 이종래입니다.
8: 마르첼로 국립음악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한 곳이고 3년 유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한 30년 이상 공연 위주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0: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던 바리톤 장은훈. 그 시절 유학은 마음 한켠에 늘 태극기를 달고 있던 개인의 성취 그 이상의 것이었죠.
8: 국내로 돌아와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개관 기념 오페라 까르멘으로 데뷔를 하면서부터 오페라 활동을 하고 교직 생활을 했었죠.
0: 아내 역시 오랫동안 공연 기획자로 활약을 했답니다.
9: 미리 하는 음악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 공연을 제가 한 3천여 회 이상 제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죠.
0: 이런 예술가 부부가 어쩌다가 이 산골에 터를 잡은 걸까요?
7: 이곳은 보시다시피 450거지가 돼가지고 풍광이 뛰어나고
4: 좋네요.
7: 저기 보이는 산이 문유산인데 그럴 문자에 네. 즐길류 놀류자를 써서 선비가 시와 함께 즐기면서 논이는 곳이라고 해서 산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곳에 정착을 하는 것이 참 나에게 큰 복이겠다 싶어서 이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네.
0: 그렇게 26년 전 목수였던 사촌형과 함께 이 땅에서 난 흙과 돌로 무려 2년간 지은 집이랍니다.
5: 원래는 초가집이었어요.
4: 아, 원래는 초가집이었다고요?
5: 네, 흥부집 같은 초가집.
7: 흥부집. 매년 초가 있기가 어렵고 산새들이 초가집을 자꾸 쪼아가지고 군뱅이를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4: 아, 그래요?
7: 네.
5: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4: 보통 일이 아니구나.
7: 네, 지붕 계량을 한 겁니다.
4: 아, 그러셨군요.
0: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난 자연물로만 짓고 싶었는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죠. 부부가 산에 물을 끌어와 만든 연못이며 통옥할 때 나온 돌들이 부부의 손을 거쳐 오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힘이 참 대단하죠.
4: 집 내부가 참 궁금한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7: 네. 보시겠습니까?
4: 네. 네.
7: 이쪽으로 오시죠.
4: 여기가 초가였다고요?
5: 네.
4: 와, 근데 초가도 나름 진짜 멋있었겠다.
7: 네, 멋있었습니다.
0: 집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탐구해볼까요? 인테리어가 반전이네. 원래 거실이었는데 지금은 부부의 침실이랍니다.
4: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또 요즘 집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어떻게 깔끔하고 좋은데요. 천장고도 일단 좀 높고 기둥, 보, 뭐 거기에 석가래까지 다 있는 정말 이 일종의 한옥 같은 중목 구조네요.
0: 낭만에 죽고 사는 예술가 남편. 삼면을 과감하게 통창을 내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이랍니다.
7: 밖에 풍광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따로 액자 같은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음악적으로

0: 검으면 꾸밈음처럼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끼워봤습니다.
1: 너무 멋스러워요.
2: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 황토에 지푸라기를 섞어 두껍게 만든 벽 덕분에 단열도 문제가 없다네요.
0: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서는
1: 순수 황토로만?
0: 네, 순수 황토로 안과 밖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균열의 미가
1: 균열의 미?
0: 시골 사람들은 너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2: 그래도 천장엔 석회라도 섞던데 이 덕은 100% 황토. 그런데 어쩐지 아내의 눈에는 덜 지어진 집처럼 어색하더랍니다.
3: 저게 지금 도배지가 아니고 도배지 안에 바르는 초벌지거든요.
1: 초배지.
3: 저걸 이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얇으니까요. 잘 붙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움이 남겠구나 싶어가지고 저가 했습니다.
1: 직접.
3: 네네.
2: 역시 황토로 마감한 바닥은 울퉁불퉁 굴곡의 미. 이쯤 되면 화장실도 푸세식 아닌가 싶은데. 깔끔한 데다가 운치까지 있는데요.
3: 벽은 100% 황토로 하면 물에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1: 여기는 물타를 쓰셨네.
3: 네. 하고 제가 거기다가 네. 방수를 많이 칠했습니다. 네.
2: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화학 제품이 쓰인 공간이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1: 너무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과연 그 이탈리아에 오래 계신 분이 맞나 싶거든요.
0: 결국은 오페라 아리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가곡이야말로 몹시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남은 여생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전통적인 것을 좀 고집하고 싶습니다. 요즘 30대만 돼도 가곡이라는 장르를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문화로서 잊혀져가고 또 사라져갈 수 없는 장르라는 그런 소명이랄까 하는 부분에서 조그마하더라도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가곡제라는 가곡제를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 부부는 음악을 단절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거랍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산 깊은 곳에 무대를 만든 건데요.
1: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봤을
0: 좋게
1: 때는
0: 좋게 말씀해 주시네.
1: 아니, 정말 문만 보여가지고 이게 건물 규모도 가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심지어 2층 건물이에요, 이쪽은.
2: 열악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 비탈면을 이용한 2층 공간. 재료 대부분이 이 산에서 난 거랍니다.
0: 여기 보이는 돌들이 다 모양이 있잖아요.
1: 네.
0: 이 돌들을 하나하나 전부 활용해가지고.
1: 그래요. 땅을 파면서 나

0: 가려고 해.
1: 450고지. 당시 직접 길을 내며 공사를 해야 했다네요. 자재 나르기도 쉽지 않았으니 자연에 기댈 수밖에요.
2: 재료는 같은데 한쪽은 한옥이고 또 한쪽은 양식이라 그래야 되나? 네. 하여튼 서양식 건물처럼 보여서 참 신기해요, 그게.
1: 디자인보다 소리가 중요한 공간. 설계를 남편이 직접 했다는데요. 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서 봄직한 나무문으로 들어가면은 둥근 모양의 객석 그리고 소박한 무대로 이루어진 작은 음악홀이 나옵니다.
3: 여기는 한국 가곡 전용 극장 형태로 지어놔서 공명관계를 생각해서 천장이 좀 둥글고 앞이 이렇게 반타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지었습니다.
2: 참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음이 어느 정도 울려줘야 육성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3: 네.
2: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반사가 많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요새 콘크리트 만드는 큰 공간에 가보시면 이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4: 울려서
2: 너무 불편한 게 음이 계속 반사가 되니까
3: 돌아다니죠.
2: 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4: 아 그렇군요.
2: 네, 근데 이 공간은 희한하게 음도 좀 울리면서 흡수는 되는.
3: 네, 이제 관객들이 차게 되면 조금 더 소리가 안정되고.
2: 그렇죠.
3: 네,
2: 사람 몸이 흡수를 하니까 음을
3: 네,
2: 좀.
3: 딱 네. 좋습니다.
1: 나무와 황토가 적당히 소리를 흡수해준다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발명품이 있다는데요.
2: 아니 근데 천장에 구멍이 있는데.
3: 네 구멍이 있습니다. 환기도 되고.
2: 환기도 되고.
3: 네 이제 소리가 너무 넘치면 불필요한 소리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덜 왕왕거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2: 네.
3: 테두리는 이제 철망으로 해서 이제 뭐 곤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1: 사라져가는 우리 가곡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만든 가곡 음악당 그런데 그 꿈을 이런 첩첩산 중에 이룰 거라고는 아내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4: 그 깊은 숲속에 저를 데려다 놓고 본인의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왔는데 내려오면 동네 분들이 저는 저한테 막 수분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기에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돌산을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땅을 계속 사고 있대요. 뭔가를 저기다가 한대는데 자기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1: 한 집 건너 친구고 친척인 고향 땅. 동네방네 난리도 아니었대요.
4: 그래서 어느 날은 시동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형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을 터미널에서 봤는데 고지더래요. 그래갖고 차를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해갖고 다시 봤대요. 진짜 형이 맞나? 봤더니 형이더래요. 어떻게 형을 저 산속에 거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3: 평소에는 이제 장화 신고 이제 그렇게 뭐 삽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자재든 뭐 구입하러 가려면 또 누군가의 차를 트럭을 얻어 타고 급히 가야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뭐 갖춰 입고 이런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1: 아유, 꿈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분이네. 영광의 상처도 많답니다.
3: 여기서 작업하다가 또 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도 한 16번을
4: 얼굴에 형이 그래서 여기저기 생긴 거거든요.
3: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데 또 돌에 끌키고 이래가지고 이런 흉터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 피부가 괜찮았는데
2: 야 그때 고생하셔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3: 네, 한 10kg는
4: 10kg가 빠졌습니다.
2: 아니, 배도 하나도 없으시고
3: 네. 아마 성악가 중에 가장 날씬한 성악가일 겁니다.
1: 이 공간이 완성된 게 2006년. 그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곡제를 열고 있는데요. 가곡을 알리겠다는 사명 하나로 사비를 털어 진행하는 무료 공연. 다행히 7년 전부터 순천시에서 후원을 받아 한층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네요. 무대 양옆으로는 자그마한 크기의 연주자 대기실이 쌍둥이처럼 있고요. 대기실 2층에는 멀리서 온 연주자들이 짐을 부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인데요. 공연이 없을 때면은 남편의 작업실이 된답니다.
3: 주로 달이 뜰 때 네,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이곳에서 지은 가곡만 150곡이 넘는다네요.

0: 다른데요. 가장 귀한 손님이 내려와 있답니다.
1: 제가 열어볼까요? 오, 와,
0: 오, 가구 배치가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게 외국의 연주자라도 묻고 있는 걸까요?
1: 그 집은 이렇게 정말 전통적인. 약간 황토 집 같은 느낌인데.
2: 네. 네.
1: 근데 이제 채워진 내용물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3: 네.
1: 이 방은 도대체 누구 방이죠?
3: 가끔씩 제가 빌렸습니다만.
1: 네.
3: 이제 서울에서 아들이 공연을 주로 하는데.
1: 아, 아드님?
3: 네. 저희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1: 네.
3: 이제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 아들 방이에요.
4: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꿈에 도움이 되고자 순천으로 내려온 아들 성악가 장의현입니다. 저도 아버지랑 같은 베네치아 국립음악원에 나왔습니다.
2: 선후배 관계신 거예요?
3: 네.
4: 네, 선후배 관계.
3: 까마득한 후배죠. 네. 밖에서 볼 때는 후배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4: 네, 그렇답니다.
0: 네.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아들은 성악뿐이 아니라 재즈까지 섭렵한 팔방미인. 그런데 출생부터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었답니다.
4: 저는 평생 제가 나는 서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네, 등본을 보고 순천 출생이었다를 알게 됐습니다.
3: 만들어지기는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낳기 이틀인가 전에 와서 낳고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만에 다시 이제 서울 올라갔어요. 돈은 다른 데서 벌더라도 이 국제 가옥지만큼은 좀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없겠지만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뜻 이제 아들이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아버지의 뜻을 잊기 위해 내려왔지만 한 세대를 지나며 집도 달라졌는데요. 아들은 벽을 트고 구들 대신 보일러를 깔았고요. 주방도 입식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돌담을 살려서일까요? 따뜻한 시골 정취가 살아있네.
4: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석가래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테리어 좀 요소로 그냥 남겨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노출을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삶에 조금 맞게 편한 요소들을 좀 추가한 거죠.
0: 아버지가 뿌리내린 이곳에서 이제 아들이 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차례. 아우, 내가 다 든든하네요.
4: 커피 왔습니다.
3: 커피 왔다고 그러네.
0: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 활기가 넘친답니다.
4: 드시니까?
3: 레이디 퍼스트.
2: 고마워요. 네.
3: 땡큐.
2: 잘 내줘.
3: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네. 이번에는 좀 겉돌이가 어때?
4: 이번에는 이제 곧 가을이기도 하고 하니까 세트리스트가 좀 가을가을스러워야 또 사람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2: 이번에 그 곡도 해? 나 그 곡 되게 좋던데.
3: 나도 좋던데.
4: 아, 그래? 그 노래 이번에 하지.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0: my hand.
1: 오, 좋다. 수사님, 오늘은 집 그 이상의 공간을 본 것 같은데요.
2: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곡이라는 일종의 좀 불모지 같은 그런 영역을 정말 꾸준히 순천이란 지역에서 하고 계신 거니까 언젠가는 좀 가곡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3: 그렇게만 된다면.
4: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그래도 참 그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2: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재료, 그러니까 흙과 돌, 이 주변에서 난 거를 위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은 다른 집이 또 하나가 존재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옥 같다면 그리고 저 위쪽은 마치 유럽에서 보는 성벽 같은 성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집은 결국 자기의 또 하나의 나거든요. 이분한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순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어떤 유럽의 문화를 또 영향을 받은 게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고 역시 집이란 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의 분신 같은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세계를 경험했기에 더 애틋했던 우리의 뿌리.
2: 잘 가꾸어져서 가곡하고 잘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터도 마련했고.
3: 연주자들 TV로만 보는 것 말고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직접 보면 좋겠다 싶은데 평생 그렇게 내가 가진 걸로 이 예쁜 자연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1: 간절히 품어오니 어머는 반드시 길을 낸다는데 세계가 우리 K가곡을 주목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일까요? 경기도 파주로 왔습니다.
0: 근데 오늘 좀 가을에 그 날씨가 좀 느껴지네요.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거든요. 야,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무슨 시골 같네.
1: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골 마을. 풍경도 정겨운데요.
0: 아, 저 집이구나. 야, 근데 정원을 보니까 나무들도 다 예쁘고요. 와, 이 지어진 지도 좀 몇 년 된 집 같은데요?
1: 조경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데다 낡은 나무 담장이 멋스러운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0: 저 계십니까?
4: 네.
0: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굉장히 젊은 부부신데요?
4: 아, 그런가요?
5: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특히 입구에 이 등나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야, 이 정도 만들려면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간도 꽤 들었을 것 같아요.
5: 막 두시면 잘 자랍니다.
0: 아, 그래요? 오.
5: 등나무를 심은 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4: 6년?
5: 한 5년? 5년, 네. 6년?
0: 그래요? 네. 야,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아, 여기가 프론트 마당이라고. 야, 근데 정원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와.
1: 늦여름에 정원이 예쁘기 쉽지 않은데,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
0: 나무가 하나하나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4: 집이 워낙 네모네모하기도 하고, 색깔도 회색이라 처음에 정원이 있기 전에는 좀 많이 딱딱해 보였거든요.
0: 좀 건조했구나.
4: 네. 네.
0: 근데 생각보다는 마당이 넓지는 않네요?
4: 마당이 저희가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0: 세 개로 나뉘어 있다고요?
4: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원이고.
0: 네.
4: 뒤에 마당 하나가 저희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약간 네. 캠핑하는 것스럽게 쓰는 뒷마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아이들 놀라고 만든 놀이마당이 하나 있어요. 모래마당.
6: 안녕하세요. 흙이 있는 마당에 갖고 싶어 집을 지은 아내 김지수.
5: 남편 박범준입니다.
6: 어렸을 때 미국으로 아빠 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저희는 잠깐 간 거니까 타운하우스나 어쨌건 임대 집에서 살았으니까 단독주택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전부 다 단독주택이니까 놀러 가면 그 집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1: 아파트에서만 살아봤던 꼬마에게 잔디 정원이 펼쳐진 미국의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 그렇게 아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당이 세 개 있는 집에 살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0: 아니, 보통들은 앞에 마당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4: 지을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예산은 한정적이고.
5: 2층 집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지붕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길쭉한 벽돌, 예쁜 벽돌.

0: 를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그럼 그걸 포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게 마당을 나눠서 공간감을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1: 건축사가 단층집의 단조로움을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정원을 통해 탈피해보자 한 건데요. 흡조화하는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2: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부 공간을 그렇게 나눠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내부가 참 궁금해지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0: 네, 들어가시죠.
2: 예.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야, 잡초도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리고 계시네요.
3: 살리는데 다 뽑을 수 없어가지고요.
1: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넉넉하게 만든 전실 공간을 지나면 어머나 부엌이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식탁에서 거실까지 거대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2: 야, 집 내부가 제가 평소에 보던 집하고는 좀 다른데요?
4: 아, 그래요?
2: 왜, 뭐가 다르지? 아, 진짜 소위 LDK, 진짜 LDK를 보는 느낌?
4: 네, 그죠. 네. 하나로 이렇게 부엌에서 네. 다 볼 수 있길 바랬어요.
1: LDK란 거실과 식사 공간, 그리고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배치를 말하는데요. 주방의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구조. 유럽에서 시작된 공간 배치라네요.
2: 집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기 거의 관제탑 수준에.
4: 네, 진짜로.
2: 네, 아일랜드라.
0: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애들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주된 작업은 다 여기서 하고 애들을 보면서 하고 등 돌려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약간 그 오픈 키친이 있는 식당 같은 걸 좀 참고했어요.
1: 아일랜드 앞으로는 무려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식탁이 놓여있는데요. 이 집에서는 거실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2: 정말 이 식탁 하나만 봐도 그 두 분이 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 네. 방향성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되도록 방에 있지 말고 나와 있자. 네,
4: 맞아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넉넉하게 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놨으니
2: 편하게
4: 친구들이랑 뭐 이웃들이랑 와서 넉넉하게 앉아서 먹고 놀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있었어요.
1: 주방에서 거실 공간이 집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요. 이 공간감을 위해 집의 골조도 결정이 되었답니다.
0: 철근 콘크리트인데.
2: 아, 철근 콘크리트.
0: 네.
2: 아.
0: 넓은 공간을 원해서.
2: 네.
0: 약간 불가피하게 선택한?
2: 원래는 그러면은 뭐 경량 목구조나 목구조로 생각하면.
0: 만약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면.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2: 아.
0: 그런데 넓은 공간을 원했고, 뭐, 이런 넓은 식탁이라든가 넓은 아일랜드라든가 넓은 주방. 개방감 있게 애들을 다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걸 원했으니까.
1: 요즘 우리나라에도 LDK 배치가 유행이라는데 이 정도로 과감한 집은 못 본 것 같은데요.
0: 손님들이 올 때마다 좀 바꾸기도 해요. 아예 이 소파를 다이닝 쪽으로 보게 놓으면
2: 아 뒤집어서
0: 예, 좀 더 여기가 파티하는 공간처럼
2: 되기도 하고
0: 이 소파를 이렇게 놔서 프로젝터 쪽으로 놓으면 아이들 모여가지고 뭐 다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2: 아, 그쵸.
1: 네. 서구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즐기는 홈파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낯설지만 따뜻했던 추억을 이 집에서 구현하고 싶었답니다.
4: 아빠 친구의 댁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거는 뭐 어떤 특정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환대하는 느낌을 주는지 특히 손님이 왔을 때 하나하나 배려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0: 사람을 대접하는구나라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디론가 모르게 조화롭고 그런 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1: 당시의 경험 때문일까요? 아내가 직접 디자인한 신혼집이 잡지에 실릴 만큼 인테리어에 관심도 재능도 많은데요. 특히 시간이 쌓인 것들에 끌린답니다.
0: 70년대, 6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기차역에 걸려있던 시계였어요. 저희 할머니.
2: 할머니잖아요. 네.
0: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의 외삼촌이 시골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넣어놓으셨는데 그 창고가 비가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동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가서 발견하고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진해삼촌 할아버지께 얻고 그런 다음에 이걸 수리해 주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1: 창고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0: 아, 저희 방송사에 있었어요. PD였어요.
3: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새로 생긴 회사였는데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그러니까 저의 맞선임이었죠. 사수.
0: PD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밤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때 제일 심했던 주는 아이가 깨어있을 때 함께한 시간이 그 일주일 동안 30분밖에 없더라고요.
3: 회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서로 팀이 다르고 나서부터는. 그럼 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집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나 그만둘까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거든요.
1: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퇴사를 하고 육아에 전념을 했지만 해소되지 않은 무기력함이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때 집을 지어야겠다 마음먹었다죠.
0: 그냥 끌렸어요. 그냥 흙이 갖고 싶어. 그냥, 왜냐면 집에서 로즈마리를 하나 키워도 이게 너무 화분 안에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땅에다가 탁 심은 순간 걔는 확 엄청나게 해서 그 흙심으로 잘 자라니까 그런 거를 곁에서 계속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만의 흙을 찾아 이곳에 터를 잡고 집에 대한 오래된 로망을 하나씩 실현해 나아갔는데요. 집은 6개월 만에 완성됐지만은 정원은 그때부터 시작. 게다가 마당이 세 개이니 일이 보통 많은가요? 그렇게 정원에 매달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0: 그때 들었던 의학 팟캐스트에서 번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하. 그 증상들이 다 번아웃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이 정원 가꾸고 이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몸이 조금 좋아지는데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예전에 그때 나는 굉장히 많이 지쳐있었구나. 정원하면서 그게 조금씩 되돌아오면서 그게 비교가 되니까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때와 조금 회복된 나가 비교가 되면서 아 그때 깨달았어요.
3: 특별히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되면 밖으로 나가 있어요. 정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정원 일을 해요. 쉬지 않고. 막 밀짚모자 쓰고 막 몇 시간씩 대학별 아래서 안 들어와요, 집에. 아, 힐링을 하고 있구나.
4: 아니야, 저거 아니야. 너네 과자 너무 많이 먹었어.
1: 그럴 때면 남편은 뒷마당에서 육아 담당. 쓸모를 나눈 마당 덕분에 가능한 호사지요.
5: 그거 아빠가 해준 거잖아.
3: 아니, 이거는 사실 제 로망이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고 말고는 상관없고.
5: 아빠.
3: 그냥 불 피워서 고기 굽고.
5: 아빠?
3: 또 그러면 그러다 보면 해지면은 그냥 불멍하고 이런 거는.
1: 그런데요, 8년을 살다 보니 현실은 로망과 좀 다르더랍니다.
3: 저는 잔디마당에서 아들들과 캐치볼을 하는 로망, 풋살

0: 하는 로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힘든 잔디를 깔고 했는데 애들이 캐치볼 안 해주기 때문에
1: 처음 짓다 보니 놓친 것도 많았고요.
2: 벽난로가 있네요.
0: 기성품을 사서 매립한 거죠.
2: 근데 연도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2: 그 열은 포기하고
0: 그런 걸 몰랐어요.
2: 아 정말요?
0: 그러니까 벽난로는 그냥 로망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라
2: 아~
0: 이 연통을 통해 가지고 막 발열이 공기를 막 데펴줘야 되는데
2: 그쵸.
0: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불장난하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따뜻하지만
2: 네.
0: 집을 덮여주는 기능은 없거든요.
2: 아~
1: 아이고 쟤 장난감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3: 근데 은근 써요, 쓰겠어요.
2: 아,
3: 특히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는 손님 무는 걸 좋아하니까 손님들이 쓰길 바라세요. 왜냐면 보통 없으니까 집에 아파트에는 없는 거니까
2: 네.
3: 이렇게 어쨌건 벽난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2: 그렇죠.
3: 놀러 오면은 이게 또 피우게 되고
2: 이게 시각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0: 네. 불장난 싫어하는 남자는 없어요.
1: 미국 주택에서 인상적이었던 머드룸도 만들었는데요.
3: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뭐 가방 걸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니면 저희 겨울에는 외투 걸어놓고 쉽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저희 옷장이랑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서 겨울 옷들은 다 거기에다가 놔서 외출할 때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입고 나갈 수 있게 했어요.
2: 오클리어도.
1: 다용도실까지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글쎄 중요한 하나를 놓쳤답니다.
3: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일단 신발부터 벗고 싶어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저희의 의도대로 여기서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곱게 올라오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일단 들어가
2: 아.
3: 해서 일단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2: 아,
3: 그러니까
2: 네.
3: 다음에 하면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온 다음에 머드룸이 있어서 그게 한국형인 것 같아요.
2: 아.
1: 또 하나 아내가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 있는데요.
3: 처음에 의도는 브렉퍼스트 룩이었어요.
2: 브렉퍼스트 룩.
3: 그러니까 네. 미국 집들은 다이닝 룸은 약간 손님 오고 약간 격식 차려서 식사할 때 제대로 식사할 때
2: 네.
3: 하는 좀 큰 식탁이 있는 곳이고 브렉퍼스트 룩은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후다닥 아침밥 먹고 하는 그런 부엌 한 켠에 작은 식탁과 의자 몇 개 있는 그런
2: 편리하게.
3: 작은 공간이거든요.
2: 네.
3: 그걸 원했는데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주차장 나가는 문 하나를 두게 됐어요. 그래야지
2: 그렇구나.
3: 짐들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
2: 네.
3: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식탁을 놓고 하기에는 조금 동선이 안 나와서 브렉퍼스트 룩을 커피 룩으로 바꿔서 옆에서 커피 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서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됐어요.
2: 아, 이렇게 되면 윈도우 시트에 좀 가깝지 않나.
3: 맞아요.
2: 네.
3: 맞아요. 네.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저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대신에 여기 이러고 이렇게 쏘면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잠깐 쉬고 싶을 때 아주 이용합니다.
1: 덕분에 아지트 하나 생기셨네. 그럼 이번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댁은 모든 방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것이 또 특징인데요. 세 개의 방이 저마다 세 개의 마당과 연결이 되도록 한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3: 둘째 아이 방은 앞마당이랑 연결되고 첫째 아이 방은 뒤에 이제 모래마당이랑 놀이마당이랑 연결되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1: 이야, 모래마당 넓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3: 막상 안 쓰더라고요.
2: 그래요?
3: 1년에 4~5번 쓸까? 아, 뭐 그 정도예요. 네.
0: 저희는 계속 주방을 중심으로 있고 여기서 놀면 뭐 아이들끼리 놀거나 아니 혼자 놀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엄마 아직... 아빠 없는 곳에서 놀려고 하는 나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2: 아...
0: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모래 자체가 흥미가 없어지겠죠.
1: 아이고, 뭔지 언제 애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든가요. 나름의 쓸모를 뭐 찾아가야겠죠.
2: 오, 이 천정구가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창의력 향상에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얘기를 듣고 네.
2: 하신 거죠?
0: 창의력이 좋다 그래서 네. 상상력이 좋다 그래서 네. 그래서 높게 아이들 방만 높게 했어요.
3: 그러면서 네. 옆에 이제 다락방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구나.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네. 꽁냥꽁냥 지낼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 아지트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1: 그렇긴 한데 아유 너무 가파르다. 거의 이건 뭐 유격 훈련 수준인데요?
0: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높고 그리고 사다리가 너무 수직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되게 어려웠고 애들한테 큰 도전이었어요.
3: 숫자로 몇 미터로 보는 거랑 맞아요. 딱 공간 안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거랑은 조금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1: 그런데 드디어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가 다락을 이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온다나요?
4: 다락에서는 차 마셔요?
5: 그냥 재밌으니까요.
4: 어떤 게
5: 아니, 왠지 요새 같은 데에서 마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애들은 쉽게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4: 어떤 애, 동생들이요?
5: 예, 한 4살짜리 걔네들 쉽게 못 쳐들어오잖아요.
1: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다 건네 다 컸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 욕조도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공이랍니다. 원래는요 훨씬 더 컸더나요. 와.
3: 저기 원래는 지금 세탁기 있는 자리까지 다 그 욕조 자리였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욕조가 좀 굉장히 많이 클 것 같고 조금 욕조를 줄이면서 세탁기를 그쪽으로 넣고 한 거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왜냐면 아니었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욕조여서 물 채우는데 아주 오래 걸렸을 것 같고.
1: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 이 집에 대한 추억은 이제 아이들의 몫일 테지요.
3: 이 집이 아이들에게 약간 집의 근원적인 그런 밑바탕?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집은 이러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0: 저 아이들의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걸 보고 싶어요. 저 아이들의 아이들한테 여기가 아빠가 자랐던 집이야, 엄마가 자랐던 집이야 하고 데리고 와서 여기선 이렇게 노는 거야, 저기선 저렇게 놀았었어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들려줄 얘기거리가 많아야겠죠.
1: 이 집의 땅 심으로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떤 집을 꿈꾸게 될까요? 우리의 집은 이렇게 진화 중입니다.
6: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7: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8: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7: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화재 짓고 현관 짓고
8: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7: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6: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9: 한대원동, 수혜동, 서강역동에 신촌, 옥녀리, 한인동, 한남동, 이태원, 서주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10: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워낙 정원을 좋아하시가 부모님을 도와서 심은 꽃에 물을 주고 가꾸고 옮기고 하는 일도 절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아예 몸에 박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조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죠.

내가 심고자 하는 식물들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혼자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생장 상태도 파악하고 꽃과 꽃들의 배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계절에 따라서 어느 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실험과 재배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급하면 이제 거기서 몇 개는 캐다가 이제 내가 만드는 정원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우리나라 식물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방마다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것을 보여주자는 그 취지 때문에 미친 듯이 채집하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된 거예요.

이 주변 공간하고 잘 조화를 이루느냐. 나한테 일을 맡긴 의료인, 개인 정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인가. 사는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 정원을 이용할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잘 물려줄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한다. 풀 한 포기 심는 사람도 그런 자세로 심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배로서의 입장이다.

나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 자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다. 정말 아름다운 동쪽 서쪽 다르고 남쪽 북쪽 다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좋은 강산을 쓰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뉴런 중학교 3학년 1학기 강의에 오셨고요. 실전편의 저는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목표를 같이 확인하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시죠. 오늘은요, 중단원 서술형 대비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1단원인 다항식의 곱셈을 이제 완전히 오늘 끝내도록 할 거거든요. 잘 따라와 보시고요. 지금부터 남은 문제들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항입니다. 3루트 3-2의 제곱에서 이걸 곱한 걸 뺐고요. 그리고 정리를 했더니 AB는 유리수고요. A 더하기 B루트 3의 꼴로 정리가 됐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좌변에 있는 부분을 쭉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선은요. 3루트 3-2의 제곱. 아, 요거 그냥 연결해서 써도 되겠다. 그치, 얘들아? 그렇게 아주 길어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냥 바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곱을 한다면 앞에 거 제곱 3, 3은 9, 3, 27. 그리고 뒤에 거 제곱 4. 그리고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마이너스 6이 12가 되겠죠. 따라서 12의 루트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대로 다 하나하나 전개 가는데요. 2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2, 3은 6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6루트 3이에요. 실수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하나하나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트 3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3인데요. 제가 늘 유의하라고 했던 가운데 마이너스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꼭 한 다음에 정리해 주시는 게 아마 더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1에서 마이너스 12 루트 3이고요. 이게 이제 시작을 한다면 좌변이라고 하고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은 정리가 됐고 뒤에도 정리 조금만 하고 가자. 이렇게 하면 3이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5루트 3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이고 더하기 5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시겠죠. 됐나요? 따라서 유리수 있는 부분, 유리수끼리 정리를 해주시면 28이고요. 그리고 무리수인 루트 3을 끼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7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AB는 유리수고요. 루트 3을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숫자와 유리수

분을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A는 28이 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걸 정리한 상황에서 좌변, 우변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B는요, 마이너스 7이 될 겁니다. 따라서 B분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B분의 A는 마이너스 7분의 28이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4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단순 계산 문제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실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계산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자, 이제 15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많이 풀었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고민을 해보라고 했죠. 어떤 고민? 주어진 시계, 구하라는 시계 값, 시계, 요 주어진 값을 먼저 대입하고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계 간단히 하고 대입을 시작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죠. 당연히 먼저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보자. 요렇게 가주시면 좋겠고요. X분의 Y에 Y분의 X, 요거를 간단히 해볼게요. 왜냐면 바로 처음부터 대입하면 유리화도 해야 되고, 혹은 뭐 통분을 하든지, 뭐 요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먼저 이 식을 간단히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XY 하시고요. Y를 이쪽으로 곱하면 Y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Y제곱, X제곱은 뭐 X제곱, Y제곱 더한 거랑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1번 식에 대입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요. 2번 하시고요. 우리는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구한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까지 구해주는 과정을 거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X 더하기 Y는요. 이 문제에서 X와 Y가 주어져 있으니 2를 더해줘서 2루트 6이 될 거고요. 따라오셨죠? 그리고 XY를 곱하게 되면요. 요게 한 번만 더 쓸까요? 요거에서 이렇게 곱하는 상황이라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6의 제곱인 6에서 2의 제곱인 4를 빼게 되어서 곱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렇다면 제곱, 이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죠. 자, 그래서 더한 거를 제곱한 거에서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들어주는 공식. 자, 그렇다면 더한 걸 제곱한 거에서 EXY를 빼주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제곱에서 EXY 제거. 맞죠? 자, 그리고 나면 2루트 6을 대입해 주시면 4, 6에 24 하시고요. 2를 요 안에 넣어서 마이너스 4 하시면요. 20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번 식에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3번 하시고요. 1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곱제곱이니까 20이 되고요. 따라서, 그리고 분모는 xy 곱이니까 2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요, 이렇게 10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점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요, 만약에 이렇게 안 풀고 처음부터 직접 대입을 해서 통분을 하든 유리화를 하든 해서 풀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이렇게만 풀어야 점수가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속도의 차이가 좀 있거나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푼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는 직접 대입을 하시더라도 아주 많이 오래 걸리는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푸셨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련된, 조금 더 곱셈 공식을 활용한 그런 풀이를 한다면 지금 제가 했던 풀이대로도 연습을 해보시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6번 갈까요? 자, 이 문제는요, x제곱 2x, x분의 2, 그리고 x제곱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주어진 조건을 가만히 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눈치를 좀 살펴보니,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상태로 놓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쪼개서 보자. ex 더하기 x분의 1을 먼저. 그러면 나라면 2로 묶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맨 앞에 있던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한다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분리시켜놓고 여기에 대입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면 2번입니다. 우선은요, x 더하기 x분의 1은 2로 살짝 묶어주었기 때문에 바로 대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문제는 이 뒷부분인데요. 요걸 구하러 가보자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러 가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값은요,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입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제곱제곱한다면 더한 거의 제곱에서 2 앞에 거 뒤에 거니까 그걸 제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더한 것은 8이니까요. 8, 8에 64에서 2를 빼서 62가 되더라.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1번식에 대입하자.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대입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2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은 8이고요. 이 자리가 8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62로 구해놨거든요. 더하기 62라고 한다면 이 앞부분은 16이 되고요. 거기에 62를 더하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16과 62를 더하게 되면 78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78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16번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볼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레벨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항입니다. 3x 더하기 a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누굴 곱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요거 바로 쓰면서 좀 시작해 볼까요? 문제가 좀 기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원칙적으로 이 친구를 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곱했대요. 맞아요.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잘못 곱해서 전개한식을 먼저 써볼게요. 그렇다면 잘못 구한, 잘못 전개라고 하고 시작해 볼 건데요. 3x 더하기 a에다가 원칙적으로는 이걸 곱해야 하지만 잘못해서 5x 더하기 1을 곱했고 그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15에 x제곱 더하기 38x에 더하기 b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바르게 곱하여 전개한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a값을 얻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원래 제대로 곱하고 싶은 건 2x-6이었으니까 원래 2x-6을 곱한 걸로 다시 전개해서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면요. 이 친구는 이거 전개를 좀 시작해 볼게요. 좌변을 전개하시면요. 15x제곱. 그리고 사실은 요 우변과 비교를 할 거라서 바로 원하는 것만 뽑아내셔도 되긴 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다 전개하셔도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5a에. 그리고 이쪽은요. 더하기 3ax. 3 모양의 공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이렇게 되고요. 요 우변과 비교 들어가 볼게요. 우변과 비교를 들어가 보시면 x의 계수인 요 부분이 38이 되는 거 맞죠? 따라서 5a 더하기 3은 38이 되면서 맞습니까? a는 b가 되더라.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5a가 35가 되기 때문에 A는 7이 되겠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B도 역시 마찬가지로 7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잘못 전개한 것을 토대로 A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답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제대로 바르게 전개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3x 더하기 a에다가라고 했는데 a값이 7이었으니까요. 3x 더하기 7에다가 원래대로 전개한다면 이 친구를 곱해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시작할게요. 6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3모양의 공식 맞죠? 따라서 더하기 14에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리고 x,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됐나요?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6x제곱에 이 친구는 가운데 x항은 마이너스 4가 계수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42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약간 그냥 잘못 곱했으니까 한번 그걸 제대로 곱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두번 시키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요, 이제 종이접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같아지는 길이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종이접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종이접기 아주 단순한 거긴 해요. 근데 종이접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접었기 때문에 같은 편,
같은 길이의 변, 접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각, 이런 걸잘 찾아주시는 분들이 잘 풉니다. 자,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AB를 A2에, 여기에, 요렇게 접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됐죠? 그럼 이것도 요렇게 접은 거죠. 요 밑에를 들쳐 올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가 Y면 요 길이가 Y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지금,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EGHD, EGHD, EGHD. 요 빗금 하나 쳐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우선은요, 길이에 대한 정보들을 좀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AE가 Y라는 걸 알아낸 상태에서 우리가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니 먼저 요 길이는 알아낼 수 있겠죠. ED의 길이는 EX에서 Y를 빼주시면 되는 거 알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됐나요? 그런데 이 길이가 ED가 결국 GH거든요? 그런데 ED가 결국 GH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걸또 이렇게 접어줬단 말이에요. 접었기 때문에 같은 변의 길이, 요 길이가 결국 이 길이와 같죠? HC와. 맞습니까? 그래서 EX-Y가 여긴 거예요. 요 길이까지 연결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되겠어요? 이제 DH의 길이는? 요 전체가 y니까 y에서 ex-y를 뺀게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둘을 곱하면 되겠죠. 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써봐야죠. 자, 시작해 볼게요. 접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b의 길이와 ae의 길이가 같고 따라서 그 길이를 y라고 하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ed의 길이는요. ex에서 y를 빼게 되겠다. EX에서 Y를 빼게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ED와 GH가 같다. ED와 GH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GH의 길이는 EX-Y인데 그 길이는 결국 접었기 때문에 HC와도 같다. 맞아요? 왜냐하면 접었기 때문에. 접었기 때문에 같은 변의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이는 그래서 몽땅 EX-Y가 되더라.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DH의 길이였다. 맞습니까? 따라서 요 전체 길이인 Y에서 누구를 EX-Y를 빼고 싶다. 따라오시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요거 정리를 좀 예쁘게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EX에 더하기 Y이기 때문에 EY 마이너스 EX야.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됐죠? 따라서 DH의 길이, 그 다음에 ED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사각형 EGHD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건데요. 이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지금 구해놓은 ED의 길이와, 맞죠? 그리고 DH의 길이를 곱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놓은 EX-Y와, 보이죠? 그리고 EY-EX를 이렇게 곱하는 상황이 되더라 하실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걸 전개해 주시면요. 그대로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 2는요, 앞으로 뽑아주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나중에 다 전개해 놓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볼게요. 4xy,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요걸로 갈까? 마이너스 2y제곱.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더하기 EXY. 동류항 찾아봅시다. 우선은 마이너스 4X제곱 들어오고요. 그리고 EXY와 4XY를 더하게 되면 6XY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정답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위가 있다면 단위도 가지고 다니든 마지막에 답으로도 마무리하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항이고요. 양수 mn에 대하여 루트 m-3의 제곱이 14-6루트 m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식이 주어졌다. 그리고 루트 m 빼기 루트 m분의 1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이 결국 두 개인 거예요. 요두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하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걸 전개해서 이게 됐다는 뜻이니까 제곱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루트 m-3의 제곱을 해주시면요,
루트 m의 제곱 m이고요. 어차피 m은 양수고요.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번째는 루트 n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친구 먼저 전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들어가고 루트 n의 제곱이니까 n이 될까요?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마치 3 모양의 공식 하듯이 이거 뭐 x 하듯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플러스 루트 n이고 마이너스 2 루트 n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루트 n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n.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상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게 마찬가지로 1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한 거니까 또 루트 n 이렇게 똑같이 빠질 수 있죠. 똑같이 없어질 수 있죠. 따라서 n은요,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n의 값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세 번째,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이기 때문에요. 루트 m은 어디 있습니까?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 5가 되겠죠. 그리고 n은 3이니까요. 루트 3이 되겠죠. 요거 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요렇게 두길 원한다기보다는요. 분모를 유리화하기를 원하겠죠. 따라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을 분모에 똑같이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게 되고요. 그리고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이 되어서 2분의 루트 5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19번 문항은 그래서 계산을 그냥 두 개씩을 간단히 하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 없이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은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자, 일단 첫 번째 요식을 간단히 확인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변형해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스탑. 먼저 주어진 요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x-3과 y-3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요. 하나하나 전개 들어가면 xy에 그리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10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xy 곱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서 x 더하기 y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3의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냐면요. 일단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친구만 남겨놓고 여기가 7이었는데 그걸 옮기니 3이 됐고, 따라서 x 더하기 y 이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를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합을 알고 곱을 알기 때문에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때 x 더하기 y의 제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제곱제곱을 하고 여긴 exy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플러스 exy를 제거하고 또 마이너스 3xy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5xy를 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점수가 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입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대입을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5배에 곱한 값이 마이너스 2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2를 곱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1 플러스 10 해서 정답은 11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여러분이 좀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였고요.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식의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요. 대입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x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4-√7의 소수 부분을 구하러 갑시다. 소수 부분. 그쵸? 소수 부분. 그러려면 루트 7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2는 4, 3, 3은 9 사이가 되겠죠. 2부터 3 사이의 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건 4를 똑같이 더해서 1부터 2까지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얼마 이렇게 되는 수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4 마이너스 루트 7에 정수 부분은 1이란 뜻이고요.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루트 7의 소수 부분은 요 원래 있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3 마이너스 루트 7이야. 요걸 얻어내기 위한 작업이 1번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요 식의 값이거든요.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는 요거의 값이거든요. 1번, 요걸 직접 대입한다. 왜냐하면 지금 x가 3 마이너스 루트 17인 거거든요. 2번, 제가 뭐라고 했죠? x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요 방법도 괜찮아요. 3을 넘기고 살짝 무리수만 남겨. 무리수로 보이는 부분만 남겨. 루트를 끼고 있는 부분만.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x제곱 6x 더하기 9죠. 좌변은. 그리고 여긴 7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면 내가 원하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여기까지 있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x는 요걸 살짝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돼요. 됐나요? 그러니 요 값은 요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맞습니까? 요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더하기 5를 계산해서 정답은 3이야. 라고 하시면 직접 전개하는 것보다는 실수도 적고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나 선생님, 저는요, 직접 대입을 x자리에다 해서 제곱하고 여기다 곱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크게 많이 속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방법도 괜찮아라고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해드렸던 방법이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가 유리수가 되고 싶대요. 그렇게 되도록 영하는 유리수 XY에 대하여 요 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파트예요. 한 파트는 조 친구가 유리수가 되도록 XY를 구해주는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는 대입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X 루트 7 더하기 Y 루트 7 더하기 2가 유리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XY가 물론 유리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분모를 유리화를 해보자. 요게 일단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당연히 괄호 유의하셔야 됩니다. 괄호 조심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우선은 분모 분자에 곱해볼게요. 그리고 나면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에서, 분모 유리화 잘못했지. 여기 플러스인 거 여기 마이너스 곱해야지.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짝꿍 마이너스 곱합니다.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합차 공식 맞습니까? 따라서 루트 7의 제곱에서 2는 4를 뺐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 하나 들어갈게요. 그러면 x 루트 7, 루트 7 곱하면 7x고요. x 루트 7, 2 곱하면 마이너스 2x 루트 7이고요. 그리고 이번엔 여기. y랑 루트 7 곱하면 더하기 y 루트 7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2y다. 요렇게 전개를 해 주시면요. 됐나요? 그럼 요 분모는 이제 3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친구가 유리수가 되고 싶다는 거죠. 자, 얘들아 이제 집중해 봐. 요거를 가만히 보세요. 유리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7x랑 마이너스 2y는 유리수 부분인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루트 7 앞에 묶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루트 7이 사라져 줘야 돼요. 그래야 유리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분모는 이미 유리수가 됐고. 따라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y의 루트 7에서 요 루트 7 앞에 있는 요 부분이 0이 되면 된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y는 2x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0이 되려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x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눈 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좀 이상해요. yx의 값이 주어진 게 아닌데요. 맞아요. 요 식을 간접적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은 몰라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2x가 y자리에 들어오면서 x 곱하기 2x가 되고요. 분모는 x제곱은 그냥 살리시고 y제곱 자리에 2x의 제곱을 해서 4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분자는 2x제곱이고요. 더하면 5x의 제곱이 되어서 x제곱을 모르지만 예쁘게 약분이 돼요. 따라서 5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값을 하나하나 구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약분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준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고등학생이 돼서도 이런 세팅을 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원을 또 맞췄습니다. 오늘 정리 좀잘 해보시고요. 특별히 한 단원이 끝났으니까 잘 복습하시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 인수분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이 단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핵심을 복습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쪽지 시험까지 쳐보는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부담도 없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랬었지? 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쪽지 시험 뭐, 그까짓 거. 열 문제, 아, 열 문제밖에 안 돼. 얼마나 부담이 없는 강의입니까? 예. 그냥 열 문제만 조금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기템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짜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공기템이 세 가지였었었죠? 자, 일단 발표와 준비와 독서 감상문. 발표가 뭐라고요? 발표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발표라고요. 자, 발표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발표할지 그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발표를 잘 하고 싶다면 무엇에 철저해야 한다? 준비에 철저해야 된다. 누구처럼?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고 싶다면 알프레드처럼. 알프레드는 어떤 준비를 했었었죠? 일단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그쵸? 대왕고래가 뭐예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오늘은 하지 말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요. 더군다나 대왕고래가 노래를 또 한다니까 노랫소리마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철저한 준비가 알프레드를 발표 잘하는 친구로 만들었다. 예,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예,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기템을 잘 기억하고 핵심을 보겠습니다. 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항상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있는 친구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잘하기 준비.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자신 있어 보이게 발표하는 방법. 그 말이 맞아요. 예. 아, 친구들이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잘 모르죠. 예. 중요한 건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자신 있어 보일 수 있어. 뭐 이렇게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거예요.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 일단 발표할 내용을 어떻게 보고 미리 네 이거 거꾸로 쥐고 이제 하려고 그랬어. 미리 찾아봐야죠. 그죠? 발표하기 전에 미리. 그런데 그 미리가 언제야? 그 전날? 안 되지. 어떻게? 며칠간 여유를 줄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자 여기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그러면 며칠 발표할 수 있는 예, 날짜를 주죠. 그럼 그때부터 야금야금 날마다 조금씩 미리 발표 내용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준비지. 네. 준비야. 말이 준비지. 사실은 노력을 하라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준비하고 노력하다 보면요. 요령이라는 게또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발표를 딱한번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4학년 때 발표했는데 5학년 때또 발표해. 그쵸? 그것도 두 번, 세번할수 있어요. 6학년 때또할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할 거라고 발표를. 어른이 되어서도 발표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보고 그 준비했던 그 경험이 나중에는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발표 준비를 잘할수 있어서, 이런 요령이 생긴다고요. 네.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노하우라 그러죠? 나만의 노하우, 요령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난 발표를 잘할 수 있어. 이런 게딱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한다. 예, 누구처럼? 알프레드처럼 정리를 하는 거야. 대왕거래는 푸른색이다. 바다에 산다. 응? 노래를 한다. 뭐 가장 큰뭐 아니 뭐 덩치가 큰 예, 동물이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니까. 네,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쭉써 내려가야겠죠. 명언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조금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 명언이라고 했죠. 예, 선생님만의 명언. 선생님이 생각한 명언이야. 조금 더 생각해봐야 돼. 조금 더 적어야 되겠어. 좀더 준비가 필요해. 이런 거. 이거는 준비해본 사람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어떡해. 나 긴장돼. 발만 구르지 말고 준비해라. 알맞은 목소리 크기와 빠르기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예. 선생님이 실제로 교실에서 많이 보는 유형이 바로 이거예요. 딱 들고 진짜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친구. 그러면 그건 발표는 아니죠. 발표가 뭐예요? 예. 널리 알리는 거야. 근데 나만 들을 수 있어. 그럼 안 되죠? 그리고요. 발자에 무슨 뜻이 있다고? 발. 발. 쏜다라는 뜻이 있어요. 쏜다. 활을 탁 쏜다. 뜻이 있어요, 진짜로. 활을 쏴. 그럼 어디로 쏴? 바깥으로 쏴. 이 표에는 바깥이라는 뜻도 있어요. 활을 쏘는데 어디로 쏴? 바깥으로 쏴요. 이 말은 뭐예요? 목소리 크기를 여러분이 잘 조절하셔야 돼요. 될수 있으면 큰 소리로 저 뒤에 있는 친구까지 다 들을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빠르기도. 나 혼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빠르기로 얘기하죠.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채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하고 알맞은 빠르기와 목소리로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발표를 하는데 나랑 친한 친구도 있지만 나랑 대면대면한 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나 어제 나 쟤랑 싸웠는데 이런 뭐 다퉜는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그쪽으로 안 봐.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를 보자? 예. 그 사람들 뒤에 벽을 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그래도 얼추 시선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줄수 있어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발표하는 사람이 우리 보면서 얘기하네. 네, 그런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친구들 눈하고 마주치는 거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친구 뒤쪽에 사물 안 봐도 돼. 예? 응. 아래쪽에 벽 봐도 되고. 바닥만 보지 마. 발표한다고 이것만 보지 마. 그러면 돼요. 네. 자,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어 보이게 발표를 할수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기.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을 찾아 발표

별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은 바로 뭘까요? 나와 친구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도 알고 싶다? 친구도 알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더 알아봐야겠네? 그러면 친구들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을 찾아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합니다. 뭘까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 뭐 여러 가지 있죠. 앞에 나왔었던 뭐 너무 작은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기. 그다음에 발표 내용만 뚫어지게 보고 읽지 않기. 예. 그 주변에 듣는 사람도 얼굴 봐야 한다고 했죠? 너무 빠르게 얘기하지 않기. 예. 그러면 듣고 싶어지지 않아요. 너무 더더더더더 빠르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자, 자신의 발표에서 잘한 점과 더 노력할 점을 생각하기. 사실은요, 요건 그 전에 집에서 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럼 발표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 바쁘신데? 나는 나 집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휴대폰 있잖아요. 예, 휴대폰으로 내가 발표, 시작하고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휴대폰에 녹음을 해놔.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봐요, 자기가. 내 목소리가 이랬어? 아마 이랬을 거, 이럴 거예요. 예, 그렇게 내가 발표하는 걸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볼 수 있어요. 녹화도 좋아요. 그리고, 난 누굴 보고 얘기하지? 예, 앞에다가 인형 같은 거 올다. 앞에. 곰 인형, 네, 호랑이 인형, 판다 인형 딱 놓고, 없으면 물건이라도 놔요. 그 여기 청중이다. 우리 반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보면서 발표하세요. 그거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는 그 전에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기 전에 집에서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나 이거 생각보다 잘하네. 이건 조금 부족해. 여기 내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인데 역시 티가 나고 있어. 뭐 이런 거. 더 조사해보면 돼요. 내가 조금 더알수 있게.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한 자신의 다짐을 씁니다. 뭐,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이거는, 여기까지는 해보면 좋아요. 네. 자, 발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찾아서 정리할 때에는, 알고 싶은 점, 찾은 내용 출처를 함께 기록해야 돼. 출처가 뭘까요? 말 그대로, 나온 곳이에요. 나온 곳. 예. 나온 곳. 이 내용이 나온 곳이 어디야? 아니, 곳인데요. 네. 나온 것이 아니라, 가끔 이래요. 네.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곳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출처라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백과사전에서 봤어요. 뭐 사전에서 봤어요. 어떤 블로그에서 봤어요. 뭐 지식 백과에서 봤어요. 뭐 이런 것들. 자, 나온 곳.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걸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발표를 처음 시작하는 말에서 주제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자,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말. 발표를 처음 시작하는 말. 요거는 여러분 정해두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할 때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해야지? 이런 거. 그러면 조금 더 긴장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처음에 애들 앞에 딱 서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먼저 하고,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감이 훨씬 덜할 수 있고요. 주제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네. 이제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말에서 이건 정해두라고 했죠. 이때 주제를 제시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대왕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저는 대왕고래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애들이, 뭘까? 코끼리인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을 할까? 주제에 관련해서 하면 좋은데,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중요한 내용 말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고, 눈을 크게 떠서, 듣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면 좋다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놓고 잠깐 쉬어. 그럼 애들이 생각하겠지. 아니면 뭐 대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건 바로, 그러면서 살짝,
그건 바로

대왕거래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어때요? 쉽지 않아. 쉽지 않지. 근데 이걸 또 잘하는 친구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왜 우리 쇼맨십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할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이야. 아주 가끔. 그런데 이거 연습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 한다? 집중한다. 오, 그래. 대왕고래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발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기. 자신이 찾은 내용이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믿을 만한 내용인지 확인한다. 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썼는지 확인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썼는지 확인한다. 이거 안돼 있는 친구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수 있냐면요. 자기가 조사를 했어. 예? 어딘가에서 뭐 베꼈든지, 뭐 아니면 누구한테서 들었든지 조사를 했어요. 그걸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고, 발표할 때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걸 딱 듣고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들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자, 저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낱말이 어려운 낱말이 하나 있었어. 그 낱말 뜻은 뭐예요? 물어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냥 베끼고 얘기하는 데만 연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누구도 모를 수 있다. 친구들도 모를 수 있다. 내가 궁금한 건 누구도 궁금할 수 있다. 친구들도 궁금할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고 미리 알아보고 이건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나도 궁금하니까. 그럼 더 조사하고 이건 무슨 낱말일까? 이거 무슨 뜻일까? 내가 모르면 친구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 말하자면 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썼는지 확인하라는 거고요. 독서 감상문으로 넘어왔습니다.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일단 써야겠죠? 자,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 일단 제목을 씁니다. 네, 내용에 어울려야겠지. 독서 감상문 내가 쓴 내용에 어울려야겠지. 그다음에 책 제목과 책을 읽은 까닭을 씁니다. 책을 읽은 까닭입니다. 네, 두 번째는 책을 읽은 까닭. 요거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책을 읽은 동기. 동기가 뭐예요? 하는 친구 있어요. 동기, 내 친구 이름이 동기인데, 동기가 뭐예요? 동기란 얘기는 이유, 까닭,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자, 요런 거. 네. 너 여기 온 동기가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이 말이죠. 네. 자, 책의 내용을 쓰죠? 책의 내용은 무엇이 들어간다? 네. 등장인물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서명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럼 뭐 등장인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야기일 때예요. 줄거리가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배경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책의 내용이죠?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쓰게 됩니다. 자, 인상 깊은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했죠? 네, 기억에 남는 장면. 네, 기억. 네, 도장이라 그랬어. 도장. 내 머릿속에 도장을 꽉 찍는 거야. 아,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 이런 거. 자, 기억에 남는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생각이나 느낌은요, 여러분, 국어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각이나 느낌, 그냥 따라다니는 말이다. 그냥 하나의 낱말처럼 그냥 외우세요.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또, 무엇을 쓸수 있어요? 뭐, 내가 깨달은 점. 내가 깨달은 점. 깨달음. 그 다음에 다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일단 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처음에, 혜엄이 기억나죠? 네. 혜엄이 읽고 책 쓸, 저 독서 감상문 쓸수 있고. 또 무엇이 있나? 그 뭐, 목 짧은 길인, 뭐, 지피. 예, 기억나죠? 뭐, 요런 거,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석봉. 우리 또, 기억나지? 예, 갈등할 때. 그 갈등, 우리 공부하면서, 한석봉과 어머니의 갈등. 너무나 유명한 갈등이잖아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이거 아주 유명한 대사라고 했죠.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요. 홍길동이랑 똑같아. 아주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이런 거, 그래? 나 국어책에서 이거 읽어봤는데, 그럼 정말 도서관에 가서 한석봉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럼 그런 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건 내가 독서 감상문으로 쓸 책을 정하는 건 정말 쉬워요. 나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교과서 있잖아요.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 속에서 이 위인이 나왔네. 그 위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 그럼 책을 읽으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다음에 저기 일부분만 나온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 내용을 알고 싶어. 도서관 가세요. 학교 도서관에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요. 뭐 국어 교과서에는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 없다. 그런 거 없어요. 학교에서 다 맞춰서 샀을 겁니다. 구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일부분만 있네. 진짜 이야기는 어떤지 궁금해. 그럼 학교 도서관 가세요. 뭐 그다음에 사자마트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회. 아, 사회에서 지도 보기가 나오네. 지도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도서관에 있어요. 지도 보기. 그리고 다 있어요. 그다음에 과학 교과서에서 와. 뭐 화산에 대해서 배웠네? 아, 화산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더 알아보고 싶어. 어디 달려가? 도서관 가세요. 이런 관련된 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을 쓸책 정한다.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뭐 도덕 책에도 어떤 위인이 나왔어.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 뭐 실화가 나왔어. 진짜 있었더니. 거기에 대한 책이 있을 거라고요. 예.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 음악가에 대해서, 작곡가에 대해서 다 도서관에 책이 있어요. 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가는 거야. 여러분이 안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교과서에 관련된 책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서 독서 감상문 쓰고 고칠 점이나 보충할 부분 있는지 검사하고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고쳐 쓴 독서 감상문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할 때에는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났는지,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썼는지,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는지 등을 확인해 뻥. 그러면 문제로 확인해 뻥. 자, 쪽지 시험입니다.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상 깊은 장면, 도장이 꽉 찍힌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해당하는 것두 가지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공감할 수 없어. 난 글쓴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이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이해했는지, 난 관심 없어. 이거죠? 예. 공감할 수 없는 장면. 이거는 인상 깊은 장면에 들어가지 않겠죠.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장면. 아, 얘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그쵸? 아니, 그 호랑이는 왜 나무 위에 자꾸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 그 동아줄을 왜 잡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장면은 인상 깊을 수밖에 없죠. 자꾸 질문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이 되니까.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이것은 자신의 공감과도 여기 공감. 공감이 뭐라고요? 함께 느낀다. 공감, 함께 느낀다. 예, 인물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 했고요. 다음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어디에서? 어떤 책을 읽었나요? 저는 도서관에서, 흥부놀부를 읽었어요.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놀부는 똑 부러뜨렸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 무엇을 떠올리는 질문인가요? 책을 읽었던 경험에 동그라미 하였습니다.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세 가지 모두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말할까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예, 듣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이 듣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진짜로.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준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발표할 때 떠들지 마. 왜? 들어줘야지. 그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고 딴일 하거나 떠들면 그건 아니죠. 그쵸? 듣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 알맞은 크기로 또박또박 말한다. 알맞은 무엇의 크기일까요? 네. 아주 쉽죠? 목소리. 발표할 무엇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라고요? 내가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해 말해 봅니다. 정리를 안 하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왔다 갔다, 홀려.

혼란스러워. 자,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한다. 여러분, 답을 맞춰보세요. 자,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한다고? 아마 내가 알고 싶으면 친구들도 알고 싶을 거야. 뭐 이런 거. 발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써본다. 발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확인한다. 예,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네. 일단,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을 써 내려가 봐야겠죠? 대왕고래는 어떤 동물이지? 나 대왕고래에 대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어디 살지? 어느,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어떤 색깔이지? 뭘 먹고 살지? 어디 새끼는 몇 마리 낳을까? 뭐 이런 것들. 알고 싶은 점을 일단 써봐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사는 곳. 크기. 먹이.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네. 일단 알고 싶은 점을 막 그냥 써보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써. 아, 써보니까? 그래. 이건 사는 곳에 대한 거구나. 이건 크기에 대한 거고, 이건 먹이에 대한 거구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발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확인해요. 자, 이걸 내가 조사를 했어요. 그죠? 인터넷을 찾아서 조사해서 막 썼어요. 이걸 잘 정리해야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발표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 나갑니다.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발표할 때 알고 싶은 점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 예. 멸종위기 동물. 멸종은 아직 안 했지만, 멸종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이 멸종위기 동물이죠?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이건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거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거. 예. 뭐, 몇년 전에 아주, 유명했었었죠? 뭐야, 팬더, 자이언트 팬더. 예. 기억나죠? 예. 자이언트 팬더. 이거 중국 독점이잖아. 그죠? 예. 이거 왜 멸종위기 동물이에요? 키우기가 힘들어. 그죠? 얘는 대나무만 먹어. 그러니까 널리 퍼져서 살질 못해요. 그 당연히 살아남기 어렵죠. 예. 이런 동물들. 뭐, 벵골 호랑이. 그죠? 시베리아 호랑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다 거북. 대왕고래도 멸종위기 동물이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았어. 그냥 고래가 돈이 된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옛날에 막 1800년대 막 가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잡아 죽였단 말이죠. 끌고 와가지고 고기를 얻고요. 사람이 동물들을 죽이는 데는 예, 다 이유가 있었어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뼈를 얻기 위해서. 뼈 가지고 집도 짓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뿔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거지만, 그냥,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기후위기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또 멸종하는 동물들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어요. 아, 알맞은 거 뭘까요? 먹이, 생김새, 서식지, 잎이 초록색인 까닭, 멸종위기에 처한 까닭. 뭐, 당연히, 가. 나, 다. 이건 아니죠? 마. 요렇게. 요거는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죠? 네, 요렇게. 자, 발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바르게 확인한 친구. 내가 찾은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어. 아니죠? 주제에 관련 있는 것만 써 내려가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래요. 책을 읽은 까닭, 책의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은 뒤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요것을 표현한 글은 뭐라고 할까요? 독서 감상문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설마? 설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 여기 설명하는 글 있나? 이게 이건가 보다. 이런 친구는 없겠지.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종류의 글은 뭐냐? 요거다. 독서 감상문을 쓰면서 책을 읽게 된 까닭을 떠올린 친구 누굴까요? 독서 감상문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봐야지.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읽어보고 싶었어. 자, 이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이 친구가 잘 지금 표현해내고 있고요.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책 내용 들어가야겠죠. 독서 감상문 제목 당연히 있어야겠죠. 생각하거나 느낀 점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동그라미 하고요. 뜻이 어려운 낱말은 따로 정리해서 공부하세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하는 방법. 점검이 뭐다? 검사다. 예. 요거의 끝말잇기 같죠? 점검! 뚱뚱따. 검사! 뚱뚱따. 이렇게. 자, 점검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독서 감상문에서 고칠 점이나 보충할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 고쳐 쓴다.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무엇일까요? 책을 다 읽고 나니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일까요? 생각하거나 느낀 점일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북2로 만나요. 안녕!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안녕하세요. 한산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은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가 뭔지,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 재미가 뭔지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는 뭔가? 저는 이제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웃긴 거 이게 재미 아닌가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란 어떤 독자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의 감정과 소비하고 나서의 감정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면, 그 방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아, 그 다큐멘터리 볼만하다, 재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스릴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재밌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것조차도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는 제일 그럴싸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재미 중에 내가 줄수 있는 재미는 뭐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웹소설 작가는. 독자로서의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장하고 약간 이렇게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웃기는 게제 일생의 낙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가장 명확한 거는 코믹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을 웃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남을 울리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픔을 주는 작품을 조금 더 하나 위 차원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 작품들이 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나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는 빛을 찾았어요. 가까이 갔어. 그리고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미없는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신만의 빛을 찾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죠. 그런 과정을 몇번 거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 그러면 막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아,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입니다. 아,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를 지금 발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특히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생과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로 수렴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하겠지만 아 공부 지금 참고하면 나중에 뭐 좋아진다. 뭐 내가 해봤어야 알지. 남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 거기서 오는 고통,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럼 인내를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실패를 해야 성장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봐도 성공한 작품 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성공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것들이 일궈냈거나 혹은 그 축적해놓은 것이 운 덕분에 터진 것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장은 어려워요. 어디서 성장하냐? 실패했을 때. 그것도 가혹하게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두번 연속 작품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제가 원래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피드백을 해주었던 동료들이 그러지 못하게 돼요. 저희 출판사 대표가 원래 글을 좀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그럼 이거 어떠냐? 그럼 원래는, 형, 이거,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여기서는 이 재미를 좀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 두 개가 연달아 대박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박수 기계가 됐습니다. 제가 뭐, 형, 이번에도 역시 막, 최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높은 데 있다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고 내가 이걸 했는데 자꾸 성과가 잘안 나는 것 같고 할 때가 오히려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3년이 돼 가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아니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어지러질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불을 껐는데 불을 끌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쪽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려봤죠. 그랬더니 왼쪽 눈을 가렸더니 잘 보여요. 오른쪽 눈을 가렸더니 절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시야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이거 진단명이 뭐가 있을까? 뇌병변도 있을 수 있고 안과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절반이 안 보인다. 바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죠. 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잘 보이는 쪽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망막박리구나.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뇌였으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망막박리라면은 이건 눈의 문제고 내 전신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반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황반이거든요. 황반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했죠. 봤더니 실제로 황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수술을 4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눈 안에 있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붙였으면은 얘가 붙어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를 계속 엎드렸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을 엎드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는 뭐 빈말로도 뭐 편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19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19세기 때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지만, 저처럼 황반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치료가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0.2 정도는 돼요. 물론 이제 글자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지,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었고, 한쪽은 뽑으면 이제 외안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 거다. 그거보단 낫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건강관리도 꽤 하는 편이고, 사실 내 나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40, 뭐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40은 되게 어린 나이고, 실제로 제가 안과에 가다 보면은 거의 그 외래진료실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얘를 두고, 원래 이 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니까, 얘를 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찌됐건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청년 나이 때, 20대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 거는 40대에 오는 거랑은 또 비할 수 없이 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20대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의 세팅을 바꿔서 넘어가야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상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그럴싸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조명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아직 저도 자박자박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이 아닌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쳐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임계 이상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질환이 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게, 제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쉴때뭐 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너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뇌 취향을 찾아내고 뾰족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제육볶음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제육이랑 돈가스. 저도 뭐

0: 맨날 먹었었거든요, 취직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제육을 먹을 때, 이집 제육 먹어보고, 나는 좀더 비계가 많고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매운 거보단 조금 달짝지근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제육 중에 최애를 찾는 게제 미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육은 여기야가 있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점심에 제육 아니면 돈까스 먹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를 풀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 제육을 먹어서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또 제육, 오늘은 돈까스,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육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야끼토리집에 가서 꼬치 2개 정도 시켜놓고 이제 생맥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의식처럼 2주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꺾이고, 그다음에 일상에서는 러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야외에서 뛸 때. 햇빛을 받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뛰면은, 이거 자체가 오는 신체적인 건강의 이득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의 이득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기나긴 터널이 좀 지나갈 만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계속 권유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놓은 취미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를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인 클래식 음악, 뭐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마시냐면, 원두가 들어오면은 90도부터 99도까지 나눠서 다 끓여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온도를 찾았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뭐 30초 1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커피 원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얼마나 하는 거다, 이거를 알아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히 미식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안 먹어보면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먹어봐야 된다. 이게 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제 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향은 그렇게 배웠고, 메타인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건지. 저는 그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해서 수능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내 10년 뒤는 바라보는 게 뭘까? 이 신기하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아, 청춘이 좋지, 뭐 빛나는 청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청춘일 때 저는 그렇게 빛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1년 위에 선배 보면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이게 청춘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돌이켜 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게 청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홍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 친구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자,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가 불가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Why is the sky blue? By Debbie Velarde. Chapter 1. Atmosphere.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eople cannot see it,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It hits the air particles. The light scatters.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Chapter 2. Sunlight.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but it contains all colors.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 그래서 파란색이구나.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또 파란색이 아니죠. 노랗고 주황빛이 나고 붉은빛이 나죠. 왜 그런지 끝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끝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확 키워보면서요. Chapter 1. Atmosphere. Atmosphere이라고 하면 대기 혹은 대기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atmosphere에서 atmo, atmo는 기체를 의미하고요. 공기죠. 그 다음에 sphere이라는 것은 이런 구 형태, 공입니다. 공, 구. 이 아홉, 구. 여덟, 아홉, 열 할 때, 7, 8, 9 할 때 그 구가 아니고요. 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tmosphere,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대기, 대기권이 되는 것입니다.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가 되겠죠. A thick layer, 얇은이 아니라 굵은. 굵은 layer이라고 하는 바로 층이 되겠죠. 굵은 층, 공기의 층이 surrounds earth,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이 공기는 지구의 atmosphere, 바로 대기 혹은 대기권이라고 부릅니다. People cannot see it.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공기를 보면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하지만 이 atmosphere, 대기는 is filled with, 채워져 있습니다. 맞죠? 무엇을 가지고, with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with, 뭔가를 가지고 그게 filled,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many tiny air particles, 많은 아주 작은 공기, particle이라고 하는 입자입니다. 입자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많은 공기 알갱이들이 우리 대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그런데 the atmosphere, 이 대기는 can be seen. 대기가 보는 게 아니라 can be seen, 보여지는 것이죠. can be seen,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면요?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from space, 우주로부터 보입니다. 우주로부터 목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주에서 보면 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0: 갑자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햇빛이라는 것이 pass through, 통해서 지나갑니다. The atmosphere. 그렇죠. 지구의 땅에 도달하려면 대기를 뚫고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통과를 해야 되겠죠. It hits the air particles. 그러면 이 햇빛이 쫙 대기를 뚫고 딱 통해서 갈 때, it hits. 막 때리게 되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대기 안에 있는 많은 공기 입자 알갱이들, air particles. 그런 공기 알갱이들을 톡톡톡톡 때리면서 이 햇빛이 쫙 들어가게 되겠죠. The light scatters.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이제 이 빛이 쫙 공기 입자를 톡톡톡 치면서 가면은 빛이 scatter 된다라는 scatters. scatter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흩어지다, 산란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듭니다.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makes the sky appear blue. 하늘이 파란색을 띄게 만듭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알갱이가 있고, 그런데 햇빛이 그 안으로 쭉 들어올 때 빛이 그 알갱이들을 때리게 되고, 빛은 그 알갱이들, 공기 알갱이들 입자들 때문에 막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는 그 빛이 파란색으로 보인다가 되겠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의미가 이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Atmosphere.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eople cannot see it,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It hits the air particles. The light scatters.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0: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Sunlight. 햇빛이 되겠죠.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Sunlight. 이 햇빛이라는 것은 appears to be white. 흰색 같이 보입니다.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But it contains all colors. 그러나 이게 흰색, 백색광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햇빛은 contains. contain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함하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이 이 햇빛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게 결국은 흰색빛. 우리 눈에는 무색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백색광으로 나타난다가 되겠죠.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우리가 지난 책에서도 prism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책에도 또 나오네요. The colors. 그 색들은 separate. separate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 한 줄기지만 그 안에 수많은 색이 있는데 그게 언제 분리가 되냐면 분리됩니다. 언제 분리가 된다고요? When sunlight, 그 햇빛이 passes through a prism. 이 prism 혹은 분광기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광, 빛을 나누는 그런 사물이 되겠죠. 빛을 나누는 그 prism을 통해서 이 빛이 지나갈 때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되게 됩니다.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 그리고 이 색깔들은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뭐에 따라서 분리가 되냐면 by their wavelength, 그들의 파장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wavelength는 바로 파장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파장입니다. 파장은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친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점의 요인이 되거나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던 수동태를 복습하기도 하고 제가 주의사항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가 불가한 경우인데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수동태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자주 사용하죠. I broke the window. 나는 창문을 깼다. 제가 일부러 깬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쿡 닿여서 창문을 깼습니다. I broke the window. 내가 창문을 깼다. 그러면 내가 창문을 깼다라는 이 문장은 I broke the window는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장의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깼든 그거보다는 창문이 깨졌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e window가 문장 제일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e window,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I broke the window, 깼다인데 창문의 입장에서 보니까 창문이 깬건 아니잖아요. 창문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이렇게 벽에 달려 있었는데 깨졌다. 그럼 깨졌다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was broken, BPP의 형태를 쓴다.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누가 깼죠? By me. 제가 깼어요. 그래서 끝에 by me.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대상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장의 관점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게 바로 수동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두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관점의 전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깼고 창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대상이 없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기가 잔다. 아기가 잤다. 아기가 침대를 잤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아기가 잤다. 근데 여기 대상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It rained heavily. 왔다. 아주 많이 왔다는 것이죠. 뭐가 왔습니까? 비가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상이 없습니다. 비가 왔다. 포인트는 그거죠. 비가 왔다는 거예요. 많이 왔든 적게 왔든 여기서는 heavily 많이 왔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대상은 없는 거예요. 뭐뭐를 왔다. 어떤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두 문장 한번 볼까요? My book was disappeared. My book disappeared.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요? My book disappeared. 내 책이 사라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책이 사라졌다. 그럼 사라졌다. 내 책이 뭐뭐를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 책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내 책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 책이 뭔가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내 책이 살아서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My book was disappeared. 이런 문장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요. My book disappeared. 내 책은 사라졌다. 라는 것이죠. 지금 내 책이 여기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올바른 문장.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없는 disappeared 하면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법 포인트를 기억해서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을을이라는 대상이 왔을 때만 수동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동태가 불가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점수 안 깎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원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Sunlight.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but it contains all colors.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자,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Layer. Layer.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Atmosphere. Atmosphere.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article. Particle.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Scatter. Scatter. The light scatters. Wavelength. Wavelength.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책 시작 부분에서 atmosphere 할 때 sphere이 들어간 것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sphere이라는 것은 구를 의미합니다. 구라는 것은 이 공 모양의 물체를, 이런 형상을 구라고 하죠. 그래서 입체적입니다. 단순히 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공 모양,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체이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다 알아보셨죠? 이렇게 네, 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구 모양을 하고 있죠. 구. 이런 공 모양처럼 둥글게 생겼습니다. 입체적이죠. 그러면 스피어리 이런 구를 의미하는데요. 스피어리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생각해볼까 대표적으로 두 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소개해드리면요. 바로 atmosphere 그리고 hemisphere 이라는 게 있습니다.

atmo라고 하면 바로 기체, 공기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sphere, 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구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 바로 대기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공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기죠. 혹은 대기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hemisphere이라고 하면은 hemi. hemi는 바로 2분의 1,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구입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구입니다. 그러면 이 구가 있는데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은 남반구, 북쪽은 북반구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북반구에 속해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의 이 원을, 이 지구를 하나의 통째로, 이 전체 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으로 딱 잘라서 남북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hemisphere이라고 하면은 반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0: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다뤄볼 건데요. 중요한 개념이 많았던 만큼 중요한 문제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과연 내가 배웠던 이 개념 어떻게 문제로 나왔지? 혹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하면서 강의 들어보자고요. 우리 중단원 실전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1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합니다. 두 친구가 나와 있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회 공부를 기다리긴다기보다는 성대모사 이제 좀 바닥이 나고 있어요. 선생님이 목소리를 최대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도 이제 슬슬 눈치를 챘는지 목소리 버전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오늘 또 새로운 목소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넌 밭, 복장, 도로 등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야 라고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다. 아,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다. 핵심 있죠? 다음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없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환경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목소리 나왔죠?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환경이다. 핵심은 무엇이다?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중에 사람들이 만든 환경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인문환경이 되겠죠. 인문환경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인자, 사람인자를 떠올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것.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빠밤. 자연환경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윤희와 상윤쌤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연환경을 고르면 되는데, 1번 논. 혹시 1번을 답으로 택했다라고 하면 윤희의 그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벼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곳이 논이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자연 풍경이네, 자연 환경이 아닐까라고 해서 1번을 정답으로 택했다면 그것은 실수. 다시 한 번 더, 논은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었다.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문환경이다. 이렇게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중고등학생들조차도 많이 틀리는 내용, 많이 헷갈려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나 1번을 택해서 틀렸다면 논은 무엇이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누가? 사람들이 만든 것,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환경이다. 2번 과수원도 마찬가지. 과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곳이다. 인문환경. 1번과 2번은 모두 인문환경입니다. 3번 하천. 자연 그대로의 이 하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에서 생겨난 이 하천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공장. 사람이 만든 시설이잖아요. 인문환경. 공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인문환경. 1번 논.

2번 과수원, 4번 공장, 5번 공원은 모두 인문환경.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하천은 무엇이다? 자연환경. 정답 3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윤쌤이 일부러 길게 그리고 일부러 텐션을 좀 낮춰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분하는 것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논, 밭, 특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논과 밭은 다시 한번 더, 뭐다? 사람들이 만든 인문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은 자연환경이 될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연결 지어서 논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문환경이다. 지금 벌써 5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내용 중 자연환경이 아닌 것을 묻고 있죠. 이 문제도 결국 여러분 자연환경, 인문환경 구분할 수 있나요? 묻는 문제입니다. 2000몇년몇월 며칠이고요. 가족과 함께 바다에 다녀왔다라고 되어 있죠. 바다는 무엇입니까? 자연환경이죠. 자라고 줄여서 쓸게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지형, 땅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런 바다와 같은 지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날씨와 관련된 것도 자연환경이라고 했었죠. 바람도 자연환경. 자라고 줄여서 쓸게요. 많이 불어서 춥게 느껴졌다. 우리 가족은 해안을 따라, 우리 친구들 해안 혹시 기억하나요? 해안. 4학년 1학기 때 나왔었던 내용인데 해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 그때 지형 공부하면서 나왔었잖아요.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 근데 이게 해안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해안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해안가를 따라 걸었다. 그래, 해안 자연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라고 줄여서 쓸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로에 차가 많이 막히고 도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생긴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4번은 무엇이다?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문환경이다. 그래서 인으로 줄여서 쓸게요. 눈이 내려, 눈도 날씨와 관련된 것들, 자연 환경과 관련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다. 자라고 줄여서 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3번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배우긴 했는데 이게 뭐지?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글을 읽다 보면 완벽하게 인문환경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우리 친구들 뭐 해안을 몰라도, 해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4번으로 쉽게 정답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매번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헷갈렸을 것 같다. 혹은,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물론 쉽게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이게 되겠지만, 사회는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져야지 나중에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됐을 때, 중고등학생 됐을 때, 상윤쌤 덕분에 이거 오늘 너무 쉬운데?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건 헷갈릴 것 같군. 그럼 이걸 설명해 줘야겠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지요. 아무튼 3번 문제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을 써 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관련 있는 자연환경을 묻고 있죠. 결국 이것도 자연환경을 묻고 있는 문제군요. 산림욕장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셔. 생각만 할수록 좋습니다. 이번 휴가는 꼭 산림욕장으로 가보고 싶네요. 울창한 숲과 계곡 등이 있다. 아하! 윤희가 강조했던 키워드들이 다 등장합니다. 산림욕장, 숲, 계곡. 무엇을 떠올리자? 그렇죠. 산이 있는 지역, 산이 많은 지역에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럼 결국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다? 산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교과서에 따라서 혹은 뭐 선생님에 따라서 산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산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5번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도 선생님이니까 성대모사 할 필요가 없겠죠.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뭐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산이 많은 지역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키워드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목재를 생산한다. 그렇죠. 산에 나무 많으니까. 목재 생산.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겠었죠? 맞는 말. 2번. 등산로를 만듭니다. 그렇죠. 산을 오르는 게 등산이잖아요. 등산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울창한 숲이 있다. 나무가 많다 보니 울창한 숲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항구나 공장. 에? 이것은? 그렇죠. 바다와 관련된 말이 되겠죠? 정답 4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소나양을 기르는 목장. 목장도 핵심 키워드다. 산이 많은 지역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4번은 바다에 대한 설명. 바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4번으로 골라보았습니다. 6번으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산이 많은 지역에서 할수 있는 일. 알맞게 말한 학생. 산이 많은 지역. 마찬가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안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탈 거야. 스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 재밌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평지에서 탈 수도 있지 않냐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스키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또 재미잖아요. 그래서 산이 많은 지역 스키장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알맞게 설명해 주었고요. 지안이. 2번. 영일. 배에서 물고기를 잡을 거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산보다는 바다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 성빈. 모래사장에서 공놀이를 할 거야. 모래사장도 결국 해수욕장 떠올린다 했었죠? 그렇죠. 이것도 바다가 있는 지역. 미연. 수산물 직판장에서 생선을 살 거야. 수산물 직판장. 수산물을 잡아서 바로 파는 것. 직판장. 생선을 산다. 바다. 바다 떠오르지 않나요? 수산물. 생선이나 뭐 미역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는 것들. 생선을 산다. 그럼 당연히 바다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5번, 정훈. 넓고 평평한 땅이 펼쳐진 논에서 사진을 찍을 거야. 우리 친구들, 논, 밭, 이런 것들, 그렇죠. 들이 펼쳐진 지역 떠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산이 많은 지역과는 2, 3, 4, 5번은 관련이 없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는 7, 8번 연결된 세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말합니다. 들이 펼쳐진 지역에서는 하천 가까이에 무엇을 만들어 벼농사를 짓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는데, 지금 하천 가까이에 무엇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을까요? 우리 친구들, 벼농사, 하천 나왔다. 그렇죠. 우리 어디에서 벼농사? 그렇죠. 논이 되겠죠. 요 내용 은근히 헷갈려 한다고 예전에 윤희가 몇 번이고 말을 했습니다. 논농사는요, 뭐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먹는 쌀 있죠? 그 벼. 논농사를 통해서, 이 논에서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쌀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밭에서는 주로 그런 상추 같은 것들, 깻잎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논에서는 벼농사.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됩니다. 강조했던 내용이었고요. 기억에는 논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은 자연 환경일까? 인문 환경일까? 그렇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논은 인문 환경에 해당이 된다. 인문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 지역에서 기역을 볼수 있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논을 볼수 있는 까닭. 은 무엇일까?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지금 왜 이런 곳에서 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넓고 평평한 곳, 이런 들이 펼쳐진 곳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윤희가 그때 잘 설명해 줬는데, 뭐 물론 산에서 뭐 논, 밭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평하고 넓은 땅에다가 논을 만드는 까닭은요, 어떻게? 그렇죠. 뭐, 쉽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평평하고 넓은 땅에다가 심으면은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일할 때도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은 떠올리기가 쉽겠죠. 1번, 높은 산이 많아서 관련이 없죠. 2번, 바다와 접해 있다? 우리 친구들, 논농사 짓는데, 벼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닷물 짜잖아요. 소금기만 하는 건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기 힘들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름철 기후가 서늘해서 이거는 뭐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산에서

사치나 논이 종종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름철에 기후가 조금 서늘하면은 그래도 산에서는 조금 잘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관련이 없고요. 4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눈 많이 내리면은 여러분, 농작물이 잘 자라기 힘들겠죠? 관련 없는 내용이고,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건 5번 나왔습니다. 땅이 어떻다? 평평하고 넓게 펼쳐져 있다. 즉,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들이 펼쳐진 지역, 논이랑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좋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이다. 요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고요.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들이 펼쳐진 곳 나왔습니다. 방금도 뭐 들이 펼쳐진 곳 이야기 했었는데, 볼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알맞지 않은 것. 1번, 지금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모습이죠. 지금 벼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벼농사 들이 펼쳐진 곳, 벼농사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2번, 과수원 들이 펼쳐진 곳에 논농사, 밭농사, 그리고 과수원 핵심 키워드들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맞는 말. 3번, 공장에서 지금 뭔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지금 만든 물건을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도 어떻습니까? 이런 들이 펼쳐진 곳은 땅이 평평하고 넓다 보니까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공장들도 많이 있고 혹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곳들도 그런 시설들, 편의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알맞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4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옷가게,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런 들이 펼쳐진 곳은요, 땅이 평평하고 넓다 보니, 과거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백화점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많다. 혹은 이런 뭐 공장이나, 혹은 뭔가 생산하거나,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편의시설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3, 4번을 어떻게? 들이 펼쳐진 곳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것. 5번. 에?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바로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들이 펼쳐진 곳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산이 많은 지역, 산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핵심되는 내용 다시 말해 줄게요. 들이 펼쳐진 곳, 뭐,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도 있지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편의시설들 떠올려 주시면은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5번 정답 해놓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부산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작성한 보고서인데,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묻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보고서, 장소, 부산광역시. 날짜, 뭐, 2000몇 년에 갔고요. 자연환경, 기억, 인문환경, 해수욕장 항구, 다리, 높은 건물. 사람들이 만든 것. 해수욕장 항구, 다리, 높은 건물. 한 일, 어디에서 수영을 하였다. 그런데 이 기억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수영 어디서요? 수영장이요! 그렇죠. 수영장에 살수 있는데 문제는 자연환경이잖아요. 수영장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곳인데 자연환경이다 보니 그렇죠. 바다가 되겠죠. 이렇게 바다라고 써주겠습니다. 부산 하면 또 이렇게 뭐 해운대 해수욕장, 뭐 송정 해수욕장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은 어떻게? 인문환경이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고요. 바다, 자연환경. 그래서 정답이 바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대화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고요.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 주로 볼수 있는 인문환경은 무엇이 있을까? 바다, 인문환경. 잘 기억해 주시면서. 무엇을 볼수 있어? 바다, 인문환경. 목장. 목장은 바다에서 아니죠. 목장은 산. 산이 있는 지역 관련 있죠? 항구. 항구는 그렇죠. 바다에서 볼수 있고요. 인문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곳이죠. 2번이 정답이 되죠.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 배를 세워둘 수 있는 항구, 사람이 만든 곳. 스키장, 인문환경이긴 하지만 주로 산. 저수지는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저수지는 뭐 윤희가 잠깐 설명해 주긴 했는데, 일단 저수지는 농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저수지는 무엇이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모아두기 위해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들이 펼쳐진 지역에서 주로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저수지는 주로 들이 펼쳐진 지역에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물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물을 모아두기에 만든 큰 못이기 때문에 인문환경에 또 포함이 되겠죠. 들, 인문환경, 키워드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번 삼림욕장, 이것은 그렇죠, 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정답 2번으로 골랐고요. 정답은 쉽게 여러분들이 2번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 저수지 몰라서 갸우뚱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었고요. 충분히 뭐 시험 선택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수지, 무엇을 떠올리자? 4학년 수준에서는, 아, 그래, 농사 지을 때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야 되겠네. 아, 그러면 농사, 들이 펼쳐진 지역 떠올려주고, 논농사 같은 것들. 그러면은, 아, 저수지는 무엇이다? 물을 모아놓은 곳, 물을 모아두기에 만든 큰 못이니까 인문환경 쪽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항구로 정해보았고요.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있는 지역의 변화 모습, 이번에는 변화 모습 나왔군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고, 뭐, 크게 개발은 안된것 같고, 뭔가 자연 환경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 모습, 시간이 흘러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와, 이런 것들 보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공장들이 들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이용해 원료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어 바닷가 근처에 큰 공장이 들어서고, 아, 공장이 세워졌으니 당연히 무엇이 발달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공업이 발달하겠죠. 공업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물건을 기계로 만들어내는 것. 공장 떠올리면 된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더. 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렇죠. 원료. 예를 들면 뭐 석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 와서 어떻게? 그 석유를 가지고 뚝딱뚝딱뚝딱뚝딱 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만들죠.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렇다 보니 땅에 어떻게 육지에 우리나라 육지에 있는 뭐 한가운데 이런 데보다는 이런 바닷가에다가 이런 곳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바로 수입해서 바로 만들고 여기 있으면 어때요? 수입한 다음에 또뭐 트럭이나 기차로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들고 돈이 들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다가 있는 곳에 어떻게 공장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정답 공업으로 써 주었습니다. 이어진 1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 있고요. 위와 같은 지역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 지금 스키장 만들었죠. 긍정적 영향 무엇입니까?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죠. 재밌게. 어디에 있다? 여가 활동. 그렇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정답 2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공업 발달 관련 없죠. 여기 이 지금 스키장 산을 개발한 모습과 공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3번, 산비탈의 배추. 지금 스키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추. 간척. 간척은 바다. 핵심 키워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갯벌 모래사장, 바다. 하지만 여기는 뭐? 산.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여가 활동 쉽게 정답 고를 수 있고요. 이런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빠밤.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스키장 만들기 위해서 산을 어떻게 깎았죠? 나무를 베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림, 나무 숲들 떠올려 주시면 되죠? 삼림이 훼손되겠죠? 부정적 영향,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지워 주시고요. 삼림이 훼손되다. 부정적 영향 맞고요.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나무를 깎고 여러 시설을 세우면서 환경오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동식물이 사는 곳이 사라지기도 한다. 여기 살고 있던 동식물들, 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을 깎으니 어떻습니까? 사는 곳이 사라지기도 하겠죠. 부정적 영향입니다. 갯벌이

0: 사라져 조개와 낙지를 잡을 수 없다. 산입니다. 개펄, 바다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관련 없는 게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비가 많이 오면 바위나 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가 많이 와서 산 꼭대기에 있던 그런 흙 같은 것들이 굴러 떨어질 때 나무들이 많이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뿌리들이 있으니까 잡아줘서 산사태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어떻게?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있던 이 나무들이, 나무들이 산사태 방지 역할도 하는데 나무들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와, 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4번이고요. 1, 2, 3, 5번은 이런 산에서의 지역 개발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해당이 됩니다. 좋아요. 이제 15번입니다. 공통적인 주제 묻고 있고요. 생태 통로와 자연유실연대 나왔다. 핵심 키워드 나왔는데 이거 무엇? 조화를 떠올리자. 조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군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한 노력.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간척 관련 없죠? 환경을 이용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개발할 때 환경을 조화롭게 이제 조화. 그러니까 환경과 다시 한번 더 환경을 개발하고 이용할 때 조화롭게 개발하고 이용하는 모습. 그래서 조화라는 모습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에 정답으로 보긴 힘들고요. 그리고 3번 자연환경의 지나친 개발. 조화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지나친 개발이라기보다는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환경오염으로 겪는 어려움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한 노력. 이렇게 정답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우리 서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해당하는 지역 보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기, 댐, 그 다음에 목장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무엇? 산이 많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위 지역 사람들을 자연환경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소나 양을 기르는 무엇? 지금 이것은 어딥니까? 그렇죠. 산이 있는 곳이죠. 산이 많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저게 이렇게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이 많은. 그리고 소나 양 기르는 것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목장이 있죠. 목장 여기 보입니다. 다음으로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거 무엇이죠? 그렇죠. 풍으로 시작합니다. 풍력. 선생님 키가 커서. 좀더 내려갈게요. 발전기. 풍력 발전기. 이렇게. 풍력 발전기 여기는 띄워주시고요. 볼수 있고요. 산비탈에 또 무엇을 만들어? 그렇죠. 밭을 만들어. 밭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 많은 목장 풍력 발전기 밭. 이렇게 정답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빠밤.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 있죠? 위와 같이 바다나 호수의 일부 땅으로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간척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간척에 대해서 윤희가 잘 설명해 준 내용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죠?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어떤 거 있죠? 긍정적인 것은 땅이 생기니까 어떻게 공업단지가 되면서 경제발달.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환경을 어떻게 오염할 수 있다라는 것들 쉽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도착 만점 왕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묻고 있고요. 방금 나왔던 사진이지만, 어떻게? 바다나 호수의 일부를 막아 땅을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죠. 두 글자로 된 것입니다.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다양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는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 보고, 풀이 강의 보고, 복습도 꼼꼼하게 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휴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드디어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드디어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를 풀 차례예요. 20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20문제쯤이야. 1번부터 한번 보러 가볼까? 네, 북투 준비되셨죠? 학교 시험 만점왕. 예, 정말 시험 볼 때마다 만점을 받는다면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공부가 단가? 뭐 공부가 제일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를 온다면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노력을 거기다 기울이는 것, 어디예요? 공부죠. 그쵸? 그런데 내가 시간 들이고 노력도 하고 했던 그 공부 쪽에서 이렇게 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학교 생활이 조금은 더 즐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왕이면 이 공부를 좀안 놓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평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0문제 풀 동안 선생님하고 경쟁을 해보는 거야.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경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보다 더 빨리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예,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시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이라는 시입니다. 시는요, 해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없네. 그래서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선생님도 그림도 그려줬었고.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잃어버렸어요.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죠. 이 소중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길에 나섰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다시 찾기 위해. 그런데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돌담이 막고 있습니다. 그 돌담 끼고 계속 갔는데 문을 만났는데 이 문을 좀 열고 담 너머로 가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쇠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그길 속에 글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담이 굳건히 서 있고 쇠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콱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못 찾겠는데? 그냥 다시 들어가자가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며칠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시간이 흘러가도 이 사람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아직 못 찾았으니까. 뭔가 굉장히 소중한 걸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눈물까지 나죠. 그죠? 쳐다보니까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못 찾았어요. 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뭔가 이 하늘을 보고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난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하늘을 우러러 나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늘을 보면서 내가 찾고 있는 걸 너는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존재를 찾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상이나 생각 또는 어떤 물건, 이런 걸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풀한 폭이 없는 이 길, 예, 어떤 길일까요? 굉장히 황량하고 절망이 느껴지고, 이런 길이죠. 그런데 이 절망의 길을 이 길을
나는 계속 걸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담 저쪽에, 그 돌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래요. 담 저쪽에 내가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쪽에 내가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잃어버렸나? 진정한 나를 잃어버려서 눈물이 나오는 건가? 부끄럽기도 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또들 수도 있죠. 이 윤동주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윤동주가 창작한 시에는 하늘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바람, 별,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할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이 길이라는 시를 쓴 사람이 윤동주라고? 그럼 이 윤동주가 쓴 다른 시를 한번 읽어볼까? 이게 뭐다? 깊이 감상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윤동주 시인이 이길 말고 다른 시 무엇이 있었나? 선생님이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죠? 서시라는 시 있다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별 헤는 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노래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나중엔 뭐라고?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예,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게 깊게 감상하는 거예요. 자.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까? 자, 여기가 바로 희망이죠. 이 사람, 잃어버렸다고 해서 주저앉았나요? 그냥 다시 돌아갔나요? 아니죠?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잃은 것을 계속 찾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결국엔 희망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죠? 절망이 아니라. 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살았더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한 시대라고 일제강점기 얘기했죠?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 달리 말하면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 그래서 이거, 뭐, 역사나, 사회 공부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감정기. 이렇게 쓰는 친구 있다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강점이라는 말이 잘 어떻게 자기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게 아니다. 강제로 점령한 시기다. 자, 식민 통치를 당한 시대예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약탈에 그치지 않고 민족 말살을 일삼았다라고 했어요. 말살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티끌 하나 안 남기고 다 없애는 걸 말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선일체. 들어봤어요? 역사 시간에 혹시 공부하셨을까요? 내선일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일본과 조선은 같은 것이다. 같은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을 결국에는 없애자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창씨개명. 아주 유명한 거죠. 창씨개명. 이름을 이 명이 이름이잖아요. 예, 이름을 바꿔란 말이야. 일본식으로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민족 말살을 일삼았고요.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기어코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나라를 되찾았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다? 윤동주 시인이 이 시기를 살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어 지문에 나와 있고요.

감상할 수 있다. 글 나를 참고하여 작가의 의도를 알맞게 말한 친구 유나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조국의 자유와 희망을 되찾길 바라며 시를 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창모는 작가는 길에서 잃어버린 돈이나 가방 같은 물건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를 썼을 거야. 너 괜히 하는 말이지. 자, 유나죠. 네, 유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글다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윤동주는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시인이고 결국에는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죠. 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독립운동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만 약탈했다.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약탈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라. 물론 이 경제적인 약탈도 무시 못하죠. 토지, 땅을 빼앗았죠. 쌀다 빼앗았죠. 그다음에 뭐 문화재 빼앗아 갔죠. 예. 이런 물론 뭐 문화재는 사회적인 약탈에 해당하겠네요. 자원도 빼앗아 갔죠. 토지 빼앗아 갔고요. 자원 빼앗아 갔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경제적인 약탈이 되겠죠. 시를 읽을 때글 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역사 공부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바로 글쓴이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글쓴이의 의도,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무렵 원숭이의 꽃이는 다 낡았습니다. 자, 원숭이 꽃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가 오소리를 찾아가죠. 오소리 영감 계시오? 아, 그 누구요? 지금은 낮잠 자는 시간이 좀 기다려 주시오. 이거 웬걸? 그전에는 아유, 빨리 신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오소리는 원숭이를 밖에서 한 식경이나 기다리겠다. 식경이 뭐라고요? 밥한끼 먹을 동안의 그런 시간쯤 된다고 했어요. 원숭이 나으리, 어떻게 오셨어? 아, 저 꽃신이 다 낡아서 새로 하나 구하러 왔습니다. 예, 도와드리지요. 그런데 요새 값이 좀 올랐습니다. 오, 전에는 그냥 준다고, 응? 공짜라고 그러면서 줬는데 자기는 그런 거안 바란다고 막 이랬는데 말이 달라졌죠. 그러더니 10송이나 요구를 합니다. 원숭이는 아직도 꽃신 값이 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헐,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헐하다, 값이 헐하다. 헐값이다. 싸다. 네. 세월이 또 흘러갔어요. 원숭이의 발바닥도 더욱 보드랗고 약해졌죠. 이제 잠시도 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또 신이 낡았네요. 자, 그래서 계속 먹이를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이 신을. 그래서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소리에게 가서 이거 신 삼는 법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아니죠. 바빠요. 예.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들어서 주어야 먹이가 내 손에 들어오니까. 에휴, 그러한데 어쩔 수 없다. 신한 켤레만 주시오. 이번엔 20송이. 응? 자꾸 비싸지네요. 비싸면 맨발로 다니라. 야, 이제 맨발로 못 다닌다는 걸다 아니까. 뭐, 그럼 맨발로 다니시든가. 굉장히 냉정하죠. 예. 자, 원숭이가 오소리를 찾아간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찾아갔어요? 신발이 다 낡아서 새 신이 신고 싶어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꽃신이 다 낡아서 새 꽃신을 구하기 위해 갔다. 예,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다 맞게 되겠습니다.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원숭이는 잣 10송이면 꽃신 값이 싸다고 생각했다. 자, 알맞지 않은 거예요. 원숭이는 가을이 오자 직접 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오소리는 원숭이에게 꽃신 값으로 잣 10송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오소리는 자신을 찾아온 원숭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매우 반겼다. 아유. 기다려봐, 나좀잠좀 자고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라, 네, 굉장히 이 오소리가 상당히 계획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 알수 있죠. 원숭이의 현재 상태로 가장 알맞은 것, 발바닥이 점점 강해졌을까요? 아니요. 굳은 살이 다 없어졌다라는 표현도 우리 읽었었었죠. 그래서 이제 신을 신었기 때문에 발바닥이 이제 굳은 살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스스로 꽃신을

잘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다? 꽃신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이 작품을 통해서 아주 우리도 잘 감상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소리가 신 삼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까닭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왜이 오소리는 신 삼는 법을, 즉, 신을 만드는 법을 알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사실은 자신도 신 삼는 법을 몰랐으니까. 재밌다, 유리야. 자, 원숭이에게 꽃신을 팔아 자신만 계속 무엇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이익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표가 제대로 이 오소리의 마음을 잘 짚었습니다. 자, 기억에 담긴 오소리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찾아서 여기 이렇게 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니 비싸면 맨발로 다니면 될게 아니오? 예, 이 오소리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못 주면 그냥 맨발로 다니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냉정하다는 것이죠. 바로 4번입니다. 네, 냉정한 거. 그거는 뭐야? 누구야? 오소리를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웃고 있어. 히 웃고 있어. 그지? 예. 어떻게? 아주 그냥, 쉬운 말로 못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드디어! 네가 갖고 있는 그 먹이가 다내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로 이건 이기적이고 냉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조심해야 돼. 자, 이번엔 예, 아빠의 희망 마라톤입니다. 그렇다면 참가해 보세요. 기왕이면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시고요. 엄마가 아빠에게 예, 맞장구를 쳐주죠. 맞장구 뭔지 알죠? 궁따 궁따. 그러면 앞에서도 궁따리 궁따. 예, 이게 바로 맞장구라고 했어요. 호응을 해주고, 예. 호응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고. 이게 바로 맞장구예요.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같이 그냥 이게 얘기만 하는 것이지, 이건 맞장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는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며 웃었죠. 그리고 마라톤에 출전해서 뭘 하겠다? 완주하겠다. 완이 뭐예요? 완전하게란 뜻이에요. 주가 뭐예요? 달릴 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리겠다. 이거 말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겠다. 예, 결승선까지 다 달리겠다. 엄마와 꺾어 약속해. 약속까지 했어요. 필립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럼 밖으로 나왔죠? 뉴욕 마라톤 대회는 세계 4대 마라톤. 뭐였더라? 보스턴 마라톤, 런던 마라톤, 뉴욕 마라톤. 또 하나 뭐였더라? 어딘가에 나라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다음 뭐지?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예요. 네, 힌트. 무려 42.19km, 4만 2000m를 뛰고도 195m를 더 달려야 돼. 야, 우리는 100m만 뛰어도 이러는데 예, 이것도 모자라서 195m를 더 달려야 한대요. 전문적인 선수들도 2, 3시간 넘게 달리고 탈진, 완벽하게 진이 다 빠졌다, 지쳤다. 이렇게 해서 쓰러지는 게 마라톤인데 아빠는 분명 뭘 잘못 먹은 게 분명해요. 예. 야, 너뭐 잘못 먹었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이죠. 휠체어를 타고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는 거라고? 아, 그건 아닐 건데. 아마 참가 신청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날 밤이 늦도록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걱정이 된 엄마는 마이클 아저씨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 마이클 아저씨도 집에 없는지 전화를 안 받았어. 이상하네. 둘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갔나? 엄마는 경찰 신고할까다 그만뒀어. 자,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빠는 말없이 마이클 아저씨와 3일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빠는 여행을 다녀와서 엄마와 필립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우울증 치료에는 여행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네. 좀 마음이 찡하죠? 아, 아빠가 우울증이 좀 있으셨나 보다라는 추측을 할수 있죠. 하지만 아빠가 집을 비운 지 4일째가 되자 엄마는 눈에 띄게 초조해져서 아니 그때는 3일간이란 말이야 여기는 4일째란 말이야 뭐야 이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초조해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분명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목표한 지점까지 다 달린다. 완주. 네. 완주. 자, 뉴욕 마라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거리 육상 경기, 축구와 함께 열린다. 장애인은 참가할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완주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이다. 세계 4대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필립이 기억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아빠는 분명 뭘 잘못 먹은 게 분명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휠체어를 타는 아빠가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빠 말이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에이, 설마, 진짜로? 아유, 진짜란 말이야? 그게 진심이라고? 뭔가 잘못 드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무리라고 생각한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수영. 몸이 불편한 아빠가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을 엄마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뭐 그러시든가요? 한번 해보시든가요? 이렇게 엄마는 또 얘기를 해줬잖아요. 글 나에서 엄마가 느꼈을 감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어, 막 전화도 막 걸어보고. 이게 뭘까요? 걱정이죠. 네.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안 들어오시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나아라. 사건의 흐름으로 보아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아빠가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네.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글이 재밌는 거예요. 자, 엄마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터뜨렸다. 필립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뜬채 아빠를 쳐다봤다. 양팔로 바닥을 디딜 때마다 아빠는 다리가 없으니까. 아빠의 팔 근육이 불끈거렸다. 그러니까 아빠가 근육이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을 꽉 쥐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달리신 거죠. 팔로 달리신 거예요. 아빠의 머리와 얼굴은 이미 먼지와 땀으로 범벅댔고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아빠가 결승 테이프를 끊고 골인했고 아빠는 헉헉거리며 마이클 아저씨가 가져다 놓은 이 아저씨가 참 정말 등장해서 좀 무슨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궁금해. 어떤 분인지. 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빠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아빠는 예, 손을 저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은 딱 막아내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4일, 12시간, 17분, 18초입니다. 기자들이 막또 적고, 세상에. 완주한 기분이 어떠세요? 한 말씀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어디 갔어? 한마디. 여기, 한마디.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띄어쓰지 않아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필립을 향해서 윙크도 보내면서 기분 최고! 우리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네, 그랬더니, 인생은 명언, 명언. 적어, 적어. 명언, 적어. 적어. 자, 요거.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환경보다는 어디서 끝마쳤느냐. 내 노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도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아빠의 말에 기자들은 물론 둘러선 사람들이 환호성, 와우! 이거 환호성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죠? 왜? 듣고 싶은 걸 들었어. 네, 그래서 박수 쳤고요. 카메라 플래시 터졌고요. 엄마와 필립이 아빠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정말 감동적이다. 으스러지도록 꼭 껴안았고요. 이 아빠는 그냥 아빠가 아니야. 어떤 아빠야? 약속을 지킨 아빠, 멋진 아빠, 끈기 있는 아빠.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죠. 기뻐서 크게 부르짖는 소리. 와! 뭐예요? 이걸 아이고 환호성. 예, 환호성이라고 합니다. 와! 뭐 미국 같으면 후레이! 뭐 이렇게 되고 우리는 만세! 뭐 이것도 다 환호성이에요. 자, 결승선에 도착한 아빠의 모습을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뭐예요? 네, 깔끔하지 않죠. 네, 막땀 범벅에 네, 이거죠. 지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멋지죠? 이런 아빠. 그 기억나요? 그 전에 이 필립이 다른 상급생들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는 놀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모습을 이제 텔레비전에 이 모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기자들이 막 받아 적고 카메라.

카메라로 찍고 했으니까 이 상급생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필립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 아버지가 막 몸이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렇게 놀릴까요? 또못 놀릴걸요? 그쵸? 자, 기억의 말과 행동을 보고할 수 있는 인물의 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이 인물의 마음, 슬펐을까, 궁금했을까, 서운했을까, 화가 났을까, 자신이 있는 그런 마음에 충만하게, 이런 말을 했을까. 5번이 되겠죠? 예. 왜? 이룬 자의 그 당당함이죠. 이룬 자의 당당함. 자, 이 이야기의 주제로 그럼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어떤 의도를 내보낸 걸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네, 뭘까?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자. 운동은 신체가 건강해야 할수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된다. 정답은 나지요. 포기하지 말자. 쉽게 포기하지 말자. 이 글의 이야기 구조와 간추린 내용을 쓰시오.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니까 뭘까요? 결말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탁. 이게 결말이네. 더더더더. 똑같은 거야. 자, 여기 효과음까지 넣었어. 바로 결말이죠. 네. 끝까지, 완주한 그 기쁨을 가족 모두가 딱 꽃게 안으면서 만끽하는 그런 장면. 예. 바로 이게 결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말까지 통해서 이 작가가 의도한 것은 뭐다? 아까 먼저에서 풀었던 그 문제처럼 주제, 네, 주제죠. 이 결말과 절정과 결말, 전개, 발단, 요걸 통해서 주제를 내비치고 있다. 뭐다? 포기하지 말자. 주제를 내비치고 있다. 이게 의도예요. 아빠가 마라톤을 완주했고 가족과 꼭 깨안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간추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아빠의 희망 마라톤 주제는 아까 뭐였다? 예, 쉽게 포기하지 말자. 예,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것이 바로 주제면서도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끝났어요. 처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경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답을 탁 표시를 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똑같았나요? 그럼 만점인데 100점인데 자 그러신 분손 축하드립니다. 라면 문제예요. 내 인생의 발달, 전개, 절정, 결말을 상상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간단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겠다. 이거 정말 게시판에 나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인생을 상상해서 한번 이렇게 몇 글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게시판에서 만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 구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 294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듣기와 말하기를 좀 다루어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대표 문장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중에 제 수업을 이제 정주행을 앞쪽부터 쭉 해오신 학생들이라면, 자, 이것이 어디가 포인트인지, 이 문장에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지금 알 수 있고, 자, 그것을 반복해서 내가 연습해서 내 걸로 숙달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안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이 문장 오늘 우리 핵심 문장으로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라고 하는 문장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제 하나 푸실 건데요. 자, 오늘은 담화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Conversation A, B가 있는 거고요. 그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대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면서, 자, 저희 듣기 말하기와 관련된 포인트들 연습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자, 듣고, 자, 따라 읽어보시는 순서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번의 과정 안에서는 정답의 근거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정답까지 찾아보는 그 과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의 문제는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세부 정보 문제죠.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사실 미리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할 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들 성별을 주의하셔야 돼요. 남성이 할 일이냐 여성이 할 일이냐를 잘 따져서 답을 쓰셔야지, 이 선택지 중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남자가 할 일로 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성별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답을 골라내셔야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선택지는 미리 안 읽으셔도 되니까 여자가 뭔 일을 지금 앞으로 할 것이냐. 자,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1: Chung-hoon,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from Mr. Swain?
2: Not yet, Ms. Johnson.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1: Let me know when you get it.
2: Actually, do you have a minute?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1: What is it?
2: My wife is in the hospital. She has food poisoning.
1: Oh, I'm sorry to hear that.
2: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1: Not at all. You may leave now. I can take this sample myself.
2: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Ms. Johnson.
0: 자, 이렇게 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정답을 좀 잘 쓰셨을 텐데, 청취는 뭐 잘 알아들으면 정답을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문제는 못 알아듣는 부분이 발생됐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었는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내가 앞으로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보완을 하셔서 다음번엔 좀 더 나은 듣기 실력을 갖추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리는 부분들이 좀 일부가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좀 긴 문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의 수업을 좀 삼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아우 저주받은 귀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훈.
0: 되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쓰다 이제 쓸 이름이 없어서 제 이름도 좀 한번 써봤습니다. 정훈아, 정훈.
1: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from Mr. Swain?
0: 자, 뭘 들으셨습니까? Did you get the sample? 들으셨죠? 샘플 받았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이렇게 하겠습니다. Jewelry sample.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였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듣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말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Gone run. 이렇게 읽지는 않죠.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원어민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는 뒤쪽의 자음인 리을의

0: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음동화라 그러죠. 가을동화 아니고요. 자음동화입니다. 그래서 곤란이라고 읽죠. 한국인 중에 누구도 곤란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자, 자연스럽게 영어로도 jewelry. 요거는 지금 입천장에 혀가 닿아야 되고 요거는 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요 L 사운드가 거의 없어져요. jewelry. jewelry.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석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뭐 주얼리 주얼리 한국말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주얼리가 아니라 주얼리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from 이하는 들으셔도 좋고 뭐못 들으셔도 할수 없고요. 그 문장에서는 핵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훈아, 샘플 받았니? 이건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1: Jung-hoon,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from Mr. Swain?
0: 자, from Mr. Sw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Mr. Swain은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살 적에 우리 집 앞에 살던 아저씨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샘플 받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2: Not yet, Ms. Johnson.
0: Not yet, Miss Johns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자, Miss Johnson이 되겠습니다.
2: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0: 자, 포인트는 뭐예요? Called and said. 전화해서 말했다. Called and said. An hour late. 이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들으셨으면 100점이에요, 지금. Called and said. An hour late. 한 시간 정도 늦을 거다. 자, 조동사와 지금 비동사, 그리고 대명사. He would be 이렇게 읽는 사람 원어민 없어요. He would be an hour late. He would be an 자 사실은 이 언도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살짝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He would be an hour late. He would be an hour late. 이런 식으로 자 강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억양이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자 컨텐츠 워즈만 여러분들이 강하게 읽는 것만 잘 들으시면 되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2: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0: He would be an hour lat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늦을 거래요. 라고, 자, 지금 스웨인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았다 이거죠?
1: Let me know when you get it.
0: 자, let me know when you get it. 딱두 단어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잘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너가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나에게 알려줘.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미래를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when you will get it.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당신이 그것을 받았을 때, 내게 알려줘. Let me know when you get it.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포인트로 배운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기와 듣기 시간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몇 차례 정도 반복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1: Let me know when you get it. Let
0: Let me
1: me know
0: know
1: when
0: when
1: you
0: you
1: get
0: get
1: it.
0: it.
1: Let
0: Let
1: me
0: me
1: know
0: know
1: when
0: when
1: you
0: you
1: get
0: get
1: it.
0: it.
1: Let
0: Let
1: me
0: me
1: know
0: know
1: when
0: when
1: you
0: you
1: get
0: get
1: it.
0: i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복잡한 이론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체화되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가 발생된 것은 뭐냐? 항상 대화가 10단 정도가 되면 문제가 발생되면서 해결되는 과정이거든요. 샘플을 못 받아갖고 그죠? 예, 지금 좀 문제가 발생된 이런 발단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전개가 되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2: Actually,
0: 사실,
2: do you have a minute?
0: Do you have a minute? 한 1분 정도 시간 있으세요? 자,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뭐, 이 정도. 그래서, actually, do you have a minute?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한 1분 정도 시간 있어요?
2: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0: 자, I'd like to. 이 정도의 표현은 이제 한 단어처럼 쑥 들어오죠? 나 원해요. 이런 얘기예요. I'd like to. 그 다음 뭐예요? Ask you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0: Something.
1: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0: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One more time.
2: What is it?
0: Oh, sorry. 한 번 더.
1: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0: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반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2: What is it?
0: What is it? 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 들으시고 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1: My wife is in the hospital.
0: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지금 발단에서 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My wife in the hospital. 이렇게 돼 있죠. Is in the는 발음이 약하게 되는 기능어인데다가 두 번째로 연음도 있기 때문에 is in이 아니라 is in the, is in the, is in the, is in the. My wife is in the hospital. My wife is in the hospital. My wife is in the hospital. 이런 리듬이에요. 자, 그러시면 다시 들어보시고 넘어갑시다.
1: My wife is in the hospital.
0: Okay? Wife가 병원에 있어요.
1: She has food poisoning.
0: 자, 우리말로는 식중독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는 주로 have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she has food poison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Food poisoning은 식중독 되겠습니다. 아우, 부인이 식중독 걸려갖고 병원에 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여지, 근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죠? 줄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이 여자분이 뭘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2: Oh, I'm sorry to hear that.
0: 얘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Sorry to hear that. 그 얘기 듣게 돼서 유감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시다. 그 결국은 뭐 물어보고 싶다며요. 자, 병원에 있는데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0: Wow, 호흡이 꽤 길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알아들으실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못 들었으면 호흡이 길어서 못 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쪼개서 제가 좀 들려드려 볼게요.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0: 자,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바로 mind me leaving early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얘기 앞쪽에서 강조했었던 거 두 가지 포인트 드리면 mind는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ing만 취한다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뭘로 쓴다고요? me나 my를 쓴다. 그때도 제가 이런 예문을 여러분께 암기를 요청했었어요. 자,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는 너 꺼리니?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창문 여는 거 꺼리니? 라고 할 때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이런 예문들을 좀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딱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는 opening the window가 뭘로 바뀌었어요?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0: 됐어요? Mind me leaving early. 내가 일찍 떠나는 거 꺼리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요.
1: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0: 자, 뭐라 그랬어요?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이거 한 덩어리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5살짜리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 픽업한다는 뭔지 알죠?
1: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0: 마지막으로 at kindergarten이라고 했죠. kindergarten이라고 하면 유치원입니다. at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된 건데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줄거리의 전개상.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유치원에서 5살짜리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 일찍 떠나는 것을 당신 꺼리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요청할 때는 yes로 우리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would you open the door? Yes. 그러면 문 열어도 돼요? 열어. 그죠? 예. 네. 문 열어줄 수 있어요? yes. 한번 열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혹은 can you open the door? 라고 하면 저한테 문 열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Yes. 한번 문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락은 당연히 yes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would you mind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0: 뭐 하는 걸 꺼리세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yes라고 하면 그거는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mind로 물었을 때는 내용이 똑같은 요청의 내용인데요. 요청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뭐 해줄 수 있어요? 뭐 해주시는 거 꺼리세요?의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답변 조심하셔야 됩니다. Would you mind는 no가 허락이고요. 혹은 not at all. 혹은 of course not.처럼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야 꺼리지 않. 자,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 여러분도 오늘 한 100번 정도만 좀 반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루 10번 정도씩. 그러시면 입에 붙을 거예요. 자, 이것이 실력 향상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으로 가시고요.
1: Not at all. Not at all.
0: 이렇게 답변합니다.
1: Not at all. You may leave now.
0: You may leave now. 너 지금 떠나도 돼. 그 다음.
1: I can take the sample myself.
0: 자, I can take the sample myself. 이게 정답의 단서 문장이죠. 내가 샘플 받아줄게.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할 일이 뭔가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는 샘플을 받아주는 거예요. 유치원에 방문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됐죠? 네. 자, 그러시면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네요.
2: Thank you.
0: 고마워.
2: I really appreciate it, Ms. Johnson.
0: Okay. I really appreciate it, Ms. Johnson.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정답은 샘플 받아주기.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Chunghoon, did you get the jewelry sample from Mr. Swain?
2: Not yet, Ms. Johnson. He called and said he would be an hour late.
1: Let me know when you get it.
2: Actually, do you have a minute?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1: What is it?
2: My wife is in the hospital. She has food poisoning.
1: Oh, I'm sorry to hear that.
2: So, would you mind me leaving early to pick up my 5-year-old daughter at kindergarten?
1: Not at all. You may leave now. I can take the sample myself.
2: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Ms. Johnson.
0: Ta,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매우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 듣기와 말하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웠기를 바라고요. 자, 저는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Oh,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온금까진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예나입니다. 저희 오늘 독학사 영어 강좌 총두 개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좌고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문장의 품사, 특히 단어의 8가지 품사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구, 그 다음 절, 그리고 문장의 종류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시면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모든 단어가 8가지로 구분이 되곤 합니다. 그거를 영어에서는 품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8가지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볼 품사는 우리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라는 건 뭐예요? 동작을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의 역할을 우리 명사가 하고 있고요. 특히 목적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동사 뒤에 쓰였다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쓰였다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품사는 우리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가 무슨 대자일까요? 대신하다라고 할때 쓰는 그 대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능은 명사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주어와 보어와 목적어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품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친구인데요. 자, 우리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뭐뭐 하다 또는 뭐뭐 이다. 의 의미를 가지는 품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동작 동사예요. 자, 우리 동작 동사는 우리가 움직임을 볼수 있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거나 앞에서 춤을 춘다면 저의 움직임을 볼수 있겠죠? 해당하는 동사들 모두 동작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동사는 우리 상태 동사예요. 제가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움직임은 볼수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움직임은 볼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들을 저희는 상태 동사라고 하고요. 자, 이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문장의 오형식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자, 영어에서는 한 문장에 반드시 한 개의 동사를 쓸수 있는데요. 그 동사를 우리는 본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동사 외에 다른 동사 형태들이 쓰였다면, 여러분 아마 독해하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to 부정사 또는 ing. 그쵸? 그 다음에 또는 pp 형태. 그래서 ing와 pp를 묶어서 저희는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와 분사 형태를 본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 준한다 해서 준동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품사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묶어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건데요. 자, 수식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대상을 꾸며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품사 형용사부터 같이 볼 건데요. 이 형용사의 핵심적인 기능은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부사인데요. 부사도 마찬가지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수식해주는 대상이 형용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 명사는 형용사가 전담으로 맡아주기 때문에 우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서 봤던 동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같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는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봤는데요. 자, 그 다음 6번, 7번, 8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번의 전치사 보이시죠? 자, 여기서의 전은요, 앞전, 그러니까 앞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앞에 놓여져 있는가? 자, 보시면 명사, 그쵸? 뒤에 나오는 명사와 함께 작용을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절대 혼자서 쓰이지 않고요. 반드시 명사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같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전치사 명사를 전명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명구 친구들은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해줍니다. 저희 앞에서 형용사 부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장에서 성분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우리 접속사인데요. 붙을 접자를 써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연결해줄 때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구와 구를 연결하기도 하고, 절과 절,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8번째, 우리 감탄사. 말 그대로 감탄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할 때 어떻게 감탄하시나요? 뭐 놀랐을 때는 와우 이러기도 하고요. 또는 오 또는 well 이런 식으로 감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해당 단어들을 저희는 감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품사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는 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영어에서 구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할때 그걸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 8가지 품사 얘기하면서 다 봤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명사구입니다. 자,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구를 이뤘는데 그 하나의 구가 명사의 기능을 할 때죠. 자, 여러분 명사 기능 기억나십니까? 저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명사구도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해주고요. 자, 이때 종류는 to 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가 쓰이고 이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해서 명사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세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지금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주어 역할 하는 거볼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목적어 역할인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동사 뒤에 쓰였는데 동사가 비동사기 때문에 보어 역할을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도 to tell a lie, 거짓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쵸? I decided to save money. 돈을 절약하는 것을 결정했다. 해서 뭐뭐 하는 것, 명사처럼 해석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Job is teaching English. 선생님의 역할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해서 명사의 기능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형용사구입니다.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형용사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꾸며주냐면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우선 종류부터 말씀드리면 to 부정사, 그 다음에 전명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치사와 명사는 하나의 세트라고 했죠? 이 전명구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을 할 때도 명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뭐뭐 하는 명사 해서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쓰인 거볼수 있죠? 근데 앞에 명사가 쓰여서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도 앞에 명사가 쓰여 있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 묶여서 앞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ay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라는 뜻이죠.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prevent jet lag 하면은 시차증이란 뜻이에요. 시차증. 그래서 시차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러분, driver 하면은 운전자죠. 근데 어떤 운전자?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사구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부사 기능을 하는 건데요. 자, 부사도 마찬가지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대상은 주로 동사. 동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문장을 꾸며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장. 그래서 종류로는 우리 투부정사와 전명구 또 나왔죠? 전치사 명사구가 하나의 부사 역할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목적의 의미를 가져요.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 levy used,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e strong material, 목적어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였다는 건 부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부사. 해서 해석하시면, levy는 튼튼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천막에서 튼튼한 재료를 사용했대요. 뭐 하기 위해? To make overall. 자, overall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 작업복이란 뜻입니다. 작업복. 그래서 작업복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처럼 해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by가 전치사입니다. 그다음에 ing가 이제 명사 기능을 해주죠. 그래서 전명구가 쓰인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지금 day부터가 주어고 catch가 동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문장을, 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by ing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주실게요. 그래서 by 플러스 ing는 수단,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뭐뭐 함으로써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팀으로 헌팅하는 거뭐 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죠. 사냥함으로써 그들은 catch a lot more fish.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저희가 구와 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 절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자, 불완전한 절일 때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절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동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요,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와 똑같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명사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명사절, 마찬가지로 하나의 절이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명사 기능 외울 수 있으시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기능을 하고요. 자, 우리 종류는 대절과 와절, 의문사절, 복합관계대명사절. 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복합관계대명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what이 있죠, what. 그래서 what 뒤에 ever가 붙으면 whatever. 또 뭐가 있을까요? who가 있겠죠, who. who 뒤에 ever가 붙으면 whoever. 그래서 해당 그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절들을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교재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라 우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첫 번째 예문 볼게요. 자, 우리 동사 앞에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명사절이죠. 그래서 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아, 여기서는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자, 밑줄이 두 군데 쳐져 있죠. 명사절이 두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명사절은 동사 뒤, 근데 비동사 뒤이기 때문에 보어절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밑줄은 우리 전치사 뒤에 쓰였으니까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고 말씀드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쵸?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절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what follows, 따라 나오는 것들은 팁들이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tell, 말해라. what you can do, 너가 뭘할수 있는지.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is 하면 the problem is니까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that the body becomes confused. 신체가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쵸? About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에 대해서 신체가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우리 형용사절입니다. 자, 형용사도 기능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종류는 관계사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관계사절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저희 교재 뒷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라,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절이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시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앞에 명사가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절이 등장했습니다. 이 절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냐면 형용사절이 되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지금 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뒤에 게 묶이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rop 하면은 뭐예요? 곡물이죠, 곡물. 근데 어떤 곡물이냐면 that is grown all over Brazil. 브라질 전역에서 재배되는 곡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ospital 하면은 뭐예요? 병원이죠, 병원. 근데 어떤 병원이냐면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병원. 해서 병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사 기능을 하는 절인데요. 자, 부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사 절은요, 특히나 문장 또는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종류로는 이제 종속 접속사 절이 있고, 접속사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속사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간을 의미할 때는 when, 뭐뭐 할 때, 그쵸? 이유를 의미할 때는 because, 뭐뭐 때문에. 조건을 얘기하고 싶다면 if,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although는 이제 양보라는 뜻인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The people, 사람들은 had to evacuate 하면은 대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대피하다. 그러니까 대피해야 했다가 되겠죠. The village, 마을을 대피해야 했다. 언제 대피해야 됐냐면, 자, 때,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접속사 when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the dam that held back the lake, 그쵸? 자, dam인데, 호수를 지지하고 있던 댐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대피해야 했다. 자, 여러분, 지금 웬절 보이시죠? 웬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의 기능을 한다. 해서 앞에 문장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대절이 하나 더 들어갔죠. 자, 여기서의 대절은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구와 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문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을 볼수 있어요. 뭐 짧은 문장부터 뭐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 그다음에 길고 복잡한 문장들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의미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평서문입니다. 자, 우리 평서문은요, 문장이 끝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종류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문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 is going to show his work. 그는 그의 작품을 보여줄 것이다. 따로 부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긍정문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부터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가 껴 있는가? My car is not. 그쵸? It doesn't. 그쵸? Visitors may not. 해서 부정어가 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들은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car is not very dependable. dependable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내 자동차는 매우 믿을 수 있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에 해당하다. 그래서 not이 들어갔다면 다 부정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합쳐서 평서문의 역할을 해주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의문문은요, 문장의 끝이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은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yes or no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 문장을,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너밥 먹었니? 거기서는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의문문을 yes or no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 구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세 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고요. 그쵸? 두 번째는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자, 우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일반 동사를 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에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는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만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ou are happy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are you happy가 되겠죠? 자, 우리 조동사도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조동사 자체만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you can swim을 바꾸면 can you swim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3번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일반 동사의 조동사라고 한다면 흔히 do, does, did,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써 주시면 돼요. 수와 시제에 맞춰서 하나를 골라 주신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형태에 맞춰서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의문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의문문입니다. WH question이고요. 자, 이 의문문의 특징은 의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yes or no question에다가 의문사만 하나 더해주시면 WH 의문문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밥뭐 먹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해당 의문문들은 답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간접 의문문은 조금 제가 별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의문사절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들어간 건 맞는데 평서문 안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장의 끝이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납니다. 됐죠? 이때 간접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문장의 어순이에요. 어순. 그래서 의문사 뒤에,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조동사가 나오거나 다른 형태가 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간접 의문문은 주어를 바로 써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시면, 자, 보세요. Another important aspect of your appearance is how you behave. 자, 여기 보이시죠? How가 의문사입니다. 근데 지금 조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주어 동사로 쓰였고 마침표로 끝났다는 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간접 의문문은요, 뭐뭐인지란 뜻이에요. 뭐뭐인지.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너의 외모에 대한 중요한 측면은 어떻게 너가 행동하는지이다. 해서 뭐뭐인지라고 해석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장은요, 명령문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쓰는 문장이고요. 주어 you를 생략하고 바꿔 말하면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건이 참고라고 제가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명령문이 나온 다음에 and 주어 will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명령문이 나온 다음에 or 주어 will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and 보통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쵸? or은 보통 무슨 뜻이에요? 또는 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러한 문장의 구성을 갖췄다면요. and가 그러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에 내용의 결과를 설명하는 절이 되고요. 그다음 or은요. 또는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내용의 결과를 설명하지만 않으면이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so hurry down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입니다. 빠르게 내려가라. 어디로? 영화관에 매표소로 내려가라. 자, 그러면 you will get your tickets. 너는 티켓을 얻게 될 것이다. 괜찮죠? 자, 우리 네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감탄문이고요. 자, 말 그대로 감탄할 때 놀라거나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how로 시작하는 형태와 what로 시작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how로 시작하는 형태, 우리 감탄문에서 중요한 거는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순서. 순서. 그래서 how 뒤에는 지금 주어가 아니라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형용사 다음에 어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명사의 구조를 넣어주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ow beautiful a flower this is.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하고 감탄하는 거고요. 자, 우리 두 번째도 같은 의미지만 순서만 살짝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what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What a beautiful day.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기원문입니다. 말 그대로 기원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특히나 이 may라는 형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데 may 하면은 바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may you always be happy and healthy. 당신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해서 기원문에 해당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문장을 의미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문장을 분류하는 두 번째 방식.

0: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접속사의 종류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해서 등이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등이 접속사 하면은 무슨 느낌이 드세요? 뭔가 동등하고 대등한 느낌이 드시죠? 해서 절이 두 개가 적혀 있는데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거를 등이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때의 문장을 저희는 중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복문은요, 여러분. 똑같이 절을 두 개 사용하지만 종속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절에 하나의 절이 종속되어 있는 형태. 하나가 하나보다 더 메인, 주절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요. We feel most comfortable 까지가 주절이 되는 거예요. 메인. 그쵸? 핵심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들어가면서 여기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저희는 복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여러분 혼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절이 있으면서 등이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동시에 들어간 말 그대로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는 구조일 때는 저희가 혼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자, 중문과 복문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면 절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절이 가지는 지위가 서로 다르다. 해서 중문은 서로 대등한 접속사, 등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복문은 하나가 하나에 종속되는 접속사, 해서 종속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접속사를 썼는지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문에서는요. 지금 접속사 and가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자,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복문에서는요. when 접속사를 썼죠? 자, 뭐뭐 할 때 시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해서 주절이 메인이고 뒤에는 부연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 문장의 품사, 구와 절, 그리고 문장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개입보험이 실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먼저 도입이 되고 농작물이 2001년도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대상자는 누구냐면 자, 우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입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직접 뭐 한다? 사육하는, 즉, 키우는 개인이나 법인인데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이 이제 이게 보험의 목적물이 되겠죠. 자, 그럼 각각 부분별 보험의 목적을 살펴보자면 자, 소입니다. 그럼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용 장소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왜냐면 아무래도 관리가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 자다 귀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요. 자 종모라는 게 있어요. 이 모자가 어미 모자가 아니라 수컷 모자입니다. 소위 시소란 얘기인데 종자를 위해서 즉 우수한 송아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시수소를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또 굉장히 값도 비쌉니다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종모가 이제 보험 가입인데 이러한 종모는 한우, 유구, 젖소에도 각각 해당되고요 여전히 기표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 이제 보험 가입 대상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장소에 사육하는 말인데, 자, 말도 그, 부문별로 종마라고 하는데, 이제 종모마, 종빈마. 그러니까 종모마가 여기도 시수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종빈마가 이제 시암말. 그러니까 이제 종자 번식을 위해서 아주 우량한 것 선발해서 종마로 삼고요. 자, 말은 경주마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꽤 비싸죠? 자, 그래서 육성마라고 하는 것은, 예, 육성마를 경주마로 할 건지, 종마로 할 건지, 아직 이제 뭘로 정할지 모르는데, 이걸 잘 키워서 우량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게또 돈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포함해서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일반마가 있고,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키우는 제주마. 자, 이들이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 기간 중에,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돼지인데요. 돼지 이제 자돈입니다. 소위 새끼 돼지죠. 그래서 이제 어미 젖을 먹는 포유자돈, 자 이유식을 먹는 이유자돈이 있고요. 육성돈 이제 본격적으로 체격을 키운다 이 말이고, 비육돈 이제 출하기 전에 이제 비계를 첨착시켜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육을 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살을 많이 만드는 거. 종돈 여기도 마찬가지 종모돈, 종빈돈 해가지고 자 새끼 돼지를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좀더 아주 좋은 그런 것을 골라서 이렇게 좀 만드는 거죠. 자, 기타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돼지들도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자, 가금 종류가 있습니다. 가금 종류가 이제 총 8가지인데요. 오리, 당, 메추리, 꽁, 관상조, 고의, 칠면조, 타조 해서 가입 대상이 되고요. 이제 기타 가축이라고 하는데, 기타 가축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사슴, 양이 있고요. 꿀벌, 토끼, 오소리 해서 현재 16개 축종이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도 이제 자,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자,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자, 이렇게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이 축사고요. 그다음에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인데, 자,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 건물의 부속물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여기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 되는데요. 이들도 이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부속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 부착물입니다.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이건데 보통 이제 가축을 키울 때는 무슨 무슨 농장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농장이라고 하는 간판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자, 보험 가입 대상이고요. 이제 부속 설비가 있습니다.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한 전기, 가스 설비,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같은 각종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장치가 있는데, 자,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자, 우유를 짜내는 차규기, 그다음에 원유 냉각기 이런 거. 특히 가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와 부화기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 가입 단위인데요. 자, 보통 가축 같은 경우는요. 자, 사육하는 가축이나 축사를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 가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자, 소 100마리를 키우는데 약간 비실비실한 50마리만 따로 골라서 가입한다. 이런 거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전부 가입하는 또는 포괄 가입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런데 종모우와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모우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고. 말 같은 경우도 우리 경주마 같은 건 어때요? 뭐, 저기 유명한 아라비아 우수한 혈통의 말은 한 마리 100억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둘 축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축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그럼 정부가 이 가축에 대해서는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경영처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축은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허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등록 제외 대상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규모를 갖출 때 이제 허가 대상이고 좀 규모가 작으면 등록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축은 허가 등록을 받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가축 지휘보험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농작물처럼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납입보험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영업보험료라고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50%를 원칙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어떤 축종이든. 그런데 농업인 법인별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말만 조금 다릅니다. 자, 말은 조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자, 비싸니까 말을 키우는 농가라면 조금 더 형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은 50% 지원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조금 조절하는데 말은 말이당, 자, 한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일단 50% 지원하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50%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6천만 원이면 4천만 원까지는 얼마? 4천만 원까지는 이제 요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료가 나오죠. 여기에 50%니까 0.5. 그리고 40%를 초과하는 거. 2천이죠. 2천에 70%니까 2천은 14. 얼마요? 1,400만 원. 그럼 1,400만 원의 요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보험료거든요. 가축은 그냥 가입금액에다 요율만 곱해요. 그럼 여기에 50%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왜? 워낙 비싸고요. 부자죠. 이런 말을 키우는 사람은 우리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도 말하자면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닭, 돼지, 오리. 특히 닭, 돼지, 오리입니다. 이들은 가입 두수가 축산업 허가 등록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동물 복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닭 같은 경우,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조그만 닭장 안에다 막 있는 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럼 이들을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제한하는데, 적어도 이 면적의 몇 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만일 그것을 초과하여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축수를 집어넣어서 키웠다. 그랬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방목을 하여 키워요. 그러면 그렇게 키운 닭이 낳은 달걀도 어때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먹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좀더 가격도 비싸게 받고 최근에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 같은 경우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이제 뭘 보상해 주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주계약에서만 다루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특약은 좀 이따 뒤쪽에서 따로 봅니다. 특약은.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약관 주계약인데요. 손은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종모가 이제 부분별로 나눠지는데, 자, 보상하는 손은요. 먼저 폐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한 폐사. 자, 여기서 법정 전염병은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자,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 우리 소 같으면 광우병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 통해 이중으로 보상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건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요. 또 각종 사고입니다. 이때 사고도
풍수설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화재료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고인데 꼭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견사를 탈출하여 자, 우리 집 소를 물어 죽였어요. 자, 이런 것도 사고입니다. 여기 이런 사고들 다 포함해서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여기 긴급도축입니다. 가축은요, 일단 폐사하면 인간이 먹을 수 없습니다.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폐사하기 전에 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건지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울 수 없고 긴급도축하느라고 이제 어때? 아무래도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럼 이걸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 이 긴급도축 사유가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자, 부상인데, 이때 부상도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나 탈구만 이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난산입니다. 그리고 산용마비. 자, 산용마비는 자, 보통 이제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새끼한테 칼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그럼 소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한꺼번에 말하면 소위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없어요. 소위 이제 대사성 질병인데, 이런 걸로 기력이 없어서 자,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급도축한다는 얘기고요. 자, 급성고창증입니다. 소는 대세김질하잖아요. 그런데 부패된, 잘못된 사료를 먹음으로써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건데, 이런 경우는 도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젖소로서 유량이 감소하면 가치가 젖소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도축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긴급도축이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인데, 자, 그러니까 소가 폐사했잖아요. 그럼 소는 무거우니까 사람이 끌고 나올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뭐 불도저나 이런 걸 끌고 나와서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소에만 있는 게 도난, 행방불명 됐을 때 손해가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검안서, 진단서 발급비용입니다. 자, 소가 이제 폐사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상하는 질병으로 했는지, 보상하지 않는 소인지 해봐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검안, 우리가 이제 부검한다 그러죠, 사람은. 그런 것처럼 검안하고요. 또 진단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좀 추가됐죠. 자, 종모도 소기 때문에 소에게 인정되는 건 거의 비슷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모는요,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자,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긴급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도난은 안 됩니다. 이게 도난은 자, 여기만 되고 종모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돼지, 가금, 우리 기타 가축인데 다 거의 보상하는 게 같아요. 자, 돼지도 그러고 가금도 그러고 기타 가축 있잖아요. 자, 이들은요,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재, 수재, 설애, 지진. 자, 자연재해 중에요. 이네 가지만 보상이 됩니다. 방금 소는요, 기타 등등이니까 자연재해 다 돼요, 다. 그런데 돼지, 가금, 기타 가축은 풍수, 설, 지 해서 이네 가지만. 자, 그리고 자, 화재와 풍수설지, 방재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거 있고요. 그리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는 이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폐사했을 때그 축사에서 끄집어 내느라 들어간 비용인데 이것은 다 공통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 이들 자, 화재와 풍수설지 있잖아요. 자, 이들 손해는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120시간, 즉 5일 이내 폐사됐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늦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한다면 뭐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자, 기타 가축 중에 자, 뭐가 있냐면 꿀벌 있잖아요. 자, 꿀벌 같은 경우는 자, 서양종입니다. 꿀벌 있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이 보장 대상이 되는데 여기 소비란 말은 우리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있죠? 거기에다 꿀벌들이 꿀을 저장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소비라고 그래요. 그게 적어도 3매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종 같은 경우는 봉군 있는 상태의 벌통이 보장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봉군은 벌무리. 그러니까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무리가 있어야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 부분입니다. 자, 말은 덩치가 이제 소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말 이제 종류가 있는데 폐사, 방금 했던 소하고 같고요. 긴급도축인데, 긴급도축도 부산, 난산, 산용마비는 같은데요. 자, 산통. 이 산통이 출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말은 창자가 짧아요. 그래서 창자가 쉽게 꼬이는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긴급도축합니다. 그리고 경주마가 실명하면 경주마로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라도 얻자. 긴급도축했을 때 이제 보상해 준다 이거고. 자, 말에만 있는 게 불임입니다. 그래서 암컷말 생식기관 이상 질환으로 인하여 번식 장애가 생겼을 때 자, 보장해 주고. 자, 이것은 다 공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축사입니다. 축사도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기로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자, 축사는 일단 화재, 자, 벼락을 포함한 화재로 인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불 끄느라고 옮겨붙기 전에 좀 옆에 축사를 좀 부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소방 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도 풍수설치, 자, 자연재해 중에 자, 이것만. 그리고 이제 자 화재와 자 풍수설치로 인한 자 피난 손해가 보장이 되고요. 자 축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 보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비용 손해는 이제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자, 방금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 외에, 자,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손해인데요. 자,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가축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이거는 보험 목적이면 자, 폐사했을 때만 이제 인정하는데, 가축이 폐사하면 어때요?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나와야 되고요, 축사에서. 그리고 이제 차에다 실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렌더링인데, 자, 일단 가축이 폐사하면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폐사한 가축을 자, 뼈하고 살 분리해서 공업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개나 고양이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 비용은 좀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이 있는데요. 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때요?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또 손해 자체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공익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거다 우리가 그러는데, 자, 이런 걸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은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좋죠. 왜? 손해가 적게 나오고 보험금 지급이 적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보험의 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도 그러잖아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에다 보상 안 해주고요. 가축도 통상적인 관리는 기본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까지는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구충제를 먹인다든가 예방접종한다든가, 이런 비용들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위권 보존 비용과 잔존물 비용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대위권 비용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대위권 보존 비용이란 말은,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일단 보험사고가 인정됐으니까 보험금 줄 텐데, 그럼 보험가입자는 그 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록이란 손해배상 청구를 또 청구해. 그럼 이중으로 받잖아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게 바로 대위권 행사인데 이걸 하기 위하여 뭔가 관리를 하고 지켰다 이거. 자, 그러면 그 비용은 그러니까 이 권리를 취득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 뭔가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거 보장해 준다는 얘기고. 자, 잔존물도 있습니다.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금 지급 자, 보통 80% 보험사고 나요. 자, 80%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100% 피해 났다고 보험금을 다 줍니다. 왜? 그걸 평가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요. 자, 그래서 100% 피해 났다고 해서 보험금을 다 주고요. 그럼 그 잔존물을 보험회사가 취득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입자가 이 잔존물을 자, 보존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울타리를 친다든가 뭔가를 덮어 씌운이라고 들어간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비용을 지불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자, 기타 협력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 요구에 따라 뭔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 그러면
자, 보험사업자 요구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당연히 보험사업자가 지불을 해줘야 되겠죠. 예. 물론 요구 없이 하면 안 돼요. 요구가 있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비용 손해도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자, 가축은 이제 특약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보장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소입니다. 소는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있어요. 여기서 도체란 말은 소는 어때요? 우리가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소는 이건 지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를 자, 도체해서 자, 경매로 넘기는데 그때까지 발견된 결함으로 경락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그러니까 소 도축을 하거든요. 그럼 도축을 해서 그 몸체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몸체, 머리 자르고 이렇게 손, 각을 다 버리고 창자 다 꺼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거기에 뭐 피멍이 든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없으면 그거 다 잘라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린이라고 또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런 거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입니다. 자, 질병위험보장 특약이 있어요. 자, 참고로 소, 말은 질병이 주계약에서 보장이 돼요. 그런데 돼지는 질병이 주계약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특약을 가입해야 돼. 근데 특약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 전염성 위장염 TG, 자, 유행성 설사염 PED,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인데, 딱이세 가지 질병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하여 폐사했을 때 보상이 되는데, 자, 일단 이걸 폐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걸렸다고 이제 말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 이런 질병으로 폐사할 것 같다라고 통지를 했다면, 그리고 그 보험기간이 지나서 폐사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라면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은요. 자, 이것은 이제 돼지하고 이제 있는 돼지가 있는데, 자, 우리 유명한 돼지, 구제역이랄지, 아프리카 열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살처분해야 돼. 그럼 전부 살처분하느라고 축산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어. 자, 뭐야? 축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잠깐 가축이 없을 때 보장받는 거. 그게 이제 축산 휴지 위험 보장입니다. 자, 이런 걸 가입해서 이제 보상받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돼지와 가금. 자, 이들 둘의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과 폭염재해 보장 추가 등인데, 특히 돼지나 가염은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폭염일 때 돼지 같은 거 움직이지 못하고 막 쓰러져 있고요. 특히 가금은요, 땀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 땀샘이 없기 때문에 폭염에 그냥 쓰러져 폐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특약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과 연관된 게 뭐냐? 전기적 장치인데, 전기적 장치가 뭐냐?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풍기 틀어줘야 되는데, 전기적 장치가 고장나서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폭염으로 폐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적 장치가 파악에 변조되어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장해 줍니다. 왜 24시간이냐? 자, 고장이 났으면 빨리 수리해서 고치라는 얘기. 이걸 늑장 부려서 폐사하지 않게끔 하루 안에 고치세요. 자, 그리고 폭염입니다. 자, 돼지와 가금은 자,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풍수설지 이것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폭염은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은요. 자, 폭염특보가 발령되기 전 24시간 전부터요. 해제가 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폐사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근데 폭염특보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해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때 특보가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보가 자, 해제가 되는데, 보험기간이 이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기간 종료일을 해제일로 본다, 그게요. 왜냐면, 보험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장해주는 게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종료일을 해지로.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이제 하루 늦게까지니까 이때까지가 보장 기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폭염

국제 보장 특약은요, 정기적 장치 특약에 가입해야 이걸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해야 이걸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특약이 특약이 돼가지고 이제 추가 특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말입니다.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특약에 따라 보장받는 게 있는데, 시수말입니다. 시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 불임으로 인하여 자, 번식을 못하면 보장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 운송위험 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자, 주로 경주마 있잖아요. 그럼 경마장에 갈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에다 싣고 가죠. 그런데 싣고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그래. 그거 보장해주겠다. 그런데 이 수탁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아하, 1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아, 이동 과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경주마 부적격 특약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데, 근데 이것도요, 경주마는 워낙에 비싸고 좋잖아요. 그래서 종모마나 종빈마의 용도가 변동되면 이걸로 보장, 또 돈을 벌수 있으니까 따로 보장은 해주지 않겠다. 그거고요. 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인데요. 보통 우리 질병 같은 경우는요, 보험에 가입해서 한달 이내에 발병한 걸 보상 안 해줘요. 이거 소위 역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발생해야 되는데, 경주마는 워낙 비싸니까 한달 이내에 발생한 것도 보장이 됩니다. 그 특약이.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인데, 자, 폐사 긴급도치 화창고양, 이것은요, 사슴과 양, 약간 덩치가 크니까 이런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꿀벌에만 있는 게 낭충봉화부패병, 그다음에 부저병 이런 병으로 인한 폐사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입니다. 축사는 설의 손해 부보장인데,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는데, 자, 이것은 돈사와 가금사만, 즉 돼지와 가금사에만 인정이 되는 특약인데, 요즘 축사가 튼튼하니까 눈에 의해서 막 그렇게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자, 나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을래요? 라고 특약을 가입하는데, 돈사와 가금사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은 주기약과 특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 5과의 강좌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면 좀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자, EBS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합격을 안내하시고, 자,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손해평가 부분의 전문가로 태어나도록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예나입니다. 저희 오늘 독학사 영어 강좌 총두 개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좌고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문장의 품사, 특히 단어의 8가지 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구, 그 다음 절, 그리고 문장의 종류까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시면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모든 단어가 8가지로 구분이 되곤 합니다. 그거를 영어에서는 품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8가지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볼 품사는 우리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라는 건 뭐예요? 동작을 하는 주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의 역할을 우리 명사가 하고 있고요. 특히 목적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동사 DS였다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 DS였다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사는 우리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가 무슨 대자일까요? 대신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대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능은 명사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주어와 보어와 목적어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품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친구인데요. 자, 우리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뭐뭐 하다 또는 뭐뭐 이다. 의미를 가지는 품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동작 동사예요. 자, 우리 동작 동사는 우리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거나 앞에서 춤을 춘다면 저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해당하는 동사들 모두 동작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동사는 우리 상태 동사예요. 제가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움직임은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움직임은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들을 저희는 상태 동사라고 하고요. 자, 이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문장의 5형식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자, 영어에서는 한 문장에 반드시 한 개의 동사를 쓸 수 있는데요. 그 동사를 우리는 본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동사 외에 다른 동사 형태들이 쓰였다면 여러분 아마 독해하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to 부정사 또는 ing. 그쵸? 그 다음에 또는 pp 형태. 그래서 ing와 pp를 묶어서 저희는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와 분사 형태를 본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 준한다 해서 준동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품사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묶어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건데요. 자, 수식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대상을 꾸며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품사 형용사부터 같이 볼 건데요. 이 형용사의 핵심적인 기능은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부사인데요. 부사도 마찬가지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수식해주는 대상이 형용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 명사는 형용사가 전담으로 맡아주기 때문에 우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서 봤던 동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같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는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봤는데요. 자, 그 다음 6번, 7번, 8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번의 전치사 보이시죠? 자, 여기서의 전은요. 앞, 전. 그러니까 앞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앞에 놓여져 있는가? 자, 보시면 명사. 그쵸? 뒤에 나오는 명사와 함께 작용을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절대 혼자서 쓰이지 않고요. 반드시 명사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같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전치사 명사를 전명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명구 친구들은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해줍니다. 저희 앞에서 형용사 부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장에서 성분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우리 접속사인데요. 붙을 접자를 써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연결해줄 때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구와 구를 연결하기도 하고 절과 절,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 감탄사. 말 그대로 감탄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할 때 어떻게 감탄하시나요? 뭐 놀랐을 때는 와우 이러기도 하고요. 또는 오 또는 well 이런 식으로 감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해당 단어들을 저희는 감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 품사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는 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영어에서 구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할 때 그걸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여덟 가지

혼자 얘기하면서 다 봤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명사구입니다. 자,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구를 이뤘는데 그 하나의 구가 명사의 기능을 할 때죠. 자, 여러분 명사 기능 기억나십니까? 저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명사구도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해주고요. 자, 이때 종류는 to 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가 쓰이고 이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해서 명사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세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지금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주어 역할 하는 거볼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목적어 역할인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동사 뒤에 쓰였는데 동사가 비동사기 때문에 보어 역할을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도 to tell a lie, 거짓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쵸? I decided to save money. 돈을 절약하는 것을 결정했다. 해서 뭐뭐 하는 것, 명사처럼 해석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Job is teaching English. 선생님의 역할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해서 명사의 기능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형용사구입니다.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형용사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꾸며주냐면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우선 종류부터 말씀드리면 투부정사, 그 다음에 전명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치사와 명사는 하나의 세트라고 했죠? 이 전명구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을 할 때도 명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뭐뭐 하는 명사 해서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쓰인 거볼수 있죠? 근데 앞에 명사가 쓰여서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도 앞에 명사가 쓰여 있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 묶여서 앞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ay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라는 뜻이죠.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prevent jet lag 하면은 시차증이라는 뜻이에요. 시차증. 그래서 시차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러분, driver 하면은 운전자죠. 근데 어떤 운전자?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사구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부사 기능을 하는 건데요. 자, 부사도 마찬가지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대상은 주로 동사. 동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문장을 꾸며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장. 해서 종류로는 우리 투부정사와 전명구 또 나왔죠? 전치사 명사구가 하나의 부사 역할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목적의 의미를 가져요.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 levy used,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e strong material, 목적어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였다는 건 부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부사. 해서 해석하시면, levy는 튼튼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천막에서 튼튼한 재료를 사용했대요. 뭐 하기 위해? To make overall. 자, overall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 작업복이란 뜻입니다. 작업복. 그래서 작업복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처럼 해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by가 전치사입니다. 그다음에 ing가 이제 명사 기능을 해주죠. 그래서 전명구가 쓰인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지금 day부터가 주어고 catch가 동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문장을, 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by ing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주실게요. 그래서 by plus ing는 수단.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뭐뭐 함으로써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볼게요. 팀으로 헌팅하는 거뭐 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죠. 사냥함으로써 그들은 catch a lot more fish.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저희가 구와 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 절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자, 불완전한 절일 때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절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동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요,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와 똑같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명사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명사절, 마찬가지로 하나의 절이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명사 기능 외울 수 있으시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기능을 하고요. 자, 우리 종류는 대절과 와절, 의문사절, 복합관계대명사절. 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복합관계대명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what이 있죠, what. 그래서 what 뒤에 ever가 붙으면 whatever. 또 뭐가 있을까요? who가 있겠죠, who. who 뒤에 ever가 붙으면 whoever. 그래서 해당 그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절들을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교재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라 우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첫 번째 예문 볼게요. 자, 우리 동사 앞에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명사절이죠. 그래서 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아, 여기서는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자, 밑줄이 두 군데 쳐져 있죠. 명사절이 두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명사절은 동사 뒤, 근데 비동사 뒤이기 때문에 보어절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밑줄은 우리 전치사 뒤에 쓰였으니까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고 말씀드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쵸?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절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what follows, 따라 나오는 것들은 팁들이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tell, 말해라. what you can do, 너가 뭘할수 있는지.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is 하면 the problem is니까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that the body becomes confused. 신체가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쵸? About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에 대해서 신체가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우리 형용사절입니다. 자, 형용사도 기능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종류는 관계사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관계사절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저희 교재 뒷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라,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절이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시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앞에 명사가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절이 등장했습니다. 이 절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냐면 형용사 절이 되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지금 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뒤에 게 묶이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rop 하면은 뭐예요? 곡물이죠, 곡물. 근데 어떤 곡물이냐면 that is grown all over Brazil. 브라질 전역에서 재배되는 곡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ospital 하면은 뭐예요? 병원이죠, 병원. 근데 어떤 병원이냐면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병원. 해서 병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사 기능을 하는 절인데요. 자, 부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사 절은요, 특히나 문장 또는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종류로는 이제 종속 접속사 절이 있고 접속사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속사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간을 의미할 때는 when, 뭐뭐 할 때, 그쵸? 이유를 의미할 때는 because, 뭐뭐 때문에. 조건을 얘기하고 싶다면 if,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although는 이제 양보.

뭐뭐라는 뜻인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The people, 사람들은 had to evacuate 하면은 대피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피하다. 그러니까 대피해야 했다가 되겠죠. The village, 마을을 대피해야 했다. 언제 대피해야 됐냐면, 자때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접속사 when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the dam that held back the lake, 그쵸? 자, 댐인데 호수를 지지하고 있던 댐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대피해야 했다. 자, 여러분, 지금 when절 보이시죠? when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대절이 하나 더 들어갔죠. 자, 여기서의 대절은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구와 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문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을 볼수 있어요. 뭐 짧은 문장부터 뭐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 그다음에 길고 복잡한 문장들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의미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평서문입니다. 자, 우리 평서문은요, 문장이 끝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종류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문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 is going to show his work. 그는 그의 작품을 보여줄 것이다. 따로 부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긍정문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부터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가 껴 있는가? My car is not. 그쵸? It doesn't. 그쵸? Visitors may not. 해서 부정어가 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들은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car is not very dependable. dependable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내 자동차는 매우 믿을 수 있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에 해당하다. 그래서 not이 들어갔다면 다 부정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합쳐서 평서문의 역할을 해주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의문문은요, 문장의 끝이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은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yes or no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 문장을,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너밥 먹었니? 거기서는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의문문을 yes or no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 구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세 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고요. 그쵸? 두 번째는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자, 우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일반 동사를 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에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는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만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ou are happy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are you happy가 되겠죠? 자, 우리 조동사도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조동사 자체만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you can swim을 바꾸면 can you swim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3번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일반 동사의 조동사라고 한다면 흔히 do, does, did,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써 주시면 돼요. 수와 시제에 맞춰서 하나를 골라 주신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형태에 맞춰서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의문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의문문입니다. WH question이고요. 자, 이 의문문의 특징은 의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yes or no question에다가 의문사만 하나 더해주시면 WH 의문문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밥뭐 먹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겠죠? 해서 해당 의문문들은 답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간접 의문문은 조금 제가 별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의문사 절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들어간 건 맞는데 평서문 안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장의 끝이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납니다. 됐죠? 이때 간접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문장의 어순이에요. 어순. 그래서 의문사 뒤에,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조동사가 나오거나 다른 형태가 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간접 의문문은 주어를 바로 써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시면, 자, 보세요. Another important aspect of your appearance is how you behave. 자, 여기 보이시죠? How가 의문사입니다. 근데 지금 조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주어 동사로 쓰였고 마침표로 끝났다는 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간접 의문문은요, 뭐뭐인지란 뜻이에요. 뭐뭐인지.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너의 외모에 대한 중요한 측면은 어떻게 너가 행동하는지이다. 해서 뭐뭐인지라고 해석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장은요, 명령문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쓰는 문장이고요. 주어 you를 생략하고 바꿔 말하면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건이 참고라고 제가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명령문이 나온 다음에 and 주어 will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명령문이 나온 다음에 or 주어 will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and 보통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쵸? or은 보통 무슨 뜻이에요? 또는 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러한 문장의 구성을 갖췄다면요. and가 그러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에 내용의 결과를 설명하는 절이 되고요. 그다음 or은요. 또는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내용의 결과를 설명하지만 않으면이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so hurry down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입니다. 빠르게 내려가라. 어디로? 영화관에 매표소로 내려가라. 자, 그러면 you will get your tickets. 너는 티켓을 얻게 될 것이다. 괜찮죠? 자, 우리 네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감탄문이고요. 자, 말 그대로 감탄할 때 놀라거나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how로 시작하는 형태와 what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how로 시작하는 형태, 우리 감탄문에서 중요한 거는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순서. 순서. 그래서 how 뒤에는 지금 주어가 아니라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형용사 다음에 어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명사의 구조를 넣어주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ow beautiful a flower this is.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하고 감탄하는 거고요. 자, 우리 두 번째도 같은 의미지만 순서만 살짝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what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What a beautiful day.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기원문입니다. 말 그대로 기원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특히나 이 may라는 형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데 may 하면은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y you always be happy and healthy. 당신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해서 기원문에 해당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문장을 의미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문장을 분류하는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구조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금 단문 형태라고 되어 있죠? 자, 단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절이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절이라는 건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he scenery,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오지 않았죠? 이러한 형태를 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조는 무엇?

0: 종속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절에 하나의 절이 종속되어 있는 형태. 하나가 하나보다 더 메인, 주절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요. We feel most comfortable 까지가 주절이 되는 거예요. 메인. 그쵸. 핵심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들어가면서 여기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저희는 복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여러분, 혼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절이 있으면서 등이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동시에 들어간 말 그대로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는 구조일 때는 저희가 혼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자, 중문과 복문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면, 절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절이 가지는 지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중문은 서로 대등한 접속사, 등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복문은 하나가 하나에 종속되는 접속사, 해서 종속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접속사를 썼는지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문에서는요, 지금 접속사 and가 들어간 거볼수 있죠? 자,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복문에서는요, when 접속사를 썼죠? 자, 뭐뭐 할때 시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절이 메인이고, 뒤에는 부연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 문장의 품사, 구와 절, 그리고 문장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개입보험이 실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먼저 도입이 되고 농작물이 2001년도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대상자는 누구냐면 자, 우리 농작물도요.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입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직접 뭐 한다? 사육하는, 즉 키우는 개인이나 법인인데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이 이제 이게 보험의 목적물이 되겠죠. 자, 그럼 각각 부분별 보험의 목적을 살펴보자면, 자, 소입니다. 그럼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용 장소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 자, 다 귀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요. 자, 종모라는 게 있어요. 이 모자가 어미 모자가 아니라 수컷 모자입니다. 소위 씨소라는 얘기인데, 종자를 위해서, 즉, 우수한 송아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씨수소를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또 굉장히 값도 비쌉니다.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종모가

이제 보험 가입인데 이러한 종목은 한우, 유구, 조수에도 각각 해당되고요. 여전히 기표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 이제 보험 가입 대상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장수에 사육하는 말인데, 자, 말도 그, 부문별로 종마라고 하는데, 이제 종모마, 종빈마. 그러니까 종모마가 여기도 씨수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종빈마가 이제 씨암말. 그러니까 이제 종자 번식을 위해서 아주 우량한 것 선발해서 종마로 삼고요. 자, 말은 경주마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꽤 비싸죠? 자, 그래서 육성마라고 하는 것은, 예, 육성마를 경주마로 할 건지, 종마로 할 건지, 아직 이제 뭘로 정할지 모르는데, 이걸 잘 키워서 우량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게또 돈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포함해서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일반마가 있고,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키우는 제주마. 자, 이들이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 기간 중에,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돼지인데요. 돼지 이제 자돈입니다. 소위 새끼 돼지죠. 그래서 이제 어미 젖을 먹는 포유자돈, 자, 이유식을 먹는 이유자돈이 있고요. 육성돈, 이제 본격적으로 체격을 키운다 이 말이고, 비육돈은 이제 출하기 전에 이제 비계를 첨착시켜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육을 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살을 많이 만드는 거. 종돈, 여기도 마찬가지. 종모돈, 종빈돈 해가지고, 자, 새끼 돼지를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좀더 아주 좋은 그런 것을 골라서 이렇게 좀 만드는 거죠. 자, 기타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돼지들도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자, 가금 종류가 있습니다. 가금 종류가 이제 총 8가지인데요. 오리, 당, 메추리, 꽁, 관상조, 고의, 칠면조, 타조 해서 대상이 되고요. 이제 기타 가축이라고 하는데, 기타 가축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사슴, 양이 있고요. 꿀벌, 토끼, 오소리 해서 현재 16개 축종이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도 이제 자,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자,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전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자, 이렇게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이 축사고요. 그다음에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인데, 자,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 건물의 부속물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여기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 되는데요. 이들도 이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부속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 부착물입니다.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이건데 보통 이제 가축을 키울 때는 무슨 무슨 농장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농장이라고 하는 간판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자, 보험 가입 대상이고요. 이제 부속 설비가 있습니다.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한 전기, 가스 설비,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같은 각종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장치가 있는데, 자,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자, 우유를 짜내는 착유기, 그다음에 원유 냉각기 이런 거. 특히 가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와 부화기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 가입 단위인데요. 자, 보통 가축 같은 경우는요. 자, 사육하는 가축이나 축사를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 가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자, 소 100마리를 키우는데 약간 비실비실한 50마리만 따로 골라서 가입한다. 이런 거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전부 가입하는 또는 포괄 가입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런데 종모우와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모우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고. 말 같은 경우도 우리 경주마 같은 건 어때요? 뭐, 저기 유명한 아라비아 우수한 혈통의 말은 한 마리 100억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둘 축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축도 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그럼 정부가 이 가축에 대해서는요, 지원을 자,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경영처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축은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허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등록 제외 대상도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규모를 갖출 때 이제 허가 대상이고 좀 규모가 작으면 등록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축은 허가 등록을 받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가축 지휘보험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농작물처럼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납입보험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영업보험료라고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50%를 원칙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어떤 축종이든. 그런데 농업인 법인별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말만 조금 다릅니다. 자, 말은 조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자, 비싸니까 말을 키우는 농가라면 조금 더 형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은 50% 지원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조금 조절하는데 말은 말이다. 자, 한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일단 50% 지원하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50%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6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자, 6천만 원이면 자, 4천만 원까지는 얼마? 자, 4천만 원까지는 이제 요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료가 나오죠. 여기에 50%니까 0.5. 그리고 40%를 초과하는 거. 자, 2천이죠. 2천에 70%니까 2천은 14. 얼마요? 1,400만 원. 그럼 1,400만 원의 요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보험료거든요. 가축은 그냥 가입금액에다 요율만 곱해요. 그럼 여기에 50% 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왜? 워낙 비싸고요. 부자죠. 이런 말을 키우는 사람은 자, 우리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도 말하자면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닭, 돼지, 오리. 특히, 자, 닭, 돼지, 오리입니다. 이들은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 등록 이 면적을 자,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그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동물 복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닭 같은 경우,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조그만 닭장 안에다 막 있는 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럼 이들을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제한하는데, 자, 적어도 이 면적의 몇 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만일 그것을 초과하여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축수를 집어넣어서 키웠다. 그랬을 때는 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방목을 하여 키워요. 그러면 그렇게 키운 닭이 낳은 달걀도 어때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먹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좀더 가격도 비싸게 받고 최근에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 같은 경우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이제 뭘 보상해 주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주계약에서만 다루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특약은 좀 이따 뒤쪽에서 따로 봅니다. 특약은.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약관 주계약인데요. 소는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종모가 이제 부분별로 나눠지는데, 자, 보상하는 손해는요. 먼저 폐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한 폐사. 자, 여기서 법정 전염병은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자,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 우리 소 같으면 광우병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살처분해야 되죠. 그러면 법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 통해 이중으로 보상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건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요. 또 각종 사고입니다. 이때 사고도 풍수설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한 것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고인데 꼭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견사를 탈출하여 자, 우리 입 소를 물어 죽였어요. 자, 이런 것도 사고입니다. 여기 이런 사고들 다 포함해서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여기 긴급도축입니다. 가축은요, 일단 폐사하면 인간이 먹을 수 없습니다.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폐사하기 전에 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건지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울 수 없고 긴급도축하느라고 이제, 어때 아무래도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럼 이걸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 이 긴급도축 사유가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자, 부상인데, 이때 부상도 경추골절

하지골절 탈구나 탈구만 이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난산입니다. 그리고 산용마비. 자, 산용마비는 자, 보통 이제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새끼한테 칼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그럼 소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한꺼번에 말하면 소위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없어요. 소위 이제 대사성 질병인데 이런 걸로 기력이 없어서 자,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급도출한다는 얘기고요. 자, 급성고창증입니다. 소는 대세김질하잖아요. 그런데 부패된, 잘못된 사료를 먹음으로써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건데, 이런 경우는 도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젖소로서, 유량이 감소하면 가치가 젖소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도축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긴급 도축이 보상이 되고요. 그럼 이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인데, 자, 그러니까 소가 폐사했잖아요. 그럼 소는 무거우니까 사람이 끌고 나올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뭐 불도저나 이런 걸 끌고 나와서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소에만 있는 게 도난, 행방불명 됐을 때 손해가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검안서, 진단서 발급비용입니다. 자, 소가 이제 폐사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상하는 질병으로 했는지, 보상하지 않는 소인지 해봐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검안, 우리가 이제 부검한다 그러죠, 사람은. 그런 것처럼 검안하고요. 또 진단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좀 추가됐죠. 자, 종모도 소기 때문에 소에게 인정되는 건 거의 비슷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모는요,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자,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긴급 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도난은 안 됩니다. 이게 도난은 자, 여기만 되고 종모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돼지, 가금, 우리 기타 가축인데 다 거의 보상하는 게 같아요. 자, 돼지도 그러고 가금도 그러고 기타 가축 있잖아요. 자, 이들은요,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재, 수재, 설애, 지진. 자, 자연재해 중에요. 이네 가지만 보상이 됩니다. 방금 소는요, 기타 등등이니까 자연재해 다 돼요, 다. 그런데 돼지, 가금, 기타 가축은 풍수, 설, 지 해서 이네 가지만. 자, 그리고 자, 화재와 풍수설지, 방재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거 있고요. 그리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는 이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폐사했을 때그 축사에서 끄집어 내느라 들어간 비용인데 이것은 다 공통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 이들 자, 화재와 풍수설지 있잖아요. 자, 이들 손해는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100 20시간, 즉 5일 이내 폐사됐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늦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한다면 뭐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자, 기타 가축 중에 자, 뭐가 있냐면 꿀벌 있잖아요. 자, 꿀벌 같은 경우는 자, 서양종입니다. 꿀벌이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이 보장 대상이 되는데 여기 소비란 말은 우리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있죠? 거기에다 꿀벌들이 꿀을 저장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소비라고 그래요. 그게 적어도 3매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종 같은 경우는 봉군 있는 상태의 벌통이 보장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봉군은 벌무리. 그러니까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무리가 있어야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 부분입니다. 자, 말은 덩치가 이제 소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말 이제 종류가 있는데 폐사, 방금 했던 소하고 같고요. 긴급도축인데, 긴급도축도 부산, 난산, 산용마비는 같은데요. 자, 산통. 이 산통이 출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말은 창자가 짧아요. 그래서 창자가 쉽게 꼬이는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긴급도축합니다. 그리고 경주마가 실명하면 경주마로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라도 얻자. 긴급도축했을 때 이제 보상해준다. 이거고요. 자, 말에만 있는 게 불임입니다. 그래서 암컷말 생식기관 이상 질환으로 인하여 번식 장애가 생겼을 때, 자, 보장해주고. 자, 이것은 다 공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축사입니다. 축사도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기로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자, 축사는 일단 화재. 자, 벼락을 포함한 화재로 인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불 끄느라고 옮겨붙기 전에 좀 옆에 축사를 좀 부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소방 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풍수설지. 자, 자연재해 중에 자, 이것만. 그리고 이제 자, 화재와 자, 풍수설지로 인한 자, 피난 손해가 보장이 되고요. 자, 축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보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비용 손해 이제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자, 방금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 외에 자,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손해인데요. 자,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가축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이거는 보험목적이면 자, 폐사했을 때만 이제 인정하는데 가축이 폐사하면 어때요?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나와야 되고요, 축사에서. 그리고 이제 차에다 실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렌더링인데 자, 일단 가축이 폐사하면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폐사한 가축을 자, 뼈하고 살 분리해서 공업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개나 고양이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 비용은 좀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이 있는데요. 자,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때요?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또 손해 자체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공익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거다 우리가 그러는데. 자, 이런 걸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은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좋죠. 왜? 손해가 적게 나오고 보험금 지급이 적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보험의 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도 그러잖아요.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에다 보상 안 해주고요. 가축도 통상적인 관리는 기본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까지는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구충제를 먹인다든가 예방접종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위권 보존 비용과 잔존물 비용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대위권 비용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대위권 보존 비용이란 말은 보험 사고가 제3자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일단 보험 사고가 인정됐으니까 보험금 줄 텐데 그럼 보험 가입자는 그 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기란 손해배상 청구를 또 청구해. 그럼 이중으로 받잖아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게 바로 대위권 행사인데 이걸 하기 위하여 뭔가 관리를 하고 지켰다 이거. 자, 그러면 그 비용은 그러니까 이 권리를 취득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 뭔가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거 보장해 준다는 얘기고. 자, 잔존물도 있습니다.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금 지급 자, 보통 80% 보험 사고 나요. 자, 80%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100% 피해 났다고 보험금을 다 줍니다. 왜? 그걸 평가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요. 자, 그래서 100% 피해 났다고 해서 보험금을 다 주고요. 그럼 그 잔존물을 보험회사가 취득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입자가 이 잔존물을 자, 보존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울타리를 친다든가 뭔가를 덮어 씌운이라고 들어간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비용을 지불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자, 기타 협력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 요구에 따라 뭔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 그러면 자, 보험 사업자 요구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당연히 보험 사업자가 지불을 해 줘야 되겠죠. 예. 물론 요구 없이 하면 안 돼요. 요구가 있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비용 손해도 보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자, 가축은 이제 특약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보장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소입니다. 소는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있어요. 여기서 도체란 말은 소는 어때요? 우리가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소는 이건 지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를 자, 도체해서 자, 경매로 넘기는데 그때까지 발견된 결함으로 경락각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그러니까 소 도축을 하거든요.
그럼 도축

해서 그 몸체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몸체. 머리 자르고, 이렇게 손, 각을 다 버리고, 창자 다 꺼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거기에 뭐 피멍이 든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없으면 그거 다 잘라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린이라고 또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런 거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입니다. 자, 질병위험보장특약이 있어요. 자, 참고로 소, 말은 질병이 주기약에서 보장이 돼요. 그런데 돼지는 질병이 주기약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특약을 가입해야 돼. 근데 특약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 전염성 위장염 TG, 자, 유행성 설사면 PED,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딱이세 가지 질병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하여 폐사했을 때 보상이 되는데, 자, 일단 이걸 폐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걸렸다고 이제 말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 이런 질병으로 폐사할 것 같다라고 통지를 했다면, 그리고 그 보험 기간이 지나서 폐사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라면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은요. 자, 이것은 이제 돼지하고 이제 있는 돼지가 있는데, 자, 우리 유명한 돼지, 구제역이랄지, 아프리카 열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살처분해야 돼. 그럼 전부 살처분하느라고 축산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어. 자, 뭐야? 축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잠깐 가축이 없을 때 보장받는 거. 그게 이제 축산 휴지 위험 보장입니다. 자, 이런 걸 가입해서 이제 보상받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돼지와 가금. 자, 이들 둘의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과 폭염재해 보장 추가 등인데, 특히 돼지나 가염은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폭염일 때 돼지 같은 거 움직이지 못하고 막 쓰러져 있고요. 특히 가금은요, 땀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 땀샘이 없기 때문에 폭염에 그냥 쓰러져 폐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특약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과 연관된 게 뭐냐? 전기적 장치인데, 전기적 장치가 뭐냐?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풍기 틀어줘야 되는데, 전기적 장치가 고장나서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폭염으로 폐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적 장치가 파악에 변조되어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장해줍니다. 왜 24시간이냐? 자, 고장이 났으면 빨리 수리해서 고쳐라는 얘기. 이걸 늑장 부려서 폐사하지 않게끔 하루 안에 고치세요. 자, 그리고 폭염입니다. 자, 돼지와 가금은, 자,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풍수설지 이것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폭염은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은요. 자, 폭염특보가 발령되기 전 24시간 전부터요. 해제가 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폐사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근데 폭염특보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해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때 특보가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보가, 자, 해제가 되는데, 보험기간이 이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기간 종료일을 해제일로 본다, 그게요. 왜냐면 보험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장해주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종료일을 해제로.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이제 하루 늦게까지니까 이때까지가 보장 기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폭염재해 보장 특약은요, 전기적 장치 특약에 가입해야 이걸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해야 이걸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특약이 돼가지고 이제 추가 특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말입니다.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특약에 따라 보장받는 게 있는데, 시수말입니다. 시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 불임으로 인하여, 자, 번식을 못하면 보장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 운송 위험 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자, 주로 경주마 있잖아요. 그럼 경마장에 갈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에다 싣고 가죠. 그런데 싣고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그래. 그거 보장해주겠다 이거. 근데 이 수탁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14일을 초과하면

0: 사고하여 발견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아하, 쉽사리 지났다는 얘기는, 아, 이동 과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경주마 부적격 특약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데, 근데 이것도요, 경주마는 워낙에 비싸고 좋잖아요. 그래서 종모마나 종빈발의 용도가 변동되면 이걸로 보장, 또 돈을 벌수 있으니까 따로 보장은 해주지 않겠다. 그거고요. 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인데요. 보통 우리 질병 같은 경우는요, 보험에 가입해서 한달 이내에 발병한 걸 보상 안 해줘요. 이거 소위 역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발생해야 되는데, 경주마는 워낙 비싸니까 한달 이내에 발생한 것도 보장이 됩니다. 그 특약이.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인데, 자, 폐사 긴급도치 화창고양. 이것은요, 사슴과 양, 약간 덩치가 크니까 이런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꿀벌에만 있는 게 낭충봉화부패병, 그 다음에 부저병, 이런 병으로 인한 폐사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입니다. 축사는 설의 손해 부보장인데,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는데, 자, 이것은 돈사와 가금사만, 즉, 돼지와 가금사에만 인정이 되는 특약인데, 요즘 축사가 튼튼하니까, 눈에 의해서 막 그렇게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자, 나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을래요? 라고 특약을 가입하는데, 돈사와 가금사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은 주기약과 특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 5과의 강좌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면 좀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자, EBS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합격을 안내하시고, 자,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손해평가 부분의 전문가로 태어나도록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4: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의 목표는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닮은 두 도형에서 둘레의 길이의 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질까? 요두 가지인데요. 벌써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뭐야? 지난 시간에 평면 도형에서 배웠으니까 닮은 비를 다뤘네? 그럼 이번에도 뭔가 닮은 비랑 연관이 있는 수업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답이 될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닮은 두 입체 도형. 입체 도형에서는요, 이제 변이 아니잖아요?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가 일정화돼요. 즉, AB, A', B', 뭐 BF, B', F',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대응하는 모서리마다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그럼 우리는 그 길이의 비를 뭐라고 부를까? 바로 입체 도형의 닮은 비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입체 도형의 닮은 비는 이 대응되는 모서리 길이의 비를 입체 도형의 닮은 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입체 도형에서 이 각각의 대응하는 면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얘네끼리 서로 닮은 도형이더라. 이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 중요한 거 면끼리 닮았고요. 또 닮은 비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는 뭐가 된다? 대응되는 모서리 길이의 비가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이제 모서리가 없는 구는 닮은 비가 없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